0: 아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아, 이거는 사실 친구들끼리 할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뭐, 부모님이 아이에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그쵸. 아니면은 뭐, 엄마에게, 엄마 어디 있었어?
0: 아,
1: 이럴 수도
0: 그럼요. 반대가 될
1: 있고요.
0: 수도 있고요.
1: 그쵸.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자, 지금 뭐 하루 종일 뭐 잠수를 탄다. 이게 영어로 될 것인지.
1: 그게 영어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냥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돼? 이 정도면 뭐
0: Right.
1: 돼도.
0: 은근히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아,
0: Alright. 자, 다 영어로
1: 그래요?
0: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연락이 안된 친구를, 아, 연락이 닿을 수 있을 것인지
0: Alright.
1: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2: What's wrong? What's wrong?
1: 아, 오케이. 아, 정말. 아니, all day, where are you?
2: Me?
1: Yeah, I worried about you.
2: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1: Talking
2: I didn't
1: to
2: feel like
1: anyone?
2: talking to anyone.
1: Am I anyone? Wow. 아,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But you can't, 아, you have, 아니지. You, 아, don't contact anyone. You are wrong. Yeah.
2: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응?
2: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Ah, had
2: Thinking.
1: something thinking.
2: Yeah.
1: What is it? Share. Share.
0: 아, 자, 오늘 내용은
1: 네.
0: 약간의 슬랭도 배울 수가 있는 진짜 실전 영어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사실 우리도 잠수 탄다라는
0: 야.
1: 얘기가 이게 쓴지 얼마 안 됐어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원어민들도 우리말로 배우려면, 그런 게 있을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1: 그쵸.
0: 영어로 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4: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3: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4: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니,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가보겠습니다.
1: Where were you all day?
0: 일단 이게 뭐예요?
1: Where were you? 너 어디 있었어?
0: 어디 있었어?
1: 어디 있었어?
0: Right.
1: 그게 all day니까 모든 하루. 네.
0: Okay.
1: 그쵸. 그리고 I was 걱정했잖아.니까 I was worried인데.
0: 오!
1: 그죠?
0: 동사를 쓰지 않았네요. 그쵸?
1: 동사는 얘잖아요.
0: 오! 오케이, 오케이.
1: 아,
0: 오케이.
1: 그쵸?
0: 지금, 잠깐만요. 본인이 알고서 쓰는 느낌이 아니에요.
1: 그냥 간 거예요.
0: 그냥
1: 예.
0: 느낌대로, 플로우대로.
1: 그냥 얘가 가는 대로 흐름 따라.
0: 그러니까,
1: 예.
0: 이게 뭘로 안 했네요. 품사 물어보니까 갑자기, 오! 이런
1: 예.
0: 느낌인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1: 네.
0: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1: Worried.
0: 완벽합니다. Worried. 자, 우리가 걱정한다라고 하면은 동사로 worry가 있어요.
1: 네,
0: Worry, right?
1: worry.
0: 그런데 이미 걱정하는 상태를 강조하고 싶다면 형용사로 걱정하는이라고 하는 worried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동사랑 같이 쓰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비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100% 형용사라고 볼수
1: 그래서
0: 있겠죠.
1: worry가 안
0: Right,
1: 되는군요.
0: I was worrie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 섞은 거잖아요. 그렇죠?
1: 네네.
0: So, I was worried. So, worried 된 상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면 너 어디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할때 Where are you? 아니라 뭐죠?
1: Where were you?
0: Were you? 비동사 과거를 써서 So, where are you? 말고 Where were you?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나요?
1: All
0: All day.
1: day.
0: 자, 이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So, where were you? 까지만 해도 말이 통해요.
1: 네.
0: 하지만 진짜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됐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렇죠? So, all day는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원하면 이 뒤에 long을 더 넣어도 돼요. Long. All day long.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져요.
1: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하루 웬종일.
0: 웬종일 이렇게 하루 종일. 종일.
1: 하루 종일.
0: 종일. 어, 이런 느낌. 어, 넣고 싶다? 그러면 아, all day long 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얘를 문장 뒤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아,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1: 어, 맞아.
0: 어, 나 잤어. 하루 종일. 친구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했을 때 나 하루 종일 잤어.
1: I slept all day.
0: Yes, I slept all day.
1: 듣고만 있어도 힐링인데요.
0: 아, 그러니까요.
1: 하루 종일 자는 거 진짜 너무.
0: 아침에 분명히 눈을 뜬 것 같은데 다시 잤던 다음 날이죠.
1: 야.
0: 자, 다음은요. 과거 진행형으로 해볼게요.
1: 네.
0: 어,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뭐 어제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 했을 때, 아,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1: I was studying all day.
0: I was studying all day. Alright?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아,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뭐 이런 거 강조할 때, 첫 번째, 그럴 때는 long을 넣어줘도 좋다.
1: 네.
0: 라고 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lept all day.
1: I slept all day.
0: I was studying all day.
1: I was studying all day.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걸 보는 순간 아, 이거 응용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1: 네.
0: 너무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 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밤새도록.
1: 밤새도록 all night.
0: 그렇죠.
1: Oh.
0: All night. 우리가 흔히 알던 all night.
1: 네.
0: Right? How about this? 한 주 내내 그러면.
1: All week.
0: 그렇죠. 1년 내내 그러면요.
1: All year.
0: That's right.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주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가지고 영작해봐야겠죠.
1: 아,
0: right?
1: Yes.
0: Right. So, 뭐, we were dancing all night.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I was sick all day, all week.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렇죠?
1: 네네.
0: Right. 자, 그리고 all day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 뉴스라든가 조금 더 격식 있는 거를 들을 때 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꼭 격식일 것까지는 아닌데요. 바로 the whole day라는 게 있어요.
1: 아.
0: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홀 전체의.
0: 사전.
1: 전체의.
0: 같은 사전을 다들 썼던 느낌이죠.
1: 예, 예.
0: 전체.
1: Right? 전체.
0: So whole이라고 하는 걸 써서 the whole day, the entire day. 이게 조금 더 격식이긴 합니다.
1: 아.
0: 네, 회화체에서는 짧은 거 더 선호하잖아요.
1: 저 all day로.
0: 아, all day로.
1: 네, 간단하네요.
0: Yes. So 하루 종일 어디 있었냐? 약간 걱정된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1: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0: 근데 친구가 갑자기 약간 우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1: 왜? 연기하는 거예요?
0: 왜 그러지?
1: 이상한데?
0: 그냥 누구랑도 얘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요.
1: 뭐 헤어졌나 보다.
0: Something like that. 네. I don't know.
1: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누구랑도. 자, 나는
0: 좀 나눠볼까요?
1: 그쵸. 나는 아니었어. 느낌이.
0: 느끼지 않았어.
1: 그쵸. 느끼지 않았었어. 그 얘기하는 느낌. 얘기할 것 같은 느낌?
0: 오케이.
1: 뭐 그런 거겠죠? 근데 누구랑은 그러면은 누구랑도니까 anybody 느낌?
0: 아무나 이런 느낌이죠?
1: 예. Nobody인가?
0: Well.
1: 아, nobody는 아닌 것 같은 게 여기 not이
0: 있어요. 맞아요. 이미 여기 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캐치 아주 잘했습니다.
1: 네.
0: So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body. 오. 자, 보겠습니다. That's right.
1: Anyone?
0: Uh-huh. 누구든 아무도. Anybody, anyone, it doesn't matter.
1: 오케이,
0: 둘 다 괜찮습니다.
1: 예.
0: 자, 근데 아무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와요.
1: 뭐예요?
0: 여기 feel like라고 하는 게 나오죠?
1: 네.
0: 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feel like, want to. 여기서 이제 부정이니까 그런 feel like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기본형을 볼게요.
1: 네.
0: 내가 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want to를 쓰죠.
1: 그쵸.
0: 근데 feel like도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다만 좀 가벼워요, 느낌이. 아, 뭔가 해보고 싶은 기분이 좀 드는 걸?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써도 문제가 없을 때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요. 내가 진지한 질문을 뭔가 해야 돼요. 인터뷰를
1: 네.
0: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0: 제가 뭐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울릴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질문하고 싶은 기분 드는데요? 이거는 아니죠. 그쵸?
1: 오, 그건 너무
0: 중요한 자리에서.
1: 비격식이에요.
0: 맞아요. 네. 그래서 얘가 가벼워요. 아.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사실 don't want to, didn't want to 썼으면 더 강하긴 합니다. 아, 나 진짜 대화하기 싫었어. 이런 느낌으로. 아, but I didn't feel like. 이러면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냥 별로 좀 가벼워져요.
1: 네.
0: Okay? So, feel like는 우리가 want to는 뒤에 동사원형이 오잖아요.
1: 그쵸?
0: Feel like는 뒤에 ing예요.
1: 아,
0: 어떤 ing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뭐 그렇다, 기분이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feel like ing. 기분이 안 들면은 여기처럼 부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1: 네.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왠지 오늘은 그 산책하고 싶은 기분인 거예요. 평소에 하지도 않다가.
1: 그렇지, 그렇지.
0: 산책하다가 무슨 walk라는 덩어리 표현이 하나 있는데 아는 거 있어요?
1: Take a walk.
0: Oh, nice.
1: Mm-hmm.
0: Take a walk. Alright. Mm-hmm. 자, 그러면은 네. 나 산책하고 싶은 기분이야. 나 왠지 오늘은 걷고 싶은 기분인데?
1: I feel like taking a walk.
0: 그렇죠. Taking이 돼야 되겠죠. 네. Right? So I feel like taking a walk toda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이것처럼 과거 부정해볼게요.
1: 네.
0: 아, 나 있잖아. 노래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 친구가 갑자기 왜 너 그날 다들 분위기 좋았는데 가만히 있었어. 아, 나 그날
1: 그래.
0: 노래하고 싶은 기분 아니었어.
1: 자꾸 마이크를 건네주길래 내가 그러니까. 힘들었는데
0: right.
1: I didn't feel like singing.
0: 그렇죠. I didn't feel like singing.
1: 좀
0: 가벼운 느낌? 그렇죠? Right. 근데 I didn't want to 그럼 조금 더 강해진다는
1: 네.
0: 거예요. Okay. 읽어볼게요. I feel like taking a walk.
1: I feel like taking a walk.
0: I didn't feel like singing.
1: Oh, I didn't feel like singing.
0: Right.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Feel의 과거형이 뭐예요?
1: Felt.
0: Felt. 그러면 나 사실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 그럼 feel이 아니라 I?
1: Feel이 아니라 felt.
0: Felt. 쓰는 게 맞겠죠?
1: 네.
0: So I felt 하고 나서 나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 I felt.
1: Felt like crying.
0: 그런 느낌. Alright. 그래서 feel을 바로 과거형으로도 만들어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1: 과거로 바꿔도 어쨌든 형태는 like 뒤에 ing가
0: 무조건
1: 같아요. 계속 같이 가면
0: yes,
1: 되는군요.
0: Yes. 읽어볼게요.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1: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1: 그치.
0: 아, 이거는.
1: 왜냐면 그 연락을 기다리거나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걱정을 하잖아요.
0: 그럼요. 그게 한번 해서 안 됐을 때 그냥 포기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계속
1: 그쵸.
0: 신경 쓰이니까.
1: 저 10번까지 전화해요.
0: 아, 10번. 저
1: 참아야죠, 제가.
0: 그렇죠.
1: 제가 넘어갔어요. 응.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너는 그 고스트처럼. 아닌데. 그렇게. 여기서 해야 되니까.
0: 오케이, 그렇게.
1: You can't
0: 나를...
1: just. 너는 고스트, 막 고스트 할 수 없었어.
0: 네.
1: 나를
0: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1: 그러게요.
0: 명사가 왜 저기 나왔지?
1: 그쵸, 이거 고스트는 귀신인데. 너는 귀신 할 수 없었어. 그러게요. 이게 뭐 갑자기 시적 허용이 됐는지. 그래도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쓰면 되는 건데.
0: 네. 이게 그러니까 그쵸.
1: 그래도
0: 우리말로 그래도.
1: 그래도.
0: 네.
1: 너무 짧아요. 아니지.
0: 직역 버전 하면은 아마 100% 맞출 수 있어요.
1: 그럼 직역 버전 한번
0: 직역 버전 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여전히.
1: 아.
0: 여전히 말이야.
1: Still.
0: 오케이. 오케이. 보겠습니다.
1: Yes.
0: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이 자체가 그래도라고 의역을 한 것뿐이고요.
1: 네.
0: 그거에 가장 가까워요. 왜냐하면 여전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뒤에 거를 해야 된다.
1: 네.
0: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아예 단독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 엄청 많아요. Still 이러면서. Alright? 그래서 Still, you can't just, 너 그냥 ghost 할 수 없어. 자, ghost가 뭐라고요?
1: 귀신.
0: 귀신. 맞아요.
1: 네.

0: 그런데 얘가 동사로 잠수를 타다.
1: 와.
0: 연락을 일방적으로 두절시키는 것을 ghost한다고 해요. 이게 슬랭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ghost는 can you touch it?
1: No,
0: 안 되죠.
1: we can't touch
0: 아무리
1: that.
0: 터치하려고 해도 안 잡히잖아요.
1: 네?
0: 연락이 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돼요.
1: 연락이 닿질
0: 네, 그렇게
1: 않아.
0: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슬기 씨를 고스트 시키면 제가 잠수를 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또 슬기 씨가 저를 고스트 했다. 그러면 잠수를 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를 고스트 할수 없어. 그러면은 당신이 잠수를 탄
1: 잠수를 탄
0: 거예요.
1: 거죠.
0: That's right. 오케이? 물론 다른 표현으로 disappear, 사라지다 이런 거 써서 you can't
1: 네.
0: just disappear like that, without calling me, you know,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1: 네.
0: 요즘에는 이걸 많이 써요. 오케이?
1: Ghost.
0: Okay? So ghost 뒤에 그냥 목적어만 쓴다면은 이 사람을 두고 잠수를 타는 겁니다. Alright? 예를 들어서 ghost는 과거도 진짜 ghosted예요.
1: 네.
0: 내 친구가 날 두고 또 잠수를 탔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는 날 두고 잠수를 탔, 날 고스트 시켰다. 다시.
1: 네.
0: 이러면 되죠.
1: My friend ghosted me
0: 다시.
1: again.
0: Again. Right? Oh my goodness. 이러면서. Right?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요거는 알아두면 좋은데요. 패턴 중에.
1: 네.
0: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How could you?
1: How could you?
0: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너 어떻게 날 두고 잠수 탈수 있어? 그렇게. 이렇게 한번
1: 아.
0: doesn't 도전해볼게요. 틀려도 돼요.
1: How could you ghosted me?
0: 그냥 ghost me.
1: 아,
0: 왜냐면,
1: how could you ghost me
0: 그렇게.
1: like
0: Like
1: that?
0: that, right? 이거는 뭐 친구끼리, 뭐 애인끼리, 뭐 기타 등등 다쓸수 있는 겁니다. So,
1: 그러네요.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1: Ghost me like
0: that?
1: that.
0: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이건 뭐 나중에 또 잡아보겠지만,
1: 네.
0: how could you 뒤에 동사 원형 쓰면 원망하는 느낌이 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느낌.
1: 이거는 약간 우리 드라마 대사 느낌
0: 아,
1: 나네요.
0: 그렇죠.
1: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0: 어스네 이런
1: 예,
0: 느낌으로요.
1: 호흡을 많이 먹고 있어야 돼요.
0: 연기하셔야 돼요.
1: 예.
0: 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My friend ghosted me again.
1: My friend ghosted me again.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1: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0: 자, 여기서는 너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느낌. 자, 가볼게요.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1: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0: Alright,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1: 네.
0: 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 이러고 to
1: 아,
0: be continued예요. 파트 1이기
1: 야,
0: 때문에.
1: 재밌게 가시네.
0: 노력했어요.
1: 대화를 또, 에.
0: 궁금하게요.
1: I had, on my mind. 내 안에 뭔가 캥기는 게 있네요. 그죠? 마음에 걸리는 거. I had, 아, 마음에 걸려요. 마음에
0: 걸리는 게
1: 걸리다.
0: 있다.
1: 근데 걸리는 게 이제 heart. 왠지 걸려야 되니까. 이것도 약간 우리 크리에이티브하게 가야 돼요.
0: 알겠습니다.
1: 걸리려면 뭐예요?
0: 어떻게 돼요?
1: 낚아야
0: 아,
1: 되잖아요.
0: 그렇군요.
1: heartfish.
0: 아.
1: 예, 심장을 걸어요.
0: 이거는 무슨 약간 물고기 종류 아닌가요?
1: 낚시.
0: 아,
1: 예,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 heartfishing. 예.
0: 자, 이제 틀린 걸 감지한 나머지 그냥 막
1: 막
0: 쓰시는군요.
1: 가는
0: 네,
1: 거예요.
0: 알겠습니다.
1: 예, 일단 질러요.
0: Alright, so I had hard fishing on my mind. 깜짝 놀랐습니다. 정답은 그냥
1: Something.
0: something. 왜냐면 걸리는 거 자체가 이미 on에서 표현이 돼요.
1: 아, 그래요?
0: 내 마인드에 거기에 걸쳐서 위에 이렇게 걸려 있는 느낌인
1: 진짜 영어는 편하다.
0: 거예요. Right?
1: 예.
0: 이게 오히려 더 직역으로 생각하면 편하긴 합니다.
1: 네.
0: 그래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So,
1: 그렇죠.
0: I had something이 있었는데, on my mind. 뭐, 내 마인드에 걸려 있는 거. 사실 제가 이거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해놨는데, 왜냐면 우리말로는 마음에 걸려 이렇게 더 많이 쓰죠.
1: 맞아요.
0: 사실 마인드는 거의 정신에 가깝거든요. 머리 쪽에 더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1: 그쵸.
0: 머리에 뭔가 계속 생각한다는 느낌. 이렇게 아예 이 전체 덩어리를 가져가 주시면 좋고요. 이
1: 오.
0: something이라는 거 대신에 대체하려면 하겠지만 거의 그럴 일은 없어요. So
1: 그쵸.
0: have something on one's mind. My mind, her mind 이런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1: 예.
0: 걸려 있구나. 계속 뭔가 떠나지 않는 게 있구나. 자,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뭐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니? 친구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뭔가를 가지고 있어? 일단 해야 되겠죠. 너 뭔가 가지고 있어?
1: Do you have something?
0: 너의 마음에 걸려 있는 거?
1: On your mind?
0: 그렇죠. 그렇게 지적하는 게 낫죠.
1: 네네네.
0: 그렇죠?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0: What's wrong? 이런 느낌이죠. 자, how about this? Have의 과거가 뭐죠?
1: Had.
0: 그러면 그녀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 그녀의 mind에. 그 얘기는 걸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1: 그쵸.
0: 그녀는 뭔가 가지고 있었어.
1: She had something.
0: 그녀의 마음에.
1: On her mind.
0: That's right. She has something on her mind. 그래서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1: 맞아요. 그거 신경 쓰면은 다른 거 손에 안 잡히죠.
0: 그러니까요. 네. 답답합니다. Okay, so just like this. Have something. On someone's mind. 이런
1: yes.
0: 식으로 만들어주시고 직역 버전이 더 낫겠네요. 상당히 okay. 보니까 그렇죠? Right? 오케이. Okay.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끊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길다 싶으면
1: 네.
0: 이 정도. 오케이. Okay.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1: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0: Oh, she has something on her mind.
1: She had something on her mind.
0: Yes. 자, 그리고 또 하나. 너 무슨 생각해? 뭐 생각하는 거? 표정이 좀 안 좋아. 그냥 이렇게 물어볼 때, 물론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도 좋지만
1: 네.
0: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1: What's
0: 더 짧은 거.
1: Mind?
0: What's on your mind? 뭐가 너의 마인드에 걸려있니? Alright. What's on your mind? You okay? 이렇게. 느낌 왔죠?
1: 우리는 생각이라면 무조건 think만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물론, hey, what are you thinking about?
1: 예.
0: 한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 보기는 그래요. 하지만
1: 그쵸.
0: 뭔가 근심에 대해서 걱정해주는 뉘앙스가 얘가 더 들어간 겁니다.
1: 그렇죠.
0: Yes.
1: 뭔가 think를 자꾸 쓰려면은 좀 뭔가 다시 교과서로 들어가서
0: 영어를
1: 배우는 느낌이라.
0: 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얘가 조금 더 그런 걱정의 뉘앙스가 더 있을 수 있죠.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빅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1: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0: 자, 두 번째는요.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1: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0: Ooh,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2: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3: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2: I had something on my mind.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는
1: 네.
0: All day.
1: 거기
0: 좀 강조해 주시면 좋아요.
1: Okay.
0: 목소리 다 키워주세요.
1: 네.
0: 나 하루 종일 잤어.
1: I slept all day.
0: I slept all day.
1: Mm-hmm.
0: 자, 이렇게 연기하듯 하면 훨씬 잘 들어요.
1: 맞아요.
0: 진짜로. 자, 두 번째. 진행형, 과거 진행으로 해볼게요.
1: 네.
0: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1: Me? Oh, I was studying all day.
0: 그렇죠. 비동사 ing 걸었습니다. 세 번째. 너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너 어디 있었어 하루 종일?
1: Where were you all day?
0: Where were you all day?
1: Mm-hmm.
0: 같이 읽어볼게요.
3: I slept all day. I was studying all day. Where were you all day?
0: Okay, 자 다음은요.
1: 네.
0: Ghost.
1: Ghost.
0: 아직은 어색할 거예요. 계속 귀신만 떠오를 겁니다.
1: 맞아요.
0: 네, 근데 명사 아니라 여기서는 동사로 썼다는 거.
1: 그리고 고스트가 또 유명한 네. 영화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0: 갑자기
1: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귀신이라는
0: 확 들어오죠.
1: 네, 선명해요.
0: 이렇게 잡을 수 없다.
1: 그렇죠.
0: 떠올리면 됩니다. 자, 첫 번째요. 내 친구가 날 두고 또 잠수를 탔어. 자, 내 친구는 나를 고스트 시켰죠? 다시 시켰죠?
1: My friend ghosted me again.
0: 그렇죠. 과거형으로 ghosted. 두 번째. 너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요거 좀 나눠볼게요. 너 그냥 나를 ghost 할 순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ghost me
0: 그렇게,
1: like that.
0: Like that. 좋아요. 하나 더. 너 어떻게 그렇게 날 두고 잠수를 탈 수 있어? 너 어떻게 날 ghost 할 수 있어? 그렇게.
1: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0: 오, 너무 오. 좋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1: 저도 놀랐어요.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y friend ghosted me again.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오,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5: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4: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5: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네,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0: 해결!
1: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2: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1: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2: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Yes. Good job, you guys.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 지우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Right.
1: Where can I find the erasers? 였습니다.
0: Yes. Where, 뭐, are, where is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또 고급
1: 맞아요.
0: 느낌. 네, 너무 좋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All day. 네,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린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했어. 어, 바람직하네요.
1: 네.
0: 우린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했어.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 한두 개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를 하지만 적어도 영작할 때 한 10개 이상은 써줘야
1: 와우.
0: 조금씩 내 것이 되니까요. 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기말고사인데 공부하다 잠들어 버렸어.
1: 응? 기말고사 다음 주인데?
0: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2: I'm lucky. Good happening.
0: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3: We're finally here. This is our hotel.
4: Woo! What a relief! Woo! What a relief! Woo! What a relief! We got lucky.
3: Let's check in and get some rest. Christine, look huh? over there.
4: Huh? What? What's wrong?
3: Oh my gosh! That's my favorite actress. I can't believe it.
4: Come on, go over and tell her you're a fan.
3: Is this real? Is it a dream? Oh, should I say hi? Oh, I'm so nervous.
4: Calm down. Take a deep breath.
3: Hello? Oh, I'm a big fan. Could I get your sign? Please?
4: Sign? Sign what? Oh, of course. Here you go.
3: Oh, thank you so much!
4: Oh, he asked for an autograph.
3: Look, Christine, it feels like a dream. I'm so happy. Oh.
4: You must really love her.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호텔에 도착한 크리스틴과 케빈. 그런데 호텔에서 케빈이 평소에 좋아하던 여배우를 딱 마주쳤습니다. 케빈은 너무 막 가슴에 뛰는지 횡설수설하고요. 막 사인을 받고 싶은데 또 이 사인이 올바른 영어 표현이 아니라고 하네요. 오늘도 같은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녹아 있습니다. 한 장면씩 살펴보면서 재밌는 표현들 배워볼게요. 드디어 호텔에 도착한 케빈과 크리스틴입니다. We're finally here 입니다. finally가 마침내 라는 뜻이거든요. We're finally here. 드디어 도착했다가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는 arrive 보통 생각하잖아요. 더 간단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네. 우리 여기 왔네 라는 뜻으로 we're here 또는 순서를 바꿔서 here we are 이라고 해도 다 왔다. 도착했다 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크리스틴이요. 아유, 다행이야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정말 다행이죠. 왜요? 지난 에피소드 기억하시죠? 제주에 오자마자 차에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자동차 고장나서 길 위에서 밤새나 했는데 어찌어찌해서 호텔에 오게 됐죠. 아유, 다행이야.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기억하시나요? That's right. What a relief. What a relief 입니다. 이 문장은요, 감탄문인데요. What 이라는 것이 무엇 이라는 물어보는 말 아니고요. 얼마나 라는 뜻입니다. 하나지만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relief가 안심, 안도 라는 뜻이네요. 다 붙여서 What a relief 라고 하면 얼마나 안심인지, 즉, 아유, 다행이다 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거죠. 같이 말해 볼게요. What? A

0: relief. 좋습니다. 노란 부분 강조해서 what a relief. 좋아요. 아, 다행이다. 어? 그런데 케빈 표정 왜 그래요? 여기가 막 빨개지면서 깜짝 놀라죠. 저기 봐봐.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배우가 있네요. 이렇게 딱 마주치다니 이미 눈에 하트가 막 생겼죠.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크리스틴이요 가가지고 너 팬이라고 말해봐 라고 이제 막 부추겨요. 그런데 너무 설레고 떨리고 좋은지 케빈이 막 횡설수설 이게 진짠가 아니 꿈인가 아 가서 인사를 해야 되나 어떡하지 너무 긴장돼 막 횡설수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심호흡을 해야죠. Calm down. Take a deep breath. 심호흡해. 크리스틴이 안정을 시킵니다. breath라는 것이 숨,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Take a breath라고 해서 숨을 쉬다. 보통 숨을 이렇게 쉬는 행동을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깊이 쉬는 거잖아요. Take a deep breath. 이럴 때는 심호흡을 하다 또는 진정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ke a deep breath. 자, 진정을 하고 배우 가까이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ould I get your sign, please? 라고 하네요. 유명인 만나면 사인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크리스틴 표정이 사인이 뭐지? 라는 표정이죠. 아, 이렇게 사인 받는 걸 보더니 autograph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차렸습니다. 네, 사인은요, 영어로 sign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sign이라는 것은 서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약서 같은 곳에 서명하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유명인의 사인은 autograph. autograp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get an autograph, get your autograph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사인을 받아온 케빈 너무 신이 났죠. 이거 봐봐, 너무 꿈 같아. I'm so happy.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케빈의 모습으로 카툰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오늘의 카툰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하, 다행이야. What a relief. What a relief.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마음이 놓여 다행이야 라는 표현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relief랑 비슷한 relieved가 있네요. I'm so relieved. I'm so relieved 입니다. 말 그대로 안정이 됐다, 마음이 놓인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문장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대요. 어휴, 다행히 위기를 잘 넘겼다네요. 야,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so relieved. I'm so relieved.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종종 볼 수 있는 표현이죠. 말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Thank God. Thank가 감사하다, 고마워하다고 God가 신이죠. 신께 감사한다 라는 뜻입니다. Thank God. 자, 이 표현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여행을 가려고 탑승 수속 중인데 여권과 티켓이 어디 갔지? 나 여행 못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다행히 친구에게 맡겨뒀네요. 아,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어떡해요? Thank God. Thank God. Good job. 오늘도 흥미로운 에피소드였죠? 오늘은 특별히 유명인의 사인을 사인이라고 하지 않고 autograph. autograph라고 한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말 다행이다. What a relief. I'm so relieved. 그리고 thank God까지 배워봤네요. 적재적소에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1: 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0: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0: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to EBS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 저 선생님이랑 같이 정말 중요한 영어 발음 규칙 학습할 거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줘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항상 그렇듯이 오늘 다룰 표현들 먼저 영어 원어민의 발음으로 들어보고 올까요? Let's take a listen.
1: People. There are so many people. Also. I can also help with that. Contact. Why didn't you contact me?
0: Okay. 오늘의 단어들 잘 들어봤나요?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새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어들은 뭔가 딱 봤을 때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뭔가 좀 guess 하셨나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뭐냐면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의 개수예요, 개수.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세 단어들은 모두 소리가 두 개 나요. 소리의 개수가 두 개. 자, 볼까요? P, B, 그리고 얘는 also, 그리고 마지막 contact. 자, 이렇게 두 개의 소리를 가진 단어들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같이 학습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음절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영어 발음을 잘 하려면. 음절이 뭐냐면요, 여러분. 소리의 단위예요. 계속 말하죠, 선생님이. 소리의 개수. 소리가 몇 개냐를 말하는 게 음절인데요. 우리 예전에 물총 기억나요, 여러분? 빵! 1음절 단어들 배웠어요. 1음절일 때는 소리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물총이 빵! 한 번 발사될 때 그 박자 안에 소리가 다 들어가야 돼요. 기억나나요? 예를 들면 glove 또는 원피스 이거 dress 이렇게 단 한 번의 소리만 가지는 아이들이 1음절 단어들. 자, 그런데 오늘 배울 이제 2음절 단어들은 소리가 몇 개? 두 개. 두 개나 나야 돼요. 물총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빵, 빵 이렇게 두 번의 소리가 나야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리의 개수가 바로 2음절부터는 이제 음절 개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둘 중에 누가 이기고 지는지가 있어요. 하나만 있을 땐 없지만 이제 2음절 이상의 단어부터는 강세라는 게 있답니다. 강세, 둘 중에 뭐를 더 세게 발음해줘야 하는 거. 영어는 강세 언어예요. 정말 중요해요, 강세가. 자, 그런데 오늘은 우리 앞 음절, 이 A 블럭이 이기는 그런 단어들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단어, people. 소리 두 번 나는데 지금 강세 누가 이긴다고 했었죠? 앞에 있는 음절 친구가 이깁니다. P, B 이렇게 두 번 소리 날 때 어떻게 발음해야 된다? P 부분에 강하게 people 이렇게요. People. It's not people. 혹시나 이렇게 발음하면 안 되고요. People. P를 좀 길게 끌어주고 B 부분은 가볍게 떨어뜨려주면 돼요. People. 자, 예문 볼까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이렇게 한번 말해볼게요. There are so many people.

0: 그렇죠. 피뽀 이렇게 강하게 이해되죠? 음절 개념. 자, 두 번째. 이 단어도 두 개의 소리가 나요. 이거 빠르게 아무리 내가 한 물총 그 발사하려고 어서 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쏘 이렇게 두 개로 무조건 나눠줄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음절이 오늘 이깁니다. 그래서 also 이렇게 발음해줘요. also 역시 이것도 also가 아니라 also 이렇게. 그리고 역시 앞에 있는 이 어 부분은 길게 also 해주면 돼요. 예문 볼까요? 내가 그것도 도와줄 수 있어. also가 또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도 도와줬지만 그것도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말해볼게요. I can also help with that. I can also가 아니라 also, 부분의 강세, also help with that. 자, 마지막 단어는 이거 어떻게 나나요, 여러분? 연락하다. 이것도 앞에 있는 강세. con의 강세 해주세요. contact. contact. 이건 정말 많은 친구들이 contact 이렇게 잘못 발음하는 단어예요. 주의해야 합니다. 예문 볼까요?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니? 라고 해볼게요. Why didn't you contact me? con 부분의 강세. 어떤 말인지 알겠죠? Why didn't you contact me? 자, 이 강세를 지키지 않으면 영어 원어민들은 단어를 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이 단어들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오케이. 오늘 다룬 표현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말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사람들. 피 부분, 앞부분에 강세 줄게요. 따라 해 주세요. People. 한번 더. People. Great. 좋아요. 자, 계속 앞부분, 앞음절의 강세입니다. 또한이라는 이 단어도 해볼까요? Also. 한번 더. Also. Good job. 좋아요. 마지막 단어도 앞부분의 강세. 이거 틀리는 실수 많다고 했었죠? 자, 갑니다. Contact. 한번 더. 연락하다. Contact. Awesome. 아주 좋아요. 자, 예문들로도 훈련해 볼게요. 사람들이 정말 많아. 가볼까요, 바로? There are so many people. Great. 좋아요. 자, 다음 예문 바로 한번 가볼게요. 내가 그것도 도와줄 수 있어. 자, 갑니다. I can also help with that. Great, 좋아요. All의 강세. 자, 마지막 문장 갈게요.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 Contact. 자, con의 강세 주세요. Why didn't you contact me? Very good.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듣고 따라 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People. People. There are so many people. There are so many people. Also. Also. I can also help with that. I can also help with that. Contact. Contact. Why didn't you contact me? Why didn't you contact me?
0: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은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Bye bye.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Time. T-I-M-E. Time. Time. Clock. C-L-O-C-K. Clock. Clock. Hour. H-O-U-R. Hour. Hour.
0: 오늘의 주제는요, time, 시간이 편이에요. 지난번에 이어서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time,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때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시간, time. 그 다음은 clock, 시계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벽에 걸려있는 것을 clock라고 해요. 손목시계는 달라요. watch예요. 시계, clock. 그 다음은 hour, 한 시간 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앞에 h가 있는데 왜 h 소리가 안 나냐고요? 네, 묵음이에요. 그래서 hour라고 발음해요. 그럼 우리 다시 발음 강세 연습해 볼게요. 시간, time. Time. Good job. 시계, clock. Clock. Excellent. 한 시간 또는 시간, hour. Remember, there is no H sound. Hour. 잘했어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1: Time. Time. Clock. Clock. Hour. Hour.
0: 이제 같이 예문 연습해봐요.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야?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10번도 넘게 이 문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같이 연습해봐요. What time is it now? Very good. Can you see the clock on the wall? 벽에 걸린 시계 보여? 자, 친구들, can you 뭐뭐를 할 수 있어? 또는 can you see 뭐뭐가 보여? 라는 뜻이에요. 아까 배운 시계 나왔고요.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Can you see the clock on the wall? 아주 잘하네요. Good job. Okay, what's this? It took an hour to get to the airport. 공항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렸어. 자, 한 시간, hour 나왔고요. took,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take 또는 took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시간이 걸렸다라는 뜻이에요. 한 시간이 걸렸다. It took an hour. Okay, now everyone, let's repeat. It took an hour to get to the airport. Excellent. 잘했어요. 이제 다음 단어 배워봐요.
1: Minute. M-I-N-U-T-E. Minute. Minute. Second. S-E-C-O-N-D.

0: O-N-D. Second. Second. Future. F-U-T-U-R-E. Future. Future.
1: 다음 단어는 minute, 분이란 뜻이에요. How many seconds are there in 1 minute? There are 60 seconds. 1분에 60초가 있죠? minute. 그 다음은 second, 초란 뜻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운동 경기했을 때 1초가 정말 소중해요. 1초, second. 그 다음은 future, 미래예요. 와, future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멋진 로봇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주 기대돼요. future. Okay, now everyone,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분, minute. 앞에 me의 강세를 넣어보세요. minute. 초, second. 여기도 역시 앞에 강세를 넣어주면 좋아요. second. 미래, future. 마지막 R 발음 강하게 해보세요. future.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그럼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요.
0: minute, minute. second, second. future, future.
1: Okay, now, here are our sentences. I waited for you for 20 minutes. 나는 너를 20분 동안 기다렸어. I waited for you. 너를 기다렸다 라는 뜻이에요. wait만 쓰면 안 되고요. wait for. 항상 함께 나와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I waited for you for 20 minutes. 잘하네요. Okay, what's this? Open your eyes after 5 seconds. 5초 뒤에 눈을 떠 라는 뜻인데요. Open, 열다 또는 눈을 뜨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나온 초 나오죠? 5초, 하나 이상이니까 뒤에 S가 붙어요. Now you try. Open your eyes after 5 seconds. Good job! Okay, now let's look at our last sentence.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너는 미래에 뭐가 되고 싶어? 여러분은 뭐가 되고 싶어요? Scientist? Police officer? I'm very curious. Okay, now let's say it all together.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Wow, great job, everyone. 너무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 우리 쭉 복습해 볼게요.
0: Time, time. Clock, clock. Hour, hour. Minute, minute. Second, second. Future, future.
1: 친구들 어땠나요?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 연습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Goodbye.

0: Knuckles, we've got a problem to solve.
1: Solve it!

0: Let's go. Phonics long ooh. Ooh, ooh, ooh. Ooh, moon.
1: Ooh, moon.
0: Ooh, food.
1: Ooh, food.
0: Ooh, pool.
1: Ooh, pool.
0: Ooh, balloon.
1: Ooh, balloon.
0: Ooh, spoon.
1: Ooh, spoon.
0: Ooh, kangaroo.
1: Ooh, kangaroo.
2: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 두 알파벳이 만났을 때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같이 배워볼 거예요. 어 소리가 나는 알파벳 어가 두 개 나란히 있을 때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우, 우. Very good. 그럼 긴 우 소리가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바로 달, moon이에요. 여기 긴 으 소리 들렸죠? 우리가 밤마다 볼 수 있고요. 커다랗고 노란 달, 영어로 moon. moon. moon. Good job! 긴 으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바로 음식. food이에요. 우리가 너무 배고플 때 맛있는 음식을 먹죠? 음식, 영어로 food. food. food. excellent.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수영장, pool도 긴 으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고 싶으면 수영장으로 가죠. 수영장, 영어로 pool. pool. pool.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으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바로 풍선, balloon이에요. 우리가 입으로 후 불죠? 풍선, 영어로 balloon. balloon. balloon. 아주 잘했어요. 또 긴 으 소리가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지 같이 배워볼게요. 바로 숟가락, spoon이에요. 여기 으 소리 들렸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쉽게 먹기 위해 숟가락을 쓰죠. 숟가락, 영어로 spoon. spoon. spoon. Good job! 긴 으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캥거루, kangaroo예요. 뱃속 주머니에 아기 캥거루를 넣고 boing boing 하고 높이 뛰는 동물 캥거루, 영어로 kangaroo. kangaroo. kangaroo. Great job! 와우, 이렇게 으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플레이타임을 가져볼 거예요. 친구들, 어 소리가 나는 알파벳 어가 두 개 나란히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난다 그랬죠?
3: 으으으.
2: That's right. 긴 으 소리가 나는데요. 긴 으 소리가 나는 오늘의 첫 번째 단어. 로건, 우리가 밤마다 하늘에 뭐가 보이죠? 엄청 크고 노란색인데.
3: Moon.
2: That's right. 달, moon이에요. 여기 긴 으 소리가 들리는데요.

0: 속은 우리 세 번 발음해 볼까요?
1: 우우문 우우문 우우문.
0: Good job. 다음 단어도 긴 으 소리가 나는데요. 럭은 우리가 너무 배고플 때 꼭 먹어야 되는 게 뭐죠?
1: 우우 푸드.
0: That was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긴으 소리가 날까요? 아, 여기서 수영할 수 있는데요. 수영장 영어로 뭐였죠?
1: Pool.
0: That's right. Pool. 로건이는 수영장 가는 거 좋아해요? 좋아해요? 그러면 수영장 가서 어떻게 수영해요? 와우, 너무 잘한다. 써니도 이렇게 수영해요. 그러면은 pool 수영장 세번 발음 들어볼까요?
1: 우우포
0: Excellent. 또긴으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로건, 우리가 후후 불면 점점 커지는 풍선 영어로 뭐였죠?
1: Balloon.
0: That's right. 풍선 balloon. 그래서 말이죠. 써니가 로건을 위해 balloon을 가지고
1: I'm
0: 왔어요.
1: the color orange.
0: You want orange? 자, 그러면 로건이가 크게 한번 불러볼까요? 세게. 아우. 자, 그럼 써니가 한번 불러볼까요? 와우. 조금만 더 불러볼게요. 와우, look at this! 써니가 이렇게 크게 불었어요. 자, 그러면 풍선 세번 발음해주세요.
1: 우우 발룬 우우 발룬
0: Excellent! 또긴으 소리가 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로그, 우리가 밥 먹을 때 무엇을 사용해요?
1: 스푼
0: 네, 숟가락, 스푼.
1: 숟가락치
0: 자, 이렇게 써니가 스푼을 썼는데요. 스 소리 나는 S, 프 소리 나는 P, 느 소리 나는 N. 근데 중간에 으 소리가 빠졌죠? 와우, 너무 잘하는데요? Very good. 그러면은 스푼 우리 세번 들어볼까요?
1: 스푼 우우 스푼
0: Good job! 으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This is a quiz. 뭔지 맞춰봐요. 동물이고요. 주머니에 아기를 넣고 보잉 보잉 하고 뛰어요. What is it?
1: 우우 캥거루 우우 캥거루 우우 캥거루
0: Great job! 로건,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도 너무 잘했어요. 자, 그럼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long ooh. Ooh, ooh, ooh. Ooh, moon.
1: Ooh, moon.
2: Ooh, food.
1: Ooh, food.
2: Ooh, pool.
1: Ooh, pool.
2: Ooh, balloon.
0: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oo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긴 oo 소리를 낼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나의 감정 상태와 관련된 표현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오늘은 나 졸려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2 Expressions of Emotions I can express that I'm sleepy.
0: It's time for warm-up. 자, 우리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how cute! They are cute little rabbits. 정말 귀여운 토끼들이 있네요, 그쵸? But what time is it? 지금 시계를 보니까 2시네요, 그쵸? 낮잠 잘 시간인 것 같아요. So the teacher is telling the little rabbits to go to sleep. 근데 우리 토끼들 계속 놀고 싶은가 봐요, 그쵸?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하품을 하는 토끼 친구도 있네요. 이 친구는 나 졸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So what do you say in English to express that? 자, 그러면 영어 표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오늘의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1: It's already 9.
2: I'm sleepy. Let's go to bed.
1: I'll set the alarm to 7.
2: Thank you. Good night.
1: Sleep tight.
0: 대화 잘 들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이 볼게요. It's already 9. It's already 9 이라고 했는데 9은 여기서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벌써 9시네 라는 뜻이에요. Already가 벌써라는 의미고요. 발음이 조금 어렵죠. All 하면서 혀가 윗니 뒤쪽에 와서 딱 붙어야 돼요. 그런데 R 발음하면서는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죠. Already. 이걸 빨리 하면 already가 돼요. 근데 사실 L 발음하면서 딱 붙어야 하지만 빨리 발음할 때는 가다가 말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붙여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 경우는 R 발음할 때 떼야 되니까 그게 조금 빠르더라고요. 자, It's already 9. 벌써 9시예요 라는 말이죠. 자, 그랬더니 I'm sleepy. Let's go to bed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sleepy가 바로 피곤한 혹은 졸린이라는 뜻이죠. Sleep가 잠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거기에 Y만 붙였는데 졸린이라는 의미가 된 거죠. I'm sleepy 라고 하면서 Let's go to bed 라고 얘기를 했어요. Go to bed가 말 그대로 침대에 가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어떨 때 침대에 가서 누울까요? 잘 때, 그쵸? 그래서 go to bed가 자러 가다 라는 의미가 돼요. Let's go to bed 라고 했잖아요. Let's는 어떤 걸 하자 라고 제안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let's 다음에 다른 행동을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밖에서 먹자, 즉 외식하자 라고 할 때는 let's eat outside 라고 할 수 있어요. Let's eat outside. 연습해 볼까요? Let's eat outside. Good job. 우리 축구하자. Let's play soccer. 공을 사용하는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 스포츠를 하다라고 할 때 play를 쓴다고 했었죠. Let's play soccer. Let's play soccer.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Let's study hard. Let's study hard.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우리 함께 연습하자 라고 할 때는 Let's practice together 라고 하면 되죠. Practice가 연습하다이고 Together가 함께라는 뜻이니까요. Let's practice together. Good job. 우리 점프하자. 우리 뛰자.

0: 라고 할 때는 Let's jump. Let's jump. 라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Let's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을 하자라는 제안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가 I'm sleepy라는 표현도 배웠었잖아요. I'm sleepy는 내가 졸려라는 뜻이죠. 그런데 내가 아니라 졸린 사람이 달라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 일단 너가 졸려라고 할 때는 You're sleepy 이렇게 바뀌겠죠. I am sleepy를 줄여서 우리가 I'm sleepy라고 하잖아요. You are sleepy를 줄여서 You're sleepy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M이 R로 바뀌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그가 졸릴 때는 He's sleepy가 되겠죠. He is sleepy. Is를 또 줄여서 He's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녀가 졸리다라고 할 때도 똑같이 She is인데 She's sleepy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다 졸려요 지금. 그럴 때는 We are sleepy인데 이것도 줄여서 We're sleepy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그러면 그들의 경우는 They are sleepy예요. 그래서 They're sleepy 이렇게 줄여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졸리냐에 따라서 그 비동사가 바뀌는 거 am, are, is 요 세 가지로 바뀌는 거 많이 연습해 주세요. I'll set the alarm to 7. 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7은 여기서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7시라는 뜻이겠죠. Set an alarm 이라는 표현은 알람을 맞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문장에서는 더로 바뀌었을까요? 언니? 그거는 우리 집에 있는 바로 그 알람을 7시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특정 시계나 알람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 alarm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의 그 표현은 set an alarm입니다. 자, 그래서 set the alarm to 다음에 어떤 시간을 넣으면 나의 알람을 몇 시로 맞추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우리 시간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볼까요? I'll set the alarm to 다음에 시간을 넣으면 돼요. I'll set the alarm to 9 a.m. 9 a.m.은 오전 9시죠. I'll set the alarm to 9 a.m.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8시 반은 여러분 어떻게 읽는지 기억나나요? I'll set the alarm to 8:30. 맞아요. 시에 해당하는 숫자, 분에 해당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그냥 읽어주면 된다고 했죠. I'll set the alarm to 8:30. 그러면 오후 4시는요? I'll set the alarm to 4 p.m. 이라고 하면 됐죠? 잘했어요. Thank you, 고마워 라고 하면서 good night 이라고 했네요. 자, good night은 바로 잘 자 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저녁 인사할 때, 자러 갈 때 good night 말고도 또 흔하게 쓰이는 게 있어요. 바로 다음 대사인데요. sleep tight. 이것도 역시 잘 자 라는 뜻이에요. sleep tight. 그래서 밤에 자러 갈 때 엄마 아빠나 뭐 언니 동생 누구든지 상관없이 good night, sleep tight 이런 표현들을 번갈아 가면서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It's already 9.
2: I'm sleepy. Let's go to bed.
1: I'll set the alarm to 7.
2: Thank you. Good night.
1: Sleep tight.
0: It's level up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게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지금 자야 할 낮잠 잘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It's 2 o'clock. 지금 2시예요. 자, 정시일 때는 숫자 뒤에 o'clock을 넣어도 된다고 했었죠? It's 2 o'clock. 혹은 우리가 그냥 It's 2 p.m. 오후라는 p.m.을 뒤에 넣어도 되겠죠? It's 2 p.m. 또 그냥 It's 2까지만 얘기해도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2시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It's 2. 자, 2시인데 Take a nap 이라는 표현은 낮잠을 자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든요. 낮잠 잘 시간인가 봐요. Let's take a nap. 우리 낮잠 자자라는 표현이죠. Let's take a nap.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Let's take a nap. Good job. Oh, I'm sleepy. 우리 졸린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렇죠? I'm sleepy. 근데 혼자 졸린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연습했었죠? 우리가 졸려요라고 할 때는 We are sleepy. 그걸 좀 줄여서 We're sleepy라고 할수 있겠네요. 이렇게 졸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안 졸린 친구도 있어요. 우리 안 졸린 토끼는 I'm not sleepy. Not만 sleepy 앞에 넣어주면 반대의 의미가 돼요. I'm not sleepy. 같이 따라해볼까요? I'm not sleepy. 잘했어요. 근데 혼자 안 졸린 게 아니에요. 같이 게임하는 토끼 친구도 안 졸리니까 우리 다안 졸려요라고 할 때는 We are not sleepy. I'm을 we are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We're not sleepy. We're not sleepy. 잘했어요. 자, wake 누구누구 up 이라는 표현은 누구누구를 깨워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이, 아유, 빨리 자, 또 놀게. 금방 깨워줄게. I'll wake you up soon.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I'll wake you up soon. 그러면 잠을 자러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m sleepy, we're sleepy 이런 표현들을 같이 한번 연습해 봤고요. 우리 시간 말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해 봤죠? 자, 이 표현들 다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it's time to do the chant. Ready, go! It's already 9. I'm sleepy. You're sleepy. He's sleepy. We are sleepy. They are sleepy. Go to bed. Let's go to bed. Take a nap. Let's take a nap. Good night. Sleep tight.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express that I'm sleepy. 내가 졸리다고 말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Good job!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 전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0: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2. The three R's. Reduce, reuse, recycle. Thursday. Message from Earth. I can say why the Earth is in trouble.
0: Okay,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갈까요? 짜잔, here we go. 자,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근데 얘들아, 오늘의 그림은 뭔가 굉장히 gloomy, 좀 우울하고요, sad, 슬퍼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구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The earth is writing a letter. 근데 저 편지를 쓰기 전에 지금 여기에 밴드가 붙여 있어, 그치? There is a bandage on earth. 어디 다쳤나, 그쵸? 그리고 편지 안에 보니까요. shower head가 있고 seal, 물개가 있고요. chopped trees, 잘라진 나무 토막들도 있어요. 어떤 내용일지 우리 친구들 좀 감이 옵니까? 선생님은 감이 와요. 벌써부터 좀 슬픈데요. 자, 선생님이랑 좀 자세한 내용은 이따 카툰 톡에서 또 볼게요. 자, 오늘의 중요한 단어 4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첫 번째는요. shower. 샤워하다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게요. shower보다는 shower. Okay. 자, 두 번째는요. hurt. 아프게 하다, 해치다 라는 뜻입니다. 해볼게요. hurt. 그 다음은 save. 구하다, 지키다예요. 해볼게요. save 아니고 save. Okay. 그 다음은 tree, 나무죠. 이 단어는 우리 친구들 알 것 같아, 그쵸?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tree. Good job, 우리 친구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look and talk이었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Message from Earth. Hello, I'm Earth. Did you know you use a lot of water when you shower? Did you know plastic bottles hurt animals? Did you know recycling saves trees? I need your help. From Earth.
0: 잘 들어봤어요, 얘들아? 자, 선생님이랑 read and speak time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오늘은 좀 슬픈 내용이야. 우리 한번 들어보자. 범범. 첫 번째 문장은 Hello, I'm Earth입니다. 근데 아까 그 그림을 사파를 보자니 좀 지구가 해피한 모습은 아니었어. Hello, I'm Earth.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자, Earth가 뭐였지? 지구죠. 자, 지구가 안녕, 나는 지구야 라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도 해볼게요. 좀 슬프게. Hello, I'm Earth. Hello, I'm Earth. 안녕, 나는 지구야. 자, 그 다음 내용은 뭔지 한번 봅시다. 짠! Did you know you use a lot of water when you shower? 뜨끔했어요. 자, 선생님이랑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Did you know 하면은 넌 뭐뭐를 알고 있었니? 라는 패턴입니다. Did you know만 해도 너 알고 있었어? 라는 뜻이 돼요. 근데 Did you know 하면은 너 뭐뭐를 알고 있었니? 라는 뜻이 완성이 됩니다. 자, use는요. 사용하다예요. use. 그 다음에 A lot of는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shower는 무슨 뜻이었지? 샤워하다입니다. 자, 우리 그럼 이걸 다 모아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Did you know you use a lot of water when you shower? 너 알고 있었어? 너가 샤워할 때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니? 라고 하는 겁니다. 뜨끔합니다. 선생님은 오늘부터 조금 물의 양을 줄여야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id you know you use a lot of water when you shower? 오케이, 잘했어요. 지구야, 미안해. 자, 그 다음은 Did you know plastic bottles hurt animals? 이것도 너무 미안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plastic bottle 하면은 플라스틱 병이죠.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hurt는 뭐야? hurt. 자, hurt는 상처 입히다, 해치다라는 뜻이고요. 다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animal는 뭐예요? 동물입니다. 우리 한번 해석해 보자. Did you know는 뭐뭐를 알고 있었니라는 뜻이었죠. 그게 또 패턴이 반복됐어. 자, 넌 알고 있었니? 알고 있었니? 플라스틱 병들이 동물들을 해친다는 것을. 미안해. 자, 한번 읽어볼게요. Did you know plastic bottles hurt animals? 자,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시작. Did you know plastic bottles hurt animals? 그쵸. 완전 반성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Did you know recycling saves tree?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인지 볼게요. Did you know? 뭐뭐를 알고 있었니? 라는 뜻이지. 자, recycling. recycle는 재활용하다인데, recycling 하면은 재활용이란 단어가 완성이 됩니다. recycling, 재활용. save는 아끼다, 구하다예요. 자, 그렇다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알고 있니? 재활용이 tree, 나무들을 save, 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Did you know recycling saves tree? 너는 recycling, 재활용이 나무들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니? 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시작! Did you know recycling saves tree? 알죠, 알죠. 자, 반성하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도 같이. 오케이. 자, 우리 그럼 마지막에 Earth가 이렇게 말합니다.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help. 오케이. 자, need는 필요하다. Your help 하면 너희들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대. 알겠어, 지구야. 미안해. 자, 한번 선생님 다시 읽어볼게. I need your help.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I need your help. 나는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합니다. 그랬군요. 너무 슬픈 내용이었어. 그치? 잘 기억하고서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Number one. What do we use a lot in the shower? 우리가 샤워할 때 무엇을 많이 씁니까? A. Water. B. Paper. Okay,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What do we use? That's right. It's water. 물을 많이 사용하죠. We don't use paper in the shower. 자, 우리 샤워할 때 paper, 종이를 사용하진 않죠? So the answer is A. Water. Okay, question number two. Plastic bottles help animals. 플라스틱 병들이 Help animals? 동물들을 돕나요?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3, 2, 1. The answer is definitely no. 자, plastic bottles hurt animals. 자, animals들이 다치게 하죠. 그래서 X입니다. Okay, 우리 친구들. 자, number 3도 있어요. What does recycling save? 자, 재활용을 하면 무엇을 구할 수 있나요? A. Trees. B. Cars. Okay, 3 seconds. 3, 2, One, the answer is trees. 나무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Alright,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슬픈 letter, 편지를 다시 읽어볼게요. Message from Earth. 지구로부터 온 편지. Hello, I'm Earth. 안녕, 나는 지구야. Did you know you use a lot of water when you shower? 넌 너가 샤워할 때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니? Did you know? Did you know plastic bottles hurt animals? hurt는 다치게 하다죠. 그래서 너는 알고 있었니? plastic bottles, 물병들이 animals, 동물들을 다치게 한다는 것을 Okay. Did you know recycling saves tree? 너는 재활용이 나무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니? I need your help.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From Earth. 지구로부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편지 내용이었네요.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슬픈 내용의 편지였지만 챈트만큼은 신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Drop the beat!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help. Please save water. Please save water. Don't use plastic. Don't use

plastic. Save the trees. Save the trees.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help. Good job. Excellent.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림 기억하나요? 그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자, 일단 지구가 매우 아파요. 그리고 편지를 우리한테 쓰고 있습니다. The Earth is writing a letter.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빠밤! Hi, it's me, Earth. 안녕, 나야 지구 라고 합니다. Okay, 안녕, 나야 지구. 자, you use too much water 라고 해요. 굉장히 미안해지는데 자, use는 사용하다라는 뜻이고요. too much는 무슨 뜻이냐면 지나치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많은이 영어로 뭐라고 배웠지? a lot of 라고 배웠죠. too much는 지나치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물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라고 하는 거죠. 미안해. you use too much water.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따라해 볼게요. 시작. You use too much water. Okay. 자, 그 다음에 The seal is crying because plastic hurts them 라고 나왔습니다. seal는 저기 편지에 나와 있는 귀여운 물개입니다. 근데 물개가 울고 있대. The seal is crying. 물개는 울고 있어. Because, 왜냐하면 plastic hurts them. hurt가 무슨 뜻이었지? 다치게 하다라는 뜻이었죠. 해를 입히다라는 뜻이었지. 그래서 플라스틱이 그들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seal, 물개들이 울고 있대요. 너무 슬프다, 그렇죠? The seal is crying because plastic hurts them. Okay. 자, 그 다음에 beautiful trees are being cut down 라고 나왔습니다. 자, beautiful는 아름다운이죠. 아름다운 trees. 나무들이 being cut down. 비동사 플러스 being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 자, cut가 지금 여기서 과거분사인데요. 자, 비동사 플러스 being 플러스 과거분사가 되면 뭐뭐 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금 cut down, 잘라져 가고 있는 중이래요. Beautiful trees are being cut down. 너무 미안하다, 그치? Okay, 그 다음에 Will you help me? 나를 좀 도와주겠니? 하면서 Earth가 편지를 마칩니다. 너무 슬픈 내용이지, 그치? 이것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Will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우리 친구들 도울 수 있겠어요? 선생님 매우 반성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챌린지를 해볼게요. 우리 Earth를 도와주자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y the earth is in trouble. 나는 왜 지구가 문제에 처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도 만나서 즐겁게 영어 공부할게요. 바이바이!

What's this for?

anything? Can you hold it? Okay.

0: 지유리가 물었다. 오빠, 어떻게 할 거야?
1: What's your plan? I don't know. I don't have any plans.
0: 나도 모르게 큰 소리가 나왔다. 황당한 얼굴로 나를

0: 보는 지유리 눈에 눈물이 고였다.
1: Are you mad at me? 이게 내 탓이야?
2: 지유라,
1: you're mean. I hate you.
0: 화가 난 지유리는 울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나는 미안한 마음에 지유리 방 문을 두드렸다. 지유라,
1: I'm sorry. Can I come in? No!
0: 너무 어이가 없고 답답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어. Please don't cry.
1: Go away!
0: 내가 왜 그랬지? 어떻게 해야 지율이 화가 풀릴까?
1: Hi,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그래요. 선생님은 지율이가 화가 날 줄 알았어요. 우리 지난 시간 일기에서 먼저 지율이가 소리 질렀을 때 이미 선생님은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한 번 더 소리를 질렀어. 오빠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걱정돼서 물어보는데 아 몰라 나도 모른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지율이 입장에서는 아니 그럼 광고가 나온 게 내 잘못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지율이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 또 다음 이야기도 우리 기대해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drawing quiz 정답은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 They're the same. 맞아요. They're the same이 정답이었네요. 맞힌 친구들? Very good. 자, 오늘의 일기 제목은 나도 모르게. 무슨 뜻? 나도 모르게 화를 냈다. 이런 거겠죠? 나도 모르게 일기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기, 읽기를 도와줄 단어 먼저 배워봐요. 오늘의 단어. 오늘도 네 개의 단어 준비되어 있어요. 단어 들을 때 친구들 첫 소리에 집중해 주세요. 첫 소리 듣고 그 첫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를 찾아보면 더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단어. plan. plan. 오, 소리 들렸어요? 소리는 들렸어요? Very good. 소리 내는 글자는 P잖아요. plan이 첫 번째. 두 번째, mean, mean. 들렸어요? 소리? 그래요. 소리 내는 글자는 M이 되겠죠. 세 번째, hate, hate. 소리 내는 글자는 H잖아요. 찾았고, 마지막, cry, cry. 또는 소리 들었을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어네요. 자, 이제는 그림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살펴볼게요. 첫 번째 그림, 울고 있어요. 울다 찾아볼까요? That's right. Cry. Cry. 엉엉 울다 라는 뜻이 되겠죠. 두 번째 단어는 이거 큰 형아가 어린 동생한테 심술궂게 굴고 있어요. 그쵸? 못된, 나쁜, 심술궂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찾아볼까요? That's right. Mean. Mean. 못된, 심술궂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 Mean. 세 번째. 칠판에다가 계획을 빡빡하게 적어놨네요. 계획이라는 단어 찾아볼게요. 계획 또는 계획하다도 될 수 있어요. 계획, 계획하다. Yes. Plan. Plan. 마지막 단어는 거미. 친구들 거미 좋아해요? 선생님은 너무너무너무너무 싫어해요. 매우 싫어하다. 아주 싫어하다라는 뜻. Hate. Hate. Alright. 이제는 단어 두 번씩 따라해 볼게요. 오늘은 빨간 점 있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뜻? 모든 단어를 한 박자에 넣어서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Plan. Plan. Plan. 이렇게 두 박자 아니에요. 한 박자로 plan. 두 번째 단어. Mean. Mean. 세 번째, hate, hate. 마지막, cry. 세 박자 아니에요. 한 박자로 cry, cry. Good job. 자, 이제는 일기 속에 숨어있는 영어 문장들 쏙쏙 뽑아서 뜻 알아봐야죠. 첫 번째 문장은 What's your plan? 이에요. What's your plan. What's는 what is를 줄인 거잖아요. 무엇이니 물어보는 시작이에요. Your, 너의 plan, 계획. 이건 우리 좀 전에 배웠죠. 너의 계획이 뭐야? 그쵸? 계획이 뭐야? 어떻게 할 생각이야?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말이 What's your plan? 요거는 유용한 문장이니까 친구들도 한 번만 따라해봐요. What's your plan? 좋아요. 어떻게 할 거야? 계획이 뭐야? 이렇게 지유리가 걱정돼서 물어봤더니 지유가 세상에 소리를 어떻게 질렀어요? I don't know. I don't have any plans. 뭐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뭐라고 한 거예요? I don't know. 무슨 뜻? I, 나는 don't. 아니야, no, 알다. 나는 몰라. 아, 나도 몰라. I don't know. 이어서 I don't have any plans 라고 했어요. have는 갖고 있다잖아요. 그런데 I don't have니까 안 갖고 있어. 없어. 나한테 없어. 뭐가요? any, 아무 plans, 계획도. 아무 계획도 없어. I don't have any plans. 막 자기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아, 몰라. 계획 같은 거 없다고.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지유리가 막 뭐야? 왜 너한테 화를 내? 막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면서 Are you mad at me? 라고 물어봤어요. Are you mad at me? Are you? 물어보는 거죠. You are 아니고 Are you? 순서 바뀌었으니까 mad는 뭐예요? angry랑 같은 거죠. 화가 난. 근데 누구에게 화가 났어요? at me. at mad at 누구누구 하면 그 사람한테 화가 난, 즉 화를 낸다 이런 뜻인 거예요. Are you mad at me?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Are you mad at me? 너무 어이가 없겠죠. 그랬더니 You're mean. I hate you. 막 오빠한테 이제 지유리도 막 퍼붓는 거예요. You're mean. 엄청 강한 말이에요, 친구들. You're, 너는 이러이러해. mean, 뭐예요? 못됐어. 진짜 나빠. 이런 말이 You're mean. 한마디 더. I hate you. Hate you도 뭐예요? 진짜 싫어. 너무 싫어. 오빠 너무 싫어. 오빠 미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I hate you예요. 여기에 I는 지유리, you는 지후가 되겠죠. 막 지유리도 화가 나가지고 you're mean. I hate you. 막 하고 쿵쿵쿵 문을 팡 닫고 들어가 버렸어. 그랬더니 지우가 아차 싶었겠죠. 아 내가 왜 그랬지? 바로 달려와서 똑똑똑똑 문을 두드리면서 아 지우라 미안해. I'm sorry. I'm sorry. 이건 우리 친구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죠. 미안해. Can I come in? 물어봤어요. Can I? 내가 뭐뭐 해도 될까? Come in. Come은 오는 거고 in은 안에요. 안으로 오는 거니까 뭐예요? 나 들어가도 돼? 내가 네 방 안으로 들어가도 돼? Can I come in? 하고 물어봤어요. 지유리가 들어오라 그랬을까? 아니지, 지금 화가 너무 나가지고 No! 절대 안 돼! 안 돼! 그랬더니 아 진짜 미안해, 나도 모르게 제발 울지 마. Please don't cry. Please. 정중하게 또 예의 바르게 부탁할 때 쓰는 말이죠. 제발, please, don't. 하지 마, cry. 울지 마. 그랬더니 지유리 대답. Go away! Away는 멀리예요. Go away니까 멀리 가버려. 뭐예요? 저리 가! 내 방문 앞에 있지 말고 저리 가! Go away! 지유리가 화가 많이 났어요. 자, 이렇게 우리 일기 속에 있는 문장들 다 살펴봤어요. 이 중에 네 문장만 뽑아서 우리 리듬 살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신나게 챈트도 불러봐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What's your plan이에요. What's your plan? What's your plan에서 친구들 두 개만 강조해 볼게요. 뜻을 전달하는. 이 단어가 있어야 이 문장의 뜻이 정확하게 전달된다? 그렇죠. 뭐야? 계획이죠. 상대방한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What's your plan? What's your plan? 좋아요. 두 번째, Are you mad at me? 라는 문장이 있네요.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Are you mad at me? 원래는요, 친구들, 여기서 선생님이라면 하나만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지율이 입장에서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은 오늘은 말을 전달해 보고 싶어요. 두 가지 단어 찾아볼게요. 중요한 거. 맞아요. 화가 난, 그리고 나한테가 중요하겠죠. Are you mad at me?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친구들도 해봐요. Are you mad at me? 한번 더. Are you mad at me? 그래요. 우리 이렇게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세 번째는 please don't cry. 제발 울지 마. Please don't cry. 어디 강조? 맞아요. 이건 전부 다. 제발 하지 마. 우는 거. 이런 뜻이죠. Please don't cry. Please don't cry. 좋아요. 이건 다 강조하고 마지막 go away. 가버려. 저리 가. go away는 어디 강조? 맞아요. 이것도 둘 다. 가버려, 멀리. 다 또,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go away. 이렇게 둘다 강조해 볼게요. go away. Very good. 그럼 이 리듬 그대로 살려서 함께 chant 불러볼까요? What's your plan? Are you mad at me? Please don't cry. Go away. 예이. 오늘의 드로잉 퀴즈. 오늘도 선생님이 일기 속 영어 문장 중에서 한 문장을 골랐어요. 자,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친구들. 어떤 문장을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지. 자, 있고요. 문이 닫혀 있네요. 손잡이에요, 친구들. 그리고 여기 누가 와가지고. 손을 엄청 길다. 손을 뻗어서 똑똑똑 하고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문장을 우리 친구들 오늘의 일기에서 찾아주면 돼요. 말로 하는 거 물론 좋아요. 우선 크게 말로 해보고요. 우리 홈페이지 자료실 가면 매일매일 선생님이 이 그림 그대로 친구들 쓰기 연습하고 그릴 수 있는 자료 업로드 해놨어요. 친구들 다운로드 받아서 출력해서 문장도 써보고요. 또 문장을 나타내는 나만의 그림도 그려보면 좋겠어요. 말로만 하고 끝내지 않기. 우리 친구들의 글 그리고 그림 실력 기다릴게요.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은 나도 모르게 라는 제목의 일기였죠. 지유가 자기도 모르게 지유리에게 화를 내서 이제 앞으로 지유리한테 어떻게 사과를 하고 또 풀어가야 할지가 관건이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지유리 화를 풀어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일기로 만나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영어에 반하는 시간이에요. 반짝반짝 샤이니 함께요. 예!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대화하다 보면 가끔씩요. 친구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왜 저런 말 했지? 뭐야? 얘 이런 말을 왜 했어? 그 의도가 뭐야? 약간 이런 게 궁금한 거 있죠? 이런 말을 진짜 왜? 자,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합니까? 친구한테. 야, 너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자, 영어로도 이런 말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아,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할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이도 이 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 먼저 오늘의 단어들 만나볼게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어허. 자, 친구들 단어, 어떠한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짜란! Okay! Very first word is weird. Weird. 아, 그래요. 이 단어가 사실은 우리 몇 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진을 보시면 강아지가 있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약간 눈이, 그죠? 눈이 약간 이게 진짜 강아지인가? 장난감 강아지인가? 아, 좀 뭔가 이상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뭔가 오묘하게 이상할 때, 잘 이해가 안 갈 때 우리는 weird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strange와 비슷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따라서 말해볼게요. weird. weird. weird. weird. Very good. And next. 오케이. minute. minute 라고 하는 단어. 아주 중요한 단어죠? 자, 지금 시간을 보면 완전히 딱 12시는 아니고요. 11시 55분인 것 같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minute 하면 요 1분, 1분, 1분 이렇게 가는 거. 그 분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분은 minute. 예를 들어 5분 하면 5 minutes. 그렇죠? 1분 하면 1 minute.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말해볼게요. minute. minute. minute. Very good. And next. How? Ago. Ago. Mm-hmm. 자,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잘 보면 위에 여기가 지푸라기, 지푸로 만든 집인 것 같습니다. 왠지 옛날에 오랜 세월 전에 지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뭐뭐 전에, 아주 오래 전에, long time ago, long ago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ago 뭐뭐 전에. 우리 예를 들어 아까 났던 그 minute, 분을 뜻하는 minute 기억하시죠? 5분 전에 라고 하면 5 minutes ago 이렇게 연결해서 말할 수 있어요. 으흠.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ago, ago, ago, ago. Very good. And next. 아, special, special 이라고 하는 단어구나. 여러분, 이 단어는 사실 우리말로도 저 스페셜 메뉴 먹을래요. 야, 너는 참 애가 스페셜해. 이런 식으로 스페셜, 스페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진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다들 파란색인데 요 분만 빨간색으로 굉장히 특별해 보이네요. 그쵸? 자, 요거 발음하실 때 스페셜, 스페셜 하지 마시고 스페셜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스페셜, 스페셜, 스페셜. Very good. 잘했어요. 자, 친구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봅니다.
1: You're so weird.
2: What makes you say that?
1: You were so happy just a few minutes ago. Now, you look so sad.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혹시 이해하신 분 손? 우리 친구들, 오, 이해한 친구들도 있군요. 정말 잘하는데요. 자, 이해 못했다 하더라도 샤이니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마세요. 갑니다. 자, 이제 A 친구가 B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해요.
1: 야, you are so weird.
0: 라고요. 너 말이야, 너. 아주 어떻대요? weird. 아까 단어에 나왔었죠? 이상한. 야, 너 참 이상한 애야. 너 참 이상해. 뭐 친한 친구들끼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Oh, you're so weird. 너 진짜 참 특이한 애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상해. Oh, you're so weird.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말해봅니다. 친구야. Oh, you're so weird. You're so
1: weird. Hey, you're so weird.
0: You're so weird. 그렇죠. 자.

0: 이렇게 말했더니 미가
1: What makes you say that?
0: 자,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보시면
1: What makes you say that?
0: 직역해 보면 무엇이 만드니 너를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야, 뭐가 너를 그렇게 말하도록 만들어? 한마디로 이거는요. 야, 너왜 그런 말 하는 건데? 이거예요. 우리말로는 왜라고 해석하는 게좀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라고 하는 것은 why로만 배웠잖아요. 그쵸? 근데 why 말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이게 더 자연스러운 문장입니다. What makes you say that? 너왜 그런 말 하는 거야? 어? 뭐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말하도록 만드니? 즉, 왜 그렇게 말해? 내가 뭐가 이상해? 이런 거죠.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1: What makes you say that?
0: What makes you say that? 그래요, 여러분. What makes you blah blah? 자, 무엇이 너로 하여금 blah blah 하도록 만드니? 즉, 너는 왜 그렇게 하니? 라고 하는 요 표현 가지고 우리 더 많은 문장 만나봅니다.
1: How about this one?
0: 진짜 자주 쓰이는 문장이에요.
1: What makes you think so?
0: 자, 여러분, think 하면 생각하다잖아요.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니? 한마디로, 야, 너왜 그렇게 생각해? 넌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말이에요. 와, 진짜 이거 좋은 문장입니다. 따라서 말해볼게요.
1: What makes you think so?
0: What makes you think so?
1: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0: 야, 너왜 그렇게 행복해? 무엇이 너를 그렇게 행복하게 만드니? 한마디로, 야, 너왜 그렇게 기분 좋아? 뭐가 그렇게 기분 좋아? 라는 말입니다. What makes you so happy?
1: What makes you so happy? Very good. How about this one?
0: 아니, 왜 이렇게, 그 애만 이렇게 인기 많고, 사람들이 걔만 좋아하고, 걔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데요? 약간, 이러면,
1: What makes her so special?
0: 그렇죠. 그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듭니까? 그녀가 왜,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 말해볼게요.
1: What makes her so special? What makes her so special? Okay, very good.
0: 자, 다시 대화 내용으로 돌아가서, 야, 뭐 내가 이상하다고? 너왜 그런 말 하는 건데? 라고 물었더니 A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 You were so happy just a few minutes ago.
0: 너 말이야, 너. 아주 행복해했어. 막 기분 좋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불과 just a few minutes ago. 여러분, 우리 배웠던 단어죠? minute 하고 ago. a few 하면 약간의, 뭐 많지는 않고 그냥 어느 정도 약간의. 그래서 a few minutes ago 하면 그냥 몇분 전에 라는 말입니다. 너 불과 몇분 전만 해도 굉장히 happy 하다가 Now, 지금은 you look so sad. 너무 슬퍼 보여. 그러니까, 방금 좀 전만 해도 막 되게 기분 좋아하다가 지금은 되게, 막 이러니까 친구가, 아, 얘 이상하다. 얘참 특이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뭐, 그럴 수 있겠죠. 뭐, 슬픈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을 수도 있고. 자, 여러분, 말해 볼게요.
1: You were so happy just a few minutes ago. Now, you look so sad. Oh, you were so happy just a few minutes ago. Now you look so sad.
0: Okay, very good.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봅니다.
2: 아, 너 정말 이상해.
1: Speak. You're so weird.
3: 어? 너왜 그렇게 말하는데?
1: Speak.
2: 어이, 너 불과 몇분 전만 해도 되게 행복해 보였는데, 지금은 너무 슬퍼 보여.
1: Speak.
0: Quiz time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문제 잘 맞춰보세요. Okay, first question. 왜 그런 말을 하는 거니?
2: 여러분 오늘의 미션 문장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3, 2, 1, 띵!
0: Okay, the answer is. Woo! 그렇죠. What? 무엇이 너를 그렇게 말하게 만드니? 즉, 왜 그런 말해? 따라서 말해볼게요.
1: What makes you say that?
0: What makes you say that?
2: Hey, what makes you say that?
0: What makes you say that? Very good. And next.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해볼까요? 오늘 여기는 빈칸이 좀 깁니다, 여러분. 자, 3, 2, 1, 띵!
2: Okay, 자, 정답. The answer is...
0: 그래요.
1: What makes you think so?
0: What makes you think so?
2: What makes you think so?
0: What makes you think so? Very good. And next question. 자,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아주 특별해 보입니다, 여기. 3, 2, 1, 띵!
2: Okay, the answer is...
0: Special. 그렇죠. 특별하니까. Very good. 자, 오늘 이렇게 어떤 이유가 궁금할 때 쓸 수 있는 what makes 뭐 you 주로 이렇게 연습했습니다. What makes you say that? What makes you think so? 다른 것들은 다 기억 못해도 여러분 요 두 가지 문장만큼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이제는 이유가 궁금할 때 why가 아니라 이렇게 what makes you blah blah blah
0: 라고도 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Mayday, Mayday, 날 좀 구해주세요. 이런 표현으로 간혹 가다가 학교생님이 이 May라는 친구를 설명하곤 하는데 재밌었다면 한번 웃어주시고요. 아니었다면 넘어가고요. 자, 메이라는 친구 기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생각보다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하진 않지만 시험 문제는 꽤 많이 나오는 친구라 뜻이 또 중요한 그런 동사가 되겠는데요. 조동사요. 자, 그럼 먼저 문제 3개 풀어보도록 합니다. 문제 주시죠.

0: 싶기도 하고, 조동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지금 공부하는 느낌인데요. 자, 메이라는 친구 포인트 두개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메이의 뜻은 뭐뭐일 수 있다, 이고 뒤에 동사 원형을 쓴다, 라는 우리 지금까지 조동사 배울 때의 그대로의 포인트입니다. 뜻과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 메이의 뜻은 뭐뭐일 수 있다, 혹은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 이런 뜻들이 있어요.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건 조동사로서의 당연한 특징이고요. 자, 메이 같은 경우는 하나 더 특징이 있는데, 허락을 구할 때 혹은 내가 허락을 할 때도 메이를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인 거죠. You may go home 하면 너 집에 가도 돼 라는 뜻의 문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이를 허락과 관련해서도 쓸 수가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약간 뭔가 매장에 가면 점원이 할 만한 말인데요. 자, 순서가 뭐가 맞을까요? 자, 캔을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조동사 의문문에서 요 순서가 맞다는 거를 기억을 쉽게 할수 있겠죠. 조동사 의문문은 만드는 방법이 모두 동일합니다. 에헤, 그죠, 그죠? 비동사, 조동사와 주어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돼요. 요두개 위치만 크로스해 주시면은 조동사 의문문이 완성된다는 거. 그래서 I may 주어 동사 어순 말고 may I 요렇게 쓰셔야 맞는 거. May I? Can I? Must I? Should I?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조동사 의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당신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라는 건데요. 자, 이게 바로 may라는 동사를 허락 과 관련된 의미로 쓴 케이스가 되겠죠. 답은 뭘까요? May. 뒤에 동사 원형 쓰면 되니까 May take. 요 순서로 쓰셔야겠죠. Take May 하면 안 되겠죠. 자,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쓰는 요 순서도 중요하니까 잊지 마시고요. Take a seat 하면은 자리를 가지세요 라고 직역이 될 텐데, 자리를 갖다라는 건그 자리가 네 거야, 그 자리에 앉아 라는 뜻으로 의역을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예.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이런 비슷한 문제 좀 풀었던 것 같죠? 그럼 오늘은 맞출 수 있겠죠? 자, 요 뒤에 그냥 비동사 쓰시면 됩니다.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메인은 하나 더 짚고 갈게요. might라는 것도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오는데요. may의 과거형이라고 일단은 배웁니다. 그래서 may는 뭐뭐일 수 있다, might는 뭐뭐일 수 있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먼저 배우는데, 조금 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건더 약한 추측일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뭐일 수 있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메이의 기본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더더 뭐뭐일지도 모르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한번 말을 해본다, 이제 그런 뉘앙스일 땐 메이보다 마이트를 사용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트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그래머였고요. 리스닝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Listening point one.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Listening point two. You may take a seat. You may take a seat. Listening point three. It may be difficult to accept. It may be difficult to accept.
0: 먼저 의문문 뒤에 주어가 조금 더 높습니다. May I? May I? 그리고 끝이 높아지죠. Help you? 그래서 약간 요렇게 들려요.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두번 들어볼게요.
1: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0: 이번에는 허락의 의미로 쓰인 매.

0: major, may take, may take. You may take a seat. You may take a seat. 당신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You may take a seat. You may take a seat.
0: 조금 기네요. It may be. 이것은 일 수 있습니다. Difficult. 그 다음에 to accept. To accept. Accept라는 게 받아들이다 라는 뜻의 동사예요. It may be difficult to accept.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 드릴게요.
1: It may be difficult to accept. It may be difficult to accept.
0: 이제 스피킹 포인트입니다. 말해보셔야겠죠? 자,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요거는 생각보다 인토네이션이 단순했습니다. 요거 말만 잘하면 되는데요. 자,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해봅시다.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제가 당신을 도와드릴까요?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자, may 대신에 can을 넣어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가 될 텐데요. can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좋아요. 그래서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 이렇게 물어봐서 상대방에게 한번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자, 다음입니다. 당신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약간 자리를 안내하면서 말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문장인데요. 자, 당신은 뭐뭐 하셔도 됩니다. You may take. You may take. 당신은 가지셔도 됩니다. You may take. You may take. 전체 문장 갈게요. 당신은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You may take a seat. You may take a seat. You may take a seat. You may take a seat. 자, 그럼 뭔가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그런 문장 한번 얘기해보죠. 당신은 집에 가셔도 됩니다. You may go home. You may go home.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데요. 자, 이것은 뭐뭐일 수 있습니다. 부터 할게요. It may be. 이것은 뭐뭐일 수 있습니다. It may be. 자, 어려운, difficult. 자, 받아들이기입니다. To accept. 좋아요. 이제 붙여볼게요. It may be difficult to accept. It may be difficult to accept. 자,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It may be difficult to accept. It may be difficult to accept. 자, 요 may 자리에 아, 내가 확실하진 않은데 진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을 것도 같아요. 라고 약한 추측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may 대신에 might를 써도 돼요. might 써서 한번 해볼게요. It might be difficult to accept. It might be difficult to accept. 아주 잘했습니다. 자, 이제 복습할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지문 듣고요. 해석은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드릴게요.
1: Rules to follow in the library. You may borrow five books at most. You may read books inside and outside on the tables. You may bring beverages, but they must be in a closed container. You may bring two guests starting in May.
0: 자, 여러분, 제목부터 보니까 도서관에서 지켜야 할 규칙이네요. Rules, 규칙이고요. To follow in the library, 도서관에서 지킬 규칙입니다. 자, may는 여기서 허가의 의미로 대부분 쓰였을 텐데요. You may borrow, 당신은 빌릴 수 있습니다. Five books at most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단어부터 볼게요. Borrow. 빌리다라는 뜻이고요. 따라해보죠. Borrow. At most는 최대의입니다. 따라하죠. At most. 아하. 자, 그래서 당신은 may borrow. 빌릴 수 있습니다. Five books. 다섯 권의 책들을 at most. 최대. 아, 한 번에 다섯 권의 책을 최대로 빌릴 수 있구나. 다음 두 번째. You may read books. 당신은 책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Inside and outside.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on the tables. 그 테이블들 위에 있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먼저 단어 볼게요. Beverage. Beverage. 이렇게 읽는데 음료수라는 뜻입니다. Beverage. 좋고요. 그 다음은 container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container라고 하면 우리 보통 뭔가 그 네모난 그 우리 그 코로나 검사 같은 거 많이 하는 컨테이너 박스 생각할 텐데요. 음료를 담아 마시는 용기나 그 음식을 담는 것도 컨테이너라고 하거든요. 용기, 그럴 때 쓰는 용기, container. 좋아요. You may bring, 당신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Beverages, 음료들을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But, 그러나, they must be, 그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In a closed container, 닫혀진 용기 안에 있어야 합니다. 책에 쏟을 수도 있으니까요. You may bring, 당신은 데리고 올수 있습니다. Two guests, 두 명의 게스트, 손님을요. Starting in May. 5월에서부터요. 자, 뭔가 말장난이 들어가 있죠? May가 그냥 소문자로 쓰였을 때는 뭐뭐 할수 있다, 일수 있다, 조동사지만 대문자로 쓰이면 5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한번 더 체크해 보고요. 자, 여기까지의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다시 들어봅시다.
1: Rules to follow in the library. You may borrow five books at most. You may read books inside and outside on the tables. You may bring beverages, but they must be in a closed container. You may bring two guests starting in May.
0: Right입니다. 첫 번째, 주어 동사 찾아보죠. 저는 미국으로 갈지도 모릅니다인데, 주어는 저는이고, 동사는 갈지도 모릅니다입니다. 자, 일단은 주어는 I인데, 갈지도 모른다. 모릅니다. 여기는 뭔가, 뭐뭐 할지도 모른다. 조금 더 약한 추측이니까, might를 써볼게요. 가다니까, go를 쓰면 되겠고, 어디로? 미국으로. 그래서 I might go to America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문장이 엄청 길어 보이는데 주어 동사부터 찾습니다. 그녀는 동사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예요. 자, 그럼 she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 말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말하다를 일단 먼저 생각하면 tell 말하지 않다, not tell, may not tell,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she may not tell 당신에게 you 진실을 the truth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한 대로 말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를 한 번에 쓰기 어렵다면 요거를 끊어서 이 안에 숨어 있는 동사 원형부터 끄집어내요. 말하다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부정형을 붙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조동사를 붙이면 조금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가 잠시 휴식을 취해도 될까요? 우리가가 주어죠, we. 휴식을 취하다는 take a break인데, may take a break 이렇게 쓰면 되겠고, may와 we를 바꿔주면, may we take a break?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잠시 휴식을 취해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수업이 다 끝나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재미나게 공부하도록 해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형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수동태 출제 포인트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중요한 출제 포인트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그림 정보 파악하기 문제입니다. 자, 그림을 잘 보고 있다가 대화를 듣고 남자가 주문할 수건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들의 공통점과 좀 차이점에 집중해서 봐야겠죠? 먼저 크게 차이점으로는 뭐 체크무늬 수건들과 그렇지 않은 흰색 수건이 있고요. 같은 흰색 수건이라도 호랑이 그림, 뭐 리본이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요. 글씨가 뭐 쓰여져 있어. September 3rd 이렇게 나와 있네요. 뭐 날짜 같은데요. 9월 3일이라는 요 글자가 호랑이 위에 있는 그림이 있고요. 호랑이 아래 있는 그림이 있어. 여기도 지금 호랑이 위에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자, 요런 특징들 잘 잡아서 여러분들 어떤 수건을 주문할 것인가 지금 바로 풀어보도록 하자. Listen up.
1: Honey, we need to decide on a towel design.
2: It's a gift for the guests coming to Julie's first birthday party, isn't it?
1: Right. How about the one with a ribbon?
2: I think a towel with a tiger is better. She was born in the year of the tiger.
1: Okay. Why don't we put her birth date, September 3rd, on it?
2: Good idea. Let's put the date below the tiger.
1: Great. I'll place an order then.
0: 자, 남자가 구입할 수건 고르셨나요? 여러분이 선택한 그 수건이 맞을지 지금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빈칸 채워볼게요.
1: Honey, we need to decide on a towel design.
0: 자, we need to decide on a towel design. 이렇게 들렸고요. decide은 연음 됐고요. 그 다음에 on, 여기도 연음이 됐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decide on 이었습니다. decide는 결정하다. 전치사 on이 무언가에 관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건 디자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시 들어보죠. 연음된 부분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1: We need to decide on a towel design.
0: 한번 더.
1: We need to decide on a towel design.
2: It's a gift for the guests coming to Julie's first birthday party, isn't it?
0: It's a gift. 선물이래요. 누굴 위한? For the guests. 그랬는데, 게스트에다 S 붙여서 복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란 뜻이고요. 어떤 손님들이냐면, Coming to Julie's first birthday party. 줄리의 첫 번째 생일 파티. 즉, 줄리의 돌잔치에 초대돼 오게 돼 손님들을 위한 선물을 고르는 거잖아, 맞지?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빈칸은 우리 사실 못 들었어도 요거 부가 의문문 만드는 법 안다면 채워 넣을 수 있는데, isn't it? 이었죠? 그렇지 않니?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이 문장 다시 들어볼게요.
2: It's a gift for the guests coming to Julie's first birthday party, isn't it?
1: Right. How about the one with a ribbon?
0: 자, 첫 번째 힌트입니다. How about the one with the ribbon? 그랬죠? With a ribbon 이었는데요. 연은 살짝 되면서 with a ribbon 이렇게 들렸습니다. 리본은 알아들으셨죠, 여러분들? 자, 리본 그림이 3번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묻는 표현입니다. 사실 첫 번째 힌트가 답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데요. 요거 한번 일단 다시 들어볼게요.
1: How about the one with a ribbon?
2: I think a towel with a tiger is better.
0: I think a towel with a tiger is better. 여자가 리본 싫대요. 뭐라고 한 거야? A towel 하면 수건. With a tiger 그랬으니까 호랑이가 그려진 수건을 말합니다. 호랑이 그림 있었죠? Is better. 자, better라고 안 들렸고 가운데 트 발음이 얼로 약화됩니다. 많이 약화되죠? 그래서 better. 그러면 더 나은. 나는 호랑이 그림 있는 수건이 더 나은 것 같아.
2: I think a towel with a tiger is better. She was born in the year of the tiger.
0: 호랑이의 해에 태어났잖아 또 이런 뜻이고요. She was born 그랬습니다. 우리 어디 언제 태어나다라고 할때 우리 항상 be born 늘 수동태를 쓰는 경우가 많지, 그치? 그래서 she was born 하면 태어났다 언제? 호랑이의 해 우리 딸이 또 태어났잖아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1: Okay. Why don't we put her birth date September 3rd on it?
0: Why don't we 들으셨죠? 우리 제안할 때 쓰는 정말 많이 나온 표현입니다. 뭐 하지 않을래라는 뜻이죠. Why don't we put her birth date? Birth date 그랬고요. 날짜입니다. 그렇죠? 생일 날짜를 우리 put 넣는 게 어떨까? 그 날짜가 바로 September 3rd. 그래서 우리 글씨 써 있었던 거에 September 3rd 기억나시죠? 그걸 말합니다. 자, 다시 들어볼게요.
1: Why don't we put her birth date September 3rd on it?
0: 자, 요거 연음됩니다. 그림 표현할 때 항상 이 on it 이란 표현이 되게 많이 들리는데 거기 위에 써 있는 뭐 이런 뜻이죠. 자, 그 위에 우리 9월 3일을 새겨볼까? 그랬더니 여자가
2: Good idea.
0: 자, 일단 글씨는 넣어지는데요. 글씨가 호랑이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요게 또 선택지죠.
2: Let's put the date below the tiger.
0: 자, 정답이 나왔습니다. Let's put the date below the tiger. 자, 여기 들어갈 전지사는 below. 요거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디 어디 아래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 아래다가 우리 새기자. 위에 말고요. 아래다가. 그쵸?
1: Great. I'll place an order then.
0: Great. I'll place an order. Place an order. 여는 되면서 place an order. 그럼 주문하다란 뜻이에요. 이때 동사를 place를 쓸 수 있습니다. 좋아, 내가 그걸로 주문할게, 그럼. 이랬으니까. 자, 정답은 호랑이 아래 9월 3일이 적혀있는 그 수건이었고요. 마지막 문장 다시 들어보죠.
1: I'll place an order then.
0: 좋습니다. 그럼 몇 번이니 얘들아, 호랑이 아래 글씨가 써진 거 우리 4번밖에 없습니다. 4번 그림으로 찾아주셨죠? 우리 잠깐 쉬었다가 수동태의 출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 복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오늘도 전미어 살펴볼 거고요. 오늘도 역시나 명사형을 만들어주는 전미어가 되겠습니다. 끝에가 A, L로 끝나는 단어들이 명사가 돼요. 역시나 이 단어들의 행위 성질 상태를 나타내주게 되는데요. 우리는 아, arrival, 요런 느낌. 아, 이게 품사가 명사일 수 있구나. 요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 arrive, 동사로 도착하다, 너무 많이 알고 있는 단어이죠. 그 단어에다가 a를 붙였고요. e는 탈락이 됐습니다. spelling은 arrival. 그럼 얘는 뭐가 되겠니? 명사니까 도착, 이렇게 여러분들 단어를 추리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proposal. 자, 이 단어 역시 propose라고 하는 제안하다 라는 동사이죠. 이 동사에다가 AL를 붙였고요. E가 역시나 탈락이 됩니다. 스펠링은 proposal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럼 이거는 뭐가 될까? 아, 이거는 명사형이 된 거니까 제안 이런 식으로 기억할 수 있겠죠. 우리 프로포즈 한다 라고 하죠. 청혼하는 것도 결국은 나랑 결혼해 줄래? 라는 제안입니다. 제안, 청혼, proposal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you are e가 붙는 명사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렇게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고 그냥 단어를 보면 아, 저 단어 할 텐데요. 첫 번째 단어는 creature입니다. 우리 create 하면 창조하다, 만들어내다이죠. 여기에다가 you are e를 붙여서 creature가 된 거고요. 발음 주의해 주시고 creature 아니더라. creature 바로 창조물, 생물이란 뜻이 있고요. 우리 인간도 창조물 중에 하나니까 인간을 creature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수동태 출제 포인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동태 하면은 능동태를 수동태로 또 수동태는 능동태로 전환하는 문제가 시험에 안 나오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능동태 딱 보고 수동태로 바꾸고 거꾸로 수동태를 또 능동태로 바꾸는 그거를 여러분들 많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주의해야 될 점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은 이 수동태 부정문, 의문문 고치는 거 하면서 봤거든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꼭 잘 기억해 보시고 한번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수동태로 바르게 바꿔 쓴 겁니다. Many people have used the bus every morning.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많은 사람들은 매일 아침 그 버스를 사용해 왔습니다. 사용해 왔어요. 라는 요 문장 수동태로 바꿔 볼 거예요. 1번 Many people are used the bus every morning. 2번 Many people were used by the bus every morning. 3번 The bus has used many people every morning. 4번 The bus is used by many people every morning. 마지막, the bus has been used by many people every morning. 자, 뭔가 동사들이 좀 복잡해 보이죠? 정답은 요거예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볼 거고요. 자, 우리가 능동태를 수동태로 전환하는 이런 문제를 풀게 될 때는 세 가지를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 있죠? s를 붙이냐 떼냐, was를 할 거냐, 뭐 were를 할 거냐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시제요. 뭐 is, are를 할 거냐, was, were를 할 거냐.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과거분사의 형태, 여러분들. PP의 형태를 몰라서 틀려오는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많습니다. 수의 일치, 시제 일치, 그리고 과거분사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나 시제 일치에서는 우리가 동사가 사실 영어에서 12가지 형태의 시제가 있는 거 아시죠? 정말 다양한 형태의 시제가 있고요. 그거의 수동태가 각각 전부 다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수동태를 풀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제의 형태를 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그냥 현재 과거 정도는 지난 시간에도 봤어요. 그쵸? 그래서 MR is PP나 과거일 때 was were PP의 형태가 되고요. 이때 시제와 수의 일치를 잘 시켜

껴서 비동사를 쓰는 게 핵심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래 시제도 있거든요. 사실 미래 시제는 대표적으로 조동사 will을 좀 많이 가지고 오잖아. 그 미래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죠, 원래는. 뭐뭐 할 거야? 라는 문장인데, 요거를 수동태로 바꿀 때는 얘가 조동사이기 때문에 우리 조동사의 가장 큰 원리가 뭐니? 뒤에? 그렇지. 동사 원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동사가 형태 변형이 없고요. 그대로 be라고 하는 원형을 써주고 PP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되어질 거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현재 완료. 이제 요거 중요하지. 우리가 사실은 시작부터 현재 완료로 출발을 했거든. 우리 이 중앙 영어 클리어가, 그쵸? 현재 완료 시제 열심히 배웠었는데 얘도 수동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자, 현재 완료는 원래 능동태일 때는 have PP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 PP가 있어. 갑자기 수동태를 배울 때 얘를 수동태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have PP는 능동태예요. 여기에서의 PP는 완료의 의미만 가집니다. 그러면 이 have PP를 어떻게 수동태를 나타내 줄 것이냐? have PP를 BPP로 합치면 되겠죠. 자, 요거를 합치게 되면 have을 그대로 써주고요. be 동사를 PP로 바꿔주는 거야. be 동사를 PP로 바꿔준 게 바로 been이 되고요. 그 다음에 PP, 즉 have been PP.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has been PP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제에 맞게끔 수동태의 형태를 써주어야 한다. 요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 수동태를 전환하는 문제를 잘풀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은 Jason makes a sand castle 그랬어요. 제이슨은 모래성을 만듭니다. 자, 그럼 일단은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 목적어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건 아시죠? 얘를 주어로 잡아요. A sand castle. 모래성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의일치도 확인해야 되고 시제일치도 확인하는 거죠. 일단 시제는 현재. 그리고 sand castle이 단수. 아, 그러면 비동사는 is. 그 다음에 우린 또 PP 형태도 신경을 써야 돼요. make의 PP 형태는 made가 아니라 made죠. 그래서 a sand castle is made by Jason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해볼까? My sister sang the song. 내 동생이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데요. 자, 이때 sing의 과거형이죠. 자, 그럼 시제는 과거고요. 주어는 the song. 단수니까 비동사의 과거 형태 was.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신경 쓸 게, 요거의 그럼 PP 형태가 뭐냐? sing드냐? 아닌 거지. sing, sang, song이 되겠습니다. 수동태는 the song was sung by my sister. 그 노래는 나의 동생에 의해서 불렸습니다. 자, 이렇게 시제일치와 수의일치와 PP의 형태 세 가지를 신경 쓰면서 우리가 수동태 문장을 전환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정답 골라보죠. 자, 우리 have PP였거든요. 그럼 요거의 수동태 형태는 어떻게 바꾼다? 그렇지. 가운데 been을 넣어주는데 중요한 거는 주어가 many people이 아니야. 주어는 누구야? 주어는 the boss입니다. 자, 그러면 the boss는 3인칭 단수 형태니까 have가 아니라 has가 돼서 has been used가 되는 거죠. The boss has been used by many people every morning 이라고 쓰고 있는 문장은 5번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동사의 시제를 잘 보고 수의 일치 신경 써서 만들어주면 되겠더라.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출제 포인트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수동태로 바꿀 때 주의해야 될 점인데요. 이 동사 부분을 시제도 신경 써야 되지만, 이 동사 자리에 동사 구가 올 때가 있어. 동사 구라는 건 얘들아,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 왼쪽에 동사 플러스 부사 또는 동사 플러스 전치사라고 되어 있지만, 어찌됐든 단어가 두 단어 또는 세 단어 이상이 하나의 의미를 갖추는 걸 동사 구라고 합니다. 이때 이두 단어나 세 단어가 통으로 묶여서 따라다녀야 되기 때문에 수동태를 만들 때도 한 단어 취급해서 이 두세 단어를 다 써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뒤에 붙어 있는 전치사를 빠뜨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설명해도 나중에 서술형 쓴거 보면 전치사를 빠뜨립니다. 이 문장의 수동태는

My little brother is taken care of까지 써야 되거든. 그리고 by야.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of를 탈락시키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뭐 뒤에 by가 나오니까 뭔가 빼고 싶나 봐. 근데 이때 of는 세트로 다니면서 돌보다란 뜻을 갖기 때문에 빠뜨리면 안 되겠다. 요거를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수동태로 바르게 전환한 문장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 뒤에 붙어있는 전치사 잘 보시고, 그거 빠뜨리지 않으면 됩니다. He sometimes looks down on me. 자, 묶어서 단어 정리도 할게요. 무시하다란 뜻이고요. 자, 요게 수동태가 되려면, I'm sometimes looked down on by him이에요. 요런 거 빠뜨리면 안 돼요. 그쵸? 자, 이번엔 David picked up his mom from the airport. Pick up, 데리고 오다 이런 뜻이 있어. 공항에서 엄마를 픽업했어요. 데리고 왔습니다인데요. 자, 역시나 수동태가 될 때는 his mom, 과거니까 was picked up 빠뜨리면 안 되죠? From the airport by David. 이건 잘 썼는데? up도 안 빠져 있고요. 그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왜 틀렸나 볼게요. She turned on the radio. Turn on. 이 켜다잖아. 그럼 the radio 입장에서 is turned on. 쌤, 이건 잘 썼네요. 근데 얘는 뭐가 틀렸니? 시제가 또 틀렸죠? 자, turned가 과거니까 비동사는 is가 아니라 was가 되어야 합니다. 뒤에는 잘했네요. 그치? 자, 4번은 Jason put off the meeting. Jason은 그 회의를 미루다, 연기하다, 미루었습니다. 인데요. 그럼 회의 입장에서는 미루어진 건데, 자, put이 과거 맞지? 제이슨이 3인칭 단수인데 s가 안 붙었다는 건 put, 과거 형태를 쓴 건데, 문제는 pp 형태가 이상해요. put은 현재도 put, 과거도 put, pp도 put입니다. 그쵸? pp 형태가 틀렸죠. 자, 5번은 she set up the tent. 그녀가 텐트를 쳤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그럼 텐트 입장에서 was set up. 쳐진 거겠죠. 이런 거 빠뜨리지 않게끔 주의해야 되더라. 자, 요렇게 해서 정답은 아까 2번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서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았고요. 아직 수동태 끝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포인트들 더 남아있으니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번 시간도 사진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진짜 형형 색깔의 예쁜 물고기들이 보이죠? 자, 요즘은 이런 관상용 물고기들을 애완동물로 하는, 같이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자, 이와 같이 애완동물을 영어로는 pet라고 합니다. 우리 vocabulary 클리어에서 단어 확인해 볼게요. pet. Pet는 애완동물이고요. 다음 단어 popular. Popular는 인기 있는이라는 형용사죠. 다음 단어 aquarium. Aquarium은 수족관을 말하고요. 다음 단어 create. Create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단어 friendly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우리가 친구라고 했을 때 영어 단어 friend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명사에 ly가 붙게 되면은 품사가 형용사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ly가 붙어 있으면 부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특이하게 명사 뒤에 ly가 붙게 되면 이와 같이 형용사로 쓰인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riendly라고 하면요.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친숙한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 단어 hot-tempered. Hot-tempered. 자, 원래 temper라고 하면요. 성질. 타고난 기질이란 뜻도 있고요. 무언가 짜증을 내는 그런 화 혹은 짜증이라는 단어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hot-tempered라고 하면요. 마치 하나의 표현처럼

0: 화를 잘 내는이라는 뜻이 있어요. 저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런 물고기들을 떠올리면서 방금 다룬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우리 리스닝 클리어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Flower horns are becoming popular as pets. What is a flower horn then? A flower horn is a kind of fish. It has a flower-like horn on its head. A flower horn lives only in an aquarium. That is because people created it. A flower horn is about 25 centimeters long. It has vivid colors like red, orange, and yellow. It looks cute and friendly. But a flower horn is hot-tempered. It likes to fight. Do you want to test a flower horn? Put your finger into the water tank and move it. The flower horn will follow your finger and bite it.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Flower horns are becoming popular as pets. 자, flower horns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보여줄게요. 이렇게 뭔가 머리에 예쁜 뿔같이 달린 이러한 물고기의 이름이 flower horn입니다. 자, 그래서 flower horn이라는 것은 인기가 있고 있대요. 뭔가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뭐로써? As pets, 애완동물로서요. What is a flower horn then? 그렇다면 flower horn이 무엇일까요? A flower horn is a kind of fish. 바로 이것은 일종의 물고기래요. It has a flower-like horn on its head. 자, 여기서 flower가 보이죠? 그리고 horn이라는 것은 뿔이라는 뜻이어서 마치 꽃 모양처럼 보이는, 꽃처럼 보이는 그러한 뿔을 머리에 가지고 있다. 머리에 달고 있는 게이 물고기의 좀 특징이래요. A flower horn lives only in aquarium. 자, 그런데 이거 자체가 뭔가 바다나 강이나 자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only in a aquarium 수족관에서만 산대요. That is because people created.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원래 존재하는 어떤 자연의 종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뭔가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 이 물고기구나. 마치 뿔이 달려있는 게꽃 모양처럼 머리에 달고 있다고 해서 이름이 flower horn이라고 이름 붙여진 물고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A flower horn is about 25 cm long.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 물고기는요, 25 cm 정도의 길이래요. It has a vivid colors. Vivid는 생생한이란 뜻이고요. 뭔가 선명한이란 뜻도 있습니다. 자, 이 물고기의 특징은 빨간색,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과 같은 선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고요. It looks cute and friendly. 이것은 귀엽고 뭔가 친근하게 보입니다. But a flower horn is hot-tempered. 자, 여기에서 but이라는 아이를 자세히 볼게요. 자, but과 같이 이와 같은 역접의 연결사는 무언가 화제를 전환할 때도 많이 쓰이거든요. 자, 앞에서는 뭐라고 했겠죠? 이게 굉장히 귀엽게 생겼지만 But a flower horn is hot-tempered라는 말로 뭔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래서 hot-tempered는 짜증을 잘 내는, 화를 잘 내는 이라는 뜻입니다. It likes to fight.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뭐 하는 걸 좋아해요? 싸우는 걸 좋아한대요. 좀 성미가 급하나 봐. 자, 우리 뒤에 이어서 볼게요. Do you want to test a flower horn? 너이 물고기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 라고 하면서 put your finger into the water tank. 자, 이 물고기가 살고 있는 수족관 안에 그 탱크 안에 손가락을 넣어보래요. And move it. 그리고 움직여보래요. The flower horn will follow your finger and bite it.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수족관에 이렇게 넣고 손가락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이 물고기가 너를 따라다닐 거고 결국엔 뭐 해요? Bite it. 손가락을 물 거래요. 자, 여기까지 우리 flower horn fish에 대해서 봤고요. 특이하게 원래 있는 종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인공적인 종이다라는 부분, 애완동물로서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잘 내용을 이해했는지 우리 fill in the blank 문제로 확인해 볼게요. Let's start with question number one. What type of colors does a flower horn have? 자, 주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었죠? 자, 이 flower horn

0: 네, 주요 색깔은 뭔가? 그렇죠. Red, Orange and Yellow와 같은 그런 색깔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주로 이러한 색깔들은 선명하죠. 자, 빨간색 같은 것, 노란색 같은 것 생각을 해보면 뭔가 무채색이 아니라 선명한이라는 바로 vivid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전체 문맥에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vivid라는 단어, vivid, 선명한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What will the flow horn do when you put your finger into the water tank? 자, 너가 이 수직 수족관에 손가락을 넣었을 때요. Flow horn은 무엇을 할까요? 얘가 살고 있는 곳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면은 얘는 뭘 할까요? It will blank my finger and blanket. 자, 뭐 한다? 이걸 그렇죠. 따라온다는 거죠. So it will follow my finger and bite it. 와가지고 그걸 앙 하고 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뭔가 아주 예쁜 그런 것과는 다르게, 겉모습과는 다르게 hot-tempered의 성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a flower horn에 대해서 설명을 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피킹 클리어에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렇게 전체 문장에 일단 천천히 발음을 해보면요. A flower horn is a kind of fish. 여기에서 보았을 때 kind of fish를 보아서 이 kind의 the 사운드와 뒤에 모음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kind of, right? 다시 kind of fish, kind of라고 해서 이 the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고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전치사 of의 f 사운드와 the 역시 물고기 fish의 사운드도 둘이 똑같이 같죠. 똑같은 그런 철자와 발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of fish 같이 합치면 a fish. So kind of fish. 다시 해볼게요. Kind of fish. Kind of fish. A flower horn is a kind of fish. Kind of fish라고 우리 친구들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자, 일단 해보기 전에 원어민 소리를 한번 들려줄게요. 우리 같이 한번 듣고 체크해 봅시다.
1: A flower horn is a kind of fish.
0: 네, 정말 마치 하나의 표현처럼 얘기를 하네요. 이제 우리 친구들도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flower horn, 이 fish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것의 공식 이름은 바로 이거라고 해요. Flower horn cichlid. 자, cichlid라는 이 단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어떤 관상용 물고기, 그래서 관상어란 뜻을 가지고 있대요. 뭐가요? cichlid가요?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Flower horns first emerged for sale on the Korean market in Malaysia in the late 1990s. 선생님이 쭉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쭉 찾아보니까 원래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런 수족관에서 가장 먼저 판매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인공적으로 교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답니다. They are commonly kept by hobbyists in the United States, Asia, and Europe. 자, 여기서 hobbyist라는 것은 주로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어서 이 물고기는요, 미국과 아시아와 그리고 유럽에 있는 이런 취미 수집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키워지게 된다고 해요. 자, 그래서 특이하게 이름이 뭐다? Flower horn. 머리에 꽃 같은 것을 달고 있어서 이름이 이렇게 예쁘게 지어진 아이였어요. 자, 이제 우리 어법 문제로 이번 시간도 정리해 볼게요. 자, grammar clear 시간입니다. 다음 밑줄 친이시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이 문제는요, 바로 지칭추론 문제입니다. 이 지칭추론 문제의 가장 큰 팁은요, 바로 대명사인데요. 자, 그 부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이 잇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에 잇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2번에도 잇, 그리고 3번에도 it, 그 다음에 4번 여기 확인하고요. 맨 마지막 5번에 it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대명사. 자, 기본적으로 대명사라는 것은, 맞아요. 여기서 대가 대신할 대자잖아요. 앞에 이미 언급된 명사를 그걸 가리켜서 다시 쓰는 그런 명사를 대명사라고 하죠. 자, 대명사의 등장 이유는 뭐냐면 영어뿐만이 아니고 우리말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언어는요, 반복을 싫어한대요. 왜냐면 뭔가 말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쉽게 쓰고 싶고, 되도록이면 말하는 사람이 편하고 싶어서 뭔가 경제적인 그런 것들을 주요한 목표로 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인다면은 그거는 비효율적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앞에 한번 나온 단어를 다시 가리키기 위해서 꼭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대명사의 개념으로 써주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명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명사를 가리키기 때문에요. 얘도 역시 일종의 명사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명사가 하는 역할, 마치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대명사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목적어의 역할도 대명사가 할수 있습니다. 자, 흔히 대명사로 많이 쓸수 있는 것은 it이란 아이를 떠올릴 수 있어요. 자, 주로 it이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대상이 하나일 때, 뭔가 단수의 개념일 때 it이라는 대명사를 받을 수 있고요. 쓸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앞에 언급되어 있는 어떤 대상이 복수형이라면, 무슨 말이다? 그렇죠. 여러 개가 나온 형태라면 they라는 아이를 쓰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때 they는요, 우리가 흔히 그들이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그들이란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라는 어떤 사물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수의 형태 is을 쓸 건지 아니면 복수의 형태의 대의를 쓸 건지, 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지문에서는 전부 다 뭐가 나왔다? 그렇죠. 다섯 개의 it을 가지고 만든 대명사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앞에서부터 같이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A flower horn is a kind of fish라는 이 문장이 1번 앞에 있었어요. 근데 한 문장 더 앞에 가볼게요. 여기 보면 What is a flower horn then? 이라고 이렇게 물음표가 보이죠. 자, 물음표가 있는 문장은요, 우리 의문문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글쓰기를 하실 때, 자, 주로 이렇게 질문들이 있으면요, 이건 글쓴 사람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본인이 물어보고 나서 독자나 혹은 청자의 관심을 이렇게 끌고 나서 본인이 또 답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이러한 문답법은요, 주로 글쓰기에 강조를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던지죠. What is flower horn then? Flower horn이 뭘까요? 라고 하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Flower horn이라는 것은 is a kind of fish, 일종의 물고기인데요. It has a flower like a horn on its head. 자, 머리에 뭐가 달려있다? 그렇죠. 꽃처럼 생긴 그런 뿔이 있답니다. 이런 뿔을 가지고 있대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이 주어 자리 그대로 가서 a flower horn, 이 물고기를 말하는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의 is 뭐다? 그렇죠. a flower horn을 말하는 거고요. 자, 2번의 is 여기에 있었죠. 자, 전체 문장을 보면요. That is because people created it. 오케이. 자, 일단 얘네들이 주로 어디에 산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주로 수족관에서만, 아쿠아리움에서만 산대요. 그 이유는 뭐다?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자연적으로 나온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문맥상 사람들이 그것을 만들었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역시 a flower horn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도 flower horn, 2번도 가리키는 것이 a flower horn이 되는 거죠. 자, 뒤에 이어서 3번 볼게요. It has vivid colors like red, orange and yellow. 이것은 선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여러 번이 flower horn의 사진을 보여줬죠. 색깔들이 뭔가 빨간색도 있고요. 뭔가 오렌지 색깔도 있고요. 주로 선명한 색을 가지고 있어서 3번의 it은 a flower horn, 이 물고기를 가리키고 있네요.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It likes to fight. It likes to fight. 자, 일단 4번 앞에 보면은 But a flower horn is hot-tempered. 성미가 어떻대요? 맞아요. 이 물고기는요, 짜증을 잘 내는 성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4번 뒤에 It likes to fight. 싸우는 걸 좋아합니다.

한대요. 자, 얘가 화가 많나 봐. 그래서 뭔가 싸우는 걸 좋아한대. 그럼 자연스럽게 문맥상 이시 가리키는 것은 역시 뭐가 된다?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flower horn을 가리키고 있네요. 자, 이제 마지막 부분 볼게요. Put your finger into the water tank and move it. 이라는 이런 문장에서 보았을 때 5번의 it은 자, 얘만 뭘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정말 얘가 성미가 급한지 화를 잘 내는지 알려면은 얘가 살고 있는 곳 손가락을 넣어보세요. 그러면 물고기가 손가락을 따라서 그것을 물 것입니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bite it. 이시 가리키는 것은 finger죠. 그래서 총 5개의 이 대명사 중에서 뭐만 달라요? 그렇죠.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다 이 물고기를 가리키게 되는 건데 put your finger into the water tank and move it 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finger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뭐다?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5번이죠. 자, 이렇게 우리 정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수거. 자, 수거. 자, 수거는 뭐냐면요. 동사와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같이 합쳐져서 특정한 뜻을 갖게 되는 것을 수거라고 해요. 그래서 keep이 쓰이는 keep from ing에서 keep이라는 것은 유지하다는 뜻이다. 자, 정답은 X죠. 자, 원래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수거로 쓰일 때는 무언가를 못하게 하다, 막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OS 퀴즈입니다. 대명사는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없다. 자, 우리 앞에 지칭추론에서 봤었는데요. 자,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정답을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뭔가 관상용 물고기, flower horn fish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That's my mom. She has a big heart.
1: 네, 여러분, 카툰 잘 보셨나요?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요? Well, it's totally fine. 괜찮습니다. 이 케빈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오늘의 장소는 Kevin's house. 케빈의 집입니다. 와, 공항에서 바로 넘어온 것 같은데요. 오, 집이 정말 이쁘죠?

0: 너무 이뻐. Thanks for letting me stay here. 아, 여기 집에 묵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재차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케빈은 Come and meet my mom. 엄마를 소개시켜줄 것 같네요. Hello, Miss Kim. 엄마가 등장했습니다. Welcome to Korea, Christine. 한국에 온 걸 환영해, Christine. It's so nice to see you again. Make yourself at home. 정말 만나서 반가워. 정말 너의 집처럼 아주 편하게 있으렴. 이렇게 정말 착한 엄마. 짱입니다. Why don't you unpack and have dinner?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다. 이제 짐 좀 풀고 우리 저녁 식사할까?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자 크리스는 thank you so much. 오늘의 저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와, 닭볶음탕에 생선구이에 된장찌개까지.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It's not much, but I hope you like it. 아니, 이게 많이 없다고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는데. Oh, this is a feast. Everything looks so good. 그렇죠. 우리 크리스틴 말대로 feast, 진수성찬이에요. 그것도 정말 다 맛있어 보여요. My mother is a wonderful cook. 우리 엄마는 요리를 정말 잘하셔. 우리 케빈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You wanted Korean food, right? Well, enjoy. 크리스틴, 너 한국 음식 늘 먹고 싶다고 했잖아. 즐겨! 라고 하고 있습니다. Wow, thank you again. It tastes delicious.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나왔습니다. It tastes delicious. 과연 무슨 뜻일까요? 정말 맛있어요 라는 뜻이죠. It tastes delicious. 그러자 어머님께서 I made enough food for 10 people, so there's plenty of food. 10인분 넘게 했으니 마음껏 즐기렴. 남는 게 음식이란다. 허허, 역시 우리 엄마. She has a big heart. 우리 엄마는 정말 손이 크셔. 준비를 해도 너무 많이 준비하셨죠? 손이 크셔. 통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She has a big heart. 어떻습니까, 여러분? 재밌게 카툰을 보셨나요? 다음에는 이 핵심 문장을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Okay, everyone.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이번 순서는요, 오늘의 핵심 문장을 다시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요, 저를 도와줄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불러볼까요? Come on in, Jamie!
1: Hi!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My name is Jamie!
0: Oh, Jamie! 오늘 두 번째 만남인데, 저보다 제이미가 인기가 더 높아졌어요.
1: Thank you very much!
0: 우리 제이미, 오늘의 핵심 문장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제이미에게 요리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혹시 fried eggs 좋아해?
1: Of course!
0: 만들어줄게. 한번 먹어봐.
1: It tastes delicious!
0: 오, 고마워. 여러분, it tastes delicious. 오늘의 핵심 문장이죠? 정말 맛있어요. 듣고 따라해볼까요? It tastes delicious. One more time. Very good. 제 요리를 좋아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졌네요. 다른 거 한번 준비해볼게요. 스파게티 좋아해? 오케이.
2: 예, 여기. 봉골레 파스타. 야, 봉골레 파스타 먹어봐. 어때? 맛이 죽여주지?
1: Oh, it tastes bad. 맛이 없다.
0: It tastes bad. It tastes delicious의 반대말이죠. It tastes bad. 맛이 없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Okay. 어떡하지? 후추를 조금 넣어볼게요. 다시 한번 먹어봐.
1: It tastes awful.
0: It tastes awful. 맛이 끔찍해. 한번 따라해볼까요? It tastes awful. One more time.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잘 배워보셨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 cartoon을 통해서 복습 들어보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as가 들어가는 표현을 볼 건데요. 하나는 as 이렇게 되는데 다른 하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뭐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1: As far as I know, Kelly didn't say anything bad about Jessica.
0: 내가 아는 한 켈리가 제시카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았었는데?
1: That's what I heard as well.
0: 내가 들은 것 또한 그래.
1: Great. Kelly is a nice girl.
0: 좋아. 켈리는 좋은 여자야. 자, 이렇게 하나는 as 이 표현인데 다른 하나는 그렇지 않았다, 그쵸? As far as와 as well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볼 건데요. 사실 as far as가 오늘의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As well은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미 뜻을 알고 있을 거예요. 선생님 알아요. 막 벌써 막 알아요. 알아요. 막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어려운 거부터 해치우고 쉬운 거 한번 해봅시다. 자, as far as는요. 이 far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far, 거리가 먼 이라는 뜻이에요. Oh, it's far from here 라고 하면 여기서 멀어 라는 뜻이잖아요. 거리가 먼 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는 뭐뭐까지 저렇게 먼 거리까지 라는 의미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범위 혹은 거리를 나타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나타내는 게 기본 의미고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뭐뭐 하는 한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러는 한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겠죠. 선생님, 저 분명 지난 시간에 as long as도 뭐뭐 하는 한이라고 배웠는데 왜 as far as도 뭐뭐 한이면 왜 굳이 두 개 쓰죠? 막 이제 대혼란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 학교 선생님들도 속 시원하게 막 알려주시지 않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제가 아주 긁어드릴게요. As long as와 as far as는요. 한국어로 해석했을 때는 뭐뭐 하는 한이란 해석이 같은데 언제 쓰이는지 어떤 뉘앙스인지가 아예 달라요. As long as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꽤 강조를 했는데 약간 give and take, trade의 느낌이 있어요. 너가 해주면 너가 요 해주는 요 범위 안에서 내가 해준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예문이 이거였잖아요. 내가 널 도와줄게. 너가 날 돕는 한. 즉 조건이고 너랑 나 사이에 약간 트레이드예요. 교환입니다. Give and take가 확실히 있는 개념이 바로 as long as고요. 반면에 as far as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의미예요. 선생님이 영어로 적어놨는데 scope of knowledge라는 건 지식의 범위, distance라는 건 말 그대로 물리적 거리입니다. 즉, 내가 내 뇌 속에 있는 지식의 그 범위와 정도 혹은 진짜 찐 물리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거를 as far as로 나타내요. 그래서 as long as는 뭔가 조건을 거는 느낌이고 되게 give and take의 느낌이라면 as far as는 전혀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as far as와 관련된 예문을 살펴보죠. Throw the ball as far as you can.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는 한 공을 던져봐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조건이 아니야. 네가 공을 던지면 너가 할 수 있으면 공을 던져 이런 게 아니고 너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거리까지 공 던져봐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아까 전에 다이얼로그에 나왔던 거죠. As far as I know 요게 바로 scope of knowledge 지식의 범위입니다. 내가 아는 한 내가 내 뇌에 들어있는 이 지식과 정보의 한 하면 이 내가 아는 한 켈리는 제시카에 대해 나쁜 말 하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뭐뭐 하는 한이지만 as far as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자, 두 번째가 as well인데 이건 너무 뭐 이제 뭐 약간 뭐 초등학교 때도 워낙 많이 나와요. as well, 또한, 뭐뭐도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나왔죠. That's what I heard as well. 나도 그렇게 들었어. 나 또한 그렇게 들었어.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I've done that as well. 나도 그거 해봤었어. 라는 뜻입니다. 뭐뭐도, 뭐뭐 또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봤는데요. As far as 같은 경우는 as long as랑 똑같이 뭐뭐한, 뭐뭐하는 한 이렇게 해석이 되지만 분명히 뉘앙스와 의미 차이가 있었고요. as well은 또한 이거는 막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퀴즈 풀면서 우리 한번 제대로 정리해봅시다. 믹스앤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퀴즈 4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내가 아는 한 그건 사실이다. 자, 똑같이 뭐뭐 아는 한이지만 지식의 범위를 나타내요. 그쵸. As far as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데 이 자리에 as long as를 넣으면 굉장히 어색해요. 뭔가 왜 굳이 이렇게 썼지? 이런 느낌이라서 반드시 as far as를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t's true as far as I know. It's true as far as I know. 좋아요.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곳까지 전부 나무들이 있어. 자, 요거는 직역을 한 건데 의역을 하면 나무들이 끝도 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범위를 나타내요. 이 먼 거리까지. 그래서 as far as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저기까지 다 나무들이네. 약간 요런 느낌의 표현이 되겠죠.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것도 포함시켜주세요. 뭐뭐도 이것도 그치. as well은 뭐 우리 이미 입에 붙었잖아.

0: well. 자, 같이 한번 읽어보자. Please include this as well. Please include this as well. 좋아요. 마지막 문제 보죠. 포장해 갈 것도 좀 주문하고 싶은데요. 자, 주문하고 싶어 뭐뭐도 그쵸. 여기에 as well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Take out, 우리 뭔가 익숙한 표현, 봤던 표현이다. 그쵸? I'd like to, 여기도 우리 다 이제 했던 거 나와 예문에, 그죠? 뭐뭐 하고 싶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I'd like to get something for take out as well. I'd like to get something for take out as well.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As far as I know, Kelly didn't say anything bad about Jessica. That's what I heard as well. Great. Kelly's a nice girl.
0: 자, 요렇게 as 친구들과 관련된 시리즈가 끝이 났습니다. As far as, 뭐뭐 하는 한. 똑같이 as long as랑 비슷한데 보였지만 의미가 확연히 달랐죠. 그리고 얘는 뭐뭐까지 라는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조금 더 친숙한 as well 또한 뭐뭐도 라는 뜻이었죠. 자, as far as랑 as long as soon as 요거 삼형제 기억하는 게 좋고요. as well도 자주 나오니까 한 번 더 기억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다시 들어봐요. Let's get started.
1: Time. T-I-M-E. Time. Time. Clock. C-L-O-C-K. Clock. Clock. Hour. H-O-U-R. Hour. Hour.
0: 오늘의 주제는요, time, 시간이 편이에요. 지난번에 이어서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time, 시간이에요. 우리가 그때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중요한 시간, time. 그 다음은 clock, 시계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벽에 걸려있는 것을 clock라고 해요. 손목시계는 달라요. watch예요. 시계, clock. 그 다음은 hour, 한 시간 또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 앞에 h가 있는데 왜 h 소리가 안 나냐고요? 네, 묵음이에요. 그래서 hour라고 발음해요. 그럼 우리 다시 발음 강세 연습해볼게요. 시간, time, time. Good job. 시계, clock, clock. Excellent. 한 시간 또는 시간, hour. Remember, there is no H sound. Hour. 잘했어요. 그럼 이제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1: Time. Time. Clock. Clock. Hour. Hour.
0: 이제 같이 예문 연습해봐요. What time is it now? 지금 몇 시야?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10번도 넘게 이 문장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같이 연습해봐요. What time is it now? Very good. Can you see the clock on the wall? 벽에 걸린 시계 보여? 자, 친구들, can you 뭐뭐를 할 수 있어? 또는 can you see 뭐뭐가 보여? 라는 뜻이에요. 아까 배운 시계 나왔고요. Okay, now let's say it one more time. Can you see the clock on the wall? 아주 잘하네요. Good job. Okay, what's this? It took an hour to get to the airport. 공항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렸어. 자, 한 시간, hour 나왔고요. took,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take 또는 took 여러 의미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시간이 걸렸다라는 뜻이에요. 한 시간이 걸렸다. It took an hour. Okay, now everyone, let's repeat. It took an hour to get to the airport. Excellent. 잘했어요. 이제 다음 단어 배워봐요.
1: Minute. M-I-N-U-T-E. Minute. Minute. Second. S-E-C-O-N-D. Second. Second. Future. F-U-T-U-R-E. Future. Future.
0: 다음 단어는 minute. 분이란 뜻이에요. How many seconds are there in 1 minute? There are 60 seconds. 1분에 60초가 있죠. Minute. 그 다음은 second. 초란 뜻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운동 경기했을 때 1초가 정말 소중해요. 1초, second. 그 다음은 future, 미래예요. 와, future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멋진 로봇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아주 기대돼요. Future. Okay, now everyone,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분, minute. 앞에 me의 강세를 넣어보세요. Minute. 초, second. 여기도 역시 앞에 강세를 넣어주면 좋아요. Second. 미래, future. 마지막 R 발음 강하게 해보세요. Future.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그럼 우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요.
1: Minute. Minute. Second. Second. Future. Future.
0: Okay, now here are our sentences. I waited for you for 20 minutes. 나는 너를 20분 동안 기다렸어. I waited for you. 너를 기다렸다란 뜻이에요. Wait만 쓰면 안 되고요. Wait for. 항상 함께 나와요. 자, 여러분 같이 따라해볼까요? I waited for you for 20 minutes. 잘하네요. Okay, what's this? Open your eyes after 5 seconds. 5초 뒤에 눈을 떠 라는 뜻인데요. Open, 열다 또는 눈을 뜨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까 나온 초 나오죠? 5초, 하나 이상이니까 뒤에 S가 붙어요. Now you try. Open your eyes after 5 seconds.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현재 완료 배워볼 거예요. 현재 완료를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그 이유가 뜻이 네 가지나 되거든요. 오늘은 그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주어진 동사를 사용하여 현재 완료 시제 문장을 완성해주세요. I blank already blank him to my party.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인지 우리 오늘 공부 마치고 나서 해결해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현재 완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본 개념 알아봤습니다. 과거의 일이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때 현재 완료를 쓴다고 했습니다. 크게 네 가지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뭐뭐 해본 적 있다. 여러분, 경험은 과거에 했던 경험이라도 우리 삶에 계속 남아있죠. 그러니 과거의 일이라도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현재 완료를 사용해줘요. I have visited London 3 times. 나는 런던을 3번 방문해 본적 있다. 라는 뜻입니다. 완료. 완료는 막 뭐뭐 했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과거지만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주는 아주 따끈따끈한 일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She has just finished her homework. 그녀는 지금 막 그녀의 숙제를 마쳤다. 라는 뜻이죠. 결과는요. 그 결과 지금 뭐뭐 하다. 라는 뜻으로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She has lost his wallet. 처럼요. 그는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다. 과거에 잃어버렸지만 지금 현재까지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갑을 잃어버려서 현재의 지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줍니다. 계속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뭐뭐 해왔다라는 뜻이에요. We have lived in this city since 2015. 우리는 이 도시에 2015년부터 쭉 살아오고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뭐뭐 해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크게 네 가지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경험입니다. 뭐뭐 해본 적 있다. 자주 사용되는 부사는요. ever, never, before, once, twice.

이런 부사들이 자주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been to Jeju Island. 나는 제주도에 가본 적 있다. 과거에 제주도에 가본 경험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have been, 현재 완료를 써줬습니다. She has never eaten sushi. 그녀는 스시를 먹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never이 has eaten, has pp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스시를 먹어본 경험이 없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요. Have you ever ridden a horse? 너는 뭐, horse 하면 말이니까 말을 타본 경험이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경험, 뭐뭐 해본 적 있다 라는 뜻을 나타낼 때 have pp 사용해줘요. 그 다음 이제 완료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뭐뭐를 완료했다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는 부사는 just, already, yet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나는 지금 막 숙제를 끝냈다라는 뜻이에요. 숙제를 끝낸 것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과거의 일인데 그게 지금까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have pp를 써줬습니다. 또 she has already eaten lunch. 그녀는 이미 점심을 먹었다. 점심을 먹은 것 완료한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점심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have pp를 써줬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라서 이때는 has를 적어줬습니다. 다음은 결과의 의미입니다. 결과는 그 결과 지금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사용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I have lost my key. 나는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 결과 지금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할때 have lost 현재 완료를 적어줍니다. She has broken her glasses. 그녀는 그녀의 안경이 고장났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안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과거의 안경이 부러진 것이 지금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현재 완료를 적어줬습니다. They have missed the bus. 그들은 버스를 놓쳤다. 놓쳤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버스를 타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음은 계속입니다. 계속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뭐뭐 해왔다라는 뜻을 나타내요. 자주 쓰는 표현에는 for 그리고 since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for은 뒤에 기간에 해당하는 표현이 나오고요. since는 특정한 과거의 시점이 나온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I have lived in this town for 5 years. 나는 have lived 현재 완료를 써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이 도시에 살아오고 있다라는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는 5년 동안 이 도시, 이 마을에 살아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for 뒤에를 보시면 5 years. 5년이라는 시간 기간이 나와 있죠. 그래서 for 뒤에는 기간을 사용해 줍니다. 두 번째 예문 보시면요. She has studied English since 2021. 그녀는 영어를 공부해 오고 있다. 언제부터? 2021년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has studied 현재 완료를 적어줬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since를 써줬어요. 왜요? 그 뒤에 2021년이라고 하는 특정한 과거의 시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021년부터 영어를 계속 공부해오고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문은요. We have been friends since elementary school.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친구로 지내왔다라는 뜻이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친구로 지내왔기 때문에 have pp, have been 사용해줬습니다. 그리고 since 뒤에 elementary school이라고 표현한 것은 초등학생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시절이기 때문에 since 그 다음에 elementary school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요. 초등학생 때 이후로 쭉 친구로 지내왔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퀴즈 풀어볼까요? 다음 문장을 현재 완료 시제로 적어주세요. I blank my backpack. 나는
내 가방을 잃어버렸다. 근데 우리 질문에서 현재 완료 시제로 쓰라고 했으니까 가방을 잃어버려서 지금 현재까지도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는 거겠죠? 주어가 I니까 has가 아닌 have 써주면 되고요. 여러분, lose의 3단 변화 기억하시나요? lose, lost, lost. 이렇게 3단 변화 이어지죠. 그래서 PP 형태는 lost로 I have lost my backpack.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we blank glasses for 10 years. 우리는 10년 동안 안경을 써왔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쭉,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안경을 써오고 있다라는 뜻으로 써줄 건데요. 주어가 we니까 역시 have. 써줄 거고, where의 3단 변화는 where, wore, worn. 그래서 PP형 worn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We have worn glasses for 10 years. 우리는 10년 동안 안경을 써오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해결해 볼까요? I blank already blank him to my party. 나는 이미 그를 내 파티에 초대했다라는 뜻이에요. 이미 무엇을 완료했다. 완료의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우리 현재 완료 시제 문장 어떻게 써주면 돼요? 주어가 I니까 have 써줄 거고, invite의 3단 변화는 invite, 규칙 변화해서 invited, invited. 뒤에 D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I have already invited him to my party. 나는 이미 그를 내 파티에 초대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 현재 완료 두 번째 시간 모두 마무리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현재 완료 마지막 시간 살펴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9강이고요. 오늘도 여가생활 영단어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 배울 영단어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놀이공원, 박물관, 기차역 같은 곳에 자주 가나요? 이런 장소에서는 재미있는 활동도 하고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어요. 오늘은 주말이나 방학에 가보면 좋을 만한 장소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이런 장소를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말 뜻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관람차도 있고 재미있는 롤러코스터도 있고요. 또 오른쪽엔 회전목마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공간을 뭐라고 하죠? 놀이공원이라고 합니다. 놀이공원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오늘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면 박물관 그리고 기차역도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영단어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amusement park. amusement park. 자, 여기 단어에서요. amusement에 한번 밑줄 쳐 볼게요. amusement라고 하면 재미나 오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놀이공원 가면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amusement park 하면 놀이공원이 되는 겁니다. amusement park, 조금 긴 단어지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amusement park, A-M-U-S-E-M-E-N-T 그리고 park, P-A-R-K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을 때는요, 강세를 amusement park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amusement park 한 번 더 amusement park 네, 놀이공원입니다. 자, 우리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의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on my

birthday 라고 했습니다.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어디에 가자는 걸까요? 놀이공원에 가자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언제 가자? On my birthday. 내 생일에 가자.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There is a roller coaster in this amusement park 라고 했습니다. 이 amusement park에는 롤러코스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amusement park, 놀이공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표현 amusement park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바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st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station 하면요, 역이나 정거장을 의미해요. 우리 기차역 혹은 지하철역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 station 이렇게 강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읽어볼게요. station 한 번 더 station 네, 역이나 정거장이고요.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 바로 외워서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station s t a t i o n 읽어볼 땐 station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I waited for the train at the station 이라고 했어요. 나는 기차를 기다렸대요. 근데 어디서 기다렸을까요? At the station이니까 역에서 기다렸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예문인데요. 우리 How can I get to? 라는 표현 공부했습니다. How can I get to? 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가나요? 라는 의미로 길을 물어볼 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How can I get to the station? 이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가는 방법, 역까지 가는 방법이 되겠네요. 자, station과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있어요. 바로 bus stop. bus stop인데요. 우리 stop은 멈추는 거잖아요. 버스가 멈추는 곳, 버스 정류장입니다. station과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그림 볼게요. 자, 왼쪽에 이렇게 생긴 것이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station인 거고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는 길에 있는 이 정거장 혹은 정류장이 바로 bus stop이 되는 겁니다. station 그리고 bus stop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이어서 museum인데요. museum 하게 되면 박물관입니다. 자, 박물관 읽어볼까요? museum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museum, M-U-S-E-U-M, museum, 박물관이고요.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t take pictures in the museum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take pictures 하면 사진을 찍다 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은요,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찍을 수가 없을까요? In the museum이니까 박물관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가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볼게요. Would you like to go to the science museum with me? 한 번 더. Would you like to go to the science museum with me?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would you like to 하면 뭐뭐 할래? 라는 의미인데요. 자, 어디에 같이 갈래?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science museum은 과학 박물관이 되겠죠? science museum 하면 과학 박물관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museum, 박물관이라는 표현까지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면 좋은, 놀러 가기 좋은 장소 영단어 살펴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동물원 알아두셔야겠죠? zoo라고 읽습니다. zoo 하면 동물원이고요. 또 그냥 공원이라고 할 때는 park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족관, aquarium 하면 아쿠아리움 혹은 수족관이라는 표현이고요. 또 영화관, 우리 영화관 간다라고 할 때 movie theater 이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두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수영장 알아둘게요. 수영장은 swimming pool. 한번 더, swimming pool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그리고 표현들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단어들 한번 복습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놀이공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놀이공원 영어로 뭐라고 하죠? Amusement Park라고 하죠. Amusement Park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박물관 그리고 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M으로 시작합니다. Museum. Museum이라고 하고요. 또 오른쪽에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할때이 역은 Station이라고 말합니다. Station까지 같이 기억해 둘게요. 네, 오늘은 장소 영단어들 공부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불고기.
1: Hello everyone, Annie here. Welcome back to K-Culture. 제 외국 친구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고민을 해보다가 떠오른 게 단짠단짠 맛을 내는 불고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불고기를 통해 다양한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It's making me hungry. So what are we waiting for? Let's go! First of all, we will learn about 불고기. 먼저 불고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불고기 is one of the most popular Korean food. 불고기는 한국 음식 중에 가장 인기가 많은 음식이에요. 불고기는 soy sauce, 간장, sugar, 설탕 등을 넣어서 단짠의 조화를 이룬 음식이에요. 불고기는 얇게 소고기를 썰어서 단짠 소스에 재워 구워 먹는 음식인데요. 가끔은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불고기는 고구려 때 맥적에서 유래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조금씩 바뀌고 발전이 되면서 불고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불고기 어떻게 영어로 설명할지 한번 알아볼게요. Let's go!
0: Keywords Food Beef Pork Sugar
1: Alright, our first word. 자, 불고기는 우리나라 음식이죠? 음식은 food. 자, 오가 두 개 있을 때 우 소리가 나요. F에 F, F 소리도 잘 생각하면서 food. Great. Okay, next word. 자, 불고기는 소고기로 만들어지죠. 자, 소고기라고 했다가 cow, meat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소고기는 beef. 라고 합니다. 이가 두 개 있으면 이가 길어지죠? 끝에 f 소리도 잘 기억하면서 beef. One more time. beef. Excellent. Alright, next word. 자, 가끔은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나 닭고기도 사용이 되죠? 닭은 chicken, 그리고 닭고기도 chicken이라고 하는데 돼지고기는 pig meat라고 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는 pork라고 해요. Listen carefully and repeat. Pork. Great. Alright, on to our last word. 단짠단짠의 달콤한 맛을 내는 건 설탕이에요. 설탕은 sugar. One more time. Sugar. Great. Now let's go on to make some sentences. Alright, our first sentence. 불고기 is Korean food. 불고기는 한국 음식이다. 불고기는 불고기 is 한국 Korean 음식이다. Food. Okay, listen carefully to the sentence. 불고기 is Korean food. Right, on to our next sentence. 불고기 is made with sliced beef. 불고기는 얇게 썬 소고기로 만들어진다. 불고기는 불고기 is 만들어진다. Made with 얇게 썬 소고기. Sliced cow meat가 아니라 beef. Alright, listen carefully to the sentence. 불고기 is made with sliced beef. Alright, okay, on to our next sentence. We use pork and chicken to make 불고기. 불고기를 만들기 위해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사용한다. We use, 사용한다가 먼저 나와요. We use, 어떤 걸 사용하죠? 돼지고기와 닭고기. 돼지고기는 pig meat가 아니라 pork and 닭고기는 chicken. 만들기 위해 to make 뭘 만들죠? 불고기. Alright, listen carefully to the sentence. We use pork and chicken to make 불고기. Excellent! On to our next sentence. We use soy sauce and sugar to make the flavor. 맛을 내기 위해 간장과 설탕을 사용한다. 사용한다. We use 간장과 설탕. Soy sauce and sugar to make the flavor. 맛을 내기 위해. Okay, listen carefully to the sentence. We use soy sauce and sugar to make the flavor. All right, great. Now let's listen carefully to all of the sentences.
0: Bulgogi is Korean food. Bulgogi is made with sliced beef. We use pork and chicken to make bulgogi. We use soy sauce and sugar to make the flavor. Quiz time.
1: Quiz time! It'll be a piece of cake. 식은죽 먹길 거예요. Alright, our first question. 불고기는 소고기로 만들어지죠? 자, 소고기는 cow meat가 아니라 beef. 자, b, b, b, b. 이 소리가 길게 나면 e, e, f, f, f. Alright, let's spell it out together. b, e, e, f. Beef. One more time. Beef. Alright, our next one. 불고기는 돼지고기로도 만들어지죠? 돼지고기는 pig meat가 아니라 pork. Excellent. Okay. P, P, P. Po, O, O, O. Por, R, R, R. Pork. K, K. K. Alright, let's spell it out together. P, O, R, K. Pork.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는 포크는 영어로 fork라고 해요. fork랑 pork랑 헷갈리면 안 돼요. 돼지고기는 p, p, pork. One more time. Pork. Alright, on to our next question. Fill in the blank. 불고기 is Korean blank. 불고기는 한국 음식이죠?

0: 기말고사인데 공부하다 잠들어 버렸어.
1: 응? 기말고사 다음 주인데?
0: 아, 다행이다. 다행이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m lucky. Good happening.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2: We're finally here. This is our hotel.
3: Woo! What a relief! Woo! What a relief! Woo! What a relief! We got lucky!
2: Let's check in and get some rest. Christine! Look over there!
4: Huh? What? What's wrong?
2: Oh my gosh! That's my favorite actress! I can't believe it!
4: Come on! Go over and tell her you're a fan!
2: Is this real? Is it a dream? Oh, should I say hi? Oh, I'm so nervous!
4: Calm down! Take a deep breath!
2: Hello? Oh, I'm a big fan. Could I get your sign? Please?
4: Sign? Sign what? Oh, of course. Here you go.
2: Oh, thank you so much!
4: Oh, he asked for an autograph.
2: Look, Christine, it feels like a dream. I'm so happy. Oh.
4: You must really love her.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카툰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호텔에 도착한 크리스틴과 케빈. 그런데 호텔에서 케빈이 평소에 좋아하던 여배우를 딱 마주쳤습니다. 케빈은 너무 막 가슴이 뛰는지 횡설수설하고요. 막 사인을 받고 싶은데 또 이 사인이 올바른 영어 표현이 아니라고 하네요. 오늘도 카툰 속의 생

다양한 영어 표현도가 있습니다. 한 장면씩 살펴보면서 재밌는 표현들 배워볼게요. 드디어 호텔에 도착한 케빈과 크리스틴입니다. We're finally here 입니다. Finally가 마침내 라는 뜻이거든요. We're finally here. 드디어 도착했다가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장소에 도착을 했을 때는 arrive 보통 생각하잖아요. 더 간단한 표현이 있어요.

에피소드 기억하시죠? 제주에 오자마자 차에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자동차 고장나서 길 위에서 밤새나 했는데 어찌어찌해서 호텔에 오게 됐죠. 아휴, 다행이야.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기억하시나요? That's right. What a relief. What a relief. 입니다. 이 문장은요, 감탄문인데요. What 이라는 것이 무엇 이라는 물어보는 말 아니고요. 얼마나 라는 뜻입니다. 하나지만 해석하지 않아도 되고요. relief가 안심, 안도라는 뜻이네요. 다 붙여서 what a relief라고 하면 얼마나 안심인지, 즉, 아휴, 다행이다 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거죠. 같이 말해 볼게요. What a relief. 좋습니다. 노란 부분 강조해서 What a relief. 좋아요. 아휴, 다행이다. 그런데 케빈 표정 왜 그래요? 여기가 막 빨개지면서 깜짝 놀라죠. 저기 봐봐. 평소에 너무 좋아하던 배우가 있네요. 이렇게 딱 마주치다니 이미 눈에 하트가 막 생겼죠. 아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크리스틴이요. 가가지고 너 팬이라고 말해봐. 라고 이제 막 부추겨요. 그런데 너무 설레고 떨리고 좋은지 케빈이 막 횡설수설. 이게 진짠가? 아니 꿈인가? 아 가서 인사를 해야 되나? 어떡하지? 너무 긴장돼. 막 횡설수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심호흡을 해야죠. Calm down. Take a deep breath. 심호흡해. 크리스틴이 안정을 시킵니다. breath라는 것이 숨, 호흡이라는 뜻이거든요. Take a breath라고 해서 숨을 쉬다. 보통 숨을 이렇게 쉬는 행동을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깊이 쉬는 거잖아요. Take a deep breath. 이럴 때는 심호흡을 하다 또는 진정하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Take a deep breath. 자, 진정을 하고 배우 가까이 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인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ould I get your sign, please? 라고 하네요. 유명인 만나면 사인 받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크리스틴 표정이 사인이 뭐지? 라는 표정이죠. 아, 이렇게 사인 받는 걸 보더니 autograph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아차렸습니다. 네, 사인은요, 영어로 sign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sign이라는 것은 서명하다라는 뜻이에요. 계약서 같은 곳에 서명하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유명인의 사인은 autograph. autograph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get an autograph, get your autograph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사인을 받아온 케빈 너무 신이 났죠. 이거 봐봐, 너무 꿈 같아. I'm so happy.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케빈의 모습으로 카툰이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오늘의 카툰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다행이야. What a relief. What a relief.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마음이 놓여 다행이야 라는 표현인데요. 조금 전에 봤던 relief랑 비슷한 relieved가 있네요. I'm so relieved. I'm so relieved 입니다. 말 그대로 안정이 됐다, 마음이 놓인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문장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가 교통사고가 날 뻔했대요. 어휴, 다행히 위기를 잘 넘겼다네요. 야,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말한다고요? I'm so relieved. I'm so relieved.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종종 볼 수 있는 표현이죠. 말 그대로 영어로 옮겨서 Thank God. Thank가 감사하다, 고마워하다고, God가 신이죠. 신께 감사한다 라는 뜻입니다. Thank God. 자, 이 표현도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여행을 가려고 탑승 수속 중인데 여권과 티켓이 어디 갔지? 나 여행 못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다행히 친구에게 맡겨뒀네요. 아,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어떡해요? Thank God. Thank God. Good job.
오늘도 흥미로운 에피소드

에피소드였죠. 오늘은 특별히 유명인의 사인을 사인이라고 하지 않고 autograph, autograph라고 한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말, 다행이다, what a relief, I'm so relieved, 그리고 thank God까지 배워봤네요. 적재적소에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팬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을 쓱쓱쓱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저는 공포 영화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같이 갈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Do you want to see a horror movie? 너 공포 영화 보고 싶니? 그런데 친구의 대답은 아니, 나 무서운 영화는 싫어. 클릭.
1: Do you want to see a horror movie?
2: No, I don't like scary movies.
1: You've never seen a horror movie?
2: No, I haven't. And I will never.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우리가 채워볼 빈칸이 세 칸이 있어요. 영화, 아니, 절대. 이거 우리 친구들 아는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빈칸 먼저 채우고 문장을 볼게요. 영화, 그렇지. movie. 우리말로도 movie라고 써있는 거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영어예요. movie. 이렇게 발음해요. 남자애가 do you want to see? 너 보고 싶니? 물어보고 있어요. A horror movie? horror은요, 끔찍함, 두려움, 공포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어떤 사람은 horror 이렇게 O에 가깝게 발음하고 어떤 사람은 horror, R에 가깝게 발음해요. 친구들도 여러 번 발음해보고 나한테 맞는 발음을 찾아봐요. Do you want to see a horror movie? 너 무서운 영화, 즉 공포 영화 보고 싶니? 남자애가 제안을 했어. 근데 여자애가 단칼에 거절하죠. 아니, 그렇지. No. 왜요? I don't like scary movies. Don't like는 안 좋아해, 싫어해. Scary movies. Scary도 두려움, 이 무서운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서운 영화 싫어해 이런 뜻이죠. I don't like scary movies. 그랬더니 남자애가 깜짝 놀라면서 절대가 있어요. 절대, 한 번도 안 하는 거, 절대로 안 하는 거 친구들. 그렇지, never. Never이라는 말이 있어요. You've never seen a horror movie? 하고 물어봤네요. 근데 이상하죠, 친구들. Do you? Did you?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고 if로 시작했는데 왜 물음표가 있느냐? 우리 그냥 하는 말도요. 이 대화로 하는 영어에서는 글로 쓰는 영어 말고 대화라는 영어에서는 그냥 문장의 끝만 올려서 우리가 물어보는 말 의문문 만들 수 있어요. 너 그거 봤다고? 그러면

0: 줄인 거거든요. 이렇게 you've never seen은 절대로 본 적이 없다라는 경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You've never seen a horror movie니까 너 공포 영화 본 적 한 번도 없다고가 되겠죠. 여자의 대답이 No, I haven't. 본 적 한 번도 없어. And I will never. 아주 단호하죠. I will. 나는 할 거야 줄 알았는데 never이 또 나왔어요. 절대로잖아요.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뭘 안 해요? 공포영화 보는 거. 즉, 나는 공포영화 한 번도 본 적 없고 And I will never. 앞으로도 절대로 안 볼 거야. 라는 대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가 완성한 이 대화를 리듬에 맞춰서 함께 읽어볼게요. Do you want to see a horror movie? 여기 어디 강조하고 싶어요? 그치, 보고 싶다. Want, see 강조죠. 무엇을 보고 싶은지 horror movie가 중요하겠어요. Do you want to see a horror movie? 좋아요. 그랬더니 여자의 대답 No는 당연히 강조겠죠. 아니, 그리고 나는 무서운 영화 안 좋아해. 안 좋아해 무엇을? 무서운 영화를. 이거 다 강조네. No, I don't like scary movies. 그렇지, 딱딱딱 강조. 그랬더니 남자애가 놀라는 말 You've never seen a horror movie?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공포 영화를 여기를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You've never seen a horror movie? 알겠죠? 친구들도 You've never seen a horror movie? 여자의 대답 No, I haven't. 해본 적 없어. No, haven't. 아니라는 말 두 개 강조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볼 거야. 여기도 강조해 볼게요. No, I haven't. And I will never. 물론 친구들 더 강조하고 싶으면 I will never 이렇게 강조도 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 기본으로 강조해봤다. 그럼 우리 리듬 생각하면서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Alright, 오늘도 speaking 누르고요. 친구 누르고 scene 13, 13번째 대화 연습해볼게요. 리듬 잘 살려서.
1: Do you want to see a horror movie?
0: Do you want to see a horror movie?
2: No, I don't like scary movies.
0: 단호하게. No, I don't like scary movies.
1: You've never seen a horror movie?
0: You've never seen a horror movie?
2: No, I hadn't. And I will never.
0: No, I haven't. And I will never. Wow. 오늘 선생님 특별히 잘했는데? 친구들도? Awesome. 자, 이제는 우리 talk more 시간이에요. 오늘도 대화 속 문장에서 하나 뽑아서 많은 문장 만들기 연습해 볼게요. 오늘의 문장은 두구두구두구. You've never 땅땅땅. 진짜로 우리가 문법이라는 것에 맞는 질문은 아니지만 대화에서 정말 많이 쓰는 형태예요. You've never 다음에 경험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You've never seen a horror movie? 공포 영화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물어보는 말. 우리 다른 문장들도 한번 도전해 볼게요. 축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어떡해요? 오, 축구를 하다, play soccer를 우리가 경험이니까 played soccer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You've never played soccer? You've never played soccer? 좋아요. 두 번째는요, 이걸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요. 그러면 먹어보다, 뭐뭐 해보는 건 try로 다 할 수 있잖아요. Tried this인데 경험이니까 tried this. You've never tried this? You've never tried this? 이렇게. 마지막, 그를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를 만나다, meet him. 이지만 경험이니까 you've never met him? 이라고 하면 되겠죠. 한 번 더. You've never met him? Well done.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0: Do you like horror movies? 친구들은 공포 영화 어때요? 나만의 대답도 영어로 말해보고요. 또 우리 앱에서 체크하지 않았던 다른 답 클릭해서 우리 친구들도 대화 연습해보는 거 잊지 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1: Oh,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는 우리가 나의 감정 상태와 관련된 표현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오늘은 나 졸려 라는 표현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올까요?
1: Week 32. Expressions of Emotions. I can express that I'm sleepy.
0: It's time for warm-up. 자, 우리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Oh, how cute! They are cute little rabbits. 정말 귀여운 토끼들이 있네요, 그쵸? But what time is it? 지금 시계를 보니까 2시네요, 그쵸? 낮잠 잘 시간인 것 같아요. So the teacher is telling the little rabbits to go to sleep. 근데 우리 토끼들 계속 놀고 싶은가 봐요, 그쵸? 근데 여기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하품을 하는 토끼 친구도 있네요. 이 친구는 나 졸려 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So what do you say in English to express that? 자, 그러면 영어 표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오늘의 대화 듣고 오겠습니다.
1: It's already 9.
2: I'm sleepy. Let's go to bed.
1: I'll set the alarm to 7.
2: Thank you. Good night.
1: Sleep tight.
0: 대화 잘 들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이 볼게요. It's already 9. It's already 9 이라고 했는데 9은 여기서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벌써 9시네 라는 뜻이에요. Already가 벌써 라는 의미고요. 발음이 조금 어렵죠. All 하면서 혀가 윗니 뒤쪽에 와서 딱 붙어야 돼요. 그런데 R 발음하면서는 이제 떨어져야 되는 거죠. Already. 요걸 빨리 하면 already가 돼요. 근데 사실 L 발음하면서 딱 붙어야 하지만 빨리 발음할 때는 가다가 말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붙여야 될 필요는 없어요. 이 경우는 R 발음할 때 떼야 되니까 그게 조금 빠르더라고요. 자, It's already 9. 벌써 9시예요 라는 말이죠. 자, 그랬더니 I'm sleepy. Let's go to bed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sleepy가 바로 피곤한 혹은 졸린 이라는 뜻이죠. sleep가 잠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거기에 y만 붙였는데 졸린 이라는 의미가 된 거죠. I'm sleepy 라고 하면서 let's go to bed 라고 얘기를 했어요. go to bed가 말 그대로 침대에 가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어떨 때 침대에 가서 누울까요? 잘 때, 그쵸? 그래서 go to bed가 자러 가다 라는 의미가 돼요. Let's go to bed 라고 했잖아요. Let's는 어떤 걸 하자 라고 제안을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let's 다음에 다른 행동을 한번 넣어볼게요. 우리 밖에서 먹자, 즉 외식하자 라고 할 때는 let's eat outside 라고 할 수 있어요. Let's eat outside. 연습해 볼까요? Let's eat outside. Good job. 우리 축구하자. Let's play soccer. 공을 사용하는 스포츠 같은 경우는

0: 그 스포츠를 하다라고 할 때, play를 쓴다고 했었죠. Let's play soccer. Let's play soccer.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 Let's study hard. Let's study hard.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우리 함께 연습하자라고 할 때는 Let's practice together 라고 하면 되죠. Practice가 연습하다이고 together가 함께라는 뜻이니까요. Let's practice together. Good job. 우리 점프하자. 우리 뛰자라고 할 때는 Let's jump. Let's jump 라고 하면 돼요. 자, 그래서 let's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그 행동을 하자라는 제안이에요. 아, 그리고 우리가 I'm sleepy라는 표현도 배웠었잖아요. I'm sleepy는 내가 졸려라는 뜻이죠. 그런데 내가 아니라 졸린 사람이 달라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바뀔까요? 자, 일단 너가 졸려라고 할 때는 You're sleepy 이렇게 바뀌겠죠. I am sleepy를 줄여서 우리가 I'm sleepy라고 하잖아요. You are sleepy를 줄여서 You're sleepy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M이 R로 바뀌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그가 졸릴 때는 He's sleepy가 되겠죠. He is sleepy. Is를 또 줄여서 he's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그녀가 졸리다라고 할 때도 똑같이 she is인데 she's sleepy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다 졸려요 지금. 그럴 때는 we are sleepy인데 이것도 줄여서 we're sleepy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그러면 그들의 경우는 they are sleepy예요. 그래서 they're sleepy. 이렇게 줄여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졸리냐에 따라서 그 비동사가 바뀌는 거, am, are, is 요세 가지로 바뀌는 거 많이 연습해 주세요. I'll set the alarm to 7. 또 이렇게 얘기됐네요. 7은 여기서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거고 7시라는 뜻이겠죠? Set an alarm이라는 표현은 알람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문장에서는 더로 바뀌었을까요? 언니? 그거는 우리 집에 있는 바로 그 알람을 7시로 맞추는 거기 때문에 특정 시계나 알람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 alarm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의 그 표현은 set an alarm입니다. 자, 그래서 set the alarm to 다음에 어떤 시간을 넣으면 나의 알람을 몇 시로 맞추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우리 시간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볼까요? I'll set the alarm to 다음에 시간을 넣으면 돼요. I'll set the alarm to 9 a.m. 9 a.m.은 오전 9시죠. I'll set the alarm to 9 a.m.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요. 8시 반은 여러분 어떻게 읽는지 기억나나요? I'll set the alarm to 8:30. 맞아요. 시에 해당하는 숫자, 분에 해당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그냥 읽어주면 된다고 했죠? I'll set the alarm to 8:30. 그러면 오후 4시는요? I'll set the alarm to 4 p.m. 이라고 하면 됐죠? 잘했어요. Thank you. 고마워. 라고 하면서 good night 이라고 했네요. 자, good night은 바로 잘 자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가 저녁 인사할 때, 자러 갈 때, good night 말고도 또 흔하게 쓰이는 게 있어요. 바로 다음 대사인데요. sleep tight. 이것도 역시 잘 자라는 뜻이에요. sleep tight. 그래서 밤에 자러 갈 때, 엄마, 아빠나, 뭐, 언니, 동생, 누구든지 상관없이 good night, sleep tight. 이런 표현들을 번갈아 가면서 써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1: It's already 9.
2: I'm sleepy. Let's go to bed.
1: I'll set the alarm to 7.
2: Thank you. Good night.
1: Sleep tight.
0: It's level up tim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볼게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지금 자야 할 낮잠 잘 시간인 것 같아요. 그죠? It's 2 o'clock. 지금 2시예요. 자, 정시일 때는 숫자 뒤에 o'clock을 넣어도 된다고 했었죠? It's 2 o'clock. 혹은 우리가 그냥 It's 2 p.m. 오후라는 p.m.을 뒤에 넣어도 되겠죠? It's 2 p.m. 또 그냥 It's 2까지만 얘기해도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2시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It's 2. 자, 2시인데 Take a nap이라는 표현은 낮잠을 자다라는 뜻이거든요. 낮잠 잘 시간인가 봐요. Let's take a nap. 우리 낮잠 자자 라는 표현이죠. Let's take a nap. 큰 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Let's take a nap. Good job. Oh, I'm sleepy. 우리 졸린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쵸? I'm sleepy. 근데 혼자 졸린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연습했었죠? 우리가 졸려요 라고 할 때는 We are sleepy. 그걸 좀 줄여서 We're sleepy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졸린 친구들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안 졸린 친구도 있어요. 우리 안 졸린 토끼는 I'm not sleepy. Not만 sleepy 앞에 넣어주면 반대의 의미가 돼요. I'm not sleepy. 같이 따라해볼까요? I'm not sleepy. 잘했어요. 근데 혼자 안 졸린 게 아니에요. 같이 게임하는 토끼 친구도 안 졸리니까 우리 다 안 졸려요 라고 할 때는 We are not sleepy. I'm을 we are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We're not sleepy. We're not sleepy. 잘했어요. 자, wake 누구누구 up 이라는 표현은 누구누구를 깨워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선생님이 아유 빨리 자 또 놀게 금방 깨워줄게. I'll wake you up soon.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I'll wake you up soon. 그러면 잠을 자러 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m sleepy, we're sleepy 이런 표현들을 같이 한번 연습해봤고요. 우리 시간 말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복습해봤죠? 자, 이 표현들 다 많이 연습해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Okay, it's time to do the chant. Ready, go! It's already 9. I'm sleepy. You're sleepy. He's sleepy. We are sleepy. They are sleepy. Go to bed. Let's go to bed. Take a nap. Let's take a nap. Good night. Sleep tight.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express that I'm sleepy. 내가 졸리다고 말할 수 있다인데 여러분 할 수 있죠? Good job!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여러분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

0: Hello,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 즐겁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32. The three R's. Reduce, reuse, recycle. Thursday. Message from Earth. I can say why the Earth is in trouble.
0: Okay,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까 궁금하지? 쌤이랑 보러 갈까요? 짜잔, here we go. 자,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근데 얘들아, 오늘의 그림은 뭔가 굉장히 gloomy, 좀 우울하고요. Sad, 슬퍼요. 자, 선생님이랑 한번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지구가 편지를 쓰고 있어요. The earth is writing a letter. 근데 저 편지를 쓰기 전에 지금 여기에 밴드가 붙여 있어. 그치? There is a bandage on earth. 어디 다쳤나? 그쵸? 그리고 편지 안에 보니까요. Showerhead가 있고 seal, 물개가 있고요. Chopped trees, 잘라진 나무 토막들도 있어요. 어떤 내용일지 우리 친구들 좀 감이 옵니까? 선생님은 감이 와요. 벌써부터 좀 슬픈데요. 자, 선생님이랑 좀 자세한 내용은 이따 카툰 톡에서 또 볼게요. 자, 오늘의 중요한 단어 4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첫 번째는요. Shower. 샤워하다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따라해볼게요. Shower보다는 shower. Okay. 자, 두 번째는요. Hurt. 아프게 하다, 해치다 라는 뜻입니다. 해볼게요. Hurt. 그 다음은 save. 구하다, 지키다예요. 해볼게요. Save 아니고 save. Okay. 그 다음은 tree, 나무죠. 이 단어는 우리 친구들 알 것 같아, 그쵸?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tree. Good job, 우리 친구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look and talk이었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오세요.
2: Message from Earth. Hello, I'm Earth. Did you know you use a lot of water when you shower? Did you know plastic bottles hurt animals? Did you know recycling saves trees? I need your help. From Earth.
0: 잘 들어봤어요, 얘들아? 자, 선생님이랑 read and speak time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오늘은 좀 슬픈 내용이야. 우리 한번 들어보자. 범범. 첫 번째 문장은 Hello, I'm Earth입니다. 근데 아까 그 그림을 사파를 보자니 좀 지구가 해피한 모습은 아니었어. Hello, I'm Earth.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자, Earth가 뭐였지? 지구죠. 자, 지구가 안녕, 나는 지구야 라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 우리 친구도 해볼게요. 좀 슬프게. Hello, I'm Earth. Hello, I'm Earth. 안녕, 나는 지구야. 자, 그 다음 내용은 뭔지 한번 봅시다. 짠! Did you know you use a lot of water when you shower? 뜨끔했어요. 자, 선생님이랑 일단 해석을 해볼게요. Did you know 하면은 너 뭐뭐를 알고 있었니? 라는 패턴입니다. Did you know만 해도 너 알고 있었어? 라는 뜻이 돼요. 근데 Did you know 하면은 너 뭐뭐를 알고 있었니? 라는 뜻이 완성이 됩니다. 자, use는요. 사용하다예요. Use, 그 다음에 A lot of는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shower는 무슨 뜻이었지? 샤워하다입니다. 자, 우리 그럼 이걸 다 모아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Did you know you use a lot of water when you shower? 너 알고 있었어? 너가 샤워할 때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니? 라고 하는 겁니다. 뜨끔합니다. 선생님은 오늘부터 조금 물의 양을 줄여야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id you know you use a lot of water when you shower? 오케이, 잘했어요. 오, 지구야, 미안해. 자, 그 다음은 Did you know plastic bottles hurt animals? 오, 이것도 너무 미안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Plastic bottle 하면은 플라스틱 병이죠. 선생님이랑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Hurt는 뭐야? Hurt. 자, hurt는 상처 입히다, 해치다라는 뜻이고요. 다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Animal는 뭐예요? 동물입니다. 우리 한번 해석해 보자. Did you know는 뭐뭐를 알고 있었니? 라는 뜻이었죠. 그게 또 패턴이 반복됐어. 자, 넌 알고 있었니? 알고 있었니? 플라스틱 병들이 동물들을 해친다는 것을. 아, 미안해. 자, 한번 읽어볼게요. Did you know plastic bottles hurt animals? 자, 우리 친구들이 읽어볼게요.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시작! Did you know plastic bottles hurt animals? 아, 그쵸. 완전 반성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Did you know recycling saves tree?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인지 볼게요. Did you know? 뭐뭐를 알고 있었니? 라는 뜻이지. 자, recycling. Recycle는 재활용하다인데, recycling 하면은 재활용이란 단어가 완성이 됩니다. Recycling, 재활용. Save는 아끼다, 구하다예요. 자, 그렇다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알고 있니? 재활용이 tree, 나무들을 save, 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쵸? 자, 한번 해볼게요. Did you know recycling saves tree? 너는 recycling, 재활용이 나무들을 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니? 라는 뜻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시작! Did you know recycling saves tree? 알죠, 알죠. 자, 반성하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도 같이. 오케이. 자, 우리 그럼 마지막에 Earth가 이렇게 말합니다.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help. 오케이. 자, need은 필요하다. Your help 하면 너희들의 도움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대. 알겠어, 지구야, 미안해. 자, 한번 선생님 다시 읽어볼게. I need your help. 우리 친구들 읽어볼게요. 시작. I need your help. 나는 너희의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합니다. 어, 그랬군요. 너무 슬픈 내용이었어, 그치? 잘 기억하고서 우리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Number one. What do we use a lot in the shower? 우리가 샤워할 때 무엇을 많이 씁니까? A. Water. B. Paper. Okay, I'll give you 3 seconds. Ready? 3, 2, 1. What do we use? That's right. It's water. 물을 많이 사용하죠. We don't use paper in the shower. 자, 우리 샤워할 때 paper, 종이를 사용하진 않죠? So the answer is A. Water. Okay, question number two. Plastic bottles help animals. 플라스틱 병들이 Help animals? 동물들을 돕나요? O or X. I'll give you 3 seconds. 3, 2, 1. The answer is definitely no. 자, plastic bottles hurt.

injured animals. 자, animals들이 다치게 하죠. 그래서 X입니다. Okay, 우리 친구들. 자, number 3도 있어요. What does recycling save? 자, 재활용을 하면 무엇을 구할 수 있나요? A, trees, B, cars. Okay, 3 seconds. 3, 2, 1. The answer is trees. 나무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Alright, 우리 친구들 잘했습니다.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시 슬픈 letter, 편지를 다시 읽어볼게요. Message from Earth. 지구로부터 온 편지. Hello, I'm Earth. 안녕, 나는 지구야. Did you know you use a lot of water when you shower? 넌 너가 샤워할 때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니? Did you know? Did you know plastic bottles hurt animals? Hurt는 다치게 하다죠. 그래서 너는 알고 있었니? Plastic bottles, 물병들이 animals, 동물들을 다치게 한다는 것을 Okay. Did you know recycling saves tree? 너는 재활용이 나무들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니? I need your help.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해. From Earth. 지구로부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참 반성을 많이 하게 되는 편지 내용이었네요.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슬픈 내용의 편지였지만 챈트만큼은 신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Drop the beat!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help. Please save water. Please save water. Don't use plastic. Don't use plastic. Save the trees. Save the trees. I need your help. I need your help. Good job! Excellent!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림 기억하나요? 그 그림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자, 일단 지구가 매우 아파요. 그리고 편지를 우리한테 쓰고 있습니다. The earth is writing a letter.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빠밤! Hi, it's me, earth. 안녕, 나야 지구 라고 합니다. Okay, 안녕, 나야 지구. 자, you use too much water 라고 해요. 굉장히 미안해지는데 자, use는 사용하다란 뜻이고요. too much는 무슨 뜻이냐면 지나치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많은이 영어로 뭐라고 배웠지? a lot of 라고 배웠죠. too much는 지나치게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는 물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해 라고 하는 거죠. 미안해. you use too much water.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따라해볼게요. 시작! You use too much water. Okay. 자, 그 다음에 The seal is crying because plastic hurts them. 라고 나왔습니다. Seal는 저기 편지에 나와있는 귀여운 물개입니다. 근데 물개가 울고 있대. The seal is crying. 물개는 울고 있어. Because, 왜냐하면 plastic hurts them. hurt가 무슨 뜻이었지? 다치게 하다 라는 뜻이었죠. 해를 입히다 라는 뜻이었지. 그래서 플라스틱이 그들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seal, 물개들이 울고 있대요. 너무 슬프다, 그렇죠? The seal is crying because plastic hurts them. Okay. 자, 그 다음에 beautiful trees are being cut down 라고 나왔습니다. 자, beautiful는 아름다운이죠. 아름다운 trees. 나무들이 being cut down. 비동사 플러스 being 나오고 그 다음에 과거분사. 자, cut가 지금 여기서 과거분사인데요. 자, 비동사 플러스 being 플러스 과거분사가 되면 뭐뭐 되는 중이다 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나무들이 지금 cut down, 잘라져 가고 있는 중이래요. Beautiful trees are being cut down. 너무 미안하다, 그치? Okay, 그 다음에 Will you help me? 나를 좀 도와주겠니? 하면서 Earth가 편지를 마칩니다. 너무 슬픈 내용이지, 그치? 이것만 한번 따라해볼까요? Will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우리 친구들 도울 수 있겠어요? 선생님 매우 반성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챌린지를 해볼게요. 우리 Earth를 도와주자고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Cartoon Talk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패키지.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R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y the earth is in trouble. 나는 왜 지구가 문제에 처했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도 만나서 즐겁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비행기 타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덜컹덜컹 흔들린 적 있나요? 저도 처음엔 진짜 놀랐어요. 이럴 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상대방을 안심시키는 말까지 오늘 한번 영어로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30. Traveling by plane. Thursday. Is it dangerous? I can ask what to do during turbulenc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을 먼저 보시죠. 기내에서 이 친구가 양옆에 이 손잡이를 꽉 잡고 있는 거 보고 그리고 물컵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보니까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있나 봐요. 그죠? 자, 어떤 상황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그럼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단어는 바로 네, turbulence입니다. turbulence는 난기류예요. 이렇게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가 구름을 지나가고 있을 때 이 공기가 굉장히 울퉁불퉁해서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마치 이 자동차가 비포장 도로를 지나갈 때 흔들리는 것처럼.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아, 난기류구나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난기류는 영어로 turbulence. 따라해보세요. turbulence. turbulence. turbulence. 네,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굉장히 잘해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turbulence를 지날 때 비행기가 어떻게 되죠? 흔들리잖아요. 네, 흔들리는 건 영어로 shake. 자, 따라해보세요. shake. shake. shake. 네, 잘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위험한가요? 위험한가요? 네, 위험한. 위험한은 영어로 dangerous라고 하죠. 자, 따라해보세요. dangerous. dangerous, dangerous. 네, 이 상황이 dangerous한지 이따가 한번 today's dialogue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마지막, 네, 마지막 단어는 seatbelt. 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 뒤에 위에 이 안전벨트 사인이 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거는 seatbelt sign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seatbelt sign이 on이면은 안전벨트를 매야 하고 seatbelt sign이 off이면은 안전벨트를 풀어도 된다는 말이겠죠? 자, 그럼 따라해보세요. seatbelt. seatbelt. seatbelt. Very good. 우리 단어들도 배워봤으니까 today's dialogue 빨리 듣고 올게요.
2: Excuse me, the plane is shaking. Is it dangerous?
1: No, it's just some turbulence.
2: Oh, I see. What should I do?
1: You should fasten your seatbelt and stay in your seat.
2: Okay, I hope it'll be over soon.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럼 우리의 오늘 첫 번째 key expression은 바로 Is it? 땡땡? 이라는 질문인데요. 네, is it? 땡땡 이 질문은 어떤 사물의 상태나 상황의 상태를

확인할 때, 물어보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s it 한 다음에 형용사를 뒤에 써주면 뭐뭐 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위험한가요? 지금 이 상황이 위험한가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위험한가요? 이거 위험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그러면 위험한 이 형용사를 이 빈칸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is it dangerous? 하고 물어보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Is it dangerous? Is it dangerous? Is it dangerous? Very good.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만지고 싶은데 이게 위험한 건가? 이럴 때도 물어보고 뭐 만져도 되고요. 굉장히 여러 상황에서 쓰일 수가 있겠죠? 아, 그럼 위험한가요? 말고 우리 안전한가요?를 한번 물어볼까요? Is it 안전하다는 safe. 그래서 우리 is it safe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s it safe? Is it safe? Is it safe? Very good. 우리 정상인가요? 이거 정상인 situation? 정상인 상황이에요?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Is it normal? Is it normal? Is it normal? Very good.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게 무서워서 안심할 수 없을 때 지금 배웠던 이 질문들을 꼭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표현은 It's just 땡땡.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마법의 단어는 바로 just예요. Just. It's just 땡땡. 이러면 이 just 때문에 단지 뭐뭐일 뿐이야. 그냥 뭐뭐일 뿐이야. 이렇게 상대방을 안심시켜 줄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아플까봐 걱정할 때, 아니면 무서워할 때, 오해했을 때, 막 등등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싶을 때, 아, it's just 땡땡 이 표현을 써주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 비행기가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아, 걱정하지 마. 이거 그냥 약간의 난기류일 뿐이야. 라고 한번 말을 해볼까요? 그러면 it's just 한 다음에 이 난기류를 이 빈칸에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it's just some turbulence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It's just some turbulence. It's just some turbulence. 네. 그리고 뭐 비가 와요. 아, 지금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아, 비가 좀 오고 있어. 그러면 아이, 조금 오는 것뿐이야. 비가 조금 와. 이렇게 한번 안심시켜 볼까요? It's just a little rain. It's just a little rain. 아, 친구가 악몽을 꿔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 그냥 나쁜 꿈일 뿐이야.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자, 어떻게 말할까요? It's just a bad dream. It's just a bad dream. 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상대방을 안심시켜 주세요. 자, 마지막 표현 들어가 보겠습니다. What should I do?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서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이 말이죠. 그래서 What should I do?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뜻이에요. 이 should라는 단어는 특히 규칙 상황을 얘기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뭐뭐 하면 좋다. 라는 뜻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What should I do? 자, 따라해 보세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What should I do? 이런 질문에 그러면 답을 한번 배워볼까요? What should I do? Should로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should로 답을 해야 되겠죠? 그럼 you should, 네, 안전벨트를 매셔야 해요 하면은 you should fasten your seat belt 하면 됩니다. 여기서 fasten은 이렇게 단단히, 단단히 매다, 착용하다라는 뜻인데요. fasten 이 단어 자체 가운데에 t가 들어가 있지만 이 t는 발음이 되지 않아요. 무음이에요. 그래서 fasten이 아니고 fasten, faste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fasten your seat belt. 네, you should fasten your seat belt. 따라해 보세요. You should fasten your seat belt. You should fasten your seat belt. 네. 그럼 안전벨트 매고 또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해요 라는 말도 해야 되겠죠? 돌아다니지 말고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해요는 영어로 You should stay in your seat. You should stay in your sea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0: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챈트 뮤직 스타트. Is it dangerous? Is it dangerous? It's just some turbulence. It's just some turbulence.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You should fasten your seatbelt. You should fasten your seatbelt. Good job. Speaking 연습하면서 level up 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그림을 다시 한번 볼까요? Seatbelt sign이 on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비행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표정인데, 그래서 이제 승무원에게 물어봐요. 실례합니다.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이거 위험한가요? 라고 물어봐요. 실례합니다. Excuse me.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the plane is shaking. 위험한가요? Is it? 땡땡. 자, 위험한 이란 단어가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한번 빈칸을 채워보세요. 3, 2, 1. 네, 위험한은 dangerous. 그래서 is it dangerous? 하면 위험한가요? 그렇죠? 네, 그럼 따라해보세요. Excuse me, the plane is shaking. Is it dangerous? Excuse me, the plane is shaking. Is it dangerous? Very good. 그랬더니 승무원이 와서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네요. 아니요. 약간의 난기류일 뿐이에요. 네. 그래서 no 한 다음에 it's just some 땡땡. 자, 난기류. 난기류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나요? 3, 2, 1. 네, 난기류는 영어로 turbulence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No. It's just some turbulence. No, it's just some turbulence. 네, 이렇게 안심시켜주니까 이 친구가 그렇군요. I see. 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승무원한테 물어봅니다. What 땡땡 I do? 이런 상황에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물어보죠? 3, 2, 1. 네, 이런 상황에 should, should가 들어가야 되죠? 네, repeat after me. Oh, I see. What should I do? Oh, I see. What should I do? 그랬더니 승무원이 안전벨트를 메고 자리에 계속 앉아 계셔야 해요. You should, 땡땡, and stay in your seat. 자, 안전벨트를 메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안전벨트를 매다는 fasten your seatbelt. 따라해보세요. You should fasten your seatbelt and stay in your seat. You should fasten your seatbelt and stay in your seat. 그랬더니 친구가 알겠습니다. 곧 끝나면 좋겠어요. Okay, I hope it'll be over soon. Very good. 자, 따라해보세요. Okay, I hope it'll be over soon. Very good. 여러분, 오늘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은 비행기가 흔들릴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좀 배워봤어요. 비행기가 흔들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It's just some turbulence.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도 잘 안심시켜줄 수 있겠죠? 오늘 배운 표현들 모두 쉽고 유용한 표현들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Bye bye.
1: ...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2: 야, 대박 치킨!
1: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2: 야, 너 뭐냐?
1: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0: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1: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0: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2: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이무시라고도 애매하고. 애매하니?
0: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3: 바뀌는 게 있을까?
1: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0: 112-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1: 영어 점심 치킨이! 가자!
2: 응?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Julie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우리가 helping others, 이제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웠습니다. Today, 오늘은요, 도움을 주고 나서 내가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we are going to learn expressions after you help others. Okay? 자, 준비됐나요? 준비됐으면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들어볼게요. Let's listen.
1: Week 30. Helping others. Thursday. After helping. I can use expressions after helping others.
0: 오늘의 학습 목표 잘 듣고 왔나요? It's brain up time. Let's learn today's vocabularies. 오늘의 단어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Where are we?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아, 지금 보니까 머리를 지금 단정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미용실에 있나요? Are we at the hairdressers? 아,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뒤 벽쪽을 한번 봐주세요. 어? 미용실은 아닌 것 같아요. 평범한 이 여자아이의 방입니다. 이 방 안에서 이 여자의 머리를 예쁘고 단정하게 이 친구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머리가 굉장히 깔끔하고 윤기가 나요. 자, 이 단어 한번 배워볼까요? 깔끔한, 단정한이란 단어입니다. Neat. Neat. Good. 자, 이 머리가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아, we have a photo. 지금 예전 머리가 어땠는지 사진이 걸려 있어요. Can you see it? 보이나요? 어땠나요? 아, 머리가 굉장히 부스스했습니다. 앞머리는 너무 길어서 지금 눈까지 가린 상황이에요. 자, 부스스한 머리 읽어볼까요? Frizzy hair. Frizzy hair. Good. 그리고 앞머리라는 단어도 우리 배워볼게요. Bangs. Bangs. Good. 자, 이렇게 친구가 이 여자의 머리를 예쁘고 당정하게 만들어준 상황인 것 같아요. 도움을 준 상황인데 어떤 내용인지 트레이스 다이얼럭 함께 들어봐요.
1: All done. How does it look now?
2: Well, my new hair looks so neat.
1: Do you like it? I'm practicing to be a hairstylist.
2: I love it. No more frizzy hair or long bangs.
1: I'm glad I could help.
0: Welcome back. It's Focus on Time.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오늘 배울 표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이죠. How does look now 라는 표현인데요. 자, how does 그리고 명사 그 뒤에 look이 들어가게 되면 무엇 무엇이 어때 보여?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문장 볼게요. 이제 그것이 어때 보여? 라는 문장인데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그것이입니다. 맞아요. 바로 it이고요. 우리 대화 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it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맞아요. 그 여자아이의 머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문장을 읽어볼게요. 이제 그것이 어때 보여?

How does it look now? How does it look now? Good. 이번에는 이런 문장입니다. 그 계획이 어때 보여? 라는 문장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그 계획입니다. 자, 여러분, 계획은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plan인데 앞에 그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래서

Does the plan look? Great. Our second one, 우리 두 번째 표현입니다. Do you like, 아, 요건 쉽죠, 여러분? Do you like 뒤에 명사가 들어가면 무엇 무엇이 마음에 들어? 이런 표현이 됩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그것이 마음에 들어 라는 표현인데 맞아요. 이것도 그것이라는 단어를 쓰면 됩니다. 우리 대화 속에서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자의 머리예요. Do you like it?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것이 마음에 들어?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Good. 이번엔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건데요. 너의 새 머리, 마음에 들어 입니다. 아, 그것을 자꾸 사용해서 이번에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너의 새 머리라는 단어를 이제 넣어볼 거예요.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요? 너의 새 머리 스타일, 이런 의미죠. 맞아요. Your new hair입니다. Let's read. 너의 새 머리 마음에 들어? Do you like your new hair? One more time. Do you like your new hair? Great.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I'm glad I could. 자, 여기서 I'm glad I could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뜻은 내가 무엇 무엇을 할 수 있어서 기뻐. 나는 내가 무엇 무엇을 해줄 수 있어서 기뻐. 요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서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문장 볼까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라는 표현입니다.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도와줄 수 있어서 도와주다 라는 단어가 들어가야겠죠? 바로 help입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 I'm glad I could help. I'm glad I could help.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서 기뻐 라는 표현인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해줄 수 있어서 무엇을 하다 라는 뜻인데 참고로 do 아닙니다. do 말고 한국어의 뜻을 해줄 수 있어서가 조금 자연스러운데 너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들다 라는 영어 단어를 쓰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서라는 의미가 돼요. 그럼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맞아요. 무엇을 만들다는 make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서 기뻐. I'm glad I could make you happy. One more time. I'm glad I could make you happy. Great work,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Let's chant along with me.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Hit the music. How does it look now? How does it look now? Do you like it? Do you like it? I'm glad I could help. I'm glad I could help. Good job! It's build-up time, everyone! Let's review today's dialogue. 자, 오늘 대화문을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킬 시간입니다. You're ready? 준비됐나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었죠. 자, what was happening in the picture? 어떤 상황이 있었나요? 맞아요. 지금 머리를 아주 윤기나고 예쁘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게 도와준 친구가 지금 왔죠. 이 여자의 집에 와서 옛날 머리는 굉장히 부스스한 머리였어요.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고마워라는 대화문, 그리고 그 뒤에 도와주게 돼서 너무 기뻐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문장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done. 다 끝났어. How does it now?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 기억해야 됩니다. What is it? 무엇이었죠? 맞아요. Look이 들어가죠. 어떤 의미였나요? 이 문장은? 이제 어때 보여라는 문장이죠. 무엇이 어때 보여라고 얘기하는 것 같나요? 맞아요. 이 여자아이의 새로운 머리 스타일을 의미하는 거였죠. Let's read one more time. 한번더 읽어볼게요. All done. How does it look now? One more time. All done. How does it look now? Good. 우리 여자의 답변 볼까요? Wow, my new hair looks so neat. 내 새로운 머리 정말 깔끔해 보여. 아, 이건 누가 봐도 깔끔해 보이는 머리 스타일이죠?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Wow, my new hair looks so neat. 다음 문장 볼까요? Do you it? 자,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이 문장은 마음에 들어 이런 표현이었죠. 맞아요. Like가 들어갑니다. Do you like it? 마음에 드냐라는 질문이고요. 다음 문장도 읽어볼게요. I'm practicing to be a hairstylist. 아, 나는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것을 연습하는 중이야라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자의 집까지 와서 직접 머리를 깔끔하게 만들어 줄수 있게 도움을 준 상태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Do you like it? I'm practicing to be a hairstylist. Good. 다음 문장. I love it. 너무 마음에 들어라는 표현이죠. No more frizzy hair or long bangs. 아, 더 이상의 부스스한 머리 그리고 긴 앞머리는 없어. 그래서 마음에 들어. 라는 문장이겠죠? 한번더 읽어봅시다. I love it. No more frizzy hair or long bangs. Good. 자, 남자아이의 답변입니다. I'm glad I could. 아, 도움을 주고 난 뒤에 이제 상대방이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쓸수 있는 답변이었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어떤 단어였나요? 맞아요. Help입니다. 제가 혹은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기뻐라는 문장이죠. 읽어볼게요. I'm glad I could help. 자, 이번엔 다른 단어를 사용해 볼 거예요. 끝내다라는 단어 읽어볼까요? Finish. Finish. 자, 빈칸에 finish를 넣어서 읽어볼게요. I'm glad I could finish it. 자, 어떤 뜻인가요? 내가 그것을 끝낼 수 있어서 기뻐라는 문장입니다. 너무 잘했어요.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s it for today.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나서 쓸수 있는 표현을 배웠습니다. 세 가지 표현들을 배웠는데, 그중 가장 유용하게 쓸수 있는 한 가지 표현을 한번더 복습해 보도록 할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어서 기뻐라는 표현 기억하나요? 자, 읽어볼까요? I'm glad I could help 였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봇카풀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봇카풀리랑 꼭꼭 약속!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었어요? 선생님 안 보고 싶었어? 선생님은 너네 너무 보고 싶어서 하루 웬쟁을 기다렸는데. 자, 오늘도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행복하게, 신나게 영어 공부할 준비가 되었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 맞아. Today is Thursday.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와, 일주일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어요, 얘들아. 조금만 힘내세요. 목요일은 무슨 공부하는 날이었지? 그렇죠, speaking. 말하기 공부하는 날이었죠? 이번 주에 주제는 뭐였어요, 얘들아? 그렇지, animals in the wild. Animals in the wild. Wild가 무슨 뜻이었어? 선생님이 이번 주에 계속 말해주던 거지? 야생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animals in the wild 하게 되면 야생에 있는 동물들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다양한 이제 야생 동물들 얘기 많이 하고 있었잖아. 어때? 재밌지 않았어요? 자, 오늘은 어떤 재밌는 수업이 펼쳐질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이번 주의 질문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 Look at the wild animals. Lions can roar. Elephants can stomp. Monkeys can swing. Giraffes can reach high. They can do fun things. Wild animals are amazing.
0: Okie dokie. 얘들아, 잘 듣고 왔어? 우리 화요일에 공부했던 지문 다시 들어보니까 어때? 다시 기억이 좀 스물스물 돌아오고 막 그랬어요? 자, 말하기 수업은 우리 어떻게 진행했더라? 그쵸, 우리가 배운 지문 안에서 중요한 패턴 3개를 골라서, 몇 개를 골라서? 3개를 골라서 그 중심으로 오늘 한번 또 열심히 재미있게 수업해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직 패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look at. One more time. Look at. Look at. 자, look at은 무슨 뜻이냐면 뭐뭘 보세요 라는 뜻이야. 내가 가리키는 대상을 보라는 뜻이지. 그래서 look at 뒤에는 내가 가리키는 물건이나 대상을 집어넣어서 얘기하면 되겠지요. 한번 해볼까? Look at. Look at. 저거 좀 보세요. 저거 좀 보세요. Look at. Look at. Look at. Okay. 자, 그럼 예문으로 볼게요, 얘들아. 자, 첫 번째 예문은요. Look at the wild animals. 나왔어요. Oh, wild animals. 이번 주의 주제지. 뭐예요? 야생동물이죠? 그래서 look at the wild animals 하게 되면 저 야생동물들 좀 보세요가 되겠죠? 한번 따라해볼게요. Look at the wild animals. 시작! Look at the wild animals. Animals.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 가볼게요. Look at that. 너무 심플하고 짧고 좋지요? One more time. Look at that. 자, that는 저거야, 얘들아. 우리 맨날 이렇게 말하잖아. 저거 좀 봐. 저거 좀 보세요. 이러자. Look at that. Look at that. 해볼래요? 시작. Look at that. Look at that. 따라랑, 따라랑. 이 음으로 시작. Look at that. Look at that. 좀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쓸 수 있는 문장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거는 어떻게 읽냐면 해보자. 시작! Look at my friends. One more time. Look at my friends. Friends가 뭐야, 얘들아? 선생님이랑 옛날에 공부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쵸? Friends는 바로 친구들이 되겠죠? 그래서 내 친구들 좀 보세요. 내 친구들 좀 봐. 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Look at my friends. 시작! Look at my friends. 따라하고 있지? 선생님 혼자 말하고 있는 거 아니지?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가리키는 게 뭔가 한번 알려주세요. 저거 좀 보세요. 자, look at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가리키는 대상을 넣어서 말하면 돼. 시작! Look at, look at, 자, 넣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저기 의자 좀 봐. Look at the chair. 아니면은, 저기 내 친구 좀 봐. 이러면은, look at my friend. 라고 하면 되겠지?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매직 패턴 가볼 거야. 까불까 말까, 까불까 말까, 짜란! 자, 두 번째는요. They can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 나왔어. 다시 한번 해볼게. They can. They can. 아, 오케이. 자, they can은요. 그들은 뭐뭐뭐 할 수 있다야. can이 바로 뭐 할 수 있다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they can 하게 되면 그들은 뭐뭐를 할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맨날 너네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자, they can 예문 함께 볼게요. 첫 번째는요. Oh, they can do amazing things. One more time. They can do amazing things. 자, amazing이 무슨 뜻이었어? 감탄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아주 놀라운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They can do amazing things.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They can do amazing things. Amazing 할 때 이 감정을 실어줘야 돼. Amazing. Okay?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Oh, they can run fast. One more time. They can run fast. run이 뭐야? 달리다죠. fast는 빠른이란 뜻이잖아. 그래서 그들은 빠르게 달릴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다시 시작. They can run fast. 따라했지?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볼게요. 이번에는 they can jump high 나왔어요. One more time. They can jump high. jump는 뭐야? 말 그대로 진짜 점프하다야, 얘들아. high는 높은이란 뜻이야. 그래서 무슨 뜻일 것 같아? 그들은 높게 점프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해보자. 시작! They can jump high. 시작! They can jump high.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따라하고 있지?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만들어보세요. 그들은 뭐뭐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고 문장을 만들어보자. 시작! They can... They can... 예를 들어서 그들은 읽을 수 있어요. They can read. 그들은 달릴 수 있어요. They can run. 이러면 되겠지, 얘들아? 잘하고 있어. 자, 그럼 마지막 매직 패턴 볼까요? 빠밤. 이거 볼까?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패턴 나왔어. Are amazing. One more time. Are amazing. Amazing은 무슨 뜻이었지? 감탄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모모는 감탄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이란 뜻입니다. 자, 그럼 예문에서 한번 볼게요. 빠밤. 자, number one. Wild animals are amazing. 이 나왔어요. 뭐가 아주 감탄스러울수록 놀라워요? 그렇죠. 야생동물들은 놀라워요. 아주 멋있어요. 라는 문장이겠지? 시작! Wild animals are amazing. 그렇죠. 근데 얘들아, 이 are 단어가, are가 나왔는데요. 이 are가 있으면은 앞에 복수형이라고 여러 마리, 여러 개를 뜻하는 주어가 나와야 돼요. 자, wild animals are amazing. 자, 근데 또 예외가 있다. 뭐가 있냐면, 자, 두 번째 볼게요. 빠밤. You are amazing. 아, 선생님이 너네한테 하고 싶은 말이 나왔어. You are amazing. 너는 놀라워, 너는 멋있어 라는 뜻입니다. 앞에 you 나올 때도 비동사 are가 쓰이네요. 그쵸? 기억할 수 있겠지, 얘들아? 해볼게요. 시작! You are amazing. You are amazing. 너는 정말 완벽해, 넌 정말 훌륭해 라는 뜻이에요. 자, 너 3번 볼까요? 그러면은 너는 정말 훌륭하지만 우리 모두 다 훌륭해, 우리 모두 다 최고야 라고 할 때는 We are amazing. 시작! We are amazing. 할 때 좀 자신감을 갖고 해야지. 우리는 놀라운 훌륭한 존재들이니까. 시작! We are amazing. 친구들 잘해? 시작! We are amazing. Amazing 할 때는 감정을 실어서 하는 거 잊지 말고 있지?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놀라운 거. 자, 뭐뭐는 놀라워요. 뭐뭐는 훌륭해요. 뭐뭐는 멋져요. 라는 amazing 단어를 써서 우리 패턴 만들어 볼까요? 자, 너는 amazing 해. 어떻게 만들었지? 시작! You are amazing. 우리는 amazing 해요. 시작! We are amazing.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따라한 거 맞지? 선생님 혼자 한 거 아니지? You are amazing.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매직 패턴을 공부했으면 지금 뭐 하는 시간이죠? 그렇죠. 취향 찾는 시간이죠. 우리 재밌게 한번 노래 부르면서 우리 배운 패턴을 학습해볼까요? Chant, chant, chant time.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chant time이 왔어. 선생님 혼자 막 민망하게 노래 부르는 거 아니지? 같이 옆에서 호응도 해주고 따라 불러줘야 돼.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Drop the beat. Look at, look at. Look at the wild animals. Look at the wild animals. They can, they can, they can, they can, they can do amazing things. They can do amazing things. Are amazing, wild animals are amazing. Wild animals are amazing. Good job, everyone. Excellent. 어떻게 잘 따라 부른 거 맞지? 선생님 혼자 한거 아니지? 자, 우리 이번에는 퀘스트 타임 해볼게요. 준비되나요? 자, 1번 볼게요. 빠밤. 기린들을 보세요가 나왔어. 뭐뭐를 보세요. 무슨 패턴이었죠? 그렇지. Look at 였죠? Look at, look at. 뭐뭐를 보세요. Look at, look at. 자, 근데 뭘 보래요? 기린들을 보래요.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의 기린들을 보래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린이 영어로 그렇지요. Giraffe가 되죠. 기린들이니까 S가 붙어야겠네. Look at the giraffes. One more time. Look at the giraffes. 따라하고 있는가 맞지? 자, 2번 가볼게요. 그들은 높이 뛸 수 있어요야. 아까 선생님이랑 예문으로 이거 똑같은 거 했는데. 자, They can, 뭐가 들어갈까요? 일단, 그들은 몸을 할 수 있어요. 매직 패턴 2가 they can 이었지요? They can, they can, they can, they can. 높이 뛰다. 뭐였죠? 그렇죠. 뛰다. 점프하다. 점프가 나오고요. 높은 영어로 high 이었지요? 그래서 they can jump high. 친구들 잘해. They can jump high. 잘했습니다. 자, 3번에 너는 정말 멋져. 너는 정말 훌륭해. 뭐였지요? 너가 영어로 you 됐지요. 우리 같이 해보자. You are amazing. You are amazing. 너는 정말 최고야, 얘들아. 잘하고 있어요. 자, 오늘 너무너무 열심히 한 친구들 이번에는 듣고 따라와 볼게요.
1: Look at Look at the wild animals. They can do amazing things. Are amazing. Wild animals are amazing.
0: Yeah, 얘들아, 오늘 수업 어땠어? 선생님이랑 했으니까 행복하다고. 선생님도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Wild animals에 대해서 말하기 공부한 거, magic patterns 잊지 마세요. 그럼 얘들아, 저녁 맛있게 먹고 행복한 저녁 보내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만나요. Bye bye.

달달하라. 오늘도 무사히 출근 완료. 열심히 꿀을 빼고 있는 멋진 나. 안녕하세요. 저는 꿀벌입니다. 저는 꽃가루를 옮겨다니면서 식물의 반식을 돕고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가져다줘요. 그런데 요즘 제 주변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저랑 같이 꽃밭을 누비던 친구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지구는 또 왜 자꾸 뜨거워져?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겨울잠에서 깨기도 전에 꽃들이 후다닥 폈다 쳐서 먹을 게 없어요. 우리가 실종되면 사람들도 무사하지 못해요. 사과, 복숭아, 당근, 아몬드 등 세계 100대 작물 중 70%가 꿀벌을 통해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대신 일하냐고요.

제 꿈은 딱 하나. 예전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꽃밭을 누비고 열매맺고 밭집을 꿀로 가득 채우던 나날들. 다시 그런 날이 올까요?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미래 시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양이 좀 많았어요. will도 있고, be going to도 있고, 부정도 있고, 의문도 있고, 여러분이 복습을 잘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지금 바로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 퀴즈를 통해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문제입니다. The train will in 30 minutes. 그 기차는 30분 있으면 도착할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이요. A. arrives. B. arrive. C. be arrive.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도착할 것이다. 자, 3초 드립니다.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바로 B의 arrive 동사 원형입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the train will 있잖아요. will이라는 조동사 뒤에는 언제나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arrive. The train will arrive in 30 minutes. 라고 해야 정답이겠죠? 좋아요. 두 번째 문제 갑시다. Question number two. 두 번째 문제예요. They attend the meeting next week. 그들은 다음 주에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요. A. won't. B. willn't. C. won't.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 3, 2, 1. 정답은요? C의 won't입니다. 우리 친구들 will not 줄여서 B번처럼 willn't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willn't 아닙니다. C won't 꼭 기억해 주세요. They won't attend the meeting next week. 이렇게 해야 정답이겠죠? 마지막 3번 문제 함께 봅시다. Question number 3. 3번 문제예요. The price going to go up next month? 가격이 다음 달에 오를 예정인가요? 오를 예정인가요? 자, 우리 친구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무엇일까요? A, is, B, will, C, does. 정답은요. 3, 2, 1. 네, 바로 A의 is입니다. 우리 친구들 뒤에 going to가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The price going to go up이니까 앞에는 비동사 is를 써주는 것이 정답이겠네요. Is the price going to go up next month? 이렇게요. 네, 좋아요. 세 문제 모두 잘 풀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퀴즈 풀어보니까 어땠나요? 저는 세 문제 다 맞췄어요. 훌륭합니다. 저는 두 문제요, 선생님. 네, 아주 잘했어요. 저는 한 문제요. 못 맞췄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양도 많고 외울 것도 있었다는 거 선생님 잘 알고 있어요. 오늘도 있고 다음 시간도 있고 우리 아직 미래 시제에 두 번의 시간 더 남았으니까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지문을 읽으면서 오늘 한번 복습해보자고요. 자, 준비되셨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교재 44쪽 step up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니까요. 오,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생일 케이크도 있고 친구들이 생일을 축하해주는 네, 장면인 것 같네요. 여러분은 생일 때 무엇을 하나요? 선생님도 제 친한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먹고 생일 축하도 하고 이렇게 보내는데요. 오늘 이 질문에서도 이 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바로 살펴봅시다.

celebrate your birthday in Brazil, you will be surprised. 나왔네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문장 맨 앞에 if 보이시죠? if는요, 만약 무엇 무엇이라면 이렇게 해석해요. if 하면 만약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You celebrate 라고 했어요. celebrate, 기념하다, 축하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당신이 축하한다면 무엇을? Your birthday, 당신의 생일을요. In Brazil. Brazil 하면 우리 브라질 나라예요. 우리 축구로 유명한 나라 브라질 아시죠? 오, 여기 처음 부분은 이제 정리하면 당신이 당신의 생일을 브라질에서 축하한다면 그렇다면 You will be surprised. 네, 아주 중요한 구문이 첫 문장부터 나타났어요. Will be surprised 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서 선생님 will 뒤에 동사 원형 온다는 건 기억나는데요. 이 be는 뭐예요? be? 자, 우리 친구들 be는요 바로 비동사의 동사 원형이에요. 많은 친구들이 비동사의 동사 원형 하면 am, are, is 를 떠올리는데요. 비동사의 동사 원형은 be, be, be 입니다. am, are, is는요, 그 비동사가 주어에 따라서 모양이 변형돼서 활용된 거고요. 비동사의 원래 모양은 be예요. 우리 친구들, am, are, is 아닙니다. 그래서 will 뒤에 비동사의 동사 원형 온 거예요. will be, 그 다음에 surprise라는 형용사가 왔죠. 놀란이란 뜻입니다. 여기 있죠? surprise, 놀란이요. 그래서 이 will be 형용사 구문이 많이 쓰여요. will be surprised, 놀랄 것이다. will be happy, 행복할 것이다. will be tired, 피곤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자, 중요한 구문이 문장 첫 문장부터 딱 나왔네요. 여기 보시면, 자, 정리할게요. 당신이 당신의 생일을 브라질에서 축하한다면 놀랄 것이다. 왜 놀랄까요? 생일 축하해 주는데 폭죽을 크게 터뜨릴까요? 뒤에 내용 볼게요. Just like in many other places, people in Brazil have a birthday party. Just like 하면요, 무엇 무엇과 마찬가지로 라는 뜻이고요. In many other places, 다른 많은 place, 곳들, 다른 많은 곳들과 마찬가지로 people in Brazil, 사람들, 브라질에 있는 브라질 사람들은 have a birthday party, 생일 축하 파티를 합니다. 그렇죠? have a party 하면은 파티를 열다, 파티를 하다 이렇게 쓰여요. 파티 앞에는 have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생일이면 생일 파티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생일이면 생일 파티하고 브라질에서도 마찬가지로 생일 파티를 엽니다. They sing happy birthday and give you gifts. 그들은 sing, 노래해요. Happy birthday. 우리 친구들 알죠? Happy birthday to you.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불러주고요. Give you gift. gift 하면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들은 노래도 불러주고 선물들도 줍니다. Boy, here's something. 자,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는 어땠어요? 생일 파티 열면 노래도 불러주고 그 선물도 주고 여기까지는 우리나라랑 똑같죠? 다른 나라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왜 놀랄까요? 브라질에서 하면은 놀라는 이유가 뭘까요? 이 뒤에는 이제 앞에랑 뭔가 다른 무언가가 나와야겠죠. 따라서 but 그러나 here's 여기 있습니다. something 무언가 blah blah 이 안에는 뭔가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게 좀 어울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they are going to pull your ear. 자, 이유가 나왔네요. 왜 놀라는지 여기 나왔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they는 누구를 가리키겠어요? 그렇죠. people in Brazil, 브라질 사람들이 되겠죠. 브라질 사람들은 are going to pull.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will의 친한 친구 be going to 나왔습니다. 주어가 they니까 are 잘 왔고요. 그 다음에 going to 그대로 오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요. pull. pull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여기 끌다, 잡아당기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어디 가서 이제 문 여는 거 있죠? 문 여는 거 보시면

당기세요가 있고 그 반대쪽에 미세요가 있어요. 당기세요 쪽에 여러분 잘 보시면 pull이라고 써 있습니다. pull, pull. 보시면 여러분이 딱 보자마자 아, 당기다구나. 문 당기시면 돼요. 그 반대쪽에는 반대로 push가 있어요. 미세요. 자, 그래서 pull, push, 당기세요, 미세요. 실생활에서 아주 많이 보이는 단어입니다. pull, 잡아 당기다, 끌다 인데요. 그들은 그러면 pull, 잡아 당길 것입니다. 무엇을요? Your ear. 당신의 귀를요. 귀를 이렇게 잡아 당긴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귀를 잡아 당겨 본 적이 있나요?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생일 파티인데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왜 귀를 잡아 당길까요? If you are 12 years old, they will pull it 12 times. 자, 여기 if 또 나왔죠? 아까 앞에서 if 뭐라고 했어요? 만약, 무엇무엇이라면, 당신이 12 years old, 12살이라면, they will pull it 12 times. 그들은, 여기서도 그들 계속 people in Brazil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은 will 동사 원형 나왔죠? 잡아당길 것입니다. 그것을요, 여기서 it은 앞에 나왔던 your ear이 되겠네요. 자, 사람들은 당신이 12살이라면 귀를 잡아당길 거예요. 12 times. 자, 12 times 하면 12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여기 time.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많이 쓰이는 거예요. 몇 번이라는 뜻입니다. 12 time. 복수니까 뒤에 s도 써줬죠? 12 times. 12번. One time. Two times, three times 이렇게 복수가 되면 뒤에 s도 붙여줍니다. 몇 번이라는 뜻이요? 아, 12살이면 12번 잡아당기는구나. 나이 수만큼 잡아당기나 봐요, 귀를. 선생님은 귀가 엄청 아플 것 같네요. This is how they wish you good luck. 자, 여기서 this, 이것은 앞에 있는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그렇죠? 그 귀를 잡아당기는 행위. 그것은 How 하면 어떻게 라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죠? 여기서 how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 뒤에 있는 게 이제 꾸며져요. 그 방법을 어떤 방법이냐 하면 그들이, 그 브라질 사람들이 wish you good luck. wish. 바라다, 기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있죠? merry Christmas 하면 어떤 행복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wish.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도 wish 그렇게 쓰였고요. 그들이 바라는 방법이에요. 무엇을? 당신의 good luck. 좋은 운. luck 하면 운, 행운이니까 그들이 당신의 좋은 행운을 바래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구나. 브라질에서는요, 이 귀를 잡아당기는 게 절대 싸우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운 좋으세요. 운 좋아지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행위래요. 근데 선생님이 알아보니까요, 귀를 이렇게 막 세게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어떤 친한 친구들이나 가족이랑 생일 파티를 할 때, 너 이제 12살이 됐구나 하면서 그런 기념하는 의미로 12번 살짝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을 정도로 잡아당기는 게 문화라고 하네요. 여러분도요, 브라질 가서 괜히 모르는 사람한테 생일이라고 귀 세게 잡아당기시면 안 돼요. 좋습니다. 그럼 지문 재밌게 읽어봤으니까요, 그 속에 숨은 grammar point 찾아보러 가봅시다. grammar point 첫 번째는요, will be Surprise. 나왔죠? 선생님이 아주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Will be 형용사요. be는 아까 비동사의 동사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놀랄, surprise, 놀랄 것이다. Will be happy 하면 행복할 것이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are going to pull your ear입니다. be going to죠? be going to 동사 원형이요. will과 같은 의미입니다. 당신의 귀를 pull, 잡아당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 pull, 당기다 꼭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will pull it 12 times. 여기서도요, will 동사 원형 나왔지요. will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잡아당길 것이다.

0: 그것을 12 times, 12 times도 아주 아주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기억해 두세요. 12번을 잡아당길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grammar point, 지난 시간에 핵심 내용들 쏙쏙 뽑아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예요.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골라봅시다. 우리 아까 슬쩍 봤는데요.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이죠. But here's something, blah blah. 앞에 내용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생일 파티 내용이었어요. 노래도 하고, 선물도 주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뒤에는 다른 나라랑 브라질이 뭔가 다른 점이 나왔죠. 그래서 But here's something 다른 이라는 뜻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하나씩 봅시다. 1번, common. 무슨 뜻이죠? 그렇죠. 흔한, 보통의 이런 뜻이에요. 뒤에 흔한 게 나옵니다 하면 문맥상 맞을까요? 아니에요. 1번은 정답이 안 되고요. 2번, difficult. difficult? 어려운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려운도 안 됩니다. 어려운 뭔가가 뒤에 나온다? 안 어울려요. 3번, different. 자, difficult랑 비슷하지만 different는 다른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그래서 아까 그 내용에 너무 잘 어울리죠? 자, 이제 여기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3번, different. 체크해주고 넘어갈게요. 2번, 브라질의 생일 문화에 대한 내용과 일치하면 T. 그렇지 않으면 F를 쓰세요. 1번, 생일 선물이나 노래를 하지 않는다? 생일 선물이나 노래 안 했나요? 했어요. 선생님 노래도 불러드렸잖아요. 선물도 하고 노래도 합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F. 그 다음, 2번. 생일인 사람이 친구들의 귀를 잡아당긴다. 맞나요? 얼핏 보면 맞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실수하면 안 돼요. 졸릴 때 문제 풀면 틀릴 수 있어요. 생일인 사람이 당기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그 생일인 사람의 귀를 나이 수만큼 잡아당긴다라고 했지요. 따라서 2번도 틀린 문장이 됩니다. 둘다 F네요. 네, 우리 친구들 이제 교재 45쪽에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림을 보니까요. 여기 굉장히 강한 햇빛도 있고, 이 아이가 아주 선글라스를 끼고 햇빛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질문 볼게요. Do you feel sad sometimes? 오, 질문으로 이제 뭐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느끼나요? Sad. 슬픔을요? Sometimes. 가끔. 가끔 여러분 슬픔을 느끼나요? 네, 가끔 우리 그런 날 있죠. 오늘따라 왠지 울적하고 왠지 조금 센치해지는 그런 날이 여러분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Then listen to music or talk to your friends. Then 하면 그렇다면 당신이 이 슬픔을 느낀다면 listen to music. 우리 친구들 이 문장 보면은 then을 빼고 여기 보면 눈 씻고 찾아도 주어가 안 보이죠. 주어가 안 보이고 문장 시작을 이렇게 동사로 바로 시작했어요. 이러면요, 문법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명령문이에요. 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라. 명령하는 겁니다. Listen to music. 음악을 들으세요. Or 혹은 talk to your friends. 친구들이랑 이야기해 보세요.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It will, isn't, make you feel better. 그것은, 즉, 앞에 있었던, 음악도 듣고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그 행위요. 그것은 make you feel better. 자, 여기서 better 하면은 더 좋은이란 뜻인데요. feel better 주로 묶어서 같이 해석합니다. 기분이 나아지다. 이렇게요. feel better. 기분이 더 좋아지다. 기분이 나아지다. 그것은 당신의 기분이 나아지게 만들 것입니다가 들어가야겠죠. 무엇뭐 할 것이다. 무엇이죠? 그쵸? will이 들어가야겠네요. isn't는요, 문법적으로도 틀리고 의미적으로도 틀려요. 뒤에 make라는 동사 원형이 있는데 앞에 비동사가 오면 안 되죠. 따라서 조동사 will이고요. 긍정의 의미를 써야 되는데 이건 또 부정이에요. 따라서 isn't는 절대 안 됩니다. But there is a healthier way. 그러나 there is 무엇무엇이 있다. 라는 뜻이죠. 무엇이? A healthier way. Healthier, 더 건강한 way, 방법이 있대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뒤에 er이 붙으면 더 무엇무엇한 이렇게 해석합니다. 더 건강한 방법이 있어요. 노래 듣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보다요. Go outside and get some sunlight.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로 문장 시작했죠. Go outside. Outside 하면은 밖에, 밖으로예요. 밖으로 나가세요. And get some sunlight. Sunlight, 햇빛. 햇빛을 좀 쐬세요. 밖으로 나가서 햇빛 좀 쐬보세요. Try it. 한번 해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사로 시작했죠? 시도해보세요. You will not or not going to regret it. Regret 하면요, 여기 이렇게 후회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은 뒤에 going to가 있지요. 그리고 regret 동사 원형이고요. 그럼 앞에 뭐가 와야겠어요? 맞습니다. 비동사. 비동사 와야겠죠? Are not going to regret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 be going to에 not이 붙어서 부정의 의미를 담았네요. 당신은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부정으로 해석해야겠죠? 밖에 나가서 햇빛 쐬면 여러분 후회 안할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You will feel better with just 10 minutes of sunlight. 당신은 느낄 것입니다. will 동사 원형 왔죠? 그런데 better 왔으니까 이거 묶어서 해석할게요. 당신은 기분이 나아질 것입니다. with 하면 무엇무엇으로인데요. 무엇으로냐면 just 단지 10 minutes 10분간의 햇빛으로 여러분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딱 10분만 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플러스 하면 우리 친구들 여기 게다가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플러스. 그렇죠? It will help your skin make vitamin D. 자, 비타민 선생님이 이렇게 읽었는데요.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영어로는 비타민 이렇게 읽습니다. 게다가 it 여기서 it은 앞에 나왔던 그 sunlight 햇빛은요. will help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피부를요. 당신의 피부가 뭐 하는 걸 도와주냐? make vitamin D. 비타민 D 만들어내는 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비타민 D 여러분, 선생님은 이제 나이가 좀 있어서 비타민 D를 챙겨 먹는데요. 아주 중요한 영양소예요. 우리가 그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게 도와주는 영양소거든요. 네, 비타민 D를 우리 피부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게 도와준대요. It is important for strong bones. 그것은 이 비타민 D는요, important. 중요합니다. 중요한 나왔죠. 무엇을 위해 중요하냐면요. Strong bones. 아주 강한 튼튼한 뼈를 위해서 중요해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칼슘을 흡수되게 도와줘요. 칼슘이 뼈에 좋은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가 있어야 튼튼한 뼈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So it is good for your mind and body. 자, 여기서요. good 비동사 good for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무엇무엇에 좋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것은 당신의 mind, 정신과 body, 몸에 좋습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햇빛이 기분도 좋아지게 하고 정신 건강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아니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햇빛 얼마나 쐬셨나요? 네, 그래도 다행히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친구들이 최소한의 햇빛은 쐬요.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보니까요, 방학 때는 하루 동안 단 1분의 햇빛도 안 쐬는 친구들이 많다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수업 끝나면 밖에 잠깐 나가서 10분 동안 산책하면서 햇빛 꼭 쐬보세요. 네, 이제 그 안에 쓰면 grammar point 찾아볼게요. Will feel better. Will 동사 원형이지요? Will 동사 원형 이제 너무 지겹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분이 더 좋아질 것이다. 기분이 더 나아질 것이다. 두 번째요. Will help your skin. 당신의 피부를 will help 도울 것이다. 두 가지 다 will 동사 원형입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글의 A와 B에서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우리 아까 찾았어요. 이미 it will이었고요. You are not 비동사였죠. 따라서 will과 are not, will or not 해서 1번 정답 체크해주고 넘어갈게요. 2번. 햇빛을 받는 것의 장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아는 거 찾아볼게요. 1번, 뼈가 튼튼해진다. 그쵸? 비타민 D는 칼슘을 잘 흡수해가지고 우리 뼈를 strong하게 만들어준다. 맞았고요. 2번, 기분 전환이 된다. Feel better. 그쵸? 맞았고요. 3번, 피부가 좋아진다. 아니, 사실 햇빛이요,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 적당히 쐬는 건 좋은데 피부에 너무 많이 쐬면 피부에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글에 피부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3번 정답 체크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두 가지 지문 재밌게 읽었나요? 좋아요. Now let's wrap up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 마무리해봅시다. 네, 오늘 읽었던 지문 중에서 우리 생일 파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My future birthday party. 선생님의 미래 생일 파티 계획을 좀 세워봤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Next year, I a birthday party. 내년에 나는 생일 파티를 할 거예요. 선생님 생일 파티 할 거예요. 빈칸 뭐가 들어갈까요? I will have a birthday party 하면 되겠죠. I am going to too many people, just my close friends. 네, 나는 너무 많은 사람을 초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친한 친구들만 초대할 거예요. 선생님 사실 알고 보면 MBTI I라서요. 너무 많은 친구들이 오기를 바라진 않아요. 그냥 네, 친한 친구들만 초대할 거예요.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나는 초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않을 것입니다니까 I am not going to 초대하다 invite 동사 원형 써주면 되겠죠? I am not going to invite too many people. 너무 많은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빈칸 to my party. 자, 이것은 묻는 의문문인데요. 당신은 제 파티에 올 건가요? 여러분 선생님 파티에 와줄 건가요? 묻는 거예요. 자, 그럼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will을 주어 앞에 빼줘야 되죠. Will you come to my party? 이렇게요. 좋습니다. We, some fun games. 우리는 재미있는 게임을 할 거예요. 게임을 할 거예요. 뭐가 될까요? 그렇죠. We will play some fun games. 게임도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밌겠지 않나요? 와주세요. 네, I to thank everyone for their gifts.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잊지 않을 거예요. 잊지 않을 거예요. 뭐가 들어갈까요? I 두 칸이니까 won't forget이 되겠습니다. forget, 잊다잖아요. 앞에 will not을 줄여서 won't 써줬어요. I will not forget. 나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to thank, 감사하는 것을요. everyone, 모두에게 for their gift, 모두의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뜻이 돼요. 자, 어때요? 선생님의 미래 생일 계획이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미션을 드릴 것 같은지 벌써 감이 오시죠?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입니다. 자신의 미래 생일 파티를 상상해보고 파티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래 시제를 활용해서 적어보세요. 선생님처럼 여러분도 파티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게임도 하고 싶고 그 케이크도 먹고 싶고 이런저런 자유롭게 상상을 해서 여러분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꼭 올려주세요. 네,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고요. 오늘 지문 두 가지 너무 재밌었으니까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나가서 산책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 해볼까요? 자, 제목이 갑자기 잠수를 탄 친구 Part 1입니다.
1: 오.
0: 맙소사. 주위에 좀 그런 사람 가끔 있나요? 연락이 갑자기 근데... 두절되거나.
1: 와, 근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연락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0: 수단이 많긴 하죠.
1: 거기다가 뭐 SNS며 뭐 메시지며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뚫리더라고요.
0: 뚫리긴 뚫려요.
1: 네, 뚫려요.
0: 예. 근데 예전에는 그게 더 힘들기도 했었고
1: 그쵸.
0: 이런 것이 또 특히나 뭐 연인 사이에 나타나거나 하면 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1: 그쵸.
0: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다이얼로그에 좀 담아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아, 이거는 사실 친구들끼리 할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뭐, 부모님이 아이에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그쵸. 아니면은 뭐, 엄마에게, 엄마 어디 있었어?
0: 아,
1: 이럴 수도
0: 그럼요. 반대가 될
1: 있고요.
0: 수도 있고요.
1: 그쵸.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자, 지금 뭐 하루 종일 뭐 잠수를 탄다. 이게 영어로 될 것인지.
1: 그게 영어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냥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돼? 이 정도는 뭐
0: Right.
1: 돼도.
0: 은근히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아,
0: Alright. 자, 다 영어로
1: 그래요?
0: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연락이 안된 친구를, 연락이 닿을 수 있을 것인지
0: Alright.
1: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2: What's wrong?
1: 응?
2: What's wrong?
1: 아, 오케이. 정말. 아니, every day, all day. All day, where are you?
2: Me?
1: Yeah, I worried about you.
2: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1: Talking
2: I didn't
1: to
2: feel like
1: anyone?
2: talking to anyone.
1: Am I anyone? Wow.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2: Hmm?
1: But you can't you have 아니지. You 돈 컨택트. 돈 컨택트 anyone. You are wrong. Yeah.
2: I had something on my mind.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Had
2: Thinking.
1: something.
2: Yeah.
1: What is it? Share. Share.
0: 아, 자, 오늘 내용은
1: 네.
0: 약간의 슬랭도 배울 수가 있는 진짜 실전 영어에 가깝다고 볼 수가
1: 사실
0: 있습니다.
1: 우리도 잠수 탄다라는 얘기가 이게 쓴지 얼마 안 됐어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원어민들도 우리말로 배우려면, 그런 게 있을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1: 그쵸.
0: 영어로 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4: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3: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4: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0: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니,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가보겠습니다.
1: Where were you all day?
0: 일단 이게 뭐예요?
1: Where were you? 너 어디 있었어?
0: 어디 있었어?
1: 어디 있었어?
0: Right.
1: 그게 all day니까 모든 하루. 네.
0: 오케이.
1: 그렇죠. 그리고 I was 걱정했잖아. 아. 그러니까

0: 지금 잠깐만요. 본인이 알고서 쓴 느낌이 아니에요.
1: 그냥 간 거예요.
0: 그냥 네. 느낌대로, 플로우대로.
1: 그냥 얘가 가는 대로 흐름 따라.
0: 그러니까 네. 이게 뭘로 안 했네요. 품사 물어보니까 갑자기 오 에이. 이런 느낌인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네.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완벽합니다. Worried. 자, 우리가 걱정한다라고 하면은 동사로 worry가 있어요. 네, worry, right? Worry. 그런데 이미 걱정하는 상태를 강조하고 싶다면 형용사로 걱정하는이라고 하는 worried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동사랑 같이 쓰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비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100% 형용사라고 볼 수 있겠죠.
1: 그래서 worry가 안 되는군요.
0: Right. I was worrie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 섞은 거잖아요.
1: 네네.
0: 그렇죠? So, I was worried. Mm-hmm. So, worried 된 상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면 너 어디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Where are you? 아니라 뭐죠?
1: Where were you?
0: Were you? 비동사 과거를 써서 So, where are you? 말고 Where were you?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나요?
1: All day.
0: All day. 자, 이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So, where were you? 까지만 해도 말이 통해요.
1: 네.
0: 하지만 진짜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됐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렇죠? So, all day는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원하면 이 뒤에 long을 더 넣어도 돼요. Long. All day long.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져요.
1: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하루 웬종일.
0: 웬종일. 하루 종일.
1: 하루 종일.
0: 이런, 이런 느낌. 넣고 싶다? 그러면 all day long 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얘를 문장 뒤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아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1: 맞아.
0: 나 잤어 하루 종일.
1: 오.
0: 친구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했을 때 나 하루 종일 잤어.
1: I slept all day.
0: Yes, I slept all day.
1: 듣고만 있어도 힐링인데요.
0: 그러니까요.
1: 하루 종일 자는 거 진짜 너무.
0: 아침에 분명히 눈을 뜬 것 같은데 다시 뗐던 다음날이죠.
1: 야.
0: 자, 다음은요. 과거 진행형으로 해볼게요.
1: 네.
0: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뭐 어제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 했을 때.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1: I was studying all day.
0: I was studying all day. Alright.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뭐 이런 거 강조할 때 첫 번째 그럴 때는 long을 넣어줘도 좋다라고
1: 네.
0: 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lept all day.
1: I slept all day.
0: I was studying all day.
1: I was studying all day.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걸 보는 순간 이거 응용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1: 네.
0: 너무 좋은 겁니다. 음흠.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밤새도록.
1: 밤새도록 all night.
0: 그렇죠.
1: Oh.
0: All night. 우리가 흔히 알던 all night.
1: 네.
0: Right? How about this? 한 주 내내 그러면.
1: All week.
0: 그렇죠. 1년 내내 그러면요.
1: All year.
0: That's right.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주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가지고 영작해 봐야겠죠. Right?
1: Yes.
0: Right. So, 뭐, we were dancing all night.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I was sick all day, all week.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죠?
1: 네네.
0: Right. 자, 그리고 all day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 뉴스라든가 조금 더 격식 있는 거를 들을 때 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꼭 격식일 것까지는 아닌데요. 바로 the whole day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홀 전체의.
0: 사전,
1: 전체의.
0: 같은 사절 다들 썼던 느낌이에요. 전체.
1: Right? 전체의.
0: So, whole이라고 하는 걸 써서 the whole day, the entire day. 이게 조금 더 격식이긴 합니다. 네, 회화체에서는 짧은 거 더 선호하잖아요.
1: 저 all day로.
0: All day로.
1: All day 간단하네요.
0: Yes. So, 하루 종일 어디 있었냐? 약간 걱정되는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1: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0: 근데 친구가 갑자기 약간 우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1: 왜? 연기하는 거예요?
0: 왜 그러지?
1: 이상한데?
0: 그냥 누구랑도 얘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
1: 뭐 헤어졌나 보다.
0: Something like that. 네. I don't know.
1: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누구랑도. 자, 나는
0: 좀 나눠볼까요?
1: 그쵸. 나는 아니었어. 느낌이.
0: 느끼지 않았어.
1: 그쵸. 느끼지 않았었어. 그 얘기하는 느낌. 얘기할 것 같은 느낌?
0: 오케이.
1: 뭐 그런 건 거겠죠?
0: 오케이.
1: 예. 근데 누구랑은 그러면은 누구랑도니까 anybody 느낌?
0: 아무나 이런 느낌이죠?
1: 예. 노바디인가?

0: Well,
1: 아, nobody는 아닌 것 같은 게 여기 not이
0: 맞아요.
1: 있어요.
0: 이미 여기 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아, 캐치 아주 잘했어.
1: 네.
0: So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body. 오. 자, 보겠습니다. That's right.
1: Anyone?
0: 누구든 아무도. Anybody, anyone, it doesn't matter. 오케이. 둘다
1: 오.
0: 괜찮습니다. 자, 근데 아무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와요.
1: 뭐예요?
0: 여기 feel like라고 하는 게 나오죠?
1: 네.
0: 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feel like, want to. 여기서 이제 부정이니까 그런 feel like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기본형을 볼게요.
1: 네.
0: 내가 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want to를 쓰죠.
1: 그쵸?
0: 근데 feel like도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다만 좀 가벼워요, 느낌이. 아, 뭔가 해보고 싶은 기분이 좀 드는 걸?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둘 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써도 문제가 없을 때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요. 내가 진지한 질문을 뭔가 해야 돼요.
1: 네.
0: 인터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제가 뭐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어울릴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질문하고 싶은 기분 드는데요? 이거는 아니죠, 그죠?
1: 그건 너무
0: 중요한 자리에서
1: 비격식이에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얘가 가벼워요. 그래서
1: 아.
0: 여기서도 만약에 사실 don't want to, didn't want to 썼으면 더 강하긴 합니다. 아, 나 진짜 대화하기 싫었어. 이런 느낌으로. But
1: 오.
0: I didn't feel like. 이러면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냥 별로 좀 가벼워져요.
1: 네.
0: Okay? So, feel like는 우리가 want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근데
1: 그쵸?
0: feel like는 뒤에 ing예요.
1: 어.
0: So, 어떤 ing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뭐, 그렇다. 기분이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feel like ing. 기분이 안 들면은 여기처럼 부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1: 네.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왠지 오늘은 산책하고 싶은 기분인 거예요. 평소에 하지도
1: 아,
0: 않다가.
1: 그치, 그치.
0: 산책하다가 무슨 walk라는 덩어리 표현이 하나 있는데 아는 거 있어요?
1: Take a walk.
0: Oh, nice. Take a walk. Alright? 자, 그러면은,
1: 네.
0: 나 산책하고 싶은 기분이야. 나 왠지 오늘은 걷고 싶은 기분인데?
1: I feel like taking a walk.
0: 그렇죠. Taking이 돼야 되겠죠, right?
1: 네.
0: So I feel like taking a walk toda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이것처럼 과거 부정해 볼게요.
1: 네.
0: 아, 나 있잖아. 노래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 친구가 갑자기 왜너 그날
1: 그래.
0: 다들 분위기 좋았는데 가만히 있었어. 아, 나 그날 노래하고 싶은 기분
1: 그래.
0: 아니었어.
1: 자꾸 마이크를 건네주길래 내가
0: 그러니까,
1: 힘들었는데,
0: right.
1: I didn't feel like singing.
0: 그죠. I didn't feel like singing. 좀 가벼운 느낌? 그쵸? Right. 근데 I didn't want to. 그럼 조금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1: Okay.
0: 읽어볼게요. I feel like taking a walk.
1: I feel like taking a walk.
0: I didn't feel like singing.
1: Oh, I didn't feel like singing.
0: Right.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feel의 과거형이 뭐예요?
1: Felt.
0: felt. 그러면, 나 사실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 그러면 feel이 아니라 I
1: Feel이 아니라 felt.
0: felt. 쓰는 게 맞겠죠? So
1: 네.
0: I felt 하고 나서, 나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 I felt
1: Felt like crying.
0: 그런 느낌. Alright. 그래서 feel을 바로 과거형으로도 만들어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1: 과거로 바꿔도 어쨌든 형태는 like 뒤에 ing로
0: 무조건 같아요.
1: 계속 같이 가면 되는군요.
0: Yes. 읽어볼게요.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1: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잠수타면 안 되지.
1: 그치.
0: 아, 이거는.
1: 왜냐면 그 연락을 기다리거나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걱정을
0: 그럼요.
1: 하잖아요.
0: 그게 한번 해서 안 됐을 때 그냥 포기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계속 신경
1: 그쵸.
0: 쓰이니까.
1: 저 10번까지 전화해요.
0: 아, 열 번,
1: 예.
0: 더,
1: 참아야죠, 제가.
0: 그렇죠.
1: 예,
0: 아,
1: 제가
0: 맞네요.
1: 넘어갔어요. 예.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너는 그 고스트처럼. 아, 아닌데.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서 해야 되니까.
0: 오케이, 그렇게
1: You can't just.
0: 나를
1: 너는 고스트 막 고스트 할수 없었어.
0: 네.
1: 나를.
0: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1: 그러게요.
0: 명사가 왜 저기 나왔지? 막
1: 그래서 이거
0: 이러면서.
1: 고스트는 귀신인데? 너는 귀신 할수 없었어? 그러게요. 이게 뭐 갑자기 시적

0: 활용이 됐는지 그 그래도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쓰면 되는 건데 네.
1: 이게 그러니까 그쵸
0: 그래도
1: 우리말로 아 그래도
0: 그래도 네. 너무 짧아요 아 아니지
1: 직역 버전 하면은 아마 100% 맞출 수 있어요
0: 그럼 직역 버전 한번
1: 직역 버전 드리겠습니다
0: 네네
1: 여전히
0: 아
1: 여전히 말이야
0: still
1: 오케이 오케이 보겠습니다
0: Yes.
1: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이 자체가 그래도라고 의역을 한 것뿐이고요.
0: 네.
1: 그거에 가장 가까워요. 왜냐하면 여전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뒤에 거를 해야 된다.
0: 네.
1: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아예 단독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 엄청 많아요. Oh, still 이러면서. Alright. 그래서 still you can't just 너 그냥 ghost 할 수 없어. 자, ghost가 뭐라고요?
0: 귀신.
1: 귀신. 맞아요.
0: 네.
1: 그런데 얘가 동사로 잠수를 타다.
0: 와.
1: 연락을 일방적으로 두절시키는 것을 ghost 한다고 해요. 이게 슬랭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ghost는 can you touch it?
0: No.
1: 안 되죠.
0: We can't touch
1: 아무리 터치하려고 해도 안 잡히잖아요.
0: 네.
1: 연락이 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돼요.
0: 연락이 닿질 않아.
1: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아.
1: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슬기 씨를 ghost 시키면 제가 잠수를 탄 거예요.
0: 오.
1: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또 슬기 씨가 저를 ghost 했다. 그러면 잠수를 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나를 ghost 할 수 없어. 그러면은 당신이 잠수를 탄 거죠. That's right. 오케이. 뭐 물론 다른 표현으로 뭐 disappear 사라지다 이런 거 써서
0: 네.
1: you can't just disappear like that 뭐 without calling me you know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0: 네.
1: 요즘에는 이걸 많이 써요.
0: Ghost.
1: Okay? So ghost 뒤에 그냥 목적어만 쓴다면은 이 사람을 두고 잠수를 타는 겁니다. Alright. 예를 들어서 ghost는 과거도 진짜 ghosted예요.
0: 네.
1: 내 친구가 날 두고 또 잠수를 탔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는 날 두고 잠수를 탔, 날 고스트 시켰다. 다시. 네. 이러면 되죠.
0: My friend ghosted me.
1: 다시?
0: Again. 아.
1: Right? Oh my goodness. 이러면서, right?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요거는 알아두면 좋은데요. 패턴 중에.
0: 네.
1: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How could you?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너 어떻게 날 두고 잠수 탈 수 있어? 그렇게.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볼게요. 틀려도 돼요.
0: How could you ghosted me?
1: 그냥 ghost me. 왜냐면
0: How could you ghost me?
1: 그렇게?
0: Like that.
1: Like that, right? 이거는 뭐 친구끼리, 뭐 애인끼리, 뭐 기타 등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0: 그러네요.
1: So,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0: Like that.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건 뭐 나중에 또 잡아보겠지만
0: 네.
1: How could you 뒤에 동사 원형 쓰면 원망하는 느낌이 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느낌.
0: 이거는 약간 우리 드라마 대사 느낌 나네요.
1: 아, 그렇죠.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1: Ghost me? 이런 느낌으로요.
0: 네, 호흡을 많이 먹고 있어야 돼요.
1: 연기하셔야 돼요.
0: 예.
1: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y friend ghosted me again.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1: 자, 여기서는 너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느낌. 자, 가볼게요.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0: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1: Alright,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0: 네.
1: 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
0: 아.
1: 이러고 to be continued예요.
0: 이야.
1: 파트 1이기 때문에.
0: 재밌게 가시네.
1: 아, 노력했어요.
0: 대화를 또.
1: 궁금하대요.
0: 에이, I had on my mind. 내 안에 뭔가 캥기는 게 있네요. 그죠? 마음에 걸리는 거.
1: Right.
0: I had 마음에 걸려요.
1: 아,
0: 마음에
1: 걸리는
0: 걸리다.
1: 게 있다.
0: 근데 걸리는 게 이제 heart. 왠지 걸려야 되니까. 이것도 약간 우리 크리에이티브하게 가야 돼.
1: 알겠습니다.
0: 걸리려면은 뭐예요?
1: 어떻게
0: 낚아야 되잖아요.
1: 아, 그렇군요.
0: Heart fish.
1: 아.
0: 네, 심장을 걸어요.
1: 이거는 무슨 약간 물고기 종류 아닌가요?
0: 낚시.
1: 아,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 Heart fishing. 예.
1: 자, 이제 틀린 걸 감지한 나머지 그냥 막 쓰시는군요?
0: 막 가는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일단 질러요.
1: Alright, so I had heart fishing on my mind. 깜짝 놀랐습니다. 정답은 그냥
0: Something.
1: 왜냐면 걸리는 거 자체가 이미 on에서 표현이 돼요.
0: 아, 그래요?
1: 내 마인드에 거기에 걸쳐서 위에 이렇게 걸려 있는 느낌.
0: 진짜 영혼은 편하다.
1: Right. 네.

0: 이게 오히려 더 직역으로 생각하면 편하긴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So,
1: 그렇죠.
0: I have something이 있었는데 on my mind. 뭐 내 마인드에 걸려 있는 거. 사실 제가 이거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해놨는데, 왜냐면 우리말로는 마음에 걸려 이렇게 더 많이 쓰죠.
1: 맞아요.
0: 사실 마인드는 거의 정신에 가깝거든요. 머리 쪽에 더 가깝기는 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머리에 뭔가 계속 생각한다는 느낌. 이렇게 아예 이 전체 덩어리를 가져가 주시면 좋고요. 이
1: 오.
0: something이라는 거 대신에 대체하려면 하겠지만 거의 그럴 일은 없어요.
1: 그렇죠.
0: So have something on one's mind. My mind, her mind 이런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1: 예.
0: 걸려 있구나. 계속 뭔가 떠나지 않는 게 있구나. 자,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뭐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니? 친구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뭔가를 가지고 있어? 일단 해야 되겠죠. 너 뭔가 가지고 있어?
1: Do you have something
0: 너의 마음에 걸려 있는 거?
1: on your mind?
0: 그렇죠. 그렇게
1: 어,
0: 지적하는 게 낫죠, 그렇죠?
1: 네네네네.
0: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Right? What's wrong? 이런 느낌이죠. 자, how about this? Have의 과거가 뭐죠?
1: Had.
0: 그러면 그녀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 그녀의 마인드에. 그 얘기는 걸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1: 그쵸.
0: 그녀는 뭔가 가지고 있었어.
1: She had something
0: 그녀의 마음에.
1: on her mind.
0: That's right. She has something on her mind. 그래서
1: 맞아요.
0: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1: 그거 신경 쓰면은 다른 거 손에 안 잡히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답답합니다. Okay, so just like this. Have something on someone's mind. 이런
1: Yes.
0: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직역 버전이 더 낫겠네요. 상상해 보니까
1: Okay.
0: 그쵸, right? Okay,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끊어주면 될것 같은데요. 너무 길다 싶으면 이
1: 네.
0: 정도. Okay.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1: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0: Oh, she has something on her mind.
1: She had something on her mind.
0: Yes. 자, 그리고 또 하나. 너 무슨 생각해? 뭐 생각하는 거야? 표정이 좀안 좋아. 그냥 이렇게 물어볼 때, 물론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도 좋지만,
1: 네.
0: 또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1: What's
0: 더
1: on
0: 짧은 거.
1: your mind?
0: What's on your mind? 뭐가 너의 마인드에 걸려 있니? Right? What's on your mind? You okay? 이렇게. 느낌 왔죠?
1: 우리는 생각이라면 무조건 think만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물론, hey, what are you thinking about?
1: 예.
0: 한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 보기는 그래요. 하지만
1: 그쵸.
0: 뭔가 근심에 대해서 걱정해주는 뉘앙스가 얘가 더 들어간 겁니다.
1: 그쵸.
0: Yes.
1: 뭔가 think를 자꾸 쓰려면은, 좀 뭔가 다시 교과서로 들어가서
0: 아,
1: 영어를
0: 들어갔어.
1: 배우는
0: 네,
1: 느낌이라,
0: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얘가 조금 더 그런 걱정이 뉘앙스가 더 있을 수 있죠.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빅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1: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0: 자, 두 번째는요. 그래도 그렇게 잠수타면 안 되지.
1: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2: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3: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2: I had something on my mind.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는
1: 네.
0: all day.
1: Oh.
0: 거의 좀 강조해 주시면 좋아요.
1: Okay.
0: 목소리 다 키워주세요.
1: 네.
0: 하루 종일 잤어.
1: I slept all day.
0: I slept all day. 자, 이렇게 연기하듯 하면 훨씬 잘 들어요.
1: 맞아요.
0: 진짜로. 자, 두 번째. 진행형, 과거 진행으로 해볼게요.
1: 네.
0: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1: Me? Oh, I was studying all day.
0: 그렇죠. 비동사 ing 걸었습니다. 세 번째, 너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너 어디 있었어 하루 종일?
1: Where were you all day?
0: Where were you all day? 같이 읽어볼게요. I slept all day. I was studying all day. Where were you all day? Okay, 자 다음은요.
1: 네.
0: Ghost.
1: Ghost.
0: 아직은 어색할 거예요. 계속 귀신만 떠오를 겁니다.
1: 맞아요.
0: 네, 근데 명사 아니라 여기서는 동사로 썼다는 거.
1: 그리고 이 고스트가 또 유명한 네. 영화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0: 갑자기.
1: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귀신이라는.
0: 확 그, 들어오죠.
1: 네, 네. 선명해요.
0: 아, 이렇게 잡을 수 없다.
1: 그쵸.
0: 떠올리면 됩니다. 자, 첫 번째요. 내 친구가 날 두고 또 잠수를 탔어. 자, 내 친구는 나를 고스트 시켰죠. 다시 시켰죠.
1: My friend ghosted me again.
0: 그렇죠. 과거형으로 ghosted. 두 번째. 너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요거 좀 나눠볼게요. 너 그냥 나를 ghost 할 순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ghost me
0: 그렇게,
1: like that.
0: Like that. 좋아요. 하나 더. 너 어떻게 그렇게 날 두고 잠수를 탈 수 있어? 너 어떻게 날 ghost 할 수 있어? 그렇게.
1: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0: 오, 너무 좋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1: 저도 놀랐어요.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y friend ghosted me again.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오,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5: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4: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5: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네, 미션 해결할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1: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2: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1: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2: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Yes, good job, you guys.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그 지우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0: Right.
1: Where can I find the erasers? 였습니다.
0: Yes. Where, 뭐, are, where is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또 고급
1: 맞아요.
0: 느낌. Right? 너무 좋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All day. 네,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린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했어. 바람직하네요.
1: 네.
0: 우린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했어.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 한두 개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를 하지만 적어도 영작할 때 네. 한 10개 이상은 써줘야
1: 와우.
0: 조금씩 내 것이 되니까요. 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레벨 4 여덟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How 문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우리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리뷰 퀴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이 나와 있죠? It takes 243 work days blank to

spin once. 그것은이라고 해석하려고 했더니 네, 뒤에 to spin 여러분 보이나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동그라미 쳤었거든요. 자, 이건 it 가주어 to 부정사 진주어 구문입니다. it은 따로 해석하지 않고 이 to spin을 진짜 주어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서 spin은 뭐라고 해석하죠? 네, 자전하다요. 한번 자전하는 것은 243일이 걸립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근데 그럼 뭐가 빠졌죠? 바로 spin. 자전하는 주체가 뭔지 표현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 뭐가 자전하는데? 금성이 한번 자전하는데라고 나와 있어요. 이럴 때는 for 명사를 써서 to 부정사의 행동을 하는 주체를 나타내줘야 됩니다. 이때 for 명사를 의미상 주어로 부른다. 이것까지 배웠었죠? 자, 그럼 여기 들어갈 내용은 for 쓰고요. 금성이 하는 거니까 Venus 써줍니다. 자, 그러면 완성돼요. 같이 읽어볼까요? It takes 243 Earth days for Venus to spin once.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how 음음문 두 번째 시간 뭘 배울까요? Today's learning point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 공부할 내용은 step up, 문법을 적용해 독해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지문을 읽어볼 거예요. 대주제는 먼저 invention, 발명품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lifestyle, 생활 방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글을 읽게 될까요? 기대되지 않나요? 자, 그럼 신나게 시작해 봅시다. 네, 여러분, 우리 시작하기에 앞서서 문법을 적용해 잘 독해를 하려면 이지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하우 음음문 한 방에 정리해 볼까요? 자, 우리 하우는 형용사와 같이 쓰이면 또는 부사랑 같이 쓰이면 얼마나라는 뜻으로 정도를 묻는다 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old, tall, long과 같이 형용사가 오면 how old는 얼마나 나이가 든, how tall은 얼마나 키가 큰, how long은 얼마나 긴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부사는 우리말로 뭐뭐 하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how often 하면 얼마나 자주란 뜻이 되고요. 빈도수를 물을 때 쓰이고 how fast 하면 얼마나 빨리 해서 속도를 물을 때 쓰입니다. how long 얼마나 길게. 롱이 또 나왔네요. long은 여러분 형용사로도 쓸수 있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이때 쓰인 long은 얼마나 길게 또는 오래 시간의 길이를 묻는 표현으로 사용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중요하게 배웠었죠. 자, 그 다음으론 how many, much 이렇게 많은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과 같이 쓰였을 때는 어떻게 질문을 만들 수 있을까 배웠습니다. how many는 뒤에 복수 명사가 따라오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how many cars 하면 얼마나 많은 차들 이렇게 복수 명사 써서 차의 대수를 물어볼 수 있고요. how many people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해서 사람들 복수명사죠? 사람의 수, 명수를 물어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다음 how much는 셀수 없는 명사와 같이 쓰인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개수가 아니라 어떤 양의 크기를 물을 때 쓴다고 했죠. how much time 하면 얼마나 많은 시간대, 시간이 됩니다. 네, time은 셀수 없는 명사의 대표적인 예예요. 다음 how much 이렇게 how much만 쓰이면 이때는 가격을 물을 때 쓰인다라는 거를 배웠어요. 네, 그래서 how much is it 하면 그건 얼마입니까? 이렇게 쓰죠.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이지 가이드로 잘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step up에서 독해 지문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교재 37쪽을 봐주세요. 우리 1번 지문은 지난 시간에 해결을 했고요. 2번 지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을 글의 대주제는 invention, 발명품이네요. 어떤 발명품이 나올까요? 자, 우리 첫 문장부터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The first high-speed train was too noisy because of air pressure. 첫 번째 high-speed, 속도가 높은 거니까 고속이 되겠죠? 고속 열차는까지 주어예요. 아, 고속 열차가 중심 소재군요. 첫 번째 고속 열차는 too noisy, 너무 시끄러웠다. 여기서 too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나치게 뭐뭐하다라고 할때 too를 쓰죠. 너무 시끄러웠대요. 뭐 때문에? Because of air pressure. 공기 압력, 즉 기압이죠.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란 뜻이고요. 이 of가 전치사니까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옵니다. Air pressure. 명사 맞죠? 네, 그래서 기압 때문에 첫 번째 최초의 고속열차는 too noisy. 너무 시끄러웠대요. 네,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네요. One day, an engineer watched a bird. 하루는 어느 날한 엔지니어, 기술자가 되겠죠? 기술자는 보았습니다. 한 마리 새를 보았대요. It was diving into water to catch a fish. 그것은 was diving. 비동사 ing. 근데 과거형 비동사네요. 따라서 과거 진행형으로 다이빙 하고 있었다. 네, 다이빙 하고 있었대요. 어디로? into water. 물속으로. 다음에 to 부정사 to catch가 나왔어요. 이때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됩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것은 물속으로 다이빙하고 있었다. 다이빙하고 있는 모습을 an engineer, 엔지니어가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How much water will it splash? He wondered. 자, 우리가 배우는 how much가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이고요. 뒤에 오는 명사는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가 온다는 거 알죠? 뜻은 얼마나 많은 물입니다. 주어는 이시 되겠죠. 그것은 얼마나 많은 물을 splash, 튀길까라고 he wondered, 궁금해 했습니다. 새를, 다이빙하는 새를 보고 엔지니어가 물이 얼마나 튀길까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Surprisingly, there was almost no splash. 놀랍게도 there was 하면 있었다인데 뒤에 no가 나오네요. 그러면 없었다죠. 거의 splash가 없었다. 앞에서 본 splash는 물을 튀기다란 동사로 쓰였고요. 이때 splash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좀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면 물보라가 좋겠네요. 그래서 거의 물보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놀랍게도 물보라가 거의 일으켜지지 않았던 거예요. The secret was the bird's long, narrow beak. 그 비밀은 뭐였죠? 새의 길고 좁은 beak. 부리 때문이었다. 부리가 그 비밀이었다라는 뜻이에요. 왜 물보라가 튀기지 않았을까 했더니 그 비결을 생각해 보니까 부리가 길고 좁아서 어떻게요? 네, 물속에 쏙 빠지게 된 거죠. So the engineer changed the train's nose. 그래서 그 기술자는 바꿨어요. 무엇을? 그 기차의 nose, 코를요. 코를 바꿨다고요? 여러분 기차에도 코가 달려 있나요? 네, 여기서 말하는 코는 이렇게 기차 앞부분에 이렇게 뾰족히 나온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을 바꿨대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네, 새를 보고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새 모양처럼 long, narrow 하게 바꿨겠죠. 길고 좁게 만들었던 거예요. Then the train became quieter and faster. 그러더니, 그랬더니 그 열차는 become의 과거입니다. 뭐뭐가 되다란 뜻이고요. 뒤에 quieter, faster과 같이 비교급이 나와 있어요. 그쵸? 비교급. 자, 이렇게 become은 비교급이랑 종종 같이 쓰이고요. 해석을 할 때는 점점 뭐뭐해지다가 돼요. 점점 더 조용해졌고, 그리고 어때졌다? 더 빨라졌다. 그쵸? 기차가 점점 더 새가 물보라를 튀기지 않고 쏙 빠지는 것처럼 점점 더 조용해지고, 그리고 빨라졌다. 이런 결과를 얻게 됐어요. How fast can it go? 자, 우리가 배우는 how 문 나왔네요. 얼마나 빨리 그것은 갈수 있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fast는 빨리란 뜻의 부사로 쓰였죠. 그래서 속도를 묻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빨리 갈수 있을까? 여기서 it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네, 바로 train을 말하겠죠. 자, 다음 C 볼게요. It can go faster than 300 km per hour. 그것은 갈수 있어요. Faster, 더 빨리 하고 then 나옵니다. 뭐보다 빨리? 자, 여기 보면 per hour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per는 뭐뭐마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마다. 지금 속도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때 적절하게 해석을 하면 시속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속 300km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문장이 완성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the high speed train이 어떻게 문제를 극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네, 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가볼게요. 자, 1번부터 볼게요. 글에 밑줄 친 A에서 C 중 가리키는 것이 다른 것을 여러분이 찾는 문제예요. A, B, C는 다 대명사 it 또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it입니다. 자, 똑같이 is로 쓰였지만 가리키는 대상은 다를 수 있어요. 전체 문맥을 살펴서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A부터 볼게요. It was diving into water to catch a fish. 그것은 다이빙하고 있었다. 물속으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무엇이 다이빙하고 있었나요? 네, 바로 앞에 나와 있죠? 새를 봤잖아요. The bird가 되겠습니다. 이 새가 이렇게 다이빙하고 있는 걸 봤으니까 it은 the bird, 새를 가리키고요. 자, 다음 B는 어떨까요? 바로 이어서 나오는 문장이 있어요. How much water will it splash? He wondered. 얼마나 많은 물을 그것이 튀길까? 그치? 그쵸? 자, 그러면 이때 물을 튀기는 주체, 즉 주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튀겨요, 여러분? 네, 새가 슉 하고 다이빙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it도 뭐가 됩니까, 여러분? The bird가 되겠죠. 바로 엔지니어가 보고 있는 새가 되겠습니다. 자, 두개 같네요. 그럼 C는 뭔지 확인해 볼게요. It can go faster than 300 km per hour. 아까 우리 per hour을 뭘로 해석하기로 했죠? 시속이에요. 자, 그럼 그것은 더 빨리, 뭐보다 300km, 시속 300km보다 더 빨리 갈수 있습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뭐가 더 빨리 갈수 있을까요? 설마 새일까요? 야, 300km보다 더 빨리 나는 새가 있으면, 선생님 너무 무서운데요? 자, 여기서는 이시 가리키는 대상이 바로 the train, 기차가 되겠죠. 그쵸? 그 엔지니어가 새로 개발한 기차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은 다른 것은, A, B, C 중에서 다른 것은 바로 C, 트레인을 가리키는 C가 되겠습니다. 네, 잘했어요. 자, 이제 2번 가볼게요. 이번 문제는 이제 표의 내용을 알맞게 채워 넣는 거예요. 보면 이 글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해결책이 있었고요. 그렇게 해결했더니 어떤 결과를 낳았다 하는 내용의 구조로 써 있어요. 자, 그럼 먼저 문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소재는 The High Speed Train. 고속 열차예요. 고속 열차, 최초의 고속 열차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이 나왔었죠? 네, 첫 문장에 나와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었죠? The first high speed train was too noisy because of air pressure. 첫 번째 고속 열차는 너무 시끄러웠다. 뭐 때문에? 기압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It was too noisy. 자, noisy가 들어가야겠죠? 이때 it은 the train, the high speed train을 가리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다음, 이거를 어떻게 해결했죠? They changed its blank to look like a bird's blank. 그들은 바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네, 그 엔지니어, 기술자들을 포함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바꿨어요. 무엇을? To look like 하면, 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새의 무엇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뭘 바꿨다고 나왔죠? 이 내용이 나와 있는 문장을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Change라는 동사가 바로 써 있는 문장 여기서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So the engineer changed the train's nose. 기차의 네, 코 부분을 코를 고쳤다고 했죠. 바꿨다고 했어요. 자, 그럼 뭘 써야 될까요? 여기 it는 the trains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trains는 쓰지 않고 그것의 nose, 코를 바꿨다. 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죠, 여러분. 뭘 본따서 만들었어요? 앞에 나오죠? 새를 보고, 새의 길고 좁은 부리를 보고 바꿨잖아요. 그래서 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바로 새의 부리입니다. 그래서 부리는 어떻게 써요, 여러분? B, A, B, E, A, K. 이렇게 써야겠죠. 자, 즐거울게요. They changed its nose to look like a bird's beak. 잘했어요. 다음. 네, 결과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낳았나요? It became, 그것은 뭐뭐 하게 되었다 하고 더 빨라지고 더 조용해지고 이런 내용 나왔었죠? 자,
자, became이 나온 문장. Then the train became quieter and faster. became 다음에 이 비교급 두 개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써볼게요. Q, U, I, E, T, E, R. 또, faster. F, A, S, T, E, R. 됐어요. It became quieter and faster.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재에 나온 문제는 다 해결했어요. 이제 이지 가이드로 전체 글의 줄거리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아이디어는 작가가 글쓴이가 뭘 얘기하고 싶었죠? 네, 발명품에 대한 얘기니까 어떻게 해서 더 하이 스피드 트레인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돼요. The engineer changed the train's nose to look like a bird's beak. 그 엔지니어는 바꿨어요. 기차의 열차의 코를 모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새의 부리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네, 고속열차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 외에도 디테일즈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The first high-speed train was too noisy. 첫 번째, 최초의 고속열차는 너무 시끄럽다.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the engineer got the idea from a bird's long narrow beak. 엔지니어는, 즉 기술자는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뭐로부터? 새의 길고 좁은 부리로부터 얻고, 그리고 이렇게 바꾼 거죠. 그랬더니 then the train became quieter and faster. 열차가 훨씬 더 조용해지고, 그리고 faster, 빨라졌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grammar 볼게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how 문문 어떻게 쓰였을까요? 그것은 얼마나 많은 물을 튀길까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쵸? 자, 물은 셀수 없는 명사예요. 그래서 많은이란 뜻으로 much를 넣어야겠죠. 따라서 how much water will it splash? 이렇게 쓰여 있었고요. 자, 다음은 그것은 얼마나 빨리 갈수 있을까? 즉, 속도를 묻는 표현이었죠? 자, 얼마나 빨리, 빨리를 뜻하는 부사 fast를 넣어서 how fast can it go?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운 문법 내용이 글 속에 녹아 있었어요. 자, 이제 2번 질문 잘 해결했고요.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여러분 교재 38쪽에 있고, 또 이번 글의 대주제는 lifestyle, 생활 방식이에요. 자, 어떤 생활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을까요? 우리 첫 문장 같이 읽어봐요. How much do you study a day? How much 바로 나왔네요? 근데 how much는 선생님 가격 묻는 거 아닌가요? 근데 웬 스터디가 나왔을까요? 자, 여기서는 가격을 묻는 표현으로 얼마라고 해석하면 어색해져요. 그냥 그대로 much가 많이란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가 됩니다. 얼마나 많이 당신은 공부합니까? 하루에. 이렇게 a day 하면 하루마다. 매일 이런 식의 의미가 됩니다. 어를 붙이면요. 하루마다, 하루에 당신은 얼마나 많이 공부하죠? 네,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자, 볼까요? Maybe that is not the right question. 아마도 그것은, 어때요? Not the right question. 옳은 질문이 아닐 거예요. 여기서 that은 앞에 나온 이 질문을 얘기하겠죠? 네, 그리고 이 질문이 right. 옳은이란 뜻이죠. 오른손 말고 맞은, 옳은, 바른 이런 뜻입니다. 옳은 질문이 아니랍니다. 그렇죠? 이렇게 묻는 건 옳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질문이 나오네요. Blank, do you focus? 당신은 집중하나요? 뭔지 모르겠어요. 집중하나요?라고 묻는 것이 that is probably better. 그것이 아마도 더 나을 거예요. 역시 이때의 that은 앞에 나온 이 질문을 가리키는 거죠. 이 질문이 맞는 거예요. 더 좋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여러분이 캐치할 수가 있어요. 이 질문은 아니다. 좋은 질문이 아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옳은 질문이다. 즉, 이 질문의 의미가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담고 있는 핵심 질문이 되겠죠. 자, 기억해 두세요. It is the same thing at work. 그것은 같은 것이다. 어디에서도, 일에서도. 일을 할 때도 이 질문이 나쁜 질문이고 이 질문이 좋은 질문이라는 것은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me companies tried a 4-day work week. 몇몇의 회사들은 시도했어요. 무엇을? 4일. 4일을 일하는, 한 주에 4일을 일하는 것을요.
자, 여기 지금 길게 나와 있는데요. 한 주에 4일이라는 것이니까 우리말로 주

4일째겠죠. 주 4일째를 tried, 시도했다고 해요. 이때 some은 몇몇이란 뜻의 형용사예요. 몇몇 제사들이 주 4일째를 시행해 봤더니 This means people work for days and have 3 days off every week. 아, 먼저 this가 뭔지 뜻을 설명해주고 있네요. 이때 this는 앞에 나온 주 4일째가 되겠죠. 주 4일째, 이것은 뜻합니다. 사람들이 4일을 일하고 그리고 또 have off 하면 이때 off는 떨어진 상태죠. 일로부터 떨어진 상태, 즉 휴식을 의미해요. 3일을 휴식하는 걸 말해요. Every week, 매주 4일이라고 3일 쉬는 걸 의미합니다. 네, 주 4일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자, 그랬더니 As you can guess, the results were amazing. As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때 as는 뭐뭐 하듯이 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당신이 추측하듯이 자, 이렇게 3일 쉬고 4일이라면 어떤 걸 추측할 수 있어요? The results were amazing. 결과죠? 결과들은 놀라웠다. 이때 amazing은 기분 나쁘게 이렇게 놀란 게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 놀란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어요. Many of the companies decided to keep the new schedule. 많은 회사들, 네, 여기 나와있죠? 그 회사들 중에 많은 회사들은 결정했어요. 유지하기로, 새로운 스케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결과가 놀라웠으니까 이 새로운 스케줄, 주 4일째겠죠? 주 4일째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o, blank days do you work? It's not the right question. 그래서 이렇게 묻는 것은 not the right question. 옳은 질문이 아닙니다. 자, 여기 들어갈 말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당신이 이렇게 일하는 것은 네, 일합니까? 라고 묻는 건 좋은 질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작가의 글쓴이의 의견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질문이다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글의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여러분 골라볼까요? 네, 먼저 A와 B에 들어갈 말, 질문이었죠. 앞부분에 선생님이 처음에 나온 질문은 not the right question 이라고 했으니까 작가의 의견과 관련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뒤에 나온 이 질문은 that's better 라고 했으니까 이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담고 있는 질문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B로 나와 있는 이 질문은 또 어떻다고 했죠? not the right question 이라고 했으니까 도 글쓴이의 의견과는 반대되는 그런 질문이 되겠죠. 자, 그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A, B에 들어갈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빈칸에 들어갈 말, 당신은 집중하나요? 라고 물을 때 How good, how many, how well 중에 어떤 걸로 물어야지 좋을까요? How good 넣어볼까요? 얼마나 좋은 당신은 집중하나요? 벌써 우리말로 어색하죠? 자, 왜냐하면 여기 들어올 how 다음에 올 표현이 부사여야 됩니다. good은 형용사죠? 왜 부사여야 될까요? 이 뒤에 나온 focus,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와야지 자연스럽게 해석돼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 당신은 집중합니까? 이렇게 형용사로 해석하면 어색해지고요. 그러면 좋은을 부사로 바꾸면 좀 괜찮아지겠죠. 그게 바로 뭐예요? well입니다. 잘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good의 부사가 되겠죠. 그럼 해석해보면 얼마나 잘 당신은 집중하나요? 라고 묻는 것은 아마도 더 나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의미상으로 맞죠? 자, 그래서 3번에는 how well이 되고요. how many는 이거는 개수를 물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게다가 뒤에 명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이상할 거예요. 그래서 2번 안 되고 일단 how well을 정답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올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갈 말 볼까요? 자, 문법적으로 확인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여기 앞에 오는 의문사 표현은 뒤에 복수명사랑 같이 쓰여야 되네요. 그러면 how much, how many, how well 중에서 many랑 같이 쓰이면 좋겠죠. how many가 들어가면 어떤 뜻이 될까요? 네, 보겠습니다. how many days do you work? 얼마나 많은 날을 당신은 일합니까? 그렇죠. 일하는 날수를 묻는 표현으로 네,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잘 집중합니까? 라는 이 질문이 좋다고 했으니까
일이

0: 일을 하는 날수라든가 공부하는 양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겠구나 하고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바로 이번에 이 주장을 담은 문장을 찾는 문제가 나왔네요.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꾸준하게 일해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 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How well do you focus?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일의 양이 아니라 일의 질, 즉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 말을 하고 싶죠? 그러니까 꾸준히 일하는 것은 아무리 집중을 많이 일해도 집중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의 양과 관련돼 있는 거라서 틀렸다고 봐야 되고요. 2번, 일하는 시간보다 집중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네요. 즉, 이 질문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더 적은 날을 일할수록 일의 결과가 더 좋다? 네, 주 4일째 더 적게 일했으니까 선생님, 결과가 좋았던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날에 대해서, 즉, 날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의 양이 아니라, 일의 날수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집중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의견은 오히려 글쓴이의 주장과는 반대된다고 할수 있겠죠. 따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읽은 내용 다시 한번 이지 가이드로 정리해 볼게요. 글쓴이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죠? 네, 바로 이거예요.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날을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이래요. How well you focus is more important than how many days you work. 당신이 집중하는 거, 얼마나 잘 집중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뭐보다 얼마나 많은 날을 당신이 일하는 것보다. 네, 좋습니다. 다음,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세부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나요? Some companies tried a four-day work week. 몇몇의 회사들은 뭘 시도해봤죠? 네, a four-day work week. 주 4일제를 시도했어요. 그랬더니 the results were amazing. 결과가 아주 훌륭했다. 놀라웠다. Many companies kept the new schedule. 그랬더니 많은 회사들이 어땠어요? 네, 유지했죠. 새로운 스케줄, 즉주 4일제를 유지했다. 하고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램 한번 볼게요. 자, 우리 how 음음문 어떻게 쓰였나요? 얼마나 많이 공부하는가라는 문장이 나왔었죠. 얼마나 많이. 자, 이때는 뭘 쓴다? 많이를 뜻하는 how much를 써야 돼요. 이때 how much는 가격을 묻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공부 양을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머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리뷰 퀴즈만 풀면 되겠습니다. 저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자,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날까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Okay,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전화기나 불 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22강으로 비교급을 공부하는 날인데요. 오늘 비교급 개념을 조금 더 쉽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중요한 어휘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개미와 벌 영어로 알아둘게요. 개미는 영어로 ant, 그리고 벌은요, be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fast인데요. fast, 우리 많이 공부했죠? 빠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도 되고요. 빨리 혹은 빠르게라는 의미의 부사도 되는 단어입니다. 이어서 important인데요. important 하면 중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This is very important. 이거 정말 중요해. 이런 뜻이에요. 이어서 interesting인데요. interesting, 흥미로운입니다. 같이 발음해 볼까요? interesting. 네, 좋습니다. 이어서 heavy와 light인데요. 반대 의미를 갖는 형용사예요. heavy 하면 무게가 무거운, 반대말로 light 하면 무게가 가벼운이 되겠죠.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값이 비싼과 싼 나와 있어요. 값이 비싼이라고 할 때는 expensive, expensive 이렇게 말하고요. 반대로 값이 싼이라고 할 때는 cheap, cheap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This bag is really expensive. 이 가방은 정말 비싼 거겠죠. 반대로 this bag is really cheap 하면 이 가방은 정말 싸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어서 높이가 높고 낮은입니다. 높이는 high. 반대로 높이가 낮은은 low가 되겠죠.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키가 큰과 작은입니다. 우리 키가 큰할 때는 tall. 반대로 키가 작은은 short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 than 별표하고 시작해 볼게요. than은 뭐뭐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나는 너보다 키가 커. 너는 나보다 키가 작아 라고 할때 쓰는 뭐뭐보다입니다. 예를 들어, I am taller than you. 나는 너보다 키가 더 크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than 언제 쓸까요? 비교할 때쓸수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키가 더 커. 라고 비교할 때쓸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 비교급인데요. 오늘은 비교급의 의미와 형태를 먼저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비교급이 쓰인 문장의 형태까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암기할 내용이 조금 많으니까 집중해서 우리 첫 번째 내용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비교급입니다. 비교급은 말 그대로 비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자, 우리 A와 B, 이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 중에서 누가 더 빠르죠? 누가 더 빨라요? 지금 A가 더 빠릅니다. 자, 우리 그냥 빠른이라고 할 때는 fast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빠르다, 더 빨리라고 할 때는 이 fast에 뒤에 er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er이 더 뭐뭐한, 더 뭐뭐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faster 하면 더 빠른 혹은 더 빨리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er을 붙여서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을 바로 비교급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설명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교급은요, 둘 이상의 대상을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말로 주로 형용사나 부사를 이용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초록색 글씨 한번 볼게요. 앞문장에는 fast가 나와 있고, 뒷문장에는 faster이 나와 있습니다. 둘 중에서 뭐가 비교급일까요? 이 r이 붙은 부분이 비교급에 해당해요. 첫 문장 해석해보면, Tom runs fast. Tom은 빨리 달린다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에서는 Jesse runs faster than Tom. 제시가 Tom보다 더 빨리 달린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비교급은 이렇게 뒤에 er을 붙여서 더 뭐뭐하게 라고 해석이 되는 말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비교급을 만들 때는 뒤에 er을 붙인다고 했는데요. 우리 비교급 만드는 기본 규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er을 뒤에 붙이는 것은 형용사나 부사의 기...

보자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beautiful과 같이 길이가 긴 단어의 경우에는 뒤에 er을 붙여주면 단어의 길이가 너무 길어집니다. beautifuler 너무 길어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뒤에 er을 붙이지 말고 앞에 뭘 붙여주자? more을 붙여주자라고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본 규칙을 먼저 이해하고 우리 교재에 표를 볼 거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길이가 짧으면 그냥 뒤에 er을 붙여 주시고요. 만약에 형용사나 부사의 길이가 너무 긴 경우에는 앞에 more를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뭐뭐한, 더 뭐뭐하게라는 의미의 비교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교재에 있는 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all인데요. tall, 짧잖아요. 뒤에 er 붙여주시면 taller, 키가 더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미 e로 끝나는 형용사의 경우에는 er 쓰면 e가 두번 중복되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e를 한번 빼주고 r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e로 끝날 땐 r만 붙여요. happy, 이렇게 y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y를 i로 바꾸고 er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happier 이렇게 되겠죠? 자, 이어서 hot, thin인데요. 얘네들은 잘 보시면 er만 붙인 게 아니라 앞에 글자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자음을 한번더 쓰고 er을 써주었어요. 이때 무슨 규칙이 적용된 걸까요? 잘 보시면 단자음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날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모음 단자음이라는 것은요, 모음 하나, 자음 하나라는 뜻이에요. 즉,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날 때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이하를 써주자. 여기도 마찬가지,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나니까 마지막 자음 한번더 쓰고 이하를 붙이자. 이런 규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앞에 부분보다 조금 더긴 길이의 형용사들이 나와 있죠? 우리 길이가 길면 뒤에 er 붙이지 말자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자? 앞에 more을 붙여주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교재 내용에 따르면 이음절 단어의 일부와 삼음절 이상의 단어는 앞에 more을 써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긴 길이의 단어는 앞에 more을 써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음절 나왔으니까 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보고 넘어가야겠죠? 음절이라는 건요, 소리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useful, 몇 음절일까요? useful, 이음절이에요. 또 famous, famous, 이음절입니다. 그리고 beautiful, beautiful, 삼음절이고요. 얘는 expensive, expensive, 삼음절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쌤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문법 용어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요, 이 문법 용어를 다 알아둔다 해도 결국에는 예외가 존재하기 마련이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쉽고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먼저 기억해 두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점을 쌤이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비교급의 형태 중에서 불규칙 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규칙이라고 하면 er이나 more를 붙이는 형태인데요. 그러한 규칙, er 혹은 more를 붙이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불규칙 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는 여러분이 따로 기억을 해 두셔야 해요. 자, 형용사 good의 비교급은요. better, 더 나은 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좋은, 더 나은, better. 형용사 bad의 비교급은 worse, 더 나쁜 입니다. 이어서 many, much, 둘다 많은이죠? 더 많은이라고 할 때는 우리 more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little 하면 비교급은 less가 되겠고요. 이어서 old의 비교급은 older 혹은 elder이 됩니다. far의 비교급은 farther 혹은 further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 쌤이 딱세 가지만 고른다면, 여기 앞에 있는 세 개, 별표 하나 더 할게요. 얘네는 시험에도 정말 잘 나오고요. 오늘도 또 등장할 예정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practice 1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인데요.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 단어들을 사용하여 방을 묘사하는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방 한번 볼게요. 왼쪽을 보니까 침대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책상과 의자도 있어요. 책상 위에는 뭐가 있죠? 랩탑 컴퓨터도 있고, 노트북, 책도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bookshelf, 책꽂이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The bed. 침대죠. 침대는요, large를 활용해 줄게요. 이 의자보다 더 크기가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크기가 더 크니까 large 뒤에 er 붙여주는데 이미 e로 끝나죠? 이런 경우에는 r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e bed is larger than the chair. 침대는 의자보다 크기가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The bookshelf. 책꽂이는요, 누구보다 than the desk니까 책상보다 더 높다라고 하였습니다. 높이가 더 높은이라고 할 때는 tall 뒤에 er 붙이면 되겠네요. taller. 그래서 the bookshelf is taller than the desk 하면 책꽂이는 책상보다 더 높다가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The laptop. 랩탑은 이 노트북 컴퓨터를 말하는데요. 노트북은 책보다 크기가 더 크죠. 우리 크기가 더큰할때 bigger 써주시면 되는데요. 잘 보면 모음 하나, 자음 하나로 끝납니다. 이런 경우에는 마지막 자음을 한번더 쓰고 er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the laptop is bigger than the book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였는데요. 자, 1번을 보시면 I study English hard라고 했어요. 나는 열심히 영어를 공부한대요. 그래서 my English is good, better than before. 자, 여러분, than before에 한번 밑줄 쳐볼게요. 우리 than이 무슨 뜻이죠? 뭐뭐 보다입니다. 즉, 이전보다라고 하였으므로 우리 비교급이 나와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나아졌다. 이런 말이 어울리잖아요. 따라서 그새 비교급인 better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비교급과 than은 짝꿍이다. 비교급과 than은 짝꿍이에요.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The ant. 개미죠. 개미는 벌보다 더 작다. smaller than이 되겠고요. 하지만 the bee, 벌은요, 개미보다 더 빠르다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fast의 비교급인 faster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비교급 than. 비교급 than을 써서 누구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활용되고 있죠. 3번 보겠습니다. This book is interesting, more interesting than that book. 저 책보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비교급을 앞에 써주어야겠죠? More interesting. Interesting은 그 자체로 형용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앞에 more을 써서 비교급 만들어주면 됩니다. 4번입니다. Mountain Everest is really high. 에베레스트 산은 엄청 높대요. 그리고 에베레스트 산은 한라산보다 더 높다가 되겠죠. 더 높은 거니까 higher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제 basic concept로 넘어가서 비교급이 활용된 문장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앞에서 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비교급과 than의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비교급과 than은 무엇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예요. 비교급 than 하면 뭐뭐보다 더 뭐뭐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설명 보겠습니다. 비교급 플러스 than은요, 누구보다 더 뭐뭐한 혹은 누구보다 더 뭐뭐하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교급을 쓰게 되면 반드시 뒤에 비교 대상이 나와 주어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 비교 대상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than을 활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키가 더 커. I am taller.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더 큰지를 나타내 주라는 거죠. 자, 너보다 더 커. 영어로 어떻게 만들까요? 너보다 than you. 이렇게 쓸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교급 그리고 뒤에 than을 써서 누구보다 더 뭐뭐하다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비교급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교급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먼저 형용사 부사 뒤에 er을 붙이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용사나 부사의 길이가 짧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rabbits are faster than turtles 하면 토끼들은 거북이보다 더 빠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교급 faster 쓰고 뒤에 than을 써 주어서 누구보다 더 빠르다라는 의미가 되었어요. 두 번째 문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Rabbits run faster than turtles 하면 토끼는 거북이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more를 앞에 붙여서 비교급을 만드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형용사나 부사의 길이가 이미 너무 긴 경우에는 뒤에 er을 붙이지 않고 앞에 more를 붙여서 비교급을 만들죠. 이 비교급 다음에는 역시나 than이 따르게 됩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Love is more important than money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비교급 어딨어요? 비교급. More important가 되는 거예요. More important 하면 더 중요한. 근데 무엇보다 than money니까 돈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Love is more important than money. 사랑은 돈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비교급 뒤에 than을 써주는 형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비교급을 강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은 개념 보겠습니다. 자, 비교급 앞에서 훨씬, 더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다섯 개의 표현들인데요. even, much, a lot, still, 그리고 far. 이러한 표현들은요, 비교급의 앞에 나올 경우, 비교급의 앞에 나올 경우, 훨씬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Jason is much taller than Julie라고 했어요. 자, taller than이라고 하면 키가 더 큰인데 앞에 much를 붙였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 돼요? 훨씬 더 키가 큰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more interesting 하면 더 재미있는 이라는 의미죠? 근데 앞에 a lot을 붙여요? 그럼 무슨 뜻이 될까요? 훨씬 더 재미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비교급 앞에 much, a lot 혹은 even, still, far과 같은 표현을 붙여주면 훨씬이라는 의미로 뒤에 있는 비교급을 강조해 줄수 있다. 여러분,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Practice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인데요. 다음 표를 보고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두 자전거를 비교하는 문장을 완성하세요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를 보시면 이 자전거 두 개의 weight, 무게 나와 있고요. The frame size, 프레임의 크기도 나와 있고, 또 오른쪽 보면 price, 가격도 비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한번 채워 볼게요. The blue bike 아래에 있는 파란색 자전거는요, 빨간색 자전거보다 더 무겁다라고 하였습니다. 무게가 더 무겁죠. 그러면 우리 heavy에 비교급을 써 주어야 하는데요. 자, heavy는 y로 끝나니까 y를 i로 바꾸고 er로 써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he blue bike is heavier than the red one이 되겠죠. 파란색 자전거는요, 빨간색 자전거보다 더 무겁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mall, 크기가 작은 활용해 볼게요. The red bike, 빨간색 자전거는요, 파란색 자전거보다 크기가 더 작습니다. 따라서 더 작은
small의 비교급 er 붙여서

smaller 이득이네요. 3번 보겠습니다. The red bike, 빨간색 자전거는요, 파란색 자전거보다 더 값이 비쌉니다. 자, 그럼 우리 expensive에 비교급 넣어줄 텐데요. 길이가 길잖아요. 삼음절이요. expensive. 따라서 뒤에 er 쓰는 거 아닙니다. 앞에 more 넣어서 비교급 써주면 완성. 그러면 the red bike is more expensive than the blue one 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빨간색 자전거는요, 파란색 자전거보다 더 비쌉니다. 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2번입니다. 보기와 같이 두 문장이 같은 의미가 되도록 문장을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기를 보면요, The tree is bigger than the box 라고 했거든요. 그 나무는 그 상자보다 더 뭐하대요? 크기가 크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요, 상자보다 크기가 더 크다는 건 상자의 크기는요, 나무의 크기보다 더 작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1번 한번 해볼게요. Mountains are higher than hills 라고 했습니다. Hill 하면 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은 언덕보다 더 높다. 바꿔 말하면 언덕은 산보다 어떤 거예요? 더 낮은 거죠. 따라서 hills are lower than mountain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비교급 뒤에는 than을 써서 이렇게 비교 대상을 꼭 써주세요. 자, 2번입니다. The book feels lighter than the bag. 책은요, 가방보다 어떻게 느껴진대요? lighter 하면 더 가벼운이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가방은 책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겠네요. 따라서 The bag feels heavier than the boo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England is colder than Spain. 잉글랜드는요, 스페인보다 더 춥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스페인은 잉글랜드보다 더 따뜻하다 혹은 더 덥다가 되겠죠? 따라서 Spain is warmer 혹은 hotter than England가 되겠고요. 이어서 the red coat, 빨간색 코트는요, 훨씬 더 비싸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The black coat, 까만색 코트보다. 바꿔 말하면 까만색 코트는요, 빨간색 코트보다 훨씬 더 비싸겠다, 그쵸? 따라서 the black coat is much more expensive than the red coat 이렇게 바꾸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비교급 앞에서 much가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훨씬 더 싼, 여기서도 강조를 해주면 되겠죠? 훨씬 더 비싼 이라는 의미로요. 자, 이렇게 강조 표현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우리 실생활 대화 속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rammar in real life 시작할게요. 다음은 피자에 대한 평가와 피자 가게에서 종업원과 손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피자 좋아하시나요? 쌤은 이 포테이토 피자 정말 좋아하는데요. 여기 포테이토 피자랑 치즈 피자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게 size, 크기도 나와 있고 또 price, 가격도 나와 있고요. 또 맛은 어떤지도 별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른쪽에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가요. Hello, may I take your order? 이라고 했어요. Take your order. 여기서 order은 주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주문 좀 받아드릴까요? 라고 한 것은 아마 종업원이겠죠. 자, 그러면 손님이 Let me see. 좀 어디 볼게요. 라고 고민을 하면서 Which is bigger? 이라고 합니다. Bigger. 무엇이 더 크냐는 거죠. 포테이토 피자와 치즈 피자 중 무엇이 더 커요? 크기가 큰 걸 묻고 있습니다. 자, 크기가 누가 더 큰가요? 포테이토 피자가 더 큽니다. 그래서 포테이토 피자가 더 큽니다. 누구보다? 치즈 피자보다 라고 대답을 했겠습니다. 자, 이어서 B가요. Then which is expensiver? 뭐가 더 비싼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뭐가 더 비싸요? 프라이스가, 포테이토 피자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포테이토 피자가 더 비쌉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어요.
자, 이어서 손님이, I can't decide.

decide라고 하거든요. decide는 결정하다요. 아, 결정을 못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랬더니 이 종업원이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recommend 하면 추천하다거든요. 아, 저는요, 치즈피자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왜 치즈피자를 추천하는지 뒤에 이유가 나와 있거든요. Because 치즈피자가 감자피자보다 더 맛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유를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손님이 Okay, then I'll get a cheese pizza. 그러면 저 치즈피자로 할게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고 빈칸 1번에 들어갈 말을 비교급을 사용하여 5단어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번에 들어갈 말 한번 넣어 볼 텐데요. 포테이토 피자와 앞에 지금 질문이 뭐예요? 포테이토 피자랑 치즈 피자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가요?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포테이토 피자가 치즈 피자보다 더 큽니다. 라고 대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potato pizza is bigger than cheese pizza. 이렇게 넣어 주시면, 포테이토 피자가 치즈 피자보다 더 큽니다라는 의미가 완성되겠죠. 자, 2번입니다. 우리 대화의 2번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문장을 바르게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읽으면서 어색한 거 바로 느끼셨죠? Which is expensiver이라고 할 때, 우리 expensive는 이미 길이가 길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er을 넣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expensive 뒤에 er을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 more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than, which is more expensiv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긴 단어의 비교급을 만들 때는 뒤에 er이 아닌 앞에 more를 붙여서 완성한다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 3번입니다. 주어진 단어들을 이용하여 3번의 우리말을 영어로 쓰세요. 치즈 피자가 감자 피자보다 더 맛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맛있는은 영어로 delicious죠? delicious. 더 맛있는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delicious. 삼음절에 해당하기 때문에 길단 말이에요. 따라서 뒤에 er 붙이지 않고요. 앞에 more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cheese pizza is more delicious than potato pizza가 되겠죠? 치즈 피자가 포테이토 피자보다 더 맛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급 내용 정리할게요. 오늘 비교급의 의미와 형태 공부했고요. 비교급이 들어있는 문장까지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 외울 내용이 조금 많았는데 교재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89강입니다. 자, 289강의 내용은 이제 뭘까요? 네, 듣기와 말하기죠. 오늘 이제 목요일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그 담화 하나 들으시고 문제 풀이를 좀 할 텐데요. 자, 오늘 대표 문장은 이렇게 여러분께 좀 드려봤습니다.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그런 표현인데요. 자, 본문에서 이제 등장하면 추가 설명 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 학습하실 내용과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담화의 내용을 쭉 들으시고.

0: 하시면서 문제풀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담화 내용을 저희가 한 문장 한 문장 들어가면서 때려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것이 완결되면, 자, 앞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셨던 담화 전체를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시는 과정, 자, 으로 마무리를 할까 해요. 자, 그러시면 문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남자가 하는 말의 목적 되겠습니다. 자, 목적을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는 유형이 뭐다? 바로 General Information Questions라고 해서 GQ 혹은 GIQ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GIQ 문제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선택지 미리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선택지도 꽤 글자 수가 많죠. 이거 다 읽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굳이 읽지 않으셔도 마지막까지 쭉 듣고 나면 아, 이 사람이 이런 목적 때문에 이 담화를 했구나. 라고 하는 이 발표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선택지를 미리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 우리는 지금 강의를 이제 진행을 좀그 앞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나중에라도 이거 다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좀 읽어보고 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미리 읽으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주택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두 번째, 입주자 회의에서 자기소개를 한다. 세 번째는 아파트의 주차 관리 요원을 모집하고 싶다. 네 번째는 살고 있는 아파트의 장점을 홍보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심야 소음 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싶다. 자, 요 다섯 가지 중에 아마 목적이 있을 거예요. 자, 다 읽어보셨으니까, 자, 지금부터 대화를 여러분들이, 아, 담화를 들으시면서 자, 문제풀이를 해보시고, 자, 돌아와서 해설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문제부터 먼저 시작해보죠.
1: Good evening, everyone. I'm Eric Johnson from 302. I like living in this apartment. It is located near downtown and has enough parking space. However, one thing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is the noise at night. We have a right to get a good night's sleep. But several times I couldn't sleep because of noise from parties and even loud music. I think this behavior is selfish. They don't seem to care about others. So, why don't we deal with this problem here tonight?
0: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이를 해 보셨어요. 자, 내용이 어떻던가요? 들을만하던가요? 중간중간 놓친 부분도 있으신가요? 자, 지금부터 한 문장씩 다시 들어가면서 저희가 한 문장씩 뽀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정답도 자, 우리가 끌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보도록 할게요. 첫 문장부터 갑니다.
1: Good evening, everyone.
0: Good evening, everyone.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1: I'm Eric Johnson from 302.
0: I'm Eric Johnson. 까진 좋은데요. From 302. 이게 뭐죠? 302로부터? 어휴, 죄수인가? 죄수 번호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집중하시고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에릭 존슨이라는 건 알겠는데 302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첫 문장은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302가 뭔지 지금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될것 같은데요.
1: I like living in this apartment.
0: 자, I like living in this apartment. 이렇게 얘기하죠? 충분히 여러분들 한 호흡으로 들으실 수 있을 정도의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I like living in this apartment.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이 아파트에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302는 이제 뭐겠어요? 아, 호수구나. 302호 사는 그런 얘기예요. 302호로부터 나온 에릭 존슨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한 가지 궁금증이 풀렸고요. 아직까지 뭐 목적을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1: It is located near downtown.
0: 어때요? Located near downtown. 앞에 뭐 it is는 여러분들 잘못 들으셔도 돼요. 사실은 이 전체가 한 문장이 아니고 조금 더 깁니다. 담화이기 때문에. It is located near downtown.
1: It is located near downtown and has enough parking space.
0: Okay? Has enough parking space. Had to 쉬었다가 enough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요.

0: has의 s와 enough의 e가 자음 모음이니까 연음이 돼서 has enough, has enough, has enough, has enough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t is located near downtown and has enough parking spac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as enough parking space.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t is located near downtown and has enough parking space.
0: Okay, has enough parking space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뭐좀 아파트에 대해서 불만이 없네요. 사는데 왜 좋아해요? 다운타운하고 가깝대요. 그 도심과 가깝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주차 공간도 넓어요. 아우, 훌륭한 아파트네요, 되게. 근데 자, 그 내용 먼저 보시고요. 이렇게 써 있고요. 자, 그 다음 어때요? 그런데
1: However,
0: 자, 여러분들 앞으로 독해 지문을 읽으시든 아니면 담화 및 대화를 들으시든 간에 상관없이 리스닝이든 리딩이든 상관없이 however가 나오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앞쪽에 지금 이 아파트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단점을 얘기합니다. 자,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건이 아파트 이런 거 개선하고 개선해야 되고 이 아파트 이런 거 나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장점도 제시하지 않고 나빠부터 얘기하면 어떻겠어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 혹은 자기의 주장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알겠죠? 신뢰성을 좀 올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주장을 좀더 부드럽게 만들고 싶어요. 야, 너 그거 하지 마. 로 바로 가면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고요. 자, 그런데 너는 딴건다 좋아. 그런데 이런 점들은 앞으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게 훨씬 더 좋은 대화법이거든요. 자, 좋은 표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장이나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때는 자, 반드시 however를 통해서 반전을 시켜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지문에서도 however 이하에 요지나 주제 혹은 주장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담화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담화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however를 들으시는 순간 여긴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집중해서 들어보시겠어요?
1: However, one thing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is the noise at night.
0: 아우, 근데 알았어요. However 이해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너무 어렵죠, 그죠? 뭐라는 거예요? One thing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is the noise at night.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와 이건 호흡이 너무 길어갖고 이거 못 듣겠어요. 그렇죠? 이게 대화가 아니라 담화라 이래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호흡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제가 다시 한번 말로 해볼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추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One thing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is the noise at night.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요런 내용이 되겠어요. 자, 첫 번째로 설명드려야 될 것은 이 driv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drive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삼형식으로 쓰이죠. 일반적으로는 뭐뭐뭐를 운전하다잖아요. 자동차 따위를 drive my car 이렇게 이제 쓸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도 drive라는 단어는 있었어요. 그때는 운전하다의 뜻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그렇죠. 마차 따위를 drive 하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몰고 가다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drive라고 하는 단어는 현대 영어에서는 우리가 운전하다라고 많이 번역하지만 원래 뜻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자, 근데 그게 그 목적어가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나를 crazy한 상태로 몰고 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오형식으로 쓰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형식 동사 공부할 적에 왜 도대체 drive는 소개를 안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으신다면, driving me crazy.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drives me crazy. It drives me crazy.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 자, 저거는 구어체에서만 주로 쓰는 표현이고요.

0: 지문 안에서는 거의 보실 일이 없어요. Drive somebody crazy. 아시겠죠? 형용사를 이렇게 목적보호로 굉장히 잘 취해요. 혹은 투부정사도 잘 취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이거 타도록 몰고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상태가 되도록, crazy는 미치는 거죠? 내가 미친 상태가 되도록 정말 몰고 간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셨으면, 그 다음은 저 어구 전체를 통으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좀 해보세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대표 문장으로 드렸던 게 뭐예요? 문장이 좀 길어가지고 제가 좀 자르긴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잘라서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그게 나를 미치게 지금 만들고 있어. 미치도록 몰아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사실은 요 지문 안에서는 이거는 관계대명사 대시예요. 그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대명사 대시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를 정말로 미치게 몰고 가는 한 가지는 바로 노이즈가 되겠습니다. 언제? 자, at night.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구조나 호흡 자체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지금 쑥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이제 다 이해 다 되셨어요? 자, 그러시면, 자, 요 문장 연습 한번 저희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1: One thing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0: 됐어요?
1: One
0: One
1: thing
0: thing
1: that's
0: that's
1: really
0: really
1: driving
0: driving
1: me
0: me
1: crazy.
0: crazy.
1: One
0: One
1: thing
0: thing
1: that's
0: that's
1: really
0: really
1: driving
0: driving
1: me
0: me
1: crazy.
0: crazy.
1: One
0: One
1: thing
0: thing
1: that's
0: that's
1: really
0: really
1: driving
0: driving
1: me
0: me
1: crazy
0: crazy.
1: is the noise at night.
0: 그러면 is the noise at night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요 is 앞에 a라는 주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a is the noise at night 이라고 하면 하나도 안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 a의 구조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듣기 어려운 표현과 그 다음에 호흡 자체도 너무 길었어요. 그래서 좀 듣기가 좀 어려웠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전체 문장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One
0: One
1: thing
0: thing
1: that's
0: that's
1: really
0: really
1: driving
0: driving
1: me
0: me
1: crazy
0: crazy
1: is
0: is the
1: the
0: noise
1: noise
0: at
1: at
0: night.
1: night.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 the noise at night. 자, 그러면 어때요? However 이하에 지금 정답의 단서가 있어요?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우, 소음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답의 단서 문장이 역시 however 이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however 뿐만 아니라 but이 사용될 수도 있죠. 그래서 but이나 however가 등장을 하게 되면 자, 그 이후의 내용은 주목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의 내용은 뭘까요?
1: We have a right to get a good night's sleep.
0: 자, we have a right. Right은 권리예요. 자, to get a good night's sleep. 우린 잠잘 권리가 있다고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은 또 뭐예요? 이미 정답은 뭐다 냈지만.
1: But several times,
0: But several times. 하지만 몇 번에 걸쳐서
1: I couldn't sleep.
0: I couldn't sleep. 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1: Because of noise from parties.
0: 자, because of the noise, because of noise from the parties. 파티로부터 오는 소음 때문에.
1: And even loud music.
0: And even loud music. 자, 심지어는 어때요? Even loud music. 커다란 음악으로부터 오는 소음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체가 사실은 한 문장이거든요. 자, 호흡이 좀 길어서 잘라드렸습니다.
1: But several times I couldn't sleep. Because of noise from parties and even loud music.
0: 가능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요 셋. 요 정도로 지금 잘라져서 지금 여러분들 귀에 들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1: I think this behavior is selfish.
0: 자, I think behavior selfish. 이게 지금 content words죠. 내 생각에는 어때요? This behavior였어요. 이 행동입니다. Is selfish. Is는 잘안 들리죠? 이렇게 내용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Selfish는 잘 아시겠지만 이기적인 의미가 되겠죠. 이런 행동 너무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1: They don't seem to care about others.
0: They don't seem to care about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care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I don't care. 나 그거 신경 안 써.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they don't seem to care about others라고 하면 다른 사람

0: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신경을 좀안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미 답은 나왔지만 마지막 문장입니다.
1: So, why don't we deal?
0: 자, why don't we?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자, why don't we는 자, let's의 뜻입니다. 우리 왜 뭐뭐 안 해? 하자. Why don't we? Why don't we? Why don't we? 달달달달 외워두세요. 자,
1: Why don't we deal with this problem here tonight?
0: deal with this problem here tonight. 오늘 밤이 문제를 좀 다뤄봅시다. 자, deal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 듣기 말하기 시간 아니었지만, deal은 한국말로는 뭐뭐뭐를 다루다의 타동사지만 영어로는 deal with a 일형식으로 사용하죠. wait for, look at과 같은 범주의 방에 집어넣어 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시면 여러분도 정답 못낼 이유가 전혀 없지요? 자, 다섯 개 중에 정답은 무엇입니까? 자,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의 강의는 좀 마무리를 짓고요. 여러분들 배우신 내용들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 Good evening, everyone. I'm Eric Johnson from 302. I like living in this apartment. It is located near downtown and has enough parking space. However, one thing that's really driving me crazy is the noise at night. We have a right to get a good night's sleep. But several times I couldn't sleep because of noise from parties and even loud music. I think this behavior is selfish. They don't seem to care about others. So, why don't we deal with this problem here tonight?
0: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듣기와 말하기 자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되게 여러분들 들을 만한 표현들이었지만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죠. 다잘 되면 강의 들으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들을 연습해서 숙달되고 연습해서 숙달되고 그래서 발전하는 게 결국 언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 복습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이제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놔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2: 뭐야 이거?
3: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따라만하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하세요. 본유진 스텝업의 노래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논픽션 책. 우리 친구들이 배울 것도 많고요. 독서의 자신감도 확 올릴 수 있는 그런 책을 선정해보았습니다. 책 자체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누구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준은 은근히 있다는 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What are clouds made of? 입니다. 구름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0: 궁금합니다. 이 구름의 정체가 무엇인지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진행형이 불가한 동사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왜 그게 안 되는지, 왜 ing를 못 붙이는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으로 오늘 읽어볼 부분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겠습니다.
1: What are clouds made of? By Debbie Villardi. Chapter 1. Clouds. White, fluffy clouds mean fair weather. Large gray clouds can bring rain or snow. Clouds come in many colors and shapes, but all clouds form the same way. Chapter 2. Water vapor. Clouds form out of water vapor. The sun heats the water in lakes and oceans. The water evaporates and becomes a gas. The water vapor rises in the sky. It cools down. It connects with dust, dirt, and other tiny particles.
2: The particles can include smoke, sea salt, ash, and pollutants.
0: What are clouds made of? 바로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와, 저기 하늘에 있는 저 구름이 어마어마한데 저게 왜 안 떨어지지? 라는 거. 혹은 저 구름은 뭐지 도대체? 맛은 어떨까? 라는 거. 아, 사실 저 엄청 많이 어릴 때 많이 생각해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궁금증을 해소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이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Clouds. 구름입니다. White. Fluffy clouds mean fair weather. White. 하얗고요. 흰색이고. Fluffy라고 하면은 폭신폭신해 보이는 clouds, 구름들은 mean,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fair weather. fair이라는 것은 맑은, 좋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맑은 날씨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아주 하얀 구름, 이렇게 뭔가 솜 같은 그런 구름이 하늘에 막 떠 있으면은 맑은 날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Large gray clouds can bring rain or snow.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떠냐면 아주 크고 gray clouds, 큰 회색 clouds, 구름은 can bring,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올지도 모르냐면, 무엇을 가지고 올 수도 있냐면 비나 눈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Clouds come in many colors. 구름은 come in many colors. 많은 색깔이 있고요. And shapes, 그리고 많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But, 그러나 all clouds form, 그러나 모든 구름들은 form. form이라는 것은 명사로서는 형태라는 것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but all clouds라고 돼 있죠. 이게 주어이고요. 그 다음에 form이 동사로서 쓰였네요. 그래서 동사로서는 만들다, 형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의 색깔의 그런 구름이 있지만 모든 구름들은 form이 형성합니다. The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여기 있는 이 동사, 이런 주의 동사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Fun Reading Grammar, 진행형이 불가한 동사입니다. 진행형이 불가하다는 것은 우리말로 했을 때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것. 그게 예를 들자면 영어로서는 BING,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또 여러 가지 진행형 시제가 있죠. 그래서 이 진행형으로 쓸 수가 없는 그런 동사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행형 불가 동사가 이런 것들이 있고 왜 안 되는지 그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동사들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She's running in the park. 그녀는 공원에서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They are reading a book. 그들은 책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괜찮죠? 괜찮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BING, BING 둘 다 현재 진행으로 쓰였고요. 진행이라는 것은 뭔가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고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진행형이라는 거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올바른 문장이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동사는 왜 진행형이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볼까요? run이라는 거, read라는 거. run이나 read는 뭐냐 하면 그 동작, 일단은 움직임이 있고요. 동작을 나타내는데 동작을 하기 전과 하는 도중과 하고 난 그 후로 명확하게 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뛰기 전, 자, 아직 안 뛰었습니다, 저는.

0: 이제 곧 뜁니다. 자, 뛰기 전에 그 준비, 뛰기 전 상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막 달리는 그 도중이 있고요. 달리는 중이 있겠죠. 그 다음에 뛰고 난 후에, 힘들어. 물, 물, 물. 이렇게 뛰고 난그 후의 상태가 명확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즉, 동작이 있는 동사들은 대부분 진행형이 가능한데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 한번 볼까요? 좋아하다, 싫어하다, 알다, 가지다, 의미하다. 이게 진행형이 안 됩니다. 왜안 되냐 하면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동사들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좋아하는 상태이고요. 싫어하는 상태이고요. 막 싫어해야지, 싫어하는 동작, 이렇게 동작이 안 된다는 거죠. 싫어하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다음 알고 있는 그 상태, 뇌. 아, 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동작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는 그 상태라는 것이죠. 제가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비칠지라도 이 설명을 위해서 제가 아주 짧게 연기를 하는 거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have도 가지고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제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가지고 있는 중이다. 우리말로는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영어로는 아, 가지고 있는 중이야. 가지고 있는 중이야. 가지고 있는 중이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끝이라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의미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I know the answer. 나는 답을 알고 있다. 맞죠? 나는 답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걸 진행형으로 만들어 보면 I am knowing the answer. 나는 답을 알고 있는 중이다. 나는 지금 답을 알고 있는 중이야.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중이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 그냥 그 상태로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진행형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은요. He likes chocolate. 그는 초콜릿을 좋아한다. 괜찮죠? 좋아한다라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진행형으로 못 만듭니다. He is liking chocolate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그는, 제가 그 he라고 치면, 초콜릿을 좋아하는 중이야. 초콜릿을 좋아하는 중이야. 이렇게 진행형으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냥 좋아한다라는 그 상태로 딱 끝난다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그는 초콜릿을 좋아하는 중이야라고 하면 왠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영어로서는 이게 동작이 아니기 때문에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동작이 마치 뭔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나타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 have a car.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 am having a car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틀린 문장이 됩니다. 나는 차를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는 중이다.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는 아니고요. 예외라기보다는 좀 주의사항인 거죠. 어떤 게 주의사항이냐면 have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다. 저는 리모컨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have의 의미, 가지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게 음식과 함께 쓰이게 되면 먹다라는 의미로 바뀌거든요. 먹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햄버거가 있다고 칩시다. 햄버거가 있는데 제가 I am having a hamburger.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진행형으로 바꾸면 될까 안 될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친구들 한번 판단해 보세요. have는 상태 동사, 가지다는 상태,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진행형이 안될것 같은데 만약에 have가 먹다라는 의미라면은 진행형이 되지 않나? 먹기 전, 먹는 도중 그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먹고 난 후에 그다 먹은 그 상태가 있다면 진행형이 되지 않을까요? 딩동댕동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we are having lunch right now 이렇게 우리는 지금 right now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 중이다. 만약에 이게 동작으로 바뀐다면 같은 have라는 동사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동작을 나타낸다면 어떤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상태를 나타낼 때는 진행형이 안 되고 상태를 나타내지 않고 동작을 나타낸다면 당연히 진행형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동사들, 여기에 있는 이런 동사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동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진행형이 안 된다. be, ing, ing를 못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깔끔하게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러면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1. Clouds. White, fluffy clouds mean fair weather. Large gray clouds can bring rain or snow. Clouds come in many colors and shapes, but all clouds form the same way.
0: 챕터 2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제목이 water vapor이 되겠습니다. water vapor이라고 하면 vapor, 증기가 됩니다. 그래서 water vapor, 바로 수증기가 되겠죠. 그래서 물의 증기입니다. Clouds form

0: out of water vapor이라고 돼 있네요. 구름은 form, 형성이 됩니다. 만들어집니다. out of라는 것은 뭐뭐 밖으로라는 것이죠. 뭐뭐 밖으로, 뭐 밖으로 만들어지냐면 물 증기 밖으로, 즉 수증기 밖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구름이라는 것은 수증기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물 증기가 여기 있으면 이 밖으로 나오는 게 이제 구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인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구름은 만들어지죠. 어디로부터? 수증기로부터 만들어진다. 그래서 out of는 뭐뭐로부터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랍니다. The sun heats the water in lakes and oceans. 위에 태양이 있습니다. 햇볕이 heats. 열을 가합니다. heats 맞죠? 데운다라는 것이 되겠죠. 열을 가하게 됩니다. 어디에 있는 어디에 열을 가하게 되냐면 water 물에 열을 가합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 물에 열을 가하냐면 제 손에 있는 물통이 아니라 in lakes 호수들이나 혹은 바다에 햇볕이 막 내려쬐면서 거기에 열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데우게 되겠죠. The water evaporates and becomes a gas. 그리고 나서 물은 어떻게 됩니까? 호수나 바다에 계속 햇볕이 내려쬐면은 더워지겠죠. 막 뜨거워지고 데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물이 어떻게 됩니까? evaporates 되겠죠. 왠지 모를 것 같습니까? 이 단어를 혹시나 모르더라도 이 뒤에 있는 맥락으로 파악할 수가 있겠죠. The water, 물이 evaporates 하고요. and becomes gas. 기체가 된답니다. 그럼 여기 있는 evaporate은 물인데 이게 기체로 되는 과정.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바로 증발하다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르는 단어의 의미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답니다. 물은 증발하고요. and becomes gas. 그리고 기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The water vapor rises in the sky. 그리고 이 물증기, 수증기라고 했습니다. 수증기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rises 올라갑니다. It cools down. 하늘로 올라가면 그 수증기들이 식습니다. Cools down. 온도가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식습니다. It connects with dust, dirt, and other tiny particles가 되어 있네요. 이 수증기들은 connects, 연결이 됩니다. 연결합니다. 뭐와 연결이 되냐면, dust는 먼지가 되겠죠. 그 다음, dirt는 흙이 됩니다. 공기 중에 미세한 먼지들이나, 그 다음에 dirt, 흙이나 흙 입자들, 흙도 막 흙먼지 같은 이런 작은 입자들은 떠다닐 수 있겠죠. 그리고 흙이나, and other tiny particles, 그리고 다른 아주 작은 tiny, 아주 작은 particle이라고 하는 입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작은 입자들과 결합하게 됩니다. 수증기가 다른 먼지나 흙이나 다른 입자들과 결합한다가 되겠죠. The particles can include. 그리고 여기 나온 other tiny particles, 다른 작은 입자들은 여기에 나오죠. The particles. 그 입자들은 can include.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포함할 수가 있냐면, smoke, 연기라든가, 우리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연기들 있잖아요. 매연일 수도 있고, 연기나, 혹은 sea salt, 바다 소금이나, and ash. ash는 뭐예요? 재가 되겠죠. 재나, or, and pollutants. pollutants는 바로 오염 물질이 됩니다. 우리가 참고로 제가 적어두었죠. pollute이라고 하면 바로 오염시키다라는 것인데, ant가 붙으면서 오염시키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염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염 물질이 되겠죠. 이런 오염 물질들을 포함할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수증기가 이런 여러 가지들과 결합해서 쭉 하늘로 올라가겠죠. 이런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입자들과 결합하겠죠. 그래서 이게 왠지 구름이 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음원으로 이때까지 읽었던 것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apter 2. Water vapor. Clouds form out of water vapor. The sun heats the water in lakes and oceans. The water evaporates and becomes a gas. The water vapor rises in the sky. It cools down. It connects with dust, dirt, and other tiny particles.
2: The particles can include smoke, sea salt, ash, and pollutants.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새로운 단어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2: Fair. Fair. The weather today is fair and sunny. Form. Form. But all clouds form the same way. Evaporate. Evaporate. The water evaporates and becomes a gas. Particle. Particle.

0: particles floated in the sunlight. Pollutant. Pollutant. The particles can include smoke, sea salt, ash, and pollutants.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정말 정말 많이 나오는 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가 뭐냐면 바로 밖으로.

evaporation이라고 있습니다. evaporation 뭐냐면 바뀌죠. 그럼 e가 바뀝니다. 그리고 vapor 아까 나왔었죠. 증기입니다. 증기, 수증기가 되겠죠. ate은 뭐냐면 먹었다. 이 eat의 과거형 아니고요. 뭐뭐로 만들다, 뭐뭐화하다, 뭐뭐 만들다라는 동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증기를 밖으로 나가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증기화시켜서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액체가 있는데 이거를 공기로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게 한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증발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쉽죠. 생각보다 간단한 단어랍니다. 이제 보니까 evaporate 그 안에 vapor이 들어간 것도 눈에 보이고요. e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뭐로 만들다 a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익혀두시면 단어 암기하는데 훨씬 더큰 도움이 된답니다. 자, eject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eject도 은근히 많이 접할 수가 있답니다. 일상에서 쓰고 스포츠에서 쓰고 과거에 어떤 기계들에서 뭔가를 빼낼 때도 eject라는 게 있었고 아주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e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밖을 의미하죠. ject는 던지다를 의미합니다. 던지다, 무언가를 던지다. 그래서 밖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배출하다. 밖으로 던지는 거니까 뭔가를 배출하다 혹은 방출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단어가 결합이 되고 그 결합되는 그 원리를 알게 되면 훨씬 더 쉽게 단어를 암기할 수 있고 이 기억 속에서도 오랫동안 유지가 되기 마련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리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입니다. 오늘도 김성백의 영어 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영국의 유명한 잡지죠. 이코노미스트에서도 코로나 시대에 한국의 층간소음이 더욱더 심각한 병폐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를 특별히 층간소음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투데이 토픽스, 그리고 첫 번째 토픽은 Driven crazy by noise from upstai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Driven crazy, 거의 한계 상황까지 밀려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noise from upstairs, upstairs 위쪽을 얘기하고요, downstairs 밑에 쪽을 얘기하니까요. 바로 위에서 들려오는 소음, 층간 소음으로 인해서 정말 한계 상황까지 치닫는 그러한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1: Driven crazy by noise from upstairs. So many South Koreans are suffering from noisy neighbors. In a country where nearly two-thirds of people live in apartments, noise between floors is a social issue that cannot be taken lightly.
2: Driven crazy by noise from upstairs. So many South Koreans

0: Americans are suffering from noisy neighbours. In a country where nearly two-thirds of people live in apartments, noise between floors is a social issue that cannot be taken lightly.
1: Suffer from
2: noise between floors, noise from upstairs, upstairs noise, interfloor noise,
0: noise between floors, noise from upstairs, upstairs noise, interfloor noise.
2: Take lightly, take seriously,
0: take lightly, take seriously.
1: 첫 번째 표현은 suffer from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뭐뭐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라고 할 때 suffer from something 이렇게 쓰니까 역시 기억하시고요. 아, 오늘의 주요 표현입니다. 층간소음이라고 할 때 noise between floors, 층 사이에서 오르내리는 소음, 즉 층간소음이라고 하거나 noise from upstairs, 오늘 제목에 나온 표현을 쓰거나 upstairs noise 혹은 interfloor noise 다양하게 쓰는데요. 요 정도 표현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Take something lightly. 뭔가를 가볍게 여기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반대말은 take something seriously. 뭔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니까 take lightly, take seriously. 같이 역시 기억하시죠. 자, 오늘 중요한 문제, 층간소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o many South Koreans. 당연히 주어니까 끊어가야 되겠죠. 자, 너무나 많은 한국인들이 are suffering from noisy neighbors 라고 되어있군요. suffer from, 뭔가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할 때 쓴 표현이고요. 문자 그대로 보자면 소란스러운 이웃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여기서는 이웃의 소음으로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한국인들이 이웃의 소음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오늘의 꿀팁입니다. suffer란 말과 suffer from을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suffer something 그리고 suffer from something 의미가 좀 다릅니다. suffer는 나쁜 일을 겪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experience라는 의미가 되겠죠. 반면에 suffer from은 어떤 나쁜 일로 인해서 고통을 받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요. 예문을 들어보면 확실해집니다. 심장 마비나 심장 발작이라는 말이 있죠. A heart attack입니다. 이때 a heart attack은 suffer 하는 거예요. Suffer a heart attack. 이건 셀 수 있죠. 하루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즉 발작을 겪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suffer a heart attack 이렇게 쓰는 반면에 심장 질환으로 고통을 겪다라고 할 땐 suffer from heart disease. 이때는 추상명사 썼습니다. heart disease. 그래서 suffer from heart disease. 그땐 suffer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요 두 가지 표현을 꼭 좀 구분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겪다가 아니라 이걸로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suffer from 쓰셔야 되겠군요. In a country where nearly two-thirds of people live in apartments.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지금 어느 나라 얘기할까요? 당연히 한국을 얘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알잖아요. 글을 쓴 사람도 알고, 읽는 나도 알고, 읽고 있는 앵커도 알고, 듣는 청자인 나도 알고. 그러면 당연히 덜을 써야 될 것 같지만 관계절로 이러이러이러이러한 한국이란 나라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면모 가운데 한 가지를 관계절로 강조할 때 그때는 꼭 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관계절 앞에 덜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덜을 쓸 때도 있고 어를 쓸 때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를 쓰는 것이 옳습니다. 즉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량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이 한국이란 나라에서 noise between floors,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이 is a social issue,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중요 사안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that cannot be taken lightly, 그렇습니다.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that we should take seriously,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조금 관심을 기울이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3: Do
2: driven crazy.

0: easy by noise from upstairs. So many South Koreans are suffering from noisy neighbors. In a country where nearly two-thirds of people live in apartments, noise between floors is a social issue that cannot be taken lightly.
1: Driven crazy by noise from upstairs. So many South Koreans are suffering from noisy neighbors. In a country where nearly two-thirds of people live in apartments, noise between floors is a social issue that cannot be taken lightly.
2: The cause of Texas blackouts. Blackouts는 정전 사태를 얘기하죠. 텍사스에서 발생한 정전 사태의 원인, 과연 무엇일까요?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0: The cause of Texas blackouts. After a winter storm pounded Texas with record snowfall, millions were left without electricity. Many politicians blamed deregulation on the energy market for the blackouts.
1: The cause of Texas blackouts. After a winter storm pounded Texas with record snowfall, millions were left without electricity. Many politicians blamed deregulation on the energy market for the blackouts.
2: 역시 정전 얘기 나오니까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요. 내가 알고 있는 단어 같지만 잘못 알고 있는 단어일 수도 있고요. 자, 역시 news keywords 살펴보겠습니다.
0: Pound.
1: Pound.
0: Deregulation.
1: Deregulation.
0: Blackout. Power outage.
1: Blackout. Power outage.
2: 오늘 news keywords의 첫 번째 단어는 pound입니다. 이때 파운드는 영국의 파운드화라든가 무게를 잴 때 454g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다, 강타하다, strike, hit이란 개념으로 쓴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Deregulation, regulation이 규제이기 때문에 deregulation, 규제 완화라고 할 때 쓴 표현입니다. Blackout, 제목에 나온 것처럼 정전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power outage라고도 씁니다. Power outage, blackout. 다 정전 사태가 되겠군요. 자, 요 표현만 가지고는 사실은 해석에 도움은 되고 청취에 도움은 됩니다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After a winter storm pounded Texas with record snowfall 이라고 되어있군요. Rainfall 이라고 하면 강우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Snowfall 이라고 하면 강설량을 얘기하는데요. 자, winter storm입니다. 겨울에 눈 폭풍을 얘기하는 거죠. 눈 폭풍이 텍사스를 강타하면서 with record snowfall, 기록적인 강설량을 동반했는데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기록적인 강설량을 동반한 겨울 눈 폭풍이 텍사스를 강타한 이후에 millions were left without power, without electricity 라고 되어 있군요. Be left without,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군요. Be left without, 뭐뭐가 없이 남겨지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 잠시 후에 우리가 오늘의 표현과 패턴에서 조금 더 근본적인 내용을 좀 볼 겁니다. 자, 일단 leave라고 하는 말은 어떤 상황에서 leave somebody 형용사 혹은 형용사 구를 쓰게 되면 누구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만들다, 빠뜨리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즉, 이런 문제로 인해서 텍사스 주민 수백만 명이 정전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전기가 끊어졌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군요. Many politicians blamed deregulation on the energy market for the blackouts. 크게 보면 blame A for B 이 구문입니다. 많은 정치인들은 이번 텍사스의 blackouts, 정전 사태에 대해서 에너지 시장의 규제를 blame, 비난하다가 아니고 그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라고 이해하시고 이 문장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시죠.
0: The cause of Texas blackouts. After a winter storm pounded Texas with record snowfall, millions were left without electricity. Many politicians blamed deregulation on the energy market for the blackouts.
1: The cause of Texas blackouts. After a winter storm pounded Texas with record snowfall, millions were left without electricity. Many politicians blame deregulation on the energy market for the blackouts.

0: 오늘의 표현과 패턴입니다. 자, 오늘의 패턴은 물주 구문을 활성화하다. 즉, 사물 주어 구문을 활성화하자라는 내용인데요.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번 태풍으로 인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쓰죠? Due to, because of를 쓰게 됩니다. 문장이 길어지죠? 복문 구조로. 이번 태풍으로 인해 수천 명의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게 쓰냐면, Due to the storm, thousands of people have become 수재민. 근데 수재민은 영어로 못하는 거죠. 수재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원어민들의 경우에, 특히 교육받은 원어민들이 기사를 쓰거나 이럴 때, 의외로 그런 구문을 잘 쓰지 않죠. The storm, blank, thousands of people, blank. 이렇게 씁니다. 즉, 이때, 이번 폭풍이가 아니고, 이번 태풍으로 인해, 라는 부사적인 의미로 우리말로는 해석이 되지만, 영어로는 이렇게 쓰는 거죠. The storm left thousands of people homeless. 이게 전부예요. The storm left thousands of people homeless. 이렇게 쓰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수천 명이 homeless, 집을 잃었습니다. 혹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혹은 수재민이 되었습니다. 수해를 입었습니다라고 할때 동시에 쓸수 있는 표현이죠. 길거리에 나앉다가 sitting on the streets가 아니라는 거죠. Thousands of people were left homeless in the wake of the storm.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 더 쉽게 쓰는 표현도 있겠죠. 이번 태풍으로 인해 수천 명이 집을 잃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수재민이 되었다를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 Thousands of people were blank by the storm. 이때 수동태로 쓰면 뭐가 들어갈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수재민이 되었다. 수해를 입었다. 피해를 본 거죠. Were affected by the storm.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훈련도 자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affect, 영향을 미치다. 이 단어를 외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태풍으로 수해를 입었다라고 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이 문장 들어보시겠습니다.
1: Thousands of people were affected by the storm.
2: Thousands of people were affected by the storm.
0: 'Being an anchor yourself.' 내가 직접 기사를 작성하고 들어보고 말해보는 시간이죠. 자, 오늘은 'Taking revenge on noisy neighbors.' 아, 이거 좀 심각한데요. 'Noisy neighbor'예요. 보편적으로 이제 윗집이 되겠죠. 아마 서로 경험은 다 있을 겁니다. 일부의 가해자이자 일부의 피해자가 우리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Take revenge.' 보복하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소음을 일으키는 이웃에게 보복하기라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등 층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being an anchor yourself에 나오는 지문들은 정말 주제는 달라도 우리나라에서 신문이나 사설이나 평상시에 정말 많이 쓰는 주제로 만들어 오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분명하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아파트 주민들은 때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쿵쿵쿵쿵쿵. 그리고 막 음악 소리 크게 들고. 근데 본인도 사실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자, 아이들의 뛰는 소리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분쟁은 뭐라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분쟁은 dispute이라고 쓰면 되겠군요. dispute. territorial dispute라고 하면 영유권 분쟁이라고 하고요. trade dispute라고 하면 무역 분쟁이라고 하죠. 아이들이 뛰는 소리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만, 실제로 이제 영미권에서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he pitter-patter of little feet. 애들 발이 작잖아요. Little feet. 그래서 the pitter-patter. 좀 어려우면 the sound of little feet. 이렇게 씁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the sound of children running. 그죠? 아이들이 뛰는 소리다. 라고 쓰시면 되겠군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3일 전에 있었던 문제냐? 그거 아니고요. Something is nothing new. Something is hardly new. 결코 어제 오늘 문제는 아니다라고 할때 클리셰처럼 많이 쓰는 구문입니다. 자, 정리하죠. Disputes over upstairs noise. 자, 층간 소음으로 인한, 정확히는 위층의 소음으로 인한 분쟁인데요. 어떤 소음이 포함될까요? Including 아이들의 뛰는 소리, the pitter-patter of little feet, the sound of little feet are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 거죠. In South Korea, 당연히 are hardly new 혹은 nothing new in South Korea.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disputes over upstairs noise, including the pitter-patter of little feet, are nothing new in South Korea.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아파트 주민들은 때로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자, 아파트 주민이라고 할 땐 apartment resident라고 하거나 dweller라고 합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city dwellers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 할 때 deal with the issue, 혼자의 힘으로 on one's own, 이렇게만 쓰시면 깔끔해요. on one's own, 혼자의 힘으로. 자, long suffering apartment dwellers,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sometimes take matters into blank, 요거 수고입니다. 조금처럼 sometimes deal with the issue on their own, 괜찮고요.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요거 수고니까 꼭 알아주십시오. Take matters into one's own hands.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1: Disputes over upstairs noise, including the pitter-patter of little feet, are nothing new in South Korea. Long-suffering apartment dwellers sometimes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2: Disputes over upstairs noise, including the pitter-patter of little feet, are nothing new in South Korea. Long-suffering apartment dwellers sometimes take matters into their own hands.
0: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중요한 표현을 엮어봤습니다. Today's expressions. 들어보시죠.
1: Noise between floors. Noise from upstairs. Interfloor noise.
2: Noise between floors. Noise from upstairs. Interfloor noise.
1: Take lightly. Take seriously.
2: Take lightly. Take seriously.
1: Deregulation.
2: Deregulation.
1: Blackout. Power outage.
2: Blackout. Power outage.
1: The pitter-patter of little feet. The sound of little feet. The sound of children running.
2: The pitter-patter of little feet. The sound of little feet. The sound of children running.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MP3와 스크립트 다 다운 가능합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그레미 코치 표준편 제18강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정코치입니다. 잘 왔습니다. 우리요, 이제 드디어 제일 마지막 관문까지 왔어요. 사실 책은 좀 많이 남아있죠. 교재는 좀 많이 남아있겠지만 사실상 문법의 마지막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요. 가장 어려운 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관계대명사는요, 딱 하나만 아시면 돼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도전을 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아주 천천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요거 잡으면 고3까지 걱정 없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전공자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 통해서요. 오늘 배울 내용 확인합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오늘 강의 열심히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은 이 퀴즈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 네모안에 알맞은 말. 이 네모 이제 세 글자입니다. 이 세 글자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되거든요. 자, 답을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괜찮아요. 오늘 강의 열심히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딱 펼쳐 주시고요. 유닛 확인해 주시고요. 유닛 41입니다. 주어 역할하는 관계대명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관계대명사를 쑥 들어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관계대명사 제일 어려운 문법인 만큼 아주

천천히 이 전코치의 특구와 함께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관계대명사가 하여튼 제일 어려운 거 맞아요. 고등학생들도 진짜 어려워하고요. 중학생이 잡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거를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로 얘네가요. 관계대명사 하면은 그래도 문법 좀 공부한 친구들은 뭐 who, that 이런 애들로 알고 있을 거예요. 보통은 문법 문제로 많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맨날 막 문제만 풀다 보니까는 관계대명사가 뭔지를 몰라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관계대명사가 뭐냐면요. 두 문장을 합쳐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두 문장이 있어요. 두 문장 있고, 두 문장 있고, 두 문장이 있습니다. 짤막짤막한 두 문장이 있는데요. 이거를 하나로 합치려고 합니다. 뭐 합치는 이유는요. 너무 짧은 두 문장 이렇게 있으면은 오히려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두 문장을 이렇게 하나로 합쳐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 문장이나 이렇게 합칠 수는 없고요. 두 문장이에요. 이 노란색 보이시죠? 이 노란색들이 뭐냐면은 같은 대상이에요.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I like the girl. I like the girl. 나는요 소녀를 좋아합니다. She lives next door. 그녀는요, 옆집에 살아요. 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the girl이랑 she랑 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두 문장에 공통적인 게 들어가 있을 때이두 문장을 합칠 수가 있는데요. 합치는 방법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뒷문장에 있는, 이 뒷문장에 있는 she를요, 빼요. 그냥 뺍니다. 자, 그리고 그 자리에 이거 두개 연결하려면 접착제가 필요하잖아요.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관계대명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 관계대명사가 뭐인지는 우리가 잠시 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적절한 관계대명사를 딱 집어넣으면 이두 문장이 찰싹하고 달라붙게 됩니다. 미리 잠깐 알려드리면은 보통 뭐 that 같은 거 넣으면 연결되잖아요. 여기도 that 넣으면 됩니다. 예, that을 넣어도 말이 돼요. 그래서 that을 딱 집어넣으면은 I like the girl. That lives next door. 요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두 문장을 합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밑에 것도 보세요. I like the girl. 나는요, 여전히 그 소녀를 좋아하는데요. I saw her at the bus stop. 내가 그녀를요, 버스 정류장에서 봤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요, the girl이요, 뒷문장에서 her의 형태로 있단 말이죠. 자, 이래도 두 문장 합칠 수 있습니다. 여기 뒤에 있는 her를 빼요. 그리고 이 자리에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거 그냥 또 무난하게 한번 that 넣어볼게요. 그냥 that을 넣을게요. that을 딱 집어넣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접착제 바를 때요. 이거 두개 연결하는데 접착제를 여기다가 바르면 안 되죠. 두 문장이 연결되는 여기다가 접착제를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that이 앞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I like the girl that I saw at the bus stop 이라는 문장이 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I like the girl. 나는 역시 그 소녀를 좋아하는데요. Her hair is long. 그녀의 머리카락이 길다라는 겁니다. 그때 요거 두 개가요. 같다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같은 대상에서부터 뭔가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요 her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소녀의란 뜻이죠. 그랬을 때는 얘를 조금 독특하게 우리가 알맞은 접착제 후즈를 써줘가지고요. 이 후즈를 집어넣습니다. 허를 빼고요. 후즈를 집어넣게 되면은 I like the girl whose hair is long 하면서 두 문장이 딱 합쳐지는 거예요. 자, 이 설명요. 여러분들 반복해서 한두 번, 세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대명사 왜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두 문장이 있어요. 두 문장 합치고 싶어요. 아무 두 문장이나 합칠 수는 없고요. 두 문장에 공통적인 게 들어있을 때, 뒤에 거 빼고, 접착제 집어넣어서 딱 붙여주는 거, 요게 이제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문장을 합쳐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해가 안 됐을 만한 부분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뭐, that을 집어넣고, whose를 집어넣고 할 때, 왜 whose지? 특히나 막 이런 생각 좀 했을 수 있잖아요. 그 뭐냐면은 집에서 뭐 물건 같은 거 만들어 봤나요? 접착제 써봤어요? 우리 뭐 부러졌을 때 접착제 많이 쓰죠. 근데 플라스틱 붙일 때랑 나무 붙일 때랑 뭐 종이 붙일 때랑 우리 접착제 다 다른 거 쓰죠?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접착제를 다 다르게 사용을 합니다. 얘네도 마찬가지.

맞습니다. 아무 접착제나 막 쓰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딱 적합한 접착제를 써줘야 되고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말하면 이 경우에 따라서요. 알맞은 관계 대명사를 써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요. 이제 아주 많이 봤을 법한 이런 애들이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후라던가, 위치라던가, 뭐, 대시라던가, 막 이런 애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접착제의 종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이제 여기 표가 있죠. 요거 이제 다음 화면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건데, who, which, that 하면서 이제 그 표. 어떤 문법 책에서 봤을 법한 그런 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부터 막 시작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관계대명사의 종류를 나타낸 거고요. 어떤 접착제 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요, 알맞은 접착제를 꺼내가지고, 이용해가지고 두 문장을 붙여야 됩니다. 근데, 알맞은 관계대명사 고르는 방법은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선행사라는 말이 있죠. 요 말이 이제 계속 나올 건데요. 선행사가 뭐냐면은, 아까 그 앞에 있던 앞문장의 그 명사 있죠. 앞문장에 있던 그 명사, 소녀 있잖아요. 그 앞문장의 명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때 그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면은 사람이 아닌 사물이냐, 동물이냐. 사물, 동물의 공통점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냐, 아니냐를 한번 다 생각을 해줍니다. 첫 번째 생각할 거.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거는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요. 또 다음 시간까지 계속 배우게 될 건데요. 뒷문장에서 그 명사죠. 명사가, 그 소녀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는가, 그거를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뒷문장에서요, 소녀가 주어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주격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오늘 바로 배우게 되고요. 그랬을 때는 주격. 그다음에 이제 목적어 자리에 있으면은 목적격. 그리고 그 명사의 이렇게 됐으면 이제 소유격이라 그래가지고요. 이게 다예요. 살짝 복잡하죠. 근데 두 개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냐, 사람 아니냐, 딱 한번 생각해주고, 아까 같은 경우는 사람이었잖아요. 소녀니까. 자, 맞죠? 자, 그리고 뒷문장에서 그 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는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은 뭐 다른 자리에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어 자리도 있었고요, 목적어 자리도 있었고요, 다양하게 있었잖아요. 주어 자리 있을 때에는 사람일 때는 who,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which, 그리고 that 같은 경우는 둘다 된다, 요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말이냐?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입니다. 그리고 뒷문장에서요, 그 명사가 목적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걸 목적격이라고 하고요. 그랬을 때는 who나 whom 쓰고요. 앞에 있는 게 사람 아닐 때는 which 쓰고요. 사람 아닌 거 상관없이 that을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이걸 소유격이라고 하는데요. 소유격은요, 뒷문장에서요, 그 명사의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까는 her 이런 형태였잖아요. 사람이면서 소유격일 때는 whose를 쓰고요. 사람 아닐 때는 whose나 of which를 써주면 되고, that 같은 경우에는 소유격이 없습니다. 뭐 that's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that은 소유격은 없다. 요렇게 한번 정리를 딱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제 정코치의 팁이었습니다. 관계대명사 뭔지 배웠어요? 두 문장 합치는 거예요. 두 문장에 있던 명사 빼고 그 자리에 접착제 넣어가지고요. 이거 두개 요렇게 합쳐주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아무 접착제나 넣을 수 없고 두 가지 생각하자고요. 앞에 있는 명사가 사람이냐, 사람 아니냐. 그리고 뒷문장에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알맞은 거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탁 접착제 넣어가지고 두 문장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게 되면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교재에서 배우게 되는 그 내용들을요,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교재를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202쪽이잖아요? that, 그리고 who, which, 그리고 동사,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냐면은, 주어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라는 건데요. 두 문장을 합쳐요. 두 문장을 합치는데, 요렇게 이제 두 문장을 합치는데, 여기에 있는 어떤 단어가, 이제 명사입니다. 그 명사가 뒤 문장에서요, 요렇게 주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이 명사를 빼내고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는 문법 용어를 좀 쓸게요. 주격 관계 대명사를 집어 넣어가지고 두 문장을 합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합쳤을 때는요, 관계 대명사 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문장으로 설명드리면은, 요 뒤에 있는 거 요거 요거. 관계 대명사 절이라고

하는 것은 요 관계대명사 다음에 나오는 요기 요 문장을 이제 관계대명사 절이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서 얘가 이제 대시나 후 같은 아이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원래 있던 주어 빼버렸죠. 그리고 얘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얘네가 이 문장에서는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요거 이해되시나요? 대시나 후나 위치를 쓸수 있다. 자, 이 접착제 왜 쟤네들을 쓸수 있습니까? 선행사가 사람 또는 이제 사람이 아닐 수 있고요. 뒤에서 주어 역할할 때는 사람일 때는 후, 사람 아닐 때는 위치, 그리고 that은 다쓸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을 딱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얘네 다음에요, 동사가 따라오게 됩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어를 뺐죠. 그리고 that을 집어넣었죠. 그러면은 주어 다음에 원래 뭐 나왔어요? 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동사가 that 다음에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긴 거는 이런 식으로 that lives, who lives 이런 식으로 얘네 다음에 동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아주 중요한 설명을 다 마쳤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도 해석 아니겠어요? 문장 해석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애들이요,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 이런 게 들어가면 문장이 되게 어렵고 복잡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쭉이 문장을 보다 보면은 이런 애들은 눈에 굉장히 잘 띕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보통은요, 괄호를 딱 열어줘요. I like the girl 한 다음에 대시나 후가 나오면 괄호를 딱 열어준 다음에 괄호를 어디서 닫느냐? 이 뭔가 지금 얘네가 지금 꾸며준 애들 아닙니까? 걸이라는 애를, the girl을요. 그랬을 때요 꾸며주는 게 끝나는 것 같은 여기다가 요렇게 괄호를 닫아가지고요. 보통은 요렇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을 하게 돼서 해석을 정리해보면 나는 옆집에 사는 소녀를 좋아한다. 요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he has lots of friends. 그녀는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대시나 후가 오게 되면서, 요렇게가 앞에 있는 그 많은 친구들을 꾸며주는 거잖아요. 어떤 친구들이냐?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또 해석해 볼게요. 야, 이런 거 3번, 세 번째 거, 요런 게참 좋죠? 별표 3개 갑니다. 이런 거 정말 좋은 게, 지금 이 대덩어리, 그리고 이후 덩어리가요, 중간에 꼈어요. people 다음에요, 얘네가 people을 지금 꾸며주면서, 사람들을 꾸며주면서, 요만큼이 문장 사이에 지금 딱 꼈고요. 그 다음에 are healthy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해석을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괄호 연 다음에요, 요거 괄호를 잘 닫아야 돼요. 지금은 요게 나눠져 있으니까 해석이 잘 되는 건데요. 실제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요거 해석할 때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적, 이제 that eat little이니까요. 적게 먹는 거죠. 조금 먹는 겁니다. 조금 먹는 그런 사람들이요. are healthy, 건강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우리가 문장들 지금 살펴보고 있고요. 좀더 해볼게요. I know a shop. 나는요, 가게를 하나 알고 있는데요. 어떤 가게냐? 이렇게 지금 괄호를 열고 닫아서 꾸며줘 볼게요. 대신에 which 씁니다. 자, 여기서 또 생각할 거왜 which죠? 가게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물이고 주격이니까는 대신에 which를 쓰게 되고요. Which sells really good meat. 정말 좋은 고기를 파는 그런 가게를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 John lives in a house. John은요, 이제 어떤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떤 집이냐면은 요 대신에 수식을 딱 받아주면서 대신에 which 씁니다. 역시 이 집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which를 써준 거고요. 이 집은 어떤 집인데요? Has a beautiful garden.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그런 집에 살고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요런 것도 참 좋죠. 치즈 다음에 바로 붙었어요. 괄호를 잘 열어줘야 되고요. 괄호를 잘 닫아야 됩니다. 여기서 닫게 됩니다. 어떤 치즈? National which comes from Scotland.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온 그런 치즈는 is the best. 최고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활용된 문장들을 봤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하고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잘할수 있겠어요? 자, 그럼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비번에서는 뭐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특히나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처음 보게 되면은 좀 낯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느낌을 어떻게 가지면 좋으냐, 그걸 좀 설명해 주는 건데요.
자, 이런 문장이 있었죠. I like the girl who lives next door 라는 문장, 우리 방금 위에서 해석했던 문장입니다. 이거를 딱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냐면은, 여기 나오는 이 who라는 애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주어를 빼고 접착제 역할로 who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원래 저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얘예요, 얘. The girl이 있었죠, the girl. 그래서 the girl 이제 she로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she가 원래 있었겠고요.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게 원래 두 문장 합친 거 아닙니까? 이 하얀색 문장이. 그럼 원래 그두 문장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보다 더 관계대명사를 제대로 이 맛을 살려서 이제 해석을 우리가 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두 문장은요. 요 she를 다시 후 자리에다가 넣어보면은 she lives next door.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은 이렇게 1번 문장 I like the girl이랑 2번 문장 요 노란 색깔 she lives next door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만든 문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찬가지 원리로요. John lives in a house. John은요 집에 삽니다. 근데 요 위치가 뭐였을까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은 뭐였겠어요? 앞에 있는 요 집이잖아요. 집. A house인데 대명사로 받으면 is죠. 네, 그것이죠. 그래서 is로 딱 바꿔버리면은 뒷 문장은요, 요 노란색인 겁니다. It has a beautiful garden. 그 집은요,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얀색 문장과 요거, 요 문장, 요 노란색 문장을 딱 합쳐서 우리는 이런 걸 만들어낸 거죠. 합치는 과정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합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집이랑 얘랑 똑같죠. it을 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관계대명사를 집어넣는데 넣을 때 접착제 종류 잘 골라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람 아니고요. 첫 번째. 그리고 주어 자리입니다. 그럼 주격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정코치 팁 했던 거 생각해 보면은 사람 아니고 주어일 때는 위치나 대세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문장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요. 굉장히 지금 좋은 내용이에요. 왜냐면은 아까도 강조했지만 뭐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보통 문제를 많이 접하기 때문에요. 맨날 우리가 뭐 하게 되냐면은 후냐 위치냐 이걸 맨날 골라요. 관계대명사가 뭔지도 모르는 채로 후냐 위치냐 막 고르는 그런 문법 문제를 풉니다. 뭐 앞에 있는 게 사람이면 후 적고 막 사물이면 위치 적고 우리는 그런 문제 푸는 기술만 자꾸만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요. 영어가 재미가 없어요. 고3 때까지 재밌게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관계대명사가 정말 어떤 문법인지 처음부터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두 문장, 원래의 두 문장으로 돌려놓고 그걸 다시 또 결합해 보고 이게 분리와 결합을 하면서 관계대명사를 완전히 우리 걸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자, 아까 이런 문장이 있었죠. People who eat little are healthy. 적게 먹는 사람은 건강하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얘네가 원래 무슨 문장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 who가요 앞에 있는 그 people 사람들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대명사로 가게 되면은 they죠 그들이죠. 그 원래는요 이런 문장이 있었을 거예요. They eat little 그들은 조금 먹는다 그 문장이랑 people are healthy랑 합치는 거죠. 그랬을 때 they가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사람이고 주격이니까는 who가 들어오면서 얘네가 이렇게 싹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되시나요? 또 가볼까요? 자, 얘네도 재밌었던 게 cheese 바로 뒤에 갖다 붙었잖아요. cheese 다음에요. That comes from Scotland is the best라는 문장이 있었죠. 그러면 요만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의 문장은요. 치즈가 최고다 이런 문장이 있었겠죠. 약간 좀 어색한 감이 있긴 하지만 이 수식을 빼버리니까 어떤 치즈가 최고다라는 그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얘네는 원래 뭐였을까? 대신에 이게 가리키는 게 치즈니까는 결국은 치즈는 이수로 받아줄 수가 있어서 이런 문장이 있었던 거죠. It comes from Scotland. 그것은 스코틀랜드로부터 왔다. 이런 문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다시 관계대명사로 합쳐보면은 it을 빼죠. it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 관계대명사 들어가는데 생각할 건두 가지. 사람 아니죠. 그리고 주격이죠. 그렇다면 위치나 대세를 넣으면 되니까는 요 자리에다가 위치 넣을까 대 넣을까? 뭐다 괜찮은데 대세를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치즈 바로 오른쪽에다 갖다 붙이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계속해 나갈 거니까요. 제가 좀 팁을 드릴게요. 얘네가요, 이렇게 바로 뒤에 갖다 붙어야 되는가? 처음에 중학교 때이 관계대명사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워요. 얘네가 지금 꾸며주는 이 명사 바로 뒤에 이 관계대명사가 막 갖다 붙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 주시면서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문장들에 많이 여러분들이 지금 익숙해져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이렇게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문장들입니다. 지금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또 연습 문제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완벽하게 얘네들과 이제 친구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꼭좀 생각해 주시고요. 분리와 결합을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 배우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뭐, 딴거 없죠. 연습 많이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엑서사이즈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갑니다. 엑서사이즈가 많이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진짜 이게 마지막 고비거든요. 최종 어떤 목적지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힘을 좀 내주셔야 되고요. 제가 픽한 문제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문제만 풀지 않을 거예요. 사실, 이 문제만 이게 막 풀다 보면은 또 이제 근본적으로 이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너무 중요하니까요. 제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갑니다. A번에 다음 문장에서 관계사절을 사선으로 구분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1번, 2번에 예시가 있죠. 예를 찾은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사선을 하나 그어주면 된다라는 건데 이 봐봐. 이거 문제만 풀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정도 수준 되면은 이거 금방 찾아가지고 이렇게 뭐 사선 긋는 거는 누구나 아마 할수 있을 거고요.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이겁니다. 제대로. 지금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I don't know the people. 나는요, 사람들을 몰라요. 라는 문장이 원래 한번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 문장이 있었고요. 뒷 문장은 뭐였겠습니까? 우리 아까 방금 했던 그 분리와 결합을 한번 생각해 봐요. 분리와 결합을 생각하면은 요후 자리에 지금 원래는 the people이 있었겠죠. 그걸 대명사로 가게 되면은 they가 있었겠죠. 이런 게 있었겠지. 그래서 they live next door. 그들은 옆집에 산다라는 두 번째 문장이 있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요 공통적인 명사나 대명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애를 빼고 they를 빼고 그다음에 이제 집어넣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어넣을 때얘 빼고 집어넣을 때요. 조건이 두 가지가 필요했었죠. 첫 번째, 앞에 나오는 저거 선행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얘가 선행사인 거예요. 앞에 있는 요거 명사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문법책에서는 선행사라고 하는데 제가 사람이냐 아니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인가? 아니면 사람이 아닌가? 첫 번째 생각할 거.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할 거는 뒤 문장에서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요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전코치 팁에서 했던 그 표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사람이다. 그럼 이제 뭔가 딱 생각이 나면서 게다가 뒤에서 이제 주어 자리다라고 하면 주격이지 않습니까? 그럼 쓸수 있는 거는 후나 대신입니다. 그래서 데이를 빼고 그 자리에다가 후 또는 데스를 집어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두 문장을 하나로 합쳐 준 거죠. 괜찮아요? 할수 있겠어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게 되는 게 이제 목적격 이런 건데 그것도 똑같아요. 지금 연습 열심히 하시면은 그것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뒤에 있는 거 빼고, 뒤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 빼고 그 자리에 적절한 관계대명사 집어넣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주격을 하는 날이라서 주격 관계대명사를 집어넣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얘네가 아마 되게 뒤에 있을 거예요. 목적어 자리에. 동사 다음에. 그래서 걔네들을 빼내고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집어넣게 될 겁니다.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원래 있는 거 빼고 접착제 집어넣는 거. 자, 2번은요. 이런 거 굉장히 좋아요. 이런 거는요. 별표를 딱 칠게요. 지금 우리가 별표 치는 문장들은 뭐냐면요. 얘네가 이 관계대명사 덩어리라고 할게요. 절인데 사실은 절이란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 절이 사실은 문장 같은 느낌의 덩어리거든요. 이 위치의 덩어리가요, 문장 사이에 확 들어왔습니다. 요런 게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덕하다음에요, 위치가 딱 나오는 순간 우리는 괄호를 열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덕하를 꾸며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는 고3까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괄호를 어디서 닫을지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닫냐면은, 일단은 이 위치가 연결되는 거는 계속 가야 돼요. 위치, 그게요, is parked, 주차가 돼 있대요. 끊을 수가 없죠? outside, 밖에 주차가 돼 있대요. 그리고 괄호가 닫힙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거, is 때문에 그런 거죠. is 때문에. is가 뭐냐면은 여기가 덕하가 주어고요. is가 동사잖아요. 이 동사는 여기에 연결되는 거지 여기랑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 앞에서 괄호를 닫아줬고요. 이런 구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주어가 중요한 거라서 주어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에서는 꾸며줍니다. 얘도 그렇죠.

이 위치 덩어리가요, 지금 더 칼가 어떤 칸지를 꾸며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가요, 이렇게 꾸며줘 버리면은 원래 주어랑 원래 동사 사이가 쫙 멀어지거든요. 이랬을 때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위치 문법을 알면은 우리는 괄호를 열고 닫아 가지고요, 충분히 해석을 잘해 나갈 수가 있죠. 해석하면은 밖에 주차가 되어 있는 그 차는 is mine. Mine 하면 나의 것이라는 거잖아요. 나의 것이다, 내 것이다. 요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 괜찮아요. 자, 그러면 원래 문장은요, The car is mine이라는 문장이 하나가 있었겠고요. 얘는 뭐였겠어요? It 정도가 있었겠죠. The car가 그 차가 대명사로는 it 정도니까 It is parked outside라는 문장이 있었겠죠. 거기서 it이 날아가고 위치가 들어오면서 두 문장이 딱 붙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 자, 얘도 마찬가지로 별표 하나 칠까요? 3번도요. The waitress입니다. 아, 이제 여종업원 아닙니까? 그런데 who가 바로 붙었잖아요. 괄호를 열어줘야죠. 그 다음에 어디서 괄호 닫아요? Who 다음에요. Served us. 우리에게 서빙을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was가 동사기 때문에 괄호를 딱 닫아주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만큼은 요 waitress를 꾸며주게 되면서 어떤 waitress? 주어를 꾸며줍니다. 우리에게 서빙을 했던 그 웨이트리스 님요 was very, very kind. 굉장히 친절했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두 문장 합쳐진 거 느껴지시나요? 왜후 썼나요? 여기서 왜후 썼나요? 선행사가 사람이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딱 보니까는 여기 동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주어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주격이 되는 거죠. 사람이고 주격이니까는 who, that 쓸수 있죠. 여기서는 who를 선택해서 이렇게 두 문장을 합쳐줬다. 괜찮습니까? 자, 우리는 문제를 넘어서서 제대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어요. 또 갑니다. 자, 4번에 I want to marry a man. 나는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who가 딱 보이고요. 사실 진짜 은근히 이 관계대명사가요. 해석할 때는요, 되게 좋다니까요. 너무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얘를 딱 발견하는 순간 괄호를 열어주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가게 되죠. 마지막까지. 뭐 문제식으로 간다면 이제 사선을 그어주면 되는 건데, 우리는 좀 괄호로 좀 편안하게 갈게요. 괄호를 딱 쳤습니다. 끝까지 괄호를 쳤고요. 요렇게가 이제 앞에 있는 man을 꾸며주는 거고요. Who will cook for me? 나를 위해서 요리하는 거 아닙니까? 아, 로맨틱하죠. 나를 위해서 요리를 해줄 그런 사람과 나는 결혼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후가 왜 들어왔을까요? 앞에 있는 요걸 보니까는 1번 조건 사람입니다. 2번 조건 will cook이라는 동사 파트가 나온 거 보니까는 주격이죠. 사람이고 주격이면은 후나 대신데 여기서는 후를 써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되셨나요? 5번 갈까요? 네는요, has a motorbike, 오토바이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대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바로 괄호 열어주고요. 끝까지 이렇게 가줘야 되겠네요. They can go over 200 km an hour 하면은 시속, 이게 이제 시속, 1시간에 200km를 갈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속 200km보다 더갈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 that은 뭐냐? 왜 대시냐? 앞에요. 첫 번째 조건. 오토바이입니다. 사물이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뒤 문장에서 얘가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봤더니요.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왜? 다음에 동사가 나오니까. 사물이고 주격이면은 사실 쓸수 있는 거는 that 아니면은 위치죠. 그러니까 지금 5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that이 아니라 위치를 써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무난하게 또 대세를 이렇게 딱 써준 거고요. 요런 식으로 우리가 문장을 분석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전부 다 주격 관계대명사고요. 자, 6번 가볼까요? 요런 것도 별표. The dog까지 아주 해석이 뭐 깔끔했죠. 개 아닙니까? 근데 바로 대시 붙습니다. 그러면 아, 이 개를 지금 꾸며주려고 하는 거구나를 눈치를 채셔야 되고요. 한번 가볼게요. That always, 항상 barks. 짖어요. 이제 bark 하면 이제 짖다거든요. 짖어요. At night, 밤에 짖어요까지는 끊을 수가 없고요. 괄호를 닫아요. 왜? belong to가요. 누구누구 소유이다. 누구누구에 속하다라고 하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동사 앞에서 딱 괄호를 닫아줘서 지금 요만큼 물결 친 부분이 괄호 친 부분이 the dog을 꾸며주고 여기가 the dog이랑 belong to랑 연결되는 거죠. 해석 정리해 보면은 항상 밤에 짖는 그 개는
belongs

시트 누구누구 하면요,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마이크의 소유다, 마이크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that은 무슨 that일까요? 왜 that을 썼을까요? 첫 번째, 요거 주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개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친구들이 막 집에서 개 키우고 이러면은 되게 막 사람이랑 되게 친하고 막 가족의 일원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 그런 생각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 영문법에서는 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걸로 기본적으로는 분류를 해요. 기본적으로 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사물, 동물 할때 이제 그걸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고, 뒤 문장에서 뭐 하나 봤더니요, 여기가 동사 아닙니까? 주어 역할하죠? 사람 아니고 주어일 때는 우리가 대시나 위치를 써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위치로 바꿨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괜찮나요? 할수 있겠어요? 자, 7번. It's a book. 그건 책이래요. 그리고 위치가 딱 보이는 순간, 괄호 열어주시고요. Which will interest you. 끝까지 가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그건 책이래요. 무슨 책이냐? Interest는요, 이제 흥미롭게 하는 거예요. 너를 굉장히 흥미롭게 할, 너의 뭔가 흥미를 자극할 그런 책이다라는 거죠. Which 다시 한번 볼게요. 왜 which인가요? 첫 번째, 사물입니다. 사람 아닙니다. 책. 두 번째 조건. 뒤 문장에서 뭘 하나 봤더니,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는 주격 아닙니까? 사물이고 주격이면은 which나 that. 그러니까는 which 써가지고 두 문장 딱 합쳤다. 지금 우리 정말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있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여러분들. 관계대명사, 이런 애들이요. 무조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고3까지 중에서 제일 어렵거든요. 지금 정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많이 연습해서 관계대명사가 전혀 어렵게 안 느껴지면은 진짜 고3까지 걱정 없습니다. 자, 8번에. 이런 것도 별 편해요. A car인데 바로 대시 붙으면서 괄호를 열었죠.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 눈치 빠른 친구들은 동사 앞에까지 가겠죠. That drives itself에서 괄호를 닫아줍니다. 왜? Will be 여기가 동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Drives itself 하면은 자기 스스로 운전하는 거거든요. 왜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인 자동차. 자기 혼자 운전하는 그런 자동차가요. Will be on the market. 이제 시장에 나올 거라는 겁니다. Soon 하면 곧 이런 뜻이고요. 이제 곧 시장에 나올 것이다. 이제 판매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 되는 거고. 요 대신 무슨 대신가 잠깐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사물이네요. 두 번째, 주격이네요. 그러니까 which that 쓸수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that을 썼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C번으로 가서요. 우리가 이제 또 픽한 문제들을 살펴볼 건데요. B번, D번, E번도 다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부 다다 풀어보셔야 돼요. 다 써보셔야 되고요. 오케이? 믿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이용해서요. 두 문장을 결합하세요. 이 문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먼저 해야 돼요. 우리가 뭐 who냐, which냐, 뭐 이런 거를 먼저 할게 아니라 관계대명사가 왜 필요한지, 왜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려면요. 이거부터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일단은 두 문장에서요, 똑같은 애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앞에 건 놔두죠. 그리고 뒤에 있는 애를 갖다가 빼죠. 얘를 뺍니다. 그리고 접착제 역할하는 관계대명사 넣는데 생각할 거두 가지죠. 첫 번째, 사람이냐,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뒤에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무슨 자리에 있는가. 요거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이거 주어 역할이잖아요. 사람이고 주격입니다. 그러면 얘를 빼고요. 여기다가 후라던가. 아니면은 that을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갖다 붙이면 되죠. 완성된 답은요. I like the boy that don't who always smiles. 항상 웃는 그 소년을 나는 좋아한다. 괜찮죠? 얘는요, hate가 싫어하다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들 싫어해요. The people don't keep their promises.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그들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공통적인 거 찾으면은 얘랑 얘랑 똑같죠? 요거 빼죠? 집어 넣을 때 무슨 자리입니까? 사람이고 주격이죠? 대시나 후를 쓰죠. 그럼 요렇게. 대시나 후를 쓴 다음에 나머지 거딱 해서죠? 나는 약속을 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을 싫어한다. 이렇게 되는 거. 또 해볼까요? 그 집은요, 되게 비쌉니다. 그 집은요, 호수 근처에 있거든요. 그 집, 그 집. 그 집, 그 집. 그 집들이죠. 그 집들.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거 뺍니다. 집어 넣어볼까요? 사물이죠. 그리고 주어 자리죠. 그럼 이제 대시나 위치인데, 여기 뒤에다가 갖다 붙일게요. 그래서 이렇게. 대시나 위치 쓰고, there are near the lake. 호수 주변에 있는 그 집들은요, 비싸다. 이렇게 갈수 있는 거.
괜찮나요? 마지막.

친구들은요, 진정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은요, 도와줘요. 너를요, 뭐할 때요, 네가요, in trouble, 되게 문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요. 자, 요거. 친구들 보이시죠? 뒤에 거 뺐습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사람

자, 오늘 시간 괜찮았나요? 그럼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관계대명사 배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합니까?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관계대명사의 종류는요, 주격, 목적격, 소유격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격을 배웠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정코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 정답이 보이실까요? Look at the girl. 저 소녀를 봐라. 그리고 딱 생긴 거 보니까 이게 동사가 나와 있는 거 보니까는 주격 관계대명사 들어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죠. 주격이죠. 세 글자죠. 후 적어줘야죠. 이렇게 꾸며주겠죠. 저 빨간 모자를 wearing 쓰고 있는 저 소녀를 봐라.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후를 이용한 문제였고요. 자, 정리할게요. 관계대명사 뭐 하는 겁니까?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접착제 같은 거였죠. 주격 관계대명사 배웠습니다. 뒷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적절한 관계대명사 딱 넣어줬어야 됐고요. 종류는 who와 which와 that 이런 아이들이 주격 관계대명사이더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도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들 잘 복습해 주시고요. 그 열공, 흔적들 여러분들 꼭 인증받으시고 좋아요 꼭 받으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야 되겠죠? 오늘 내용 잘 복습하시고 우리는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관계대명사입니다. 다음 강의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업버워이 편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까지 어떤 내용하고 있었냐면요. 밑줄 친 어휘에 대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밑줄 친 어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과는 조금 달라진 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조금 쉬운 지문에 대해서 다뤘어. 자, 근데 오늘부터 들어갈 지문들은 조금씩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쌤이 그 지문 마지막 부분마다 이 지문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우리 바로 한번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이번 시간부터 진행될 건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지문, 어떤 지문이냐면요. 2025학년도 수능 지문입니다, 여러분. 역시 수능 지문이기도 하고 가장 최근에 일어났었던 그 수능에서의 지문이기 때문에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11번 지문인데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Studies in Psycholog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의 연구는 have reported cas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례를 보고해왔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사례는 사례인데 어떤 사례라고 지금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냐면 in which competitive incentives resulted in lower task effo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competitive incentives라고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우리 저번 시간에도 incentive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했었는데 이때 incentive 뭐라고 했었어? 보상 혹은 유인책, 장려책 이렇게 말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하나 단어가 더 붙어있네. Competitive incentiv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쟁적인 유인책이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랬을 때 이런 경쟁적인 유인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는데 resulted in lower task effor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낮은 업무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보고해오고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말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렵잖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냐면요. 경쟁적으로 뭔가 보상을 제공해 주는 거. 즉, 경쟁을 시키는 거야. 너랑 나를 경쟁을 시킨 다음에 그거에서 보상을 제공해 주는 거는 결국에 무슨 결과를 낳는데? Lower task effort, 더 낮은 업무에 대한 노력이라고 하는 결과를 낳는데. 얘들아, 뭔가 보상책을 주는데 더 낮은 노력을 하게 되는 거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읽어볼까? And their focus was on the psychological underpinning of the reduction in moti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연구의 초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었대요? 어떤 심리학적인 기초, 기반에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적인 기반이었냐면 of The reduction in moti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기부여에 있어서 낮은, 즉, 낮은 동기부여에 있어서 그런 기반, 심리학적인 기반에 초점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무슨 내용을 말할지 조금만 더 읽어볼까? For example, 어려운 얘기를 하면 얘들아, 당연히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올 거야? 그 예시에 대해서 나올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Competition presents an inevitable confli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피할 수 없는, 즉, 필연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얘들아, 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어떤 갈등을 발생시키냐면, between A and B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에 갈등을 발생시킨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치. 무엇과 무엇 사이의 갈등이냐면, The motivation to achieve one's personal go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개인의 개인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동기. 즉, 내가 어떤 성적을 받고 싶어 라고 하는 그 개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동기와, 그리고 and the desire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 욕구 사이에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필연적인 conflict, 대치, 대립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desire, 욕구, 욕망 이런 거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자, 얘가 맞는 표현인지 우리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얘가 맞는 표현인지 뒤에서 한번 살펴보자면요. When the maintena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is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maintenance 하면 유지, 지속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간의 관계 유지가 중요할 때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즉, 여기서 말하는 게 뭐야? 방금 앞서서 말한 maintain good relationship with others 라고 하는 내용이랑 일맥상통하지. 즉,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하는 게 바로 뒤에 문장에 등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 1번은 표현은 맞다고 볼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바로 다음 문장에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중요할 때, 그런데 특히나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냐면요. With their counterparts in particular. 특히나 어떤 그들의 상대편과의 관계가 중요할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때. Competitors experience an internal confli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뭔가 해치고 싶지 않지. 그랬을 때 competitors, 이때 경쟁을 시키게 된다면 그 경쟁자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될 거냐면 내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경쟁을 자꾸 시켜. 그러니까 뭐가 발생해? 아, 내적인 갈등이 발생하는구나. 자, 어떤 내적인 갈등이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That can harm their desire to achieve their goa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해치는 갈등인 거지.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으면,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살짝 달성하지 않게 만드는 거지. 자, 그리고 and tainted good feeling brought about by win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승리를 통해서 가져오게 된, 즉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된그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더럽히게 만드는 거지. 왜? 내가 이기게 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은 좋지 않게 될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 우승을 하면서 가져오게 된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게더 이상

좋아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이때 2번 밑줄이 그어져 있는 부분은 internal confli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내적인 갈등이잖아. 여기서 얘들아, internal이라고 하는 거에 반대말은 뭐야? external이죠. 그쵸? 그러면 외적인 갈등이냐, 내적인 갈등이냐,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건데, 얘들아, 지금 이 박 뒤에서 수식해주고 있는 이 내용이 외적인 갈등이야, 내적인 갈등이야? 한번 생각을 해볼까? 아, 내가 승리를 통해서 얻은 그 좋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더럽혀지는 거, 이런 게 외적인 갈등이야? 누군가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싸우는 거잖아. 그랬을 때 여기서 internal conflict라고 등장하는 거 너무 잘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Exide and Lobel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found that 이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 어떤 것을 찾았냐면요. Perception of oneself as a target for upward social comparison이라고 나오는 이 부분까지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이 두 학자가 무엇을 찾아내었냐면요. 뭐에 대한 인식, 스스로 뭐라고 인식하는 거냐면 as target for upward social comparison, 이러한 상향 사회 비교의 대상으로 나를 생각하는 거. 즉, 얘들아, 여기서 잘 이해해야 돼. 상향 사회 비교의 대상으로서 자기를 인식하는 거래. 즉,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B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이 A, 즉 상향에 있는 사회적인 비교 대상으로 스스로를 인식할 때 자기가 그 B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을 때 often makes people 이러한 것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uncomfortable,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게 불편한 감정을 낳는 거야. 왜 이게 맞다고 했어? 앞에서 지금 뭔가 내적인 갈등을 지금 계속 만들어주고 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아, internal conflict, 계속해서 내적으로 갈등을 하고 있어. 나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있어. 그러면 당연히 아, 편하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겠지. 그러니까 오케이, 3번까지도 맞는 표현 되겠고요. 아직은 이상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When they believe that, 사람들이 어떻게 믿을 때 others are making envious comparison with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들에게 굉장히 시기 질투 어린 비교를 한다고 믿을 때 people feel uneasiness,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된대? 아, 뭔가 불안한 감정, 뭔가 distress 이라고 하면 뭔가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은 감정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uncomfortable이라고 하는 단어랑도 딱 맞아떨어지죠. 자, 그랬을 때 feelings of guilt라고 나오고 있어. guilt라고 하는 거는 죄책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 감정들은 자, 그런데 죄책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줄 거야.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무엇이냐면요. An emotion generally associated with high motivation for goal achiev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감정은 감정인데 주로 관련이 되어진 감정이라고 합니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진 감정이냐면 goal achievement, 어떤 목표를 달성을 위한 높은 동기부여와 관련이 되어진 감정인데 이런 죄책감 이라고 하는 감정들이요. lead to 어디로 이끌어지냐면 stronger motivation and performance in the pursuit of competitive goal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런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어디로 이어진대? 더 강렬한 동기부여 그리고 더 강렬한 수행으로 이끌어진다고 되어 있어. 어떤 상황에서? In the pursuit of competitive goal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경쟁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더 강한 동기부여를 내게 만들어 줄까? 내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은데 내가 저 사람을 누르고 올라왔어. 그럼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잖아. 이게 그 동기부여를 높이게 만들어 줄까? 아니지 얘들아, 동기부여를 낮추겠지 오히려. 왜? 죄책감이 드니까. 그랬을 때 stronger이라고 하는 표현 나오면 안 되고요. 이때 stronger 말고 뭐가 나오면 좋을까? weaker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적인 상황에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되면 뭐 하게 된다? 동기부여가 약해지게 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나왔고요. 나머지 읽어보자면

consequences of this emotional state. 이러한 감정 상태의 결과들을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즉, 이러한 감정 상태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죄책감의 감정 상태의 결과들은요, 무엇을 포함해 내고 있냐면 lower task motivation. 여기서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네. 동기부여가 낮아지게 된 거죠. In competition. 자, 그래서 경쟁에서 동기부여가 낮아지게 되었고요. And preferences for more cooperative and altruistic outcom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 대해서 더 선호하게 만들어주냐면 협력적이고 그리고 이타적인 결과를 더 선호하게 만들어준대. 자,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이러한 cooperative, 협동적이고 이타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Diminishing the significance of the outco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결과의 중요성을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하고 있어. 얘들아, 결과의 중요성을 높여버리면 이 결과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타적인 결과, 즉 협력적인 결과라고 하는 것은 결과만의 중요성을 diminish, 줄여주는 것이 맞죠. 혹은 sharing the winner's rewar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우승자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는 그런 이타적이고 협력적인 그런 결과를 선호하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지문을 얘들아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자, 이거 우리 저번 시간까지는 없었는데 쌤이 이거 한번 준비해 본 이유가 뭐라고? 이번 강의부터 강의 내용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조금 더 어려워지는데 어휘 문제 같은 경우는 얘들아 주제 파악만 잘 해도 그 주제에서 벗어난 단어를 하나 빠르게 골라낼 수 있어. 그래서 쌤이 주제 문장,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장을 가져왔으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지문의 마지막에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 겁니다. 자, 이 지문 어떤 내용이었냐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목표 성취와 그리고 인간관계 유지 사이에 inevitable이라고 하는 핵심 어휘가 있었어. 피할 수 없는 conflict, 갈등을 일으키며 타인의 부러워하는 시선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결국에는 과업 동기를 감소시키는 diminish 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할 때 쌤이 일부러 지금 영어 키워드들을 같이 넣어놨거든. 그래서 이 키워드를 잡고 이 지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면요. 12번 문제이고요. 25학년도 수능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보자면 Imagine grabbing a piece of paper between your thumb and index fing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종이를 한 장 집는 것을 상상해보래. 너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뭔가 종이 한 장을 잡는 것을 한번 상상해봐라. 자, 아마도 maybe you already are as you turn this page. 너가 이 페이지를 넘기기 위해서 이미 그걸 했을 수도 있어. 그치? 여러분, 책 한 장을 넘기기 위해서 너가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책 한 장을 넘겼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we use this type of forceful pad-to-pad precision gripp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강력하고 손가락 끝이 맞닿아 있는 정확한 잡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대. 그치? 여러분들이 딱 하나를 잡아가지고 한 페이지를 넘겼잖아. 이런 행동을 하는데 뭐 없이 without thinking about it and it literally in a sna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쵸? 여러분 의식적으로 엄지 벌리고 검지 벌려가지고 페이지 하나 넘길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yet 하지만 it was a breakthrough in human evolu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행동은요 인간 진화에 있어서 뭔가 획기적인 일이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하는 것이 획기적인 일이었구나. Other primates exhibit some kinds of precision grips in the handling and use of object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다른 영장류들 또한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러한 종류의 precision grip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한 잡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는 한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In handling and use of obje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물을 다루고 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정확하게 잡는 것들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여기가 중요한 내용이겠죠? 영장류들도 그렇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not with the kind of efficient oppos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효율적인 맞다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이때 말하는 효율적인 맞다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that our hand anatomy allo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손의 해부학적 구조가 허락해주는 이런 효율적인 맞다음은 보여주지 못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얘들아, 방금 앞서서 말한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인간은 아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였어.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 우리의 해부학적 구조가 이런 효율적인 맞다음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A번 너무 잘 나온 겁니다. 다른 영장률들도 이렇게 손가락을 쓸 수는 있지만, 인간의 해부학적 구조가 제공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니다라고 지금 흘러가고 있네. 그랬을 때, in a single hand, 한 손으로도 인간은 쉽게 잡거나 manipulate, 조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우개 같은 거 잡아보면요. 그 물건을 조작하고 그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지. 한 손으로도. 심지어는 evil small and delicate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작고 섬세한 물건일지라도 우리는 한 손으로 그것을 사용하거나 잡거나 통제할 수 있고요. 밤, 뭐 하는 동안에 adjusting our fingers to their shap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그 사물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의 손가락들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치 얘들아, 뭔가 큰 물건을 잡으려면 손가락을 크게 펴야 될 거고, 작은 물건을 잡을 거면 손가락을 작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 그랬을 때 그 사물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 손가락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reorien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향을 다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Then, with displacement of our fingertips pa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손가락 끝을, 얘들아, displacement 하면 뭘까? 이동입니다, 이동. 그러니까 우리의 손가락 끝을 이동시키면서 그 사물들의 방향을 옮길 수도 있대.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시침, 분침을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손가락 끝으로 내가 시침을 이렇게 지금 바꾼다고 해. 그러면 손가락 끝을 이동시키면서 그 사물의 뭐를 바꾼 거야? 방향을 바꾼 거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자, 손가락 끝의 이동을 통해서 사물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구나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B번도 너무 괜찮은 표현입니다. 자, 그랬을 때 Our relative long, powerful thumb and other anatomical attribut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상대적으로 길고 강력한 엄지 그리고 다른 어떤 해부학적인 요인들. 자, 그런데 이런 해부학적인 요인들에 뭐가 포함되어져 있냐면요. Our flat nails, which nearly all primates poss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모든 영장률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 납작한 nail 하면 손톱이잖아요. 이런 납작한 손톱과 같은 그러한 해부학적인 구조. 우리가 상대적으로 이 엄지가 굉장히 길고 강력한데 이런 다른 해부학적 요인들과 함께 이런 특징들이 make, 만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전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전체 문장에서 동사는 make 이 부분이 동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동사 찾았으니까 주어 찾아야겠지.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 있어? 문장에서 주어는 including 앞부분까지 이 부분이 바로 주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대적으로 긴 엄지, 강력하고 긴 엄지와 다른 해부학적인 요인들이 만들어줍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때 말하는 이것은 아마 앞에서 말한 이런 내용들이겠지. 그래서 뭔가 우리가 사물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의 손가락을 조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우리의 손가락 끝을 이동시키면서 사물들을 다시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치, 앞에서 내용이 뭐 한다고 했었어. 이렇게 손가락을 활용하면서 다양한 행동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했으니까 오케이, C도 괜찮을 겁니다. 그랬을 때 just picture 한번 상상을 해보래요. 무엇을 상상을 해볼 거냐면 trying and fail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하는 한번 상상을 해보래.
To dog-eared is paid with points.

pointy curved claw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dog ear 하면 모서리를 접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모서리를 접는 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실패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래. 이 페이지에 with pointy 굉장히 날카롭고 구부러진 발톱으로 이 모서리의 끝을 한번 접는 상상을 해봐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런데 그것은 보통은 실패할 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with a unique combination of traits라고 나오고 있어. 이런 독특한 특성들의 조합으로 the human hand shaped our history. 우리 인간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인간의 손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냈다라고까지도 말해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no question 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stone tools 우리 그 돌로 만든 도구들은요 couldn't have become a keystone of human technology and subsist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돌 도구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핵심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 뭐의 핵심이 될 수는 없었을 거냐면 인간 기술과 인간의 생계에 있어서 핵심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자, 뭐 없이는 without hands that could do the job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업무를 하는 우리의 손 없이는 이러한 돌 도구들도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생계에 있어서 핵심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맞는 말이죠. 우리의 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니까 without hands라고 표현하는 거 너무 잘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다음 문장 보면 anybody, 그 어떠한 사람들도 who's ever attempted to make a spear tip and arrowhead from a ro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시도를 해본 사람이라면이라고 해석할 거야. 무엇을 시도해 본 사람이냐면 그 창의 촉이나 혹은 화살 촉을 뭐로부터 돌로부터 만들어 본 시도해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knows that 알 겁니다. 무엇을 알 거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it excludes 그것은 excludes 배제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자, 무엇을 배제시키냐면 strong grips 강하게 돌을 잡고 그리고 constant rotation and repositio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그 돌을 돌리고 재배치하고 그리고 forceful, careful strikes with another hard o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강력하고 아주 세밀하게 내리쳐야 되는 거. 다른 단단한 물체로 계속해서 forceful, 강력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내리쳐야 하는 것을 얘들아 배제해. 여러분들이 지금 화살 촉이나 혹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창의 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무언가를 강력하게 잡고 계속 돌리고 강력하게 내리치고 하는 과정을 포함해야겠지, 혹은 요구해야겠지. 자, 이때 등장하는 excludes가 그러면 나오면 안될 겁니다. 왜? excludes는 배제하다라고 하는 뜻이니까. 자, excludes 말고 여기 어떤 표현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냐면요. requires라고 하는 동사가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과정은 어떤 내용을 요구하게 되냐면 강력하게 잡고 지속적으로 돌리고 이런 과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and even with a fair amount of know-how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노하우가 풍부하더라도 it can be a bloody busines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피가 많이 나는 작업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 이 in 5번이 답이었고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인간의 손이라고 하는 거, 즉 인간의 손이 키워드였거든. 인간의 손은 다른 영장류들과 달리 efficient한 대립구조, 효율적인 대립구조를 가지고 있고 anatomy, 해부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구 제작 같은 복잡한 조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류의 뭐를 지탱할 수 있게 됐다? subsistence, 생계를 지탱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이 글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13번 문제입니다.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30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notably라고 하면 특히라고 하는 표현이야. 자, 특히나 young animals of many species, 많은 종에 있어서 어린 동물들은요, have a special statu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별한 지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특별한 지위가 뭐냐면 a leeway period, 어떤 자유로운 시기가 있대. 그래서 어떠한 동물에 있어서도 그 어린 동물들은요, 자유시기가 있는데 누구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시기래? Granted by older members of the group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가 속한 그 그룹에 나이가 많은 그 멤버들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시기가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This break from a hierarchy is called puppy licen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위계 질서로부터의 휴식, 지금 여기서 말하는 휴식은 아마 자유라고 하는 키워드랑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이런 위계 질서로부터의 휴식은 뭐라고 불리워지냐면요.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불리워집니다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불리워졌냐면 behaviorist, 행동학자들로부터 이렇게 불리워졌는데 그 행동학자가 이러한 모습, 즉 이런 위계 질서로부터의 자유를 어디서 받나 봐. 강아지로부터 받나 봐요. 자, 그런데 하지만 it is a feature of family dynamics in the range of spec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러한 자유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family dynamic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족 역학의 특징입니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지. 어디에서? In a range of species. 다양한 종에서. 강아지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유시기라고 하는 게 다양한 종에서 등장하고 있는 건가 봐. 그랬을 때 older animals will overlook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나이 많은 동물들은요. overlook 하면 간과하다 혹은 눈 감아주다 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그 나이 많은 동물들은요. 눈 감아줄 거고요. 혹은요. gently correct 아주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교정을 해줄 거래요. 무엇을 교정해 줄 거냐면 an inappropriate display of dominanc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우월의 부적절한 표현, 이게 우쭐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쭐대는 것에 잘못된 그런 표현을 gently correct, 굉장히 부드럽게 교정해 줄 거고 그리고 어떨 때는 눈 감아주기도 할 겁니다. 자, 얘들아, 눈 감아주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 자유시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눈 감아주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puppy license 이러한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also covers pl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놀이의 영역도 다룹니다. 포함합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놀이의 영역도 포함한다는 거는 얘들아, 뒤따라 나오는 예시가 뭔가 눈 감아주거나 혹은 아주 부드럽게 교정해주는 그런 자유시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도 되겠지. 자, 그럼 뒤에 예시 한번 볼게. Older dogs seem to enjoy puppy playful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나이가 많은 강아지들은 나이가 어린 강아지들의 playfulness 라고 하면 장난기거든요. 장난기를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장난기를 즐긴다는 말인 것조차 지금 어떤 내용이야? 자유시기를 줬다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자, 이러한 놀이의 영역도 포함합니다 라고 하는 covers 이미 맞는 표현이다. 그치? 자, 그리고 it may encourage young dogs, 그리고 그 새끼 강아지들로 하여금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자, 어떤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냐면요. by 어떻게 함으로써? wrestling more gently, 더 부드럽게 레슬링을 같이 해주거나 barking more softly, 더 부드럽게 짖거나 혹은 and sometimes letting the puppies w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강아지로 하여금 때때로는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거죠. 자, 여기 모습까지 봤을 때 어때? 아, 자유시기를 부여받고 있구나. 누가? 강아지들이 자유시기를 부여받고 있는 것 같아. 자, 그런데 as soon as that young dog hits a certain point in adolescence, however, 하지만 이라고 해서 지금 내용이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아지들, 어린 강아지들이 어떤 특정 기간을 딱 도달을 하면 어떤 기간? 청소년기라고 하는 딱 그 기간에 도달을 하게 되면 its puppy license extend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연장된다라고 했어. 얘들아, 지금 여태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었어? 강아지 면허증으로 너무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 하지만이 등장했잖아. 근데 하지만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아이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puppies, 강아지들이 청소년기에 등장하게 되면 이러한 강아지 면허증이 얘들아 연장될까? 아니지. 어떻게 되는 거야? 만료되겠지. expires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청소년기에 도착하게 되면, 도달하게 되면 이러한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expires, 만료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behaviors that were lightheartedly

tolerated just a few days befo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용인되어졌었던, 가벼운 마음으로 용인되어졌었던 행동들이 are now met with adult pushback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른 강아지들의 반발을 마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비록 although the dog is still young and may lack experience, 그 강아지들이 아직은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은 어리다 할지라도 it is challenged. 그 강아지들은 도전받아지고요. 그치? 왜? 지금 이 강아지 면허증 시기 없어졌잖아. 만료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도전받아질 수밖에 없고요. And treated like an adult. 그리고 어른처럼 대우받아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랬을 때딱 청소년기에 도달하자마자 이제는 어른처럼 대우를 해준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시절 다 갔죠, 강아지들. 자, in the human world. 자, 이 인간 세상에서나 혹은 강아지 세상에서나 as juveniles mature into wildhoo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청소년들이 wildhood라고 하는 시기로 mature into 성숙해지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런 와일드후드라고 하는 곳으로 성숙해지게 되면서 and their puppy license are no longer vali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젠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그치? 좋은 시절 다 갔다고 했잖아. 봐주는 거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아, 그 강아지 면허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즉,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5번 표현, 괜찮습니다. 그래서, a tolerant world becomes irritated and intoler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원래 용인되어지던 그 세계가 이제는 어떻게 되고 있어? 굉장히 짜증나고 용인이 되어지지 않는 세계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쉬웠어요. 그쵸? 10월 학력 평가 문제 치고는 조금 쉽고 가벼운 내용의 문제였고요.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어린 동물들은 지금 여기서는 퍼피, 강아지 예시를 가지고 왔지만 다양한 종에서도 부여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었거든. 그랬을 때 어린 동물들은 집단의 위계질서에서 leeway, 즉 자유, 여지를 부여받는 puppy license, 즉 강아지 면허증을 누리지만 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순간에는 이러한 관용, tolerance라고 하는 표현이었어. 얘들아, 여기 만약에 관용이라고 하는 표현 모르면 위에다가 tolerance라고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관용은 사라지고 성인과 같은 엄격한 잣대로 challenge, 도전받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지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괜찮죠? 그럼 다 정리를 했으니까 우리는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볼 겁니다. 2024학년도 10월 학력평가 42번 문제고요. 같은 모의고사의 42번 문제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Vocal sounds produced by parrot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앵무새에 의해서 말해진 말소리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러면 앵무새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소리는이라고 말해주고 있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얘들아 주어는 누가 봐도 누구야? Vocal sounds. 그치? 마치 말소리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장에서 주어일 거야. 그럼 얘들아 이 문장 해석하기 전에 쌤이 퀴즈 하나만 낼게.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어요? 문장이 진짜 길거든? 문장이 긴데 동사가 어디 있을까? 이 문장에서 동사는 are이라고 해서 맨 끝부분에 가 있어. 자, 쌤, 그러면 지금 이 동사 전까지는 다 주어라는 말이세요? 라고 한다면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 자, 앵무새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말소리라고 하는 건데, regardless of the fact and regardless of the fact that 이라고 두 가지 문장이 지금 동등하게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실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할 거거든. 자, that they may be audibly indistinguishable from spoken wo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앵무새로부터 말해진 그 말소리가 인간이 말해진 그 말과는 뭔가 들었을 때 indistinguishable 이라고 하면 구분 불가능한 이라고 하는 뜻이거든. 즉, 그 앵무새가 말한 것과 인간이 말한 것이 딱 들었을 때는 구분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regardless of the fact that someone or some group of people may take them to be wo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그 앵무새가 말한 말을 뭐라고 여긴대? 사람이 말한 말과 같다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진짜 말하고 싶은 바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말이겠지. 앵무새에 의해서 말해진 말소리라고 하는 것은 뭐는 아니다. Word, 단어는 아니다. 즉, 언어가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이 저자가 말해주고 싶은 거는 뭐야? 아, 앵무새에 의해서 말해진 말은 인간이 하는 말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야. 자, 그랬을 때 they are not given semantic dimens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자,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그들 누구야? 아, 앞에서 말한 그 앵무새가 말한 말소리들이구나. 앵무새가 낸 그런 소리들은요, 뭐를 부여받지는 못했냐면 semantic dimens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는 못했대. 자, by physical similitude to spoken wor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비록 앵무새가 말한 말소리가 인간이 말한 말소리와 유사할지라도 뭐는 없대. 의미론적인 차원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이때 is similitude이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 자, 괜찮지, 얘들아.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어떤 내용을 말해주고 있었어? Audibly indistinguishable이라고 했잖아. 딱 들었을 때는 구분이 불가능해. 즉, 여기서 인간이 말한 말과, 즉, parrots, 앵무새들이 말한 말이 유사도가 있다는 거는 오케이,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는 없대? 의미론적인 차원은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아마 앵무새가 말하는 걸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앵무새들이 사람과 상당히 유사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얘들아, 사람이 배고파라고 말을 하면 앵무새도 똑같이 배고파라고 말할 거야. 그러면 유사도는 있어. 근데 대신 뭐가 없대? 의미론적인 차원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 앵무새이고 배고파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하는 거지, 인간의 말을.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nor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nor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문장 맨 앞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도치되고 있네, 문장이. 자, 그리고 nor can the talk of a parro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또한 그 앵무새의 말은 뭐가 아니래요? Be given a semantic dimen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 못했는데 뭐로 인해서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 못했냐면 Being taken to be the set of linguistic a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의미론적인 행동으로 여겨지는 차원에서도 의미론적인 차원을 부여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때 얘들아, 이때 나오는 linguistic 괜찮은지 물어보신다면 언어적인 행동이라고 했잖아. 자, 언어적인 행동으로 여겨짐에도 의미론적인 차원은 부여받지 못했대. 여기서 말하는 언어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문장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알수 있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앵무새가 말하는 말을 뭐로 인식하고 있어? Word, 단어로 인식하고 있잖아. 언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말이니까. 자, 여기서 이번에 등장하고 있는 linguistic 표현도 너무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 B번도 맞는 표현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자면요. In like manner, 이와 유사하게도, whether itching on stone or shapes in the clou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whether itching 하면 날씨 식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즉, 그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 혹은 shapes in the clou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구름의 모양 같은 것들도, 자, 이 문장도 얘들아, 뭔가 너무너무 길어요. 여기서 주어 한번 찾아보자면,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딨어요? 이 문장에서 주어는 방금 해석한 이 부분이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이라든지, 아니면 구름의 모양들은 이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주어거든? 그러면 동사 어딨어? 동사를 찾아서 쭉쭉쭉쭉쭉 내려가 보자면 동사는 역시나 첫 번째 문장과 마찬가지로 맨 끝에 있습니다. 자, 그럼 regardless of and regardless of 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삽입 어구가 들어가 있고요. 실제 문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아, 그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이라든지 혹은 그 구름의 모양들은요, are not words or pic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어도 아니고, 즉, 언어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게이 문장이겠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regardless of how physically similar they may be to written words or drawing of obje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사물들이 얼마나 물리적으로 유사한지와 관계

없이라고 해석할 거거든. 그래서 그 쓰여진 단어들, 그리고 뭔가 사물의 drawings, 그림들과 얼마나 유사한지와 상관이 없이, 그리고 뭐와도 상관없이 what they are taken to be by observ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관찰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여겨지는지에 상관없이 이때 등장하는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시각 그리고 구름 모양들은 뭐가 아니다? 단어도 아니고 pictures, 사진도 아니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부터 지금 내용이 조금 어렵거든? 이해를 살짝 도와주는 예시를 말해보자면, 얘들아, weather etching on stone이라고 나오고 있어. 즉, 돌에 새겨진 날씨의 식각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어렵잖아. 얘들아, 뭔가 비바람이 막 불게 되면서 돌이 깎이게 되면서 돌이 거북이 모양을 한번 띄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거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아니지, 얘들아. 어쩌다가 날씨 때문에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shapes in the clouds 예시도 한번 보자. 어떤 구름에 있어서의 모양이 어쩌다가 딱 하늘을 봤는데 구름 모양이 하트 모양인 거야. 그랬을 때 정말 이 구름이 하트라고 하는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야? 아니야. 우연히 그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두 개의 주어는요, 모도 아니고 언어도 아니고 뭔가 보여주는 그림도 아니라는 말이야. 오케이. 아무 의미론적인 내포하는 게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랬을 때, they do not have appropriate etiology라고 나오고 있어. 자, 이때 등장하는 날씨의 식각이라든지 구름의 모양들은 뭐가 없어? 어떤 적절한 원인의 추구라고 하는 게 없어. 내가 하트 모양을 봤다고 해서 그 구름이 나한테 진짜 하트를 보내는 거야? 사랑을 보내는 거 아니잖아. 그랬을 때, 적절한 어떤 원인의 추구도 없고요. They have no inherent semantic content or objec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재적인 의미적인 내용이나 혹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는 거야. 자, 그리고 그 날씨의 식각이나 구름의 모양은요, are simply physical object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단순히 물리적인 대상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대상이냐면 that resemble certain other th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특정 무언가를 그냥 물리적으로 닮아 있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물리적으로 닮아 있는 거, 아 하트 모양이네, 거북이 모양이네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단순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내용 너무 잘 짚고 있습니다. 그쵸? 그랬을 때 for observers 관찰자의 입장에서 they may call to mind the th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날씨의 식각이나 구름의 모양은 뭐가 떠올라질 수 있어? They resemble 그들이 닮아 있는 거가 떠오를 수 있지. 그치? 얘들아 지금 계속 뭐 말하고 있어? 닮아 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도 뭐라 그랬어? resemble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그 닮은 것이 딱 떠오를 수는 있어. In this regard, 이러한 관점에서 they may function as natural sig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날씨의 식각이나 구름의 모양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할수 있냐면 어떤 자연의 신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뭐 덕분에? The physical resemblance, 어떤 물리적인 유사성 덕분에 어떤 자연의 신호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얘들아? 그냥 모양은 모양일 뿐 의미는 없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하지만 이런 것들은요, have no semantic cont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뭔가 의미론적인 내용은 없다. 그래서 about which one could be right or wrong. 뭔가 그거에 대해서 옳거나 그르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의미론적인 내용은 없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지. 그랬을 때, if people take A to a sign of B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A라고 하는 것을 B의 표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라고 말해주고 있어.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 A라고 하는 거를 얘들아, 뭉개구름이라고 할게. 만약에 사람들이 뭉개구름을 B를 우리는 B라고 할 거야. 비 내리는 거 있잖아.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뭉개구름을 B의 신호라고 딱 알아들었을 때, 자, 그랬을 때, A is a sign of B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뭉개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B의 신호는 될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 사람들이 아, 뭉개구름이 있으면 B가 오더라라고 여기게 된다면 아, 뭉개구름은 B의 신호가 될 수는 있지만 but 여기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야? but words, pictures and images are not that wa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는 말, 그리고 사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지. 자, 이때 말하는 they 누구야? 앞서서 말하는 단어들, 사진들, 그리고 이미지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excludes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exclude. 우리 저번에도 한번 나왔었어. 단어 뜻 뭐야? 배제하다라고 하는 뜻이잖아.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배제하다 괜찮은 표현일까? 아니지. 내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y exclude semantic content to be understoo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어지기 위한 의미론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하면 좋겠죠. 자, 이때 exclude 말고 그러면 include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내용이 생각보다 조금 까다로웠기 때문에 우리 내용 한번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앵무새의 소리, 배고파, 배고파 이렇게 말하는 앵무새의 소리나 구름의 모양, 하트 모양의 구름의 모양은 인간의 말과 물리적으로 유사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가 없다? 적절한 원인론, 즉 원인 발생의 원인이 없고요. 내재적인 의미론의 의도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뭐라고 볼순 없다? 진정한 단어나 그림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시정지 누르고 한번 다시 스스로 복습해보는 시간 꼭 가지시고 저희는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자, 2024학년도 4월 학력평가 30번 문제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While it has been foun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밝혀졌냐면 that young children rely exclusively on geometric information to determine the location of an o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린 아이들이요. 독단적으로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냐면 독점적으로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대? Geometric information 하면 기하학적 정보라고 나와 있거든. 기하학적 정보에만 의존을 하고 있대. 뭐 하기 위해서, 알아내기 위해서, 어떤 물건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기하학적인 정보에만 의존을 하고 있대. 자, 근데 심지어 특히나 어떤 상황에서 hidden in a small enclosu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좁은 방에 숨겨져 있는 물체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뭐에만 의존한대? 기하학적인 정보에만 의존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exclusive use of geometry does not occur in larger spac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큰 방에서는 봤을 때는 이러한 기하학적인 요소만을 사용하지는 않는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내용이 조금 어렵지? 자, 내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자, although 비록 in a small room, 작은 방에서는요, children fail to incorporate information about non-geometric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작은 방에서는 아이들은 어떤 것을 실패하냐면 정보를 통합하는 걸 실패하는 거야. 그래서 기하학적인 정보랑 기하학적이지 않은, 즉 비기하학적인 정보를 통합하는 것을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자, 얘들아, 진짜 말하고 싶은 건 여기지. They use both types of information in a larger room 이라고 나오고 있어. 더큰 방에 가서는 기하학적 요소, 비기하학적 요소 모두를 사용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작은 방에서는 얘들아, 그런 비기하학적인 요소와 기하학적인 요소를 통합하는 거를 실패한 게 맞겠지. 자, 얘들아,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말을 해보자면, 기하학적인 요소, 이 방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기하학적인 요소는 방의 크기, 혹은 방의 모양, 혹은 방의 그런 각도 같은 거를 기하학적인 요소라고 부를 거고, 비기하학적인 요소는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blue wall, 파란색 벽지, 혹은 뭔가 문고리에 붙어 있는 빨간색 스티커, 이런 것들을 비기하학적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랬을 때, 더 좁은 방에서 뭔가 물건을 찾는다고 하면 애들은 뭐만 사용할 거래? 기하학적인 정보만을 사용할 거고, 더큰 방에서 물건을 찾는다고 할 때에만 기하학적, 비기하학적 요소를 다 사용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These findings suggest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연구 결과는 보여주는데요. 이런 기하학적, 비기하학적인 정보가
결부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In a weighted fash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가

중된 방식으로 결합되어질 수 있대. 왜? 이걸 어떻게 알아, 얘들아? 앞에서 더 큰 방에서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더 가중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우리는 파악할 수 있을 거고요. 자, geometry, 이러한 기하학은요, 아마도 invalid. 얘들아, invalid 하면 뭐예요? 유효하지 않다거든? 즉, 타당하지 않다는 거야. 어, 얘들아, 분명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는데, 갑자기 타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의심스럽긴 하네요. 이런 기하학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요, 유효하지 않은데, 왜 유효하지 않냐면, because it is more stable across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시간에 걸쳐서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얘들아, 어폐가 있잖아요, 말해. 그쵸? 근데, 뭐보다 지금 안정적이냐면요, non-geometric information, 비기하학적인 요소보다 훨씬 안정적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 얘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 3번이 틀린 답 되겠고요. 얘 뭐로 고쳐주면 좋을까? privilege, 우위를 점하다. privilege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이라서 기하학적인 요소가 더 우위를, 즉, 뭐를 하고 있다? 더 나은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랬을 때, whether or not non-geometric landmark information is combined with geometry. 여기까지가 주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기하학적인 랜드마크 정보가 기하학적인 정보와 결합되었던지 결합되어지 않았던지 간에 may depend on ecological validity of non-geometric featur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비기하학적인 특징의 validity라고 하는 타당성이잖아요. 어떤 생태학적인 타당성에 의존할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뒤에 예시가 나올 거야.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larger features, 더큰 특징들은요, may be more stable, 더 안정적일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more reliable, 더 믿음직스럽겠지. 얘들아, 앞에서도 뭐라 그랬어? stable, 더 안정적이니까 reliable, 믿을만하다고 했잖아. 오케이, 4번도 괜찮겠죠? 그랬을 때, 더 물체, 더 사물이 클수록 더 안정적이니까 믿을만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쵸? 그리고, further, 더 나아가서, a variety of mobile animals, 이런 이동 동물들 있잖아요. 이런 이동 동물들은요, give more weight to nearer than farther landmarks in estim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동하는 동물들은요, 더 많은 무게, 즉, 더 많은 가중치를 두게 된대. 어디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게 되냐면, 가까운 사물, 즉, 추정치에 있어서 먼 랜드마크보다는요, 더 가까운 랜드마크에 가중치를 두게 된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러면 두 가지 특징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거든? 첫 번째, 물체가 크면 클수록 더큰 물체가 stable, 안정적이라서 더 믿을만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더 가까울수록, 랜드마크, 즉, 사물이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무게를 많이 실어준다, 즉, 가중치를 높여준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거에 대어 가중치를 두는 것은요, consistent with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일맥상통하다, 즉, 일치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래서 Weber's La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국어로는 베버의 법칙이죠. 즉, 베버의 법칙과 consistent with, 일맥상통하다. 즉, 뭔가 일관성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베버의 법칙에 대한 얘기가 뒤에서 나와주고 있죠. 그 베버의 법칙에서는요, smaller distances, 더 작은 거리, 즉, 더 가까운 것이요, would be coded more accurately than larger dist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먼 거리에 비해서 훨씬 정확하게 코드, 즉, 부호화되어 있다라고 여겨진다라고 지금 하잖아. 그러면, 베버의 법칙에서 또한, 뭐의 가중치를 더 두고 있는 거야? smaller distances, 더 적은 거리, 즉, 더 짧은 거리에다가 뭐를 두고 있어? 정확도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있으니까, 앞에 내용, 가까운 거를 더 중요시, 뒤에 내용, 더 짧은 거리를 중요시라고 하는 거 지금 서로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5번에 등장하고 있는 consistent with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쓴 겁니다.
자, 그래서 5번까지도 우리는 맞는 표현으로 잡아두었고요. 이 지문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얘들아, 이 지문 내용도 솔직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14번, 그리고 15번 문제는 특히나 여러분 일시정지 누르시고 반드시 한번 복습을 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스스로. 그래서 기하학적인 특징, 비기하학적인 특징이 뭔가 비교되면서 계속 등장하는 게 조금

같은 경우는 기하학적, 비기하학적 특징을 다 사용해야 된다고 했었거든. 자, 그런데 되게 시간적으로도 더 stable, 안정적인 기하학적인 정보나 더 reliable, 신뢰할 수 있는 큰 지표물에 더 많은 weight라고 하는 가중치를 두어서 우리는 위치를 파악한다라고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다섯 문제 푸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나머지 기출문제 한번 꼼꼼히 분석해봅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관계 영어 해볼까요? 자, 제목이 갑자기 잠수를 탄 친구 part 1입니다.
1: 오.
0: 맙소사. 주위에 좀 그런 사람 가끔 있나요? 연락이 갑자기 근데... 두절되거나.
1: 와, 근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뭐 연락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0: 수단이 많긴 하죠.
1: 거기다가 뭐 SNS며 뭐 메시지며 주고받을 right.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0: yes.
1: 어떻게든지 뚫리더라고요.
0: 뚫리긴 뚫려요.
1: 네, 뚫려요. 네.
0: 근데 예전에는 그게 더 힘들기도 했었고
1: 그쵸.
0: 이런 것이 또 특히나 뭐 연인 사이에 나타나거나 하면 또 싸움이 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1: 그쵸.
0: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다이얼로그에 좀 담아봤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아, 이거는 사실 친구들끼리 할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뭐, 부모님이 아이에게 할 수도 있겠죠. 그쵸?
1: 그렇죠. 아니면은 뭐 엄마에게 엄마 어디 있었어?
0: 아,
1: 이럴 수도
0: 그럼요. 반대가 될
1: 있고요.
0: 수도 있고요.
1: 그렇죠.
0: Al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자, 지금 뭐 하루 종일 뭐 잠수를 탄다. 이게 영어로 될 것인지.
1: 그게 영어로도 표현이 가능한 거야? 그냥 연락이 왜 이렇게 안 돼? 이 정도는 뭐
0: Right.
1: 돼도.
0: 은근히 쉽게 처리할 수
1: 아,
0: 있습니다. Alright. 자, 다 영어로
1: 그래요?
0: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좋습니다. 그러면 과연 연락이 안된 친구를, 연락이 닿을 수 있을 것인지
0: Alright.
1: 영어로 한번 이야기해 보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2: What's wrong?
1: 응?
2: What's wrong?
1: 아, 오케이. 정말. 아니, every day, all day, where are you?
2: Me?
1: Yeah, I worried about you.
2: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1: Talking
2: I didn't
1: to
2: feel like
1: anyone?
2: talking to anyone.
1: Am I anyone? 와우.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2: 응?

0: But you can't 아 you have 아니지. you 아 돈 돈 컨택트 돈 컨택트 anyone. You are wrong.
1: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응?
1: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아, had something thinking.
1: Yeah.
0: What is it? Chair. Chair.
2: 아, 자, 오늘 내용은 네. 약간의 슬랭도 배울 수가 있는 진짜 실전 영어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3: 사실 우리도 잠수 탄다라는 yeah. 얘기가 이게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어민들도 우리말로 배우려면 그런 게 있을까? 할 수도 있습니다.
3: 그렇죠.
2: 우리 영어로 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3: 네.
2: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3: 주세요.
4: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5: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4: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5: I had something on my mind.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3: 네.
2: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니,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가보겠습니다.
0: Where were you all day?
2: 일단 이게 뭐예요?
0: Where were you? 너 어디 있었어?
2: 어디 있었어?
0: 어디 있었어?
2: Right.
0: 그게 all day니까 모든 하루. 네.
2: 오케이.
0: 그쵸. 그리고 I was 걱정했잖아. 그러니까 아. I was worried인데.
2: 오!
0: 그죠?
2: 동사를 쓰지 않았네요. 그쵸?
0: 동사는 얘잖아요.
2: 오, 오케이,
0: 아,
2: 오케이.
0: 그쵸?
2: 오케이. 지금 잠깐만요. 본인이 알고서 쓴 느낌이 아니에요.
0: 그냥 간 거예요.
2: 그냥 네. 느낌대로, 플로우대로.
0: 그냥 얘가 가는 대로 흐름 따라.
2: 그러니까 네. 이게 뭘로 안 했네요. 품사 물어보니까 갑자기 오, 에이. 이런 느낌인데 맞는지 보겠습니다.
0: 네.
2: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완벽합니다. Worried. Worried. 자, 우리가 걱정한다라고 하면은 동사로 worry가 있어요.
0: 네,
2: worry, right?
0: Worry.
2: 그런데 이미 걱정하는 상태를 강조하고 싶다면 형용사로 걱정하는이라고 하는 아. worried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비동사랑 같이 쓰죠.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비동사가 있는 걸로 봐서는 거의 100% 형용사라고 볼 수 있겠죠.
0: 그래서 worry가 안 되는군요.
2: Right. I was worried.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비동사랑 일반 동사 섞은 거잖아요.
0: 네네.
2: 그렇죠? So, I was worried.
0: Mm-hmm.
2: So, worried된 상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보면 너 어디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Where are you? 아니라 뭐죠?
0: Where were you?
2: Were you? 비동사 과거를 써서 So, where are you? 말고 Where were you? 그리고 여기 뭐가 들어가 있나요?
0: All day.
2: All day. 자, 이게 오늘의 어떻게 보면 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So, where were you? 까지만 해도 말이 통해요.
0: 네.
2: 하지만 진짜 하루 종일 연락이 두절됐다는 걸 강조한 거죠. 그렇죠? So, all day는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실 원하면 이 뒤에 long을 더 넣어도 돼요. Long. All day long.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져요.
0: 약간 우리나라 말로 하루 웬종일.
2: 웬종일. 이렇게 하루 종일.
0: 하루 종일.
2: 하루 종일. 이런 느낌. 넣고 싶다? 그러면 all day long 이라고 쓰시면 되는데 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얘를 문장 뒤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0: 네.
2: 예를 들어서 아 너무 피곤했던 거예요.
0: 맞아.
2: 나 잤어 하루 종일.
0: 오.
2: 친구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What did you do yesterday? 했을
0: 예.
2: 때 나 하루 종일 잤어.
0: I slept all day.
2: Yes, I slept all day.
0: 듣고만 있어도 힐링인데요.
2: 그러니까요.
0: 하루 종일 자는 거 진짜 너무.
2: 아침에 분명히 눈을 뜬 것 같은데 다시 잤더니 다음 날이죠.
0: 야.
2: 자, 다음은요. 과거 진행형으로 해볼게요.
0: 네.
2: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뭐 어제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 했을 때,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0: I was studying all day.
2: I was studying all day. Alright.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뭐 이런 거 강조할 때 첫 번째 그럴 때는 long을 넣어줘도 좋다라고
0: 네.
2: 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lept all day.
0: I slept all day.
2: I was studying all day.
0: I was studying all day.
2: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걸 보는 순간 이거 응용 가능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0: 네.
2: 너무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밤새도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밤새도록.
0: 밤새도록 all night.
2: 그렇죠.
0: Oh.
2: All night.

0: 우리가 흔히 알던 all night,
1: 네.
0: right? How about this? 한 주 내내 그러면.
1: All week.
0: 그렇죠. 1년 내내 그러면요.
1: All year.
0: That's right.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주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친구들을 가지고 영작해봐야겠죠.
1: 아,
0: right?
1: Yes.
0: Right. So, 뭐, we were dancing all night.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I was sick all week.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그렇죠?
1: 네네.
0: Right. 자, 그리고 all day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 뉴스라든가 조금 더 격식 있는 거를 들을 때 또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꼭 격식일 것까지는 아닌데요. 바로 the whole day라는 게 있어요.
1: 아.
0: 이게 무슨 뜻이에요?
1: 홀 전체의.
0: 사전,
1: 전체의.
0: 같은 사절 다들 썼던 느낌이죠.
1: 예,
0: 아,
1: 예.
0: 전체.
1: Right? 전체의.
0: So, whole이라고 하는 걸 써서 the whole day, the entire day. 이게 조금 더 격식이긴 합니다.
1: 아.
0: 네, 회화체에서는 짧은 거 더 선호하잖아요.
1: 저 all day로.
0: 아, all day로.
1: 네, 간단하네요.
0: Yes. So, 하루 종일 어디 있었냐? 약간 걱정된 느낌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1: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0: 근데 친구가 갑자기 약간 우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1: 왜? 연기하는 거예요?
0: 왜 그러지?
1: 이상한데?
0: 그냥 누구랑도 얘기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
1: 뭐 헤어졌나 보다.
0: Something like that. 네. I don't know.
1: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누구랑도. 자, 나는
0: 좀 나눠볼까요?
1: 그쵸. 나는 아니었어. 느낌이.
0: 느끼지 않았어.
1: 그쵸. 느끼지 않았었어. 그 얘기하는 느낌. 얘기할 것 같은 느낌?
0: 오케이.
1: 뭐 그런 건
0: 오케이,
1: 거겠죠?
0: 오케이.
1: 근데 누구랑은 그러면은 누구랑도니까 anybody 느낌?
0: 아무나 이런 느낌이죠?
1: 예. Nobody인가?
0: Well.
1: 아, nobody는 아닌 것 같은 게 여기 not이 있어요.
0: 맞아요. 이미 여기 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케이. 캐치 아주 잘했습니다.
1: 네.
0: So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body. 오. 자, 보겠습니다. That's
1: right. Anyone?
0: Uh-huh. 누구든 아무도. Anybody, anyone, it doesn't matter.
1: 오.
0: Okay, 둘 다 괜찮습니다.
1: 예.
0: 자, 근데 아무랑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패턴이 하나 나와요.
1: 뭐예요?
0: 여기 feel like라고 하는 게 나오죠?
1: 네.
0: 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1: 음흠.
0: 자, feel like, want to. 여기서 이제 부정이니까 그런 feel like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기본형을 볼게요.
1: 네.
0: 내가 뭐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want to를 쓰죠.
1: 그쵸.
0: 근데 feel like도 하고 싶다라는 뜻이에요. 다만 좀 가벼워요, 느낌이. 아, 뭔가 해보고 싶은 기분이 좀 드는 걸? 이런 느낌입니다.
1: 아.
0: 그래서 어떨 때는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써도 문제가 없을 때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좀 차이가 나요. 내가 진지한 질문을 뭔가 해야 돼요. 인터뷰를
1: 네.
0: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제가 뭐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어울릴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질문하고 싶은 기분 드는데요. 이거는 아니죠. 그죠?
1: 오, 그건 너무
0: 중요한 자리에서.
1: 비격식이에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얘가 가벼워요.
1: 아.
0: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사실 don't want to, 뭐, didn't want to 썼으면 또 강하긴 합니다. 아, 나 진짜 대화하기 싫었어. 이런 느낌으로.
1: 오.
0: But I didn't feel like. 이러면 약간 좀 기분이 좀 그냥 별로 좀 가벼워져요.
1: 네.
0: Okay? So, feel like는 우리가 want to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1: 그쵸.
0: Feel like는 뒤에 ing예요.
1: 아.
0: 저 어떤 ing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다, 뭐 그렇다, 기분이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feel like ing 기분이 안 들면은 여기처럼 부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1: 네.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왠지 오늘은 그 산책하고 싶은 기분인 거예요. 평소에 하지도 않다가.
1: 그렇지, 그렇지.
0: 산책하다가 무슨 walk라는 덩어리 표현이 하나 있는데 아는 거 있어요?
1: Take a walk.
0: Oh, nice. Take a walk. Alright. 자 그러면은
1: 네.
0: 나 산책하고 싶은 기분이야. 나 왠지 오늘은 걷고 싶은 기분인데?
1: I feel like taking a walk.
0: 그렇죠. Taking이 돼야 되겠죠.
1: 네.
0: Right? So I feel like taking a walk today.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이것처럼 과거 부정해볼게요.
1: 네.
0: 아, 나 있잖아. 노래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 친구가 갑자기 왜 너 그날 다들 분위기 좋았는데 가만히 있었어. 아, 나 그날
1: 그래.
0: 노래하고 싶은 기분 아니었어.
1: 자꾸 마이크를 건네주길래 내가
0: 그래.
1: 힘들었는데
0: right.
1: I didn't feel like singing.
0: 그죠. I didn't feel like singing.
1: 좀
0: 가벼운 느낌? 그쵸? Right. 근데 I didn't want to 그럼 조금 더 강해진다는
1: 네.
0: 거예요. 오케이. 읽어볼게요. I feel like taking a walk.
1: I feel like taking a walk.
0: I didn't feel like singing.
1: Oh, I didn't feel like singing.
0: Right.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Feel의 과거형이 뭐예요?
1: Felt.
0: Felt. 그러면 아, 나 사실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어. 그럼 feel이 아니라 I?
1: feel이 아니라 felt.
0: felt. 쓰는 게 맞겠죠?
1: 네.
0: So I felt 하고 나서 아, 나 울고 싶은 기분이었어. I felt,
1: felt like crying.
0: 그런 느낌. Alright. 그래서 feel을 바로 과거형으로도 만들어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1: 과거로 바꿔도 어쨌든 형태는 like 뒤에 ing.
0: 어, 무조건 같아요.
1: 계속 같이 가면 yes, 되는군요.
0: Yes. 읽어볼게요.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1: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 그래도 그렇게 잠수타면 안 되지.
1: 그치.
0: 아 이거는
1: 왜냐면 그 연락을 기다리거나 연락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엄청 걱정을 하잖아요.
0: 그럼요. 그게 한번 해서 안 됐을 때 그냥 포기한 사람 별로 없거든요. 계속
1: 그쵸.
0: 신경 쓰이니까.
1: 저 열 번까지 전화해요.
0: 아, 열 번. 더
1: 참아야죠, 제가.
0: 아, 그렇죠.
1: 에이,
0: 아,
1: 제가
0: 맞네요.
1: 넘어갔어요. 응.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너는 그 고스트처럼. 아, 아닌데.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서 해야지.
0: 오케이, 그렇게.
1: You can't
0: 나를?
1: just 너는 고스트 막 고스트 할 수 없었어.
0: 네.
1: 나를.
0: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예요.
1: 어, 그러게요.
0: 명사가 왜 저기 나왔지?
1: 그쵸, 이거 고스트는 귀신인데. 너는 귀신 할 수 없었어.
0: 어허.
1: 그러게요. 이게 뭐 갑자기 시적 허용이 됐는지. 그 그래도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쓰면 되는 건데.
0: 네. 이게, 그니까, 그쵸.
1: 그래도.
0: 우리말로, 아, 그래도.
1: 그래도.
0: 네.
1: 너무 짧아요. 아, 아니지.
0: 직역 버전 하면은 아마 100% 맞출 수 있어요.
1: 그럼 직역 버전 한번
0: 직역 버전 드리겠습니다.
1: 네네.
0: 여전히.
1: 아.
0: 여전히 말이야.
1: Still.
0: 오케이. 오케이. 보겠습니다.
1: Yes.
0: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이 자체가 그래도라고 의역을 한 것 뿐이고요.
1: 네.
0: 그거에 가장 가까워요. 왜냐면 여전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말이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 뒤에 거를 해야 된다.
1: 네.
0: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아예 단독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 엄청 많아요. Oh, still 이러면서. Alright? 그래서
1: oh,
0: still you can't just 너 그냥 ghost 할 수 없어. 자, ghost가 뭐라고요?
1: 귀신.
0: 귀신. 맞아요.
1: 네.
0: 그런데 얘가 동사로 잠수를 타다.
1: 와.
0: 연락을 일방적으로 두절시키는 것을 ghost 한다고 해요. 이게 슬랭입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 ghost는 can you touch it?
1: No.
0: 안 되죠.
1: We can't touch
0: 아무리 터치하려고 해도 안 잡히잖아요.
1: 네.
0: 연락이 되려고 해도 연락이 안 돼요.
1: 연락이 닿질 않아.
0: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아.
0: 그래서 제가 만약에 슬기 씨를 ghost 시키면 제가 잠수를 탄 거예요.
1: 오.
0: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또 슬기 씨가 저를 ghost 했다. 그러면 잠수를 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 나를 ghost 할 수 없어. 그러면은 당신이 잠수를 탄 거죠. That's right. Okay. 뭐 물론 다른 표현으로 뭐 disappear 사라지다 이런 거 써서
1: 네.
0: you can't just disappear like that. 뭐 without calling me, you know,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지만
1: 네.
0: 요즘에는 이걸 많이 써요.
1: Ghost.
0: Okay? So ghost 뒤에 그냥 목적어만 쓴다면은 이 사람을 두고 잠수를 타는 겁니다. Alright. 예를 들어서 ghost는 과거도 진짜 ghosted예요.
1: 네.
0: 내 친구가 날 두고 또 잠수를 탔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 친구는 날 두고 잠수를 탔다. 날 고스트 시켰다. 다시
1: 네.
0: 이러면 되죠.
1: My friend ghosted me
0: 다시
1: again. 아.
0: Right. Oh my goodness. 이러면서 right. 자 이번에는 여러분 요거는 알아두면 좋은데요. 패턴 중에
1: 네.
0: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How could you?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너 어떻게 날 두고 잠수 탈 수 있어? 그렇게
1: 아,
0: 한번 도전해 볼게요. 틀려도 돼요.
1: How could you ghosted me?
0: 그냥 ghost me. 왜냐면
1: 아, How could you ghost me?
0: 그렇게
1: like that,
0: right? 이거는 뭐 친구끼리, 뭐 애인끼리, 뭐 기타 등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1: 그러네요.
0: So,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건 뭐 나중에 또 잡아보겠지만
1: 네.
0: How could you 뒤에 동사 원형 쓰면 원망하는 느낌이 커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느낌.

0: 이거는 약간 우리 드라마 대사 느낌 나네요.
1: 아, 그렇죠.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1: 이런 느낌으로요. 네,
0: 호흡을 많이 먹고 있어야 돼요.
1: 연기하셔야 돼요.
0: 예.
1: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My friend ghosted me again.
0: My friend ghosted me again.
1: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0: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1: 자, 여기서는 너 그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느낌. 자, 가볼게요.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0: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1: Alright,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0: 네.
1: 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
0: 아.
1: 이러고 to be continued 예요.
0: 이야.
1: 파트 1이기 때문에.
0: 재밌게 가시네.
1: 아, 노력했어요.
0: 대화를 또.
1: 궁금하게요.
0: 에이. I had on my mind. 내 안에 뭔가 캥기는 게 있네요. 그죠? 마음에 걸리는 거.
1: Right.
0: I had 마음에 걸려요.
1: 아.
0: 마음에
1: 걸리는
0: 걸리다.
1: 게 있다.
0: 근데 걸리는 게 이제 heart. heart. heart. 왠지 걸려야 되니까.
1: 어허.
0: 이것도 약간 우리 크리에이티브하게 가야 돼요.
1: 알겠습니다.
0: 걸리려면 뭐예요?
1: 어떻게
0: 낚아야
1: 돼요?
0: 되잖아요.
1: 아, 그렇군요.
0: heart fish.
1: 아.
0: 예, 네, 심장을 걸어요.
1: 이거는 무슨 약간 물고기 종류 아닌가요?
0: 낚시.
1: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 heart fishing. 예.
1: 자, 이제. 틀린 걸 감지한 나머지 그냥 막 쓰시는군요.
0: 막 가는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0: 에이, 일단 질러요.
1: Alright, so I had heart fishing on my mind. 깜짝 놀랐습니다. 정답은 그냥
0: something.
1: Something. 왜냐면 걸리는 거 자체가 이미 on에서 표현이 돼요.
0: 아, 그래요?
1: 내 mind에 거기에 걸쳐서 위에 이렇게 걸려 있는 느낌입니다.
0: 진짜 영어는 편하다.
1: Right. 네. 이게 오히려 더 직역으로 생각하면 편하긴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0: 그렇죠.
1: So I had something 있었는데 on my mind. 뭐 내 마인드에 걸려 있는 거. 사실 제가 이거 마인드를 마음이라고 해놨는데 왜냐면 우리말로는 마음에 걸려 이렇게 더 많이 쓰죠.
0: 맞아요.
1: 사실 마인드는 거의 정신에 가깝거든요. 머리 쪽에 더 가깝기는
0: 그쵸.
1: 해요. 그래서 머리에 뭔가 계속 생각한다는 느낌. 이렇게 아예 이 전체 덩어리를 가져가 주시면 좋고요.
0: 오.
1: 이 something이라는 거 대신에 대체하려면 하겠지만 거의 그럴 일은 없어요.
0: 그쵸?
1: So have something on one's mind. My mind, her mind 이런 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됩니다.
0: 예.
1: 걸려 있구나. 계속 뭔가 떠나지 않는 게 있구나. 자,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뭐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니? 친구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 뭔가를 가지고 있어? 일단 해야 되겠죠. 너 뭔가 가지고 있어?
0: Do you have something?
1: 너의 마음에 걸려 있는 거?
0: On your mind?
1: 그렇죠.
0: Oh.
1: 그렇게 지적하는 게 낫죠.
0: 네,
1: 그렇죠?
0: 네, 네,
1: Do you
0: 네.
1: have something on your mind? Right? What's wrong? 이런 느낌이죠. 자, how about this? Have의 과거가 뭐죠?
0: Had.
1: 그러면 그녀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어. 그녀의 mind에. 그 얘기는 걸리는 게 있었던 거예요.
0: 그쵸.
1: 그녀는 뭔가 가지고 있었어.
0: She had something.
1: 그녀의 마음에.
0: On her mind.
1: That's right. She has something on her mind.
0: 그래서
1: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0: 맞아요. 그거 신경 쓰면은 다른 거 손에 안 잡히죠.
1: 그러니까요. 답답합니다. Okay, so. Just like this. Have something. On someone's mind. 이런
0: yes.
1: 식으로 만들어주시고 직역 버전이 더 낫겠네요.
0: 생각해보니까
1: okay. 그렇죠? Right? Okay,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끊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길다 싶으면
0: 네.
1: 이 정도. Okay.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0: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
1: Oh, she has something on her mind.
0: She had something on her mind.
1: Yes. 자, 그리고 또 하나. 너 무슨 생각해? 뭐 생각하는 거 표정이 좀 안 좋아. 그냥 이렇게 물어볼 때 물론 do you have something on your mind도 좋지만
0: 네.
1: 또 하나 제가 알려 드릴게요. 더 짧은 거.
0: Mind?
1: What's on your mind? 뭐가 너의 마인드에 걸려 있니? Right. What's on your mind? You okay? 이렇게 느낌 왔죠?
0: 우리는 생각이라면 무조건 think만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물론, hey, what are you thinking about?
0: 예.
1: 한다고 해서, 뭐, 틀렸다고 보기는 그래요. 하지만
0: 그렇죠.
1: 뭔가 근심에 대해서 걱정해주는 뉘앙스가 얘가 더 들어간 겁니다.
0: 그렇죠.
1: Yes.
0: 뭔가 think를 자꾸 쓰려면은, 좀 뭔가 다시 교과서로 들어가서 영어를 배우는 느낌이라.
1: 네,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얘가 조금 더 그런 걱정의 뉘앙스가 더 있을 수 있죠.
0: 네.
1: 오케이. 읽어볼게요. I had something on my mind.
0: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0: I had something on my mind.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2: 네?
1: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걱정했잖아.
2: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1: 자, 두 번째는요. 그래도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2: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1: Ooh,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2: 주세요.
3: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0: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3: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0: I had something on my mind.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는 네. All day. 거의 좀 강조해 주시면 좋아요.
2: Okay.
1: 목소리 다 키워 주세요.
2: 네.
1: 나 하루 종일 잤어.
2: I slept all day.
1: I slept all day. Mm-hmm. 자, 이렇게 연기하듯 하면 훨씬 잘 들어요.
2: 맞아요.
1: 진짜로. 자, 두 번째. 진행형, 과거 진행으로 해볼게요.
2: 네.
1: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아, 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었어.
2: Me? Oh, I was studying all day.
1: 그렇죠. 비동사 ing 걸었습니다.
2: 세
1: 번째. 너 하루 종일 어디 있었어? 너 어디 있었어, 하루 종일?
2: Where were you all day?
1: Where were you all day?
2: Mm-hmm.
1: 같이 읽어볼게요.
3: I slept all day. I was studying all day. Where were you all day?
1: Okay, 자, 다음은요.
2: 네.
1: Ghost.
2: Ghost.
1: 아직은 어색할 거예요. 계속 귀신만 떠오를 겁니다.
2: 맞아요.
1: 네, 근데 명사 아니라 여기서는 동사로 썼다는 거.
2: 그리고 고스트가 또 유명한 네. 영화 제목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1: 갑자기
2: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귀신이라는
1: 확 들어오죠.
2: 네, 네. 선명해요.
1: 아, 이렇게 잡을 수 없다.
2: 그렇죠.
1: 떠올리면 됩니다. 자, 첫 번째요. 내 친구가 날 두고 또 잠수를 탔어. 자, 내 친구는 나를 고스트 시켰죠. 다시 시켰죠.
2: My friend ghosted me again.
1: 그렇죠. 과거형으로 ghosted. 두 번째. 너 그렇게 잠수 타면 안 되지. 요거 좀 나눠볼게요. 너 그냥 나를 ghost 할 순 없는 거야.
2: You can't just ghost me
1: 그렇게,
2: like that.
1: Like that. 좋아요. 하나 더. 너 어떻게 그렇게 날 두고 잠수를 탈 수 있어? 너 어떻게 날 ghost 할 수 있어? 그렇게.
2: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1: 오, 너무 좋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2: 저도 놀랐어요.
1: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 My friend ghosted me again.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How could you ghost me like that?
1: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4: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5: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4: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5: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네, 미션 해결할까요?
2: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2: Where were you all day? I was worried.
0: I didn't feel like talking to anyone.
2: Still, you can't just ghost me like that.
0: I had something on my mind.
1: Yes. Good job, you guys.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그 지우개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1: Right.
2: Where can I find the erasers? 였습니다.
1: Yes. Where

0: 뭐 are, where is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또 고급 그런 느낌
1: 맞아요.
0: 많이 너무 좋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All day. 네,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우린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했어. 바람직하네요.
1: 네.
0: 우린 하루 종일 영어를 공부했어. 영작해 주시면 됩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여러분 한두 개로는 안 됩니다. 제가 항상 잔소리를 하지만 적어도 영작할 때
1: 네.
0: 한 10개 이상은 써줘야 조금씩 내
1: 와우.
0: 것이 되니까요. 좀 시간을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DBS의 생활영어의 차은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D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텍스팅, 문자를 보내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texting this week.
0: That's right, texting.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할게요.
1: Al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exting itself is not a bad thing.
0: 네, 그래서 문자 이야기를 하면 문자가 전화보다 좋다, 전화가 더 좋다, 이 두 가지가 일단 예상이 되고 mm-hmm. 문자를 보내되 그래도 이런 거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예상이 되잖아요.
1: Of course.
0: 오늘 딱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1: That's right.
0: 자, 그래서 문자 보내는 것 자체, texting itself, 그것 자체는 not a bad thing.
1: Right.
0: 자체적으로는 나쁜 건 아니에요라는
1: right.
0: 이야기고요.
1: But we gotta wait for the bad part. She's gonna tell us
0: exactly.
1: later.
0: What else? What is the bad thing then? 그래서 right. 오늘 이야기할 분은
1: 케일라 씨입니다.
0: 네, 케일라 씨가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Mm-hmm. 먼저 요약 문장을 들어볼까요?
1: All right, 케일라 씨,
0: 나와주세요.
2: Texting itself is not a bad thing, but I think sometimes people need to have better texting etiquette. Texting itself is not a bad thing, but I think sometimes people need to have better texting etiquette. Texting itself is not a bad thing, but I think sometimes people need to have better texting etiquette.
0: 네, 문자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가끔은 사람들이 어땠으면 좋겠다고 하는지 다시 보겠습니다.
1: So Kayla said, texting itself is not a bad thing, but I think sometimes people need to have better texting etiquette.
0: 앞에 내용은 똑같고요. Mm-hmm. But I think sometimes, 가끔씩, mm-hmm. people need to have better texting etiquette. 네, 에티켓. 그래서 문자 에티켓을 더 좋은, 더 나은 문자 에티켓을 갖춰야 할 때가 있는 것 같다.
1: So etiquette is etiquette?
0: Etiquette is the same
1: All right,
0: thing.
1: I learned something else.
0: 네, 문자 에티켓, 문자 매너 정도가 되겠죠.
1: Ah, manners, right.
0: Yeah, both English.
1: True. Great, it's so easy nowadays. Mm-hmm. Let's take a look at her speaking summary once again.
2: Texting itself is not a bad thing, but I think sometimes people need to have better texting etiquette. Texting itself is not a bad thing, but I think sometimes people need to have better texting etiquette. Texting itself is not a bad thing, but I think sometimes people need to have better texting etiquette.
1: 네. Let's dive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So I have very strong opinions on texting. Opinion about, opinion on, opinion regarding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1: yes.
0: 문자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문자에 대해서 very strong 의견이 아주 강하다, 확고하다고 합니다.
1: She says next. I think that it is really great because you can get the necessary information you need.
0: 문자 메시지는 really great, 아주 좋다고 mm-hmm. 생각을 한대요. Because you can get the necessary information you need. Mm-hmm. 필요로 하는 정보, necessary하고 need가 사실 같은 걸로 지금
1: yeah.
0: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1: Yeah.
0: The information you need가 the necessary
1: information.
0: 그래서 아무튼 뭐 중복적으로 중복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Mm-hmm.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데
1: Where do you get this information? Just put all right there in one spot where you can read it and you can read it at the time that you're able to.
0: 누가 문자 메시지는 전화보다 어떤 게 좋은가요? 하면 정말로 딱 그냥 이걸 이 문장들을 외워서 말씀하시면 아주 완벽한 묘사인 것 같아요.
1: Right.
0: Just put all right there. Put right there. Mm-hmm. 모든 정보가 거기에 딱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Put이라는 것은 mm-hmm. 놓다, 담다, 넣다 다양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n one spot, 한 곳에 모여 있죠.
1: Mm-hmm.
0: 이 spot 다음에 나오는 where 있죠? 화면상에 지금 보이실 거예요. Mm-hmm. Where가 발음으로는 잘 안 들릴 때가 많아요. In one spot where, spot where,
1: spot, where you, spot can. where you can read it.
0: 네. 케일라 씨가 말할 때에도 where 정말로 where 이렇게 발음된 게 아니고
1: no.
0: 약간 where you can
1: spot where or
0: 이렇게 됐거든요.
1: Or
0: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을 하고 넘어가 yeah. 버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mm-hmm. one spot where you can read it. 그러니까 내가 읽을 수 있는 한 장소에 딱 모여 있죠.
1: Mm.
0: And you can read it at the time that you are able to.
1: Okay.
0: 지금은 아니더라도 읽을 수 있는 시간에 읽으면 되는 거예요.
1: Mm.
0: Very conveniently.
1: That's true. It is super convenient. Let's take a look at what else she has to say.
2: A lot of the problems when people call me is that I might be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and I don't have time to talk and I can't focus on the information that's being given to me.
1: A lot of the problems when people call me is that
0: A lot of the problems, 많은 문제 또는 mm-hmm. 문제들의 많은 부분
1: right.
0: When people call me,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를 할 때
1: mm-hmm.
0: 즉 The main problem is that.
1: The main problem. Or the biggest problem.
0: The biggest problem. 주된 mm-hmm. 문제는 뭐냐면, 바로.
1: Mm-hmm. I might be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and I don't have time to talk.
0: 네. 그러니까 그냥 전화가 오면, I might be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1: Mm-hmm.
0: I am in the middle of doing something 하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는 뜻인데요.
1: Yeah.
0: 그래서 지금 뭔가 하고 있어서, and I don't have time to talk
1: right.
0: to that person
1: on the phone.
0: 통화를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Mm-hmm. And she says, and I can't focus on the information that's being given to me.
0: 네, I can't focus, 집중할 수 없어요.
1: Mm-hmm.
0: On focus 뒤에는 거의 항상 on이
1: on.
0: 오죠. 그래서 on the information, 어떤 초점이 딱 거기에 맞는 거니까.
1: Mm-hmm.
0: 그래서 정보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보냐면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that's being given to me. 나에게 지금 전달되고 있는 나에게 전달되는 정보에 집중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쁘니까 했는데 끊고 나서 잊어버려요.
1: Yep. I've been there, girl.
0: I know.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f it's in a text message, I can come back later, read it at my own pace, and also be able to check it for future references.
1: But if it's in a text message, I can come back later, read it at my own pace.
0: 그런데 전화가 아니고 문자 메시지 안에 있으면, 즉 문자 메시지로 오면 I can come back later. Come back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다가 이 방에 있다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자 메시지로 돌아오는 거죠.
1: Right. Going back to the text message.
0: 네.
1: Right?
0: 그래서 나중에 다시 확인한다는 뜻으로 그냥 웹페이지든지 문자 mm-hmm. 메시지든지 어떤 책의 한 페이지든지
1: I was just about to say, in an actual book as well.
0: Yeah, you can come back to the paragraph, 그 문단을 mm-hmm. 돌아가는 것도 come back이라고 해요.
1: Mm-hmm.
0: So I can come back later. 그러니까 전화기를 놓고 어디 나갔다 오는 걸 상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딱 문자입니다.
1: Mm-hmm.
0: Read it at my own pace.
1: At one's own pace.
0: Pace.
1: At your own pace.
0: 네. 스피드도 속도를 가리키지만 페이스도 속도를 가리켜요.
1: Right.
0: 상대적인 거 보통 말할 때 페이스라고 하는데
1: mm-hmm.
0: 네. 나만의 속도로라는 것은 여유롭게
1: yeah.
0: 네.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get the necessary 명사 이 패턴 이용해서 필요한 파일들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You can get the necessary files here. 발음 연습이요.
1: You can get the necessary files here. One more time. You can get the necessary files her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다음, 당신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그가 도와줄 거예요. He will help you 또는 he'll help you get the necessary information.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He'll help you get the necessary information. He'll help you get the necessary information. Perfec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 다음으로는 the actual 뭐뭐 itself 이용할 건데요. 첫 번째, 그 방 자체는 커요. The actual room itself is large. 그런데 뭐 가구가 너무 많다든지 공간이 부족하다든지 The actual room itself is large.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The actual room itself is large. The actual room itself is large.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실제 그 그림 자체는 못 봤어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어요.

0: 네,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관련된 그리고 그 유혹과 관련된 소셜 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 am tempted to text while driving, so I put my phone just out of reach. Don't you hate it when you're bored in school and are tempted to text someone that you wouldn't text if you were not bored?
0: 다시 한번 볼게요.
1: Sal says,
0: I am tempted to text while driving. Mm-hmm. 운전하다가 문자를 보내고 싶은 유혹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I put my phone out of reach인데 just out of reach니까
1: just out of reach.
0: 그냥 조금 더 움직이면 닿을 수 있는데 딱 안 닿을 곳에 놓는데요. 바로 앞에 있으면 자꾸 만지니까.
1: Of course.
0: 그리고
1: And Colette says,
0: Don't you hate it? 이런 거 싫지 않나요? 라고 공감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인데요. When you are bored in school and are tempted to text someone. 지금 학교에서 수업 듣는데 지루한 거예요. Mm-hmm. 그래서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은 유혹이 들어요. That you wouldn't text.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If you were not bored. 지루하지 않으면 문자를 내가 그 사람한테 보내진 않을 건데 지금 딱 지루하니까 보내고 싶은 유혹이 들 때 있잖아요.
1: Colette, you gotta start paying attention in school.
0: Yeah, but everybody gets bored from time to time.
1: That's true.
0: 네.
1: All right, perfect. Those were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And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being here with us today.
0: Thank you so much. Mm-hmm.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군산 원두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은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실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노래를 딱 처음 들었는데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좋네. 이거 인기 좀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들.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조금 시간이 됐지만 또 그렇게 오래 전에 제가 이 노래를 듣고서는 바로 이 감정을 느꼈었습니다. 이거 노래 참 좋다. 누구의 노래였냐고요? BTS의 다이너마이트. 그 노래를 듣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약간 코웃음 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선생님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이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저만 이 노래가 좋다고 생각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재밌는 게 다른 분들은 이 노래 듣고 즐기기만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설명해 드릴 것은 없을까. 투철한 직업정신을 가지고 이 가사들 하나하나 다 살펴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중에서 오늘의 문장을 골라봤습니다. 어떤 문장일지 궁금하시죠? 같이 살펴볼게요. So watch me bring the fire and set the night alight. 한 번 더 읽어볼게요. So watch me bring the fire and set the night alight. 문장 자체가 굉장히 멋져요. 시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근데 그 안에 문법적으로도 공부할 만한 게 하나 숨겨져 있네요. 같이 살펴볼게요.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숙명인가 봅니다. 이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서도 어깨를 들썩들썩 거리면서도 저 가사 너무나 좋으니까 나중에 Grammar Inside 가서 내가 멋지게 설명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모습, 멋진 프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의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문법 포인트는요 여기에 있어요. Watch me bring the fire. Watch me bring the fire. 이 부분이 재밌는 것은요. 사실 동사 watch 때문입니다. watch라는 동사가 우리가 흔히 지각동사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로서 자 지각동사라는 것은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뭔가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촉감으로 느끼는 거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동사들의 모임으로 사실 그 동사의 뜻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지각동사들이 문법적으로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에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요. 그럼 그 공통점이 뭐냐? 자, 이 지각동사들은 뒤에 목적어를 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목적 보호로서 동사 원형을 사용하게 된다는 데 있어요.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지각동사가 바로 그 중에 한 경우로서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외우라고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시험에 나오기 참 좋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우리 이 watch라는 동사에 함축시켜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그래서 watch 다음에 명사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목적 보호죠. 동사 원형이 사용이 되면 이 명사가 동사 원형 하는 것을 보다라고 해석되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조금 어색하다면 어색할 수 있거든요. 예문을 통해서 우리 익숙해져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The class watched the art teacher paint. 있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The class. 여기서는 하나의 수업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수업을 듣고 있는 그 학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라는 겁니다. 학생들이요, watched, 봤죠. 누굴 봤어요? The art teacher, 미술 선생님이 paint, 그림 그리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watch가 지각동사기 때문에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에 쓰일 수 있구나.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장도 볼게요. The parents watched their children swim. 부모님들이 watched, 본 거죠. 누굴 본 겁니까?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이 swim, 수영하는 것을 지켜봤다는 겁니다.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건 다시 한번 watch가 지각 동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참고로 자 watch만 보면 살짝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문장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heard James say something, but I didn't quite catch it. I heard James. 나는 제임스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제임스가 뭐 하는 걸 들은 겁니까? Say something. 무언가를 말하는 걸 들은 거죠. 포인트는 여기 say 동사 원형에 쓰였다는 겁니다. 왜? Hear. 듣다란 뜻의 hear. 동사 hear도 지각동사여서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쓰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제임스가 뭔가 말하는 걸 내가 듣긴 들었어. 그런데 but I didn't quite catch it. 내가 그것을 이렇게 딱 잡지 못했다. 그러니까 100% 알아듣진 못했다 정도의 문장으로서 이 문장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so watch me bring the fire. 그래서 watch me, 나를 한번 봐달라는 거죠. 내가 뭐 하는 걸 봐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bring the fire. 내가 불을 들고 오는 걸 봐줘 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어지는 겁니다. and 그리고 봐줘,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걸 보는 거예요? set the night alight. 여기서 alight라는 것은 불붙은이라는 뜻으로서 이 밤을 불붙게끔 하는 것을 지켜봐줘라는 거예요. 이제 노래 제목이 다이너마이트잖아요.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려면 불을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불을 가져와서 그래서 이 밤에 불을 붙이는 것을 지켜봐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밤을 밝히는 것을 지켜봐줘라고까지 우리가 의역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네요. 아이고 가사도 상당히나 멋지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부터 볼게요. 내가 춤추는 것을 구경하고 싶으면 오늘 내 공연 보러 오세요 라는 문장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하고 싶으면 그죠? 뭐뭐뭐뭐뭐뭐뭐면 나오면 if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if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어가 볼게요. If you want to watch. 만약에 당신이 보고 싶으면 근데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춤추는 걸 보고 싶은 거죠? 자, 어떻게 그럼 이어가 주면 되겠습니까? If you want to watch me dance.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뭐 하는 걸 보는 거예요? 동사 원형 써서 dance 이어진 겁니다. If you want to watch me dance. 내가 춤추는 걸 보고 싶으시면요. Come to my show. 내 쇼 보러 오세요. 언제요? 오늘 밤 tonight 에요. 라고 문장 완성이 됐어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f you want to watch me dance, come to my show tonight. 이렇게 첫 번째 문장 만들어 봤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누가 밤새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재미없어요.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내가 밤새 컴퓨터 게임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걸 지켜보는 거 그 사람이 모르겠네요. 그 사람이 또 엄청 재밌게 하면 또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내가 하는 것보다는 재미없단 말이죠. 이거 생각해 보면서 문장 만들어 볼 텐데 살짝 가주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It's boring. It's boring. 지루해요. 로 시작을 하는 거죠. 뭐 하는 게 지루해요? To watch. 보는 게 지루한 거죠. 자, 근데 뭘 보는 게 지루한 거예요? 누군가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걸 보는 게 지루한 거죠. 그래서 이 동사 watch 다음에 someone play가 들어가줘야 돼요. 여기까지가 되면 이 문장 사실 거의 끝난 겁니다. It's boring to watch someone play. 누군가가 play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지루해요. 라고 문장이 완성된 거죠. 그래놓고는 뭘 play 하는지를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Play computer games. 컴퓨터 게임 하는 거니까 붙여주고 밤새서 라는 말 all night 이어주면 문장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한 번만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t's boring to watch someone play computer games all night.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습니다. 사실 지각동사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사용된 문장을 직접 접해보고 내가 문장을 만들어 봤느냐는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거든요. 오늘의 내용, 문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예문들 접해보시는데 방점 찍어서 복습해보시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While you sweat. 아시죠? 제가 오늘 영어 표현 소개해드린 동안 한번 슈퍼맨 자세 하고 계셔보세요. 그럼 오늘의 영어 표현 work it out 그리고 work out 차이점입니다. work out 운동하다, 헬스장 또는 그냥 어디서든 운동하다라는 거를 work out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work out 동사로도 쓸 수 있지만 하나의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It was a good workout. 이러면 좋은 운동이었어요. 이러면 it was a good workout.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work it out. 이거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져요. work it out. 해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점을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내 방식대로 뭐 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basically you get to work it out on your own. 손을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basically you get to work it out on your own.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this is such a great workout to do in a short time.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하기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운동이란 뜻으로 workout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화문 통해서 조금 더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She seems to know nothing about working things out. Give her time. She's new. You're right. I was too impatient. Maybe you can help her figure it out.
0: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She seems to know nothing about working things out. She seems to know nothing.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About working things out. 문제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give her time 이럽니다. 그녀에게 시간을 좀 주세요. Give her some time 해도 되고요. Give her time 이렇게도 많이 써요. 그래서 give her time. She's new. 그녀는 새 거예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녀가 새로 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You're right. 당신 말이 맞아요. I was too impatient. 제가 너무 급했네요. 제가 너무 성질이 급하거나 인내심이 없었네요.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그랬더니 Maybe you can help her figure it out. 이럽니다. 당신이 도와줄 수도 있겠네요. 뭘? Figure it out. 좀 터득하는 거, 배워나가는 거를 도와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대화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I gained so much weight over the summer. Well, you can start working out. So you agree that I gained weight. Don't do that to me. You're the one who said it.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I gained so much weight. 나는 무게를 많이 얻었어 라는 뜻이 아니라 살이 쪘다는 의미입니다. I gained so much weight. Over the summer, over the summer. 그러니까 여름 동안에 살이 많이 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구가 Well, you can start working out. 오늘의 표현 나왔죠? You can start working out. 이제부터 운동하면 되지. 뭐가 문제야? You can start working out. 그랬더니 Oh, so you agree. 그러니까 너도 동의하는 거지? That I gained weight. 내가 살쪘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지. 너도 지금 나한테 살쪘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Well, don't do that to me. 너 나한테 그러지 마. 이렇게 몰아붙이지 마. You're the one who said it. 그렇게 살쪘다고 얘기한 건 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다 봤고요. Work it out, work out 차이점 잘 아시겠죠? 마무리 할게요.
2: Yay! We're all like Superman now. Yay! We got to do the Superman pose, but next time we will do

0: a fetal pose, which is a resting pose. So you get to rest. Okay?
1: 오늘 우리 슈퍼맨 자세로 어떻게 보면 전신 근력 운동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아기 자세로 한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표현 work out 그리고 work it out 차이점 같이 공부해 봤죠? 이제 잘 아시고 잘쓸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내일 볼 때까지 I will miss you obviously and I'll see you so soon, okay?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베이시픈영어. 신학김의 Go! Let's s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제이나킴. 자,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죠? 저도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볼게요. Take a listen.
1: Uh-huh. Okay.
2: They destroy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Watia is a traditional method from Inca period, where the potato is cooked with a heated stone. Covering it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I can't just sit around while the potato is cooked.
0: How was it? Did you catch them well? Excellent. All 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자, 힘겹게 불로 가열된 돌기둥을 가리킵니다. 화면과 매치시키면서 의미 파악하실 수 있겠죠?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covering it with soil. 그것, 그게 뭐냐면 와티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흙으로 덮는 것,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Okay,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자, 이어지는 문장 속에서는 또 어떻게 들리게 되는지 아시죠?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They destroy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They destroy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2. Covering it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Covering it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0: Did you catch them well? Excellent. Now let's find out the meaning of the first sentence, that is, they destroyed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그들은요, 힘겹게 불로 가열된 돌기둥을 다 부숴버리죠. 파괴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Alright, the second listening sentence, that is, covering it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자, 흙으로 그것을 덮어 열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불을 이렇게 다 흙으로 덮는 모습 보셨겠죠? 자, 전체 이야기 중에 이 두 가지 문장 속에 들어있는 오늘의 listening point. 잘 들으셨을 텐데, 자, 전체 화면 속에서 다시 한번 이번엔 자막과 함께 보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Uh-huh.
4: Okay.
2: They destroy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Watia is a traditional method from Inca period, where the potato is cooked with a heated stone. Covering it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I can't just sit around while the potato is cooked.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which is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The with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다 내용을 전달하는 네 기능어가 아닌 내용어들인 거 아시죠? 그럼 각각의 단어에 강세가 있어요. Stone, st, t 사운드 된소리 현상. Stone, pillar, pillar 앞에 강세 주시고 laboriously, 오 이 부분에 강세 있죠? Laboriously heated. 자, 으 그리고 이 사이에 껴 있어요. 티음 자체가 이런 경우에는 네 플랩 현상에 의해서 흐, 트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르에 가깝게 소리가 들리게 되죠. So, hit it. Hit it with fire. With는 with까지 발음할 필요 없이 그냥 입만 잡아주시면 돼요. With fire.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it it with fire. 천천히 be a copycat. Okay. Google listening 2.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it it with fire. Fire 아니죠, 여러분? Fire. Google listening 3.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it it with fire. Alright then,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y destroyed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it it with fire. One more time. They destroyed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it it with fire. Great job. All right, now let's give a shot with the second point, that is covering it with soil. 여기서는 covering soil 내용이죠. It with 기능어입니다. 그래서 it이 약하잖아요. covering it 이렇게 연결해서 소리가 들리게 되고요. covering it 역시 앞서 연습하셨던 전치사 with는 with가 아니라 with 제 입 보이시죠? with 그리고 soil이 아니라 soil 하면서 혀끝이 윗니 뒤에 떡 붙을 수 있도록 올라가시면 돼요. soil 아니고 soil. soil 이렇게요. 구글 리스닝 1 covering it with soil. 구글 리스닝 2 covering it with soil. 네. 구글 리스닝 3 covering it with soil. 되셨죠?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Covering it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One more time. Covering it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 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3: Go, go, listening. 1. They destroy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They destroy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2. Covering it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Covering it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y destroy. 자, 파괴합니다. 부셔버리는 거죠. The stone. 돌, 무엇? Laboriously. 힘들게. 아주 어렵게 만든. 가열시킨 with fire. 불로 지핀. 그렇게 가열되어진 그것을 뭐를 어떻게 한다? Destroy 라고 했어요. 파괴한다는 거죠. 근데 뭘 파괴하는 겁니까? Stone something. Pillar. 이게 기둥이에요, 여러분. 근데 앞에 stone이 붙어서 돌기둥을 가리키죠. Pillar. 이것과 filler. 다릅니다. 한 끗 다른 차이인데 완전히 달라지죠. Pillar. Filler. 구분해서 알아주시고요. What here is blank. 그리고 쭉 이어지는데 자, 두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a traditional method라고 해서 전통적인 어떤 방식을 뜻하는데요. Watia는 전통 방식입니다. 뭐로부터에 나온 그런 전통 방식이냐? From Inca period. Inca 시기에 이렇게 사용이 되어진 그런 방식인데 where the potato is cooked 했어요. 감자가 요리되어지는 그 시기라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빈칸 또 이렇게 나옵니다. With heated stone, 즉 가열된 돌로 감자가 익혀지는, 요리되어지는 그 잉카 시기에 쓰여진 그런 전통 방식이 뭐다? 와티아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Covering it, something will keep the heat. 이렇게 나오죠. 자, 앞에서 연습하셨으니까 충분히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with soil 이잖아요. 흙으로 그것을 덮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Will keep the heat. 네, 이

0: 이 열이 식지 않을 것입니다. 즉, 열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I can 하면서 이어지는데, 이 with soil 발음 중요하지만, 요게 말 그대로 흙으로 라는 의미가 되죠. 흙으로 그것을 덮으니 이것이 will keep the heat. 이렇게 이어집니다. I can't just sit around.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뭐 하는 동안? While the potato is cooked. 감자가 익혀지는 동안.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전체 얘기 한번더 들어보세요.
1: They destroy the stone pillar laboriously heated with fire. Watia is a traditional method from Inca period, where the potato is cooked with a heated stone. Covering it with soil will keep the heat. 'I can't just sit around while the potato is cooked.'
0: 자, 전체 이야기 모두 다 캐치할 수 있는지 아시죠? 반복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Until then, take care, everybody. See you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Forever versus eternity. Forever versus eternity. Today's words are forever and eternity. What's the difference? Let's find out. 네, 첫 번째 단어, forever. 네, forever 아닙니다. 네, 발음을. F 발음은 입술이 붙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forever. V도 입술이 붙으면 안 됩니다. 같이 해볼게요. Forever. Forever. Forever. 여기서는 for보다는 원어민들은 for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Forever. Forever. 너무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말할 때는 forever. Forever. Okay? Alright. Forever. 부사로 아주 오랜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긴 시간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forever는 물론 영원한이라는 말이지만, 영원이라는 말이지만, 그거를 뭔가 좀 과하게 말하고 싶을 때, 좀 긴, 엄청 긴 시간을 나타내고 싶을 때, forever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네, 문장들 몇 개 볼게요. I love you forever. Nothing lasts forever. It takes her forever to finish her meal. Forever, 영원히, forev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love you forever. 네, 너를 영원히 사랑해. 평생 사랑할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I love you에다가 forever 붙이는 거죠. I love you forever. I love you forever. 이거는 미래 형태로 I will love you forever도 괜찮아요. Okay,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Oh, nothing lasts forever. 이거는 좀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영원한 것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죠? 네, nothing lasts forever. 네, last는 뭔가 유지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nothing lasts forever. 영원한 것은 없어. Nothing lasts forever. 같이 해볼게요. Nothing lasts forever.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t takes her forever to finish her meal. 그녀는 밥을 먹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 그래서 진짜로 영원히 걸린다보다는 정말 너무 오래 걸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좀 과하게 말하는 거죠. It takes her forever to finish her meal. It takes her forever to finish her meal.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t takes her forever to finish her meal. It takes her forever to finish her meal. 다음은 eternity. 네, 둘다좀 발음하기 어려운 단어들이죠. 네, eternity. 네, 스펠링은 E지만 I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eternity. 네리. 마지막 T는 아주 가벼운 D로 발음하시면 훨씬 더 쉽게 발음할 수 있어요. 그래서 eternity보다는 eternity. eternity. eternity. Very good. Okay. eternity. 명사로 끝이 없는 오랜 시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forever처럼 이렇게 뭔가 영원한 것을 좀 오랜 시간 걸리는 것 처럼 이렇게 forever 말고 이제 명사로 eternity를 사용할 수 있고요. 무한대의 시간을 나타내는 좀더 격식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Okay, 그래서 it is a bit more formal than forever. Okay, 문장 대신 볼게요.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The wait felt like an eternity. It's been an eternity since I last saw you. Eternity. 영원, 영겁. Eternity.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네, I love you forever라고 했죠. Forever 할 때는. 네, 여기서는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그래서 영원토록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포멀하게 말하는 겁니다.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그래서 forever는 뭔가 좀 회화해서 더 많이 들릴 거고요. eternity 같은 경우는 뭔가 필기로 많이 볼 수도 있고, 뭔가 책, 그런 로맨스 노블, 아니면 좀더 포멀한 그런 맥락에서 더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I will love you for all eternity.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I love you forever 보다는 이거는 네, 좀더 포멀하기도 하지만, 좀 포멀하기도 하지만 좀더 진지한 느낌이 있어요.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wait felt like an eternity. 네, 그래서 forever하고 다르게 eternity 형태가 아예 달라요. 명사 형태입니다. 그 기다림은 영원처럼 느껴졌어. The wait felt like an eternity. 그래서 an이 들어가야 됩니다. The wait felt like an eternity. The wait felt like an eternity. 그래서 너무 길은 거예요. 너무 긴 시간이에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It's been an eternity since I last saw you. 너를 마지막으로 본지 정말 오래됐네. 네, 정말 오래됐네. Forever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It's been an eternity since I last saw you.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It's been an eternity since I last saw you. It's been an eternity since I last saw you. 정리해드릴게요. Forever, 영원히 혹은 아주 오랜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더 회화해서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단어이고요. Eternity는 영원, 명사로 사용하는 단어고요. 끝이 없는 무한대의 시간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Okay, forever, eternity.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I love you forever. I love you forever. I love you forever. I love you forever. I love you forever.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We're talking about coffee this week or throughout this week, everyone. I'm sure it's a topic that you can relate to very closely. 자, 오늘은 이제 커피 관련된 얘기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커피숍 앱 같은 걸 이용해서 주문한 얘기 해봤는데요. 요거하고 요거 어떻게 보면 약간 연관성이 있습니다. 커피 변천사. 우리가 이제 정말 한 3, 40년대, 뭐 7, 80년대 먹었던 커피 스타일과 그 다음에 뭐한 2000년대 접어들어서 이제 커피 믹서 나와서 그때 시대, 그 다음에 원두 커피와 콜드 브루 이런 시대까지 또 왔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집에서도 커피를 많이 만들어 먹다 보니까 정말 좋은 커피 기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까지가 완성입니다. 오늘은 일단 커피 변천사. 꾸준하게 이렇게 변해왔다. 이런 이야기를 할때쓸수 있는 그런 말들을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자, 요 페이지는 뭐냐면요. 즉석 커피. 예전엔 정말 커피를 이렇게 두 스푼, 그 다음에 프리마 두 스푼, 뭐 설탕 두 스푼. 뭐 너무 옛날 얘기인가요?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타먹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르게 먹었는데, 즉석 커피는 영어로 똑같이 instant란 말을 씁니다. instant coffee. 요즘에도 뭐, 이렇게 뚝 뜯어서, 이렇게 녹여서 물만 부으면 되는 커피 많죠? They're all called instant coffee. instant coffee. 오케이? 들어볼게요.
1: Instant coffee. Instant coffee.
0: 맞아요. 프리마는 이거 이제 제품 이름이잖아요. 그죠? 프리만 제품 이름인데, 이게 이제 거의 어떤 식으로 쓰였냐면, 그 파우더 형태로 돼 있어가지고, 기억나시죠? 그거 해가지고 이제 커피 화이트너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영어권에선 크리머라는 말로 쓰여요. 이거는 여러분, 크리머 치워보시면 이것도 제품이 여러 개 나옵니다. 커피 크리머라고 하면, 커피 색상을 약간 좀, 그, 뭐, 우유라기, 뭐 완전히 우유 성분은 아니에요. 우유의 저기, 그, 유당분해 결핍증 있으신 분들 위해 가지고 이런 거 쓰는 거거든요. 자, 커피 크리머가 자가 뭐냐면, 커피를 색상을 약간 하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쪽. 그죠? 커피 크리머. 들어보세요.
1: Coffee creamer. Coffee creamer.
0: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프리마. 그죠? 요즘 뭐 이런 말 거의 안 하지만, 제품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설탕은 뭐 너무 쉽네요. Sugar. Sugar. 들어보세요.
1: Sugar, sugar.
0: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커피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like 30, 40 years ago, we used to mix instant coffee, coffee creamer, and sugar to make coffee. 그죠? 이거 섞어 먹었단 말이에요. 자, 문장으로. 자, 우리는 즉석 커피, 프리마 설탕을 섞었다. 그래서 커피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걸 섞어가지고, 이렇게 두 스푼, 한 스푼 이런 식으로. We used to mix instant coffee, coffee creamer, and sugar when we made coffee. 예전에 커피 만들 때는 요세 가지를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배율해서 섞었다. We used to. 옛날에 그랬으니까. Mix instant coffee, coffee creamer, and sugar. 그냥 옛날 얘기를 하나 넣어본 겁니다. 시작 포인트가 좀 있어야 되니까. 들어볼게요.
1: We used to mix instant coffee, coffee creamer, and sugar. We used to mix instant coffee, coffee creamer, and sugar.
0: 요즘에 뭐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뭐, 그래서 즉석 커피 믹스는 믹스란 말을 씁니다. Instant coffee mix라고 하면 이거 그대로 쳐보시면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이거는요. Instant coffee mix라고 하면 소위 그 작은 용기에 이렇게 좀 길다란 용기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식으로 커피를 딱그 물에만 타면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믹스들이 나왔다. Instant coffee mix. 들어보세요.
1: Instant coffee mix. Instant coffee mix.

0: 주로 이 친구들이 작은 이렇게 포장 용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길다랗게 포장 용기 같은 것 중에 이런 작은 형태의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약간 비닐 소재 같은 거 packet이라고 많이 해요. packet, small packet 하면 더 이제 작다는 얘기가 강조될 텐데, they came in small packets 하면 작은 이런 용기에 그렇게 즉석 커피 믹스가 출시됐다. small packet 들어보세요.
1: Small packet, small packet.
0: 밀봉이 된 형태의 포장을 packet이라고 많이 합니다.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누가 탄이냐에 따라 커피 맛이 다 달라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거 이용하니까 아주 일정한 맛을 우리가 즐길 수 있게 됐죠. 그죠? Consistent flavor. Consistent. 자, 요거는 일정한의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일정한 거. Consistent flavor. 일정한 맛을 우리가 커피 믹스가 나옴으로써 맛볼 수 있게 됐다. 들어보세요.
1: Consistent flavor, consistent flavor.
0: 즉석 커피 믹스는 작은 포장 용기에 출시되었다.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각각 타먹던 시대에서 아예 패킷 자체에 만들어져서 나왔다. Instant coffee mixes 출시되다. 잘 보세요. Came in small packets. 자, 요건 어떤 뜻으로 많이 쓰냐면요. Come in 뭐뭐뭐 하면 뭐로 출시되다. 어떤 형태로 나오다. 요걸 뭐라고 그래요? Come in이라고 그래요. 들어오다가 아니에요. Came in 이 자체가 출시되다의 뜻이 있습니다. 요런 단어들의 콜로케이션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되게 쉬운 단어들인데, 아, 저렇게 하면 저게 출시되다는 뜻이구나. 이런 뜻으로. Instant coffee mixes came in small packets. Came in small packets. 작은 포장 용기에 담겨져 있는 형태로 출시되었다. 들어볼게요.
1: Instant coffee mixes came in small packets. Instant coffee mixes came in small packets.
0: 오케이. 자, 그런데 2000년대 넘어서 최근에 들어와선 원두 커피 열풍, 그다음 아메리카노와 정말 드립 커피, 블랙 커피죠 말 그대로 콜드블루 커피와 같은 최신 뭐 최근 5년, 최근 10년 사이에 아주 우리 커피에 대한 입맛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죠? 원두는 빈이 뭐예요? 콩이죠. 커피 빈 하면 콩입니다. 커피 콩. 홀빈 하면 말 그대로 원두를 말하는 거고 커피 원두에서 직접 내린 커피를 말하는 거죠. 인스턴트처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렇게 녹여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원두를 갈아서 거기서 내리는 커피를 홀빈 커피라고 하면 되겠죠. 자, 원두 커피 들어보세요.
1: Whole bean coffee. Whole bean coffee.
0: 그렇죠? 물론 이제 커피를 이렇게 내리고 나면 커피 찌꺼기가 남겠죠. 그렇죠? 커피 그라운즈가 남긴 남겠죠. 아메리카노 드립 커피 이건 아메리카노 이건 뭐 사실 이제 어떤 메뉴상의 이름이고요. 그냥 블랙 커피.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주로 아메리카노 아무것도 안 타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엔 아, 맛없어서 어떻게 먹나 싶었는데 이제 요즘 보면 그냥 블랙으로 드시는 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블랙 커피. 그러니까 우리의 커피에 대한 입맛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A lot of people prefer black coffee. 그게 곧 아메리카노나 이게 막 내린 커피 있죠? 드립 커피. 아무것도 안탄 커피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블랙 커피 선호도가 높아졌다. 그런 얘기할 때 들어보세요.
1: Black coffee. Black coffee.
0: 자. 커피를 이렇게 내리는 걸 brew 한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뜨거운 액상으로 일단 뜨거운 증기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차가운 액상으로 하게 되면 커피의 그 acidity, 산도도 많이 다르고 맛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cold brew coffee라고 해서 cold brew라고 요즘 많이 하는데, 이게 좀덜 쓰잖아요? 이게 이제 찬그 온도에서 일단 brew 하다 보니까, 그래서 cold brew coffee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cold brew 커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죠? 우리도 그렇지만. 자, 들어보세요.
1: Cold brew coffee. Cold brew coffee.
0: 이렇게 우리의 커피에 대한 입맛이 변해 온것 같습니다. 문장 만들어 볼게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원두 커피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직접 내려 먹는 커피. 인스턴트 말고 원두 커피. 진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People started to prefer whole bean coffee. Okay? Not coffee mixes. People started to prefer whole bean coffee. 이렇게 커피를 즐기기 시작했다. 들어볼게요.
1: People started to prefer whole bean coffee. People started to prefer whole bean coffee.
0: 자, 커피의 변천사인데 뭐 거창한 커피 역사까지 들어간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겪었었던 커피에 대한 변화, 지난 3, 40년 동안의 변화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즉석 커피, 자, 영어로요. Instant coffee. 옛날에 그냥 퍼서 녹여 먹든. 지금도 들어가 있는 믹스 안에 있는 것도 instant coffee죠. 녹여 먹는 거는. 들어보세요.
1: Instant coffee. Instant coffee.
0: 작은 포장 용기, small packet. 그죠? small packet. 들어볼게요.
1: Small packet. Small packet.

0: 커피 믹스가 이런 데 나왔는데 요즘에는 원두를 직접 갈아 먹거나 그런 원두 커피, whole bean coffee. whole bean coffee 들어볼게요.
1: whole bean coffee. whole bean coffee.
0: 자, 이렇게 하면 일단 커피가 서서히 어떻게 변했는지

단위로 다 올려놨습니다. 많이 활용 부탁드려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고 제가 직접 여러분 질문들 답변 실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몇 시에 뭘 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몇 시에 뭐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몇 시에 그 특정 행동을 할 건가요? 라고 물어볼 때는요. 이 패턴 써주시면 좋아요.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몇 시에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at time will you?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쓸 수 있어요. 몇 시에 퇴근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What time will you?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오늘은 몇 시에 그 행동을 할 건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time will you? 동사. 그러면 이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뭘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요. 여러분, you will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당신은 그 행동을 할 겁니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죠. 그럼 어떻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쵸? 바로 will you 동사로 물어보셔야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동사 하실 건가요? 라고 상대방에게 미래에 뭐 할 건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will you 동사가 바로 뭐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이라면 몇 시에 그 행동을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앞에. 그렇죠. 몇 시라고 얘기를 할 땐 what time입니다. 그래서 what time will you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몇 시에 그 행동을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 돼요. 그래서 그 동사 자리에 다양한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렇죠. 몇 시에 그 행동을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동사 자리에 다양한 표현들을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몇 시에 그 행동을 하실 건가요? What time will you? 동사입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몇 시에 도착할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몇 시에 도착을 할 겁니까? 일단은 도착할 거예요? 라는 거를 will you 동사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그 앞에 what time을 붙여준 거죠. 일단 도착하다라는 동사, 그쵸?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arrive가 있잖아요. 그래서 what time will you arrive? 이렇게 물어보면 몇 시에 도착해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time will you arrive? 한 번만 더. 시작. What time will you arrive?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혹시 몇 시쯤 도착하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What time will you arrive?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몇 시에 퇴근하실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자, 그럼 퇴근하다 라는 표현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요. get off work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What time will you get off work?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몇 시에 퇴근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몇 시에 퇴근할 거예요? What time will you get off work? 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time will you get off work? 한 번만 더. 시작. What time will you get off work? 해서 몇 시에 퇴근하실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몇 시에 주무실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여러분, 잠자리에 들다.

0: 라는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하죠? 그쵸, 바로 go to bed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몇 시에 주무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때는요, what time will you go to bed? 이렇게 해서 what time will you go to bed?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몇 시에 주무실 건가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time will you go to bed? 한 번만 더. 시작. What time will you go to bed? 근데 go to bed 해서 to 소리를요. go to bed, go to, go to 이렇게 굴려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What time will you go to bed? 이렇게 해서 go to를 go to로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한 번 더. What time will you go to bed? 몇 시에 잠자리에 들 건가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몇 시가 괜찮으실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능한 이라는 형용사를 바로 available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지금 괜찮아요 라는 거를요, I am available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몇 시에 지금 가능하실까요? 몇 시가 괜찮으실까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때는요, 이 표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바로 몇 시에 가능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돼서요, What time will you be availabl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혹시 몇 시가 괜찮으실까요? 라는 질문이 돼요. 알아두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at time will you be available? 한 번만 더. 시작. What time will you be availabl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몇 시가 조금 편하세요? 몇 시가 괜찮으세요? 라는 질문. What time will you be available?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자, 오늘은요, 상대방이 미래에 뭘 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will you 동사에서 시작해서 그럼 그거를 몇 시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그쵸, 바로 what time will you 동사를 가지고 몇 시에 그 행동을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at time will you arrive? What time will you arrive? What time will you get off work? What time will you get off work? What time will you go to bed? What time will you go to bed? What time will you be available? What time will you be available?
0: 우리가 몇 시에 도착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What time will you arrive?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 도착하셨대요? 라고 해서 과거에 몇 시에 도착했는지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미래로 얘기를 하는 거를 What time will you arrive? 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벌써 오셨어요? 몇 시에 도착하신 거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at time did you arrive?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What time did you arrive?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time did you arrive? 한 번만 더. 시작. What time did you arrive? 이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고, 그 얘기는 그쵸, What time did you 동사로 얘기를 하는 순간 몇 시에 하신 거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서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몇 시에 도착했는지, 몇 시에 퇴근을 했는지 여러분이 다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장 What time did you 동사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 몇 시에 퇴근하실 거예요? 라는 거를 What time will you get off work?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대개 여러분은 퇴근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몇 시에 주로 퇴근하세요? 라고 해서 몇 시에 그 행동을 주로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주로 하는 것들, 여러분이 평균적으로 할 때는 do라는 동사로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요,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off work? 라고 해서 주로라는 거를 usually라는 부사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What time do you get off work?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되는데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off work?로 얘기를 해서 주로 몇 시에 퇴근하세요? 라는 질문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off work? 한 번만 더. 시작. What time do you usually get off work? 그 얘기는 그렇죠. 주로 몇 시에 그 행동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땐 What time do you usually 동사로 물어보시면 다양한 또 질문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오늘은요. 몇 시에 그 행동을 하실 거예요? 라는 질문으로 What time will you 동사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fabulous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그렇죠? And confidence. 자신감도 올라오실 테고요.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무엇인가 다시 도전해본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그냥 편하게 가지세요. 아, 이거 또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어? 기회가 또 있네? 마치 맛있는 음식이 다 먹고 나면 너무 배부르지만 사실 그 다음에 다시 그 음식을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맛볼 때는 새로운 또 설렘이 있잖아요. 와, 이거 맛있는 거 또 먹을 수 있다. 그런 태도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도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출발합니다. Are you ready? Then here we go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네,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이게 해보는 이 순서를 갖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혹은 어떤 즐거움을 갖고 설렘을 갖고 이거 나 아는데 이거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무엇인가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위한 거고 이거를 내가 테스트 하나 Am I being you know, put on a test like this?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우리가 숨을 내쉬어야 숨을 들이실 수 있다. 이거 너무나 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의 느낌은 뭐냐면 야, 인생이라는 게 A가 이루어지려면 B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무엇인가 순리나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렇죠?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A를 하려면 B를 먼저 해야 되는 거라고 이런 어떤 순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바로 이겁니다. 뭐뭐 해야 뭐뭐 하는 거라고. 이게 되게 철학적이면서도 유용한 표현이잖아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띵! 바로 이거죠. You can, 그 다음에 동사 쓰시고요. 그 다음에 without, 다음에 대상 쓰시면 돼요. 이거 없이는 앞에 거 할 수 없어 라는 얘기니까. 자, 그러면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를 보러 떠납니다. Okay, here we go with the next part.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살짝 가벼운 마음으로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We have four sentences here, right? 공기 없이는 숨을 쉴 수가 없다. 야,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는 거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나왔던 뭐뭐 할 수 없다. 아, 숨을 쉴 수 없다. You can breathe. 그렇죠, you can breathe. 그런데 공기 없이는 without air. 간단합니다. You can breathe without air.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얘는요. breath가 아니고요. breath까지만 쓰면 숨이란 뜻입니다. breath, breath, 그렇죠? 네, 그런데 breathe 해서 E가 붙는 순간 소리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왜 바뀌냐 하면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같은 만약에 breath, breath 그러면 이게 breath인지 동사인지 명사인지 헛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음을 바꿔줌으로써 확실히 듣고 저게 동작이라는 걸 알아채라 라는 느낌으로 서로 발음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의 해석입니다, 물론. 자, 어쨌든 기억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breathe without air.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동작과 함께 연결이 되죠. 물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You can't live. 그죠? You can't live. You can't live without water. 어렵지 않죠? You can't live, live without water. Can't live. 바로 이거잖아요, 이 노래. 그죠? 예, 물론 뒤에 without you가 아니라 우리는 without water로 했습니다. 차 없이는 하루도 못 견딘다, 못 견딘다, 못 산다. 운전하는 차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T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T. 그래서, 예, 하루도 못 견뎌. 하루가 지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You can't pass a day. 일반 논을 이야기하는 you 아니면 I예요. I can't pass a day without tea. 나는 마시는 차가 없으면 하루도 그냥 지나질 못해라는 얘기는 반드시 차를 마시고 지내야 된다는 얘기겠죠. 너 없이는 난 견디지 못한다고. 그러면 without you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 없이는 뭘 못한다. 그러면은 I can't do anything. 그 자리에 it을 쓰셔도 돼요. I can't do it. 근데 그 it을 빼고 여기처럼 쓰면 I can't do without you. 이거는 견디질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느낌이 조금 다르죠.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면 I can't do it. 이런 얘기고요. 뒤에 it을 빼버리면 너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못 견딘다고. 이런 식의 느낌이 I can't do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요거 한번 네 번 연결해 볼까요? 공기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다. Your turn. 맞습니다. I can't breathe. You can't breathe without air. 간단하죠? 물 없인 살 수가 없다니까. Can't live. 그쵸? 자, 뒤에는 your turn. 맞습니다. 그래서 you can't live without water. 이거 길게 발음하시면 leave. 이거는 떠난다는 뜻이고요. You can't live. live처럼 들리면은 바로 그게 살다는 뜻입니다. 차 없이는 하루를 지날 수 없다. Your turn. 맞습니다. I can't pass a day without tea. 맨 마지막 너 없이는 난 견딜 수가 없어. 영어로 뭐라 할까요? 그렇죠? I can't do. Your turn. 맞습니다. I can't do without you. 자, 이거 살짝 더 연습해 봅니다. Step 2. 숨을 먼저 내쉬어야 들이마실 수 있는 거야. 당연히 여러분 보세요. Take a deep breath and breathe more. You can't. 할 수 없죠. 내쉬어야. 그렇죠. 예. 여러분이 들숨을 만들려면 먼저 날숨을 예, 행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 들이쉬려면 내쉬어야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 you can breathe 안으로 들어 마시는 거니까 in이에요. 되게 쉽죠. You can breathe in 안으로 마실 수 없어. 그 다음에 without인데요. 요 without 다음에 ing를 쓰실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동작이 나올 경우에만 아시죠? 그래서 without breathing out first. 아.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 싶으면, 갖고 싶으면 뭔가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갖고, 쟤도 갖고 다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인생이. 비슷한 느낌 하나 더 해드릴게요. 먼저 컵을 비워야 딴 걸 따를 수 있죠. 이미 그 안에 주스가 이만큼 차 있는데 거기에 물을 따르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뜻으로요. 자, you can, 그렇죠. 바로 나옵니다. Pour a glass, P-O-U-R, 물을 따르다는 뜻이에요. Without emptying,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emptying it. First, 같은 뜻이죠. You can pour a glass without emptying it first. 됐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요. 차를 한 잔 마셔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요. 그렇죠? I can pass a day. 그렇죠? I can start a day. 다 똑같습니다.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without having a cup of tea. Without having a cup of tea. 연결됐습니다. 부담되시면 얘 버리셔도 좋고요. 앞에 나왔던 키 핵심 문장. 자, 여러분, 들숨과 날숨 생각하시면서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먼저 숨을 내쉬어야 들이마실 수 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이 맞아 맞아 내가 마음을 먼저 비워야 되는 거지. 자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You can breathe without. 그렇죠. 근데 어떤 거에 들어오는 거니까 You can breathe in without breathing out first. 라고 했더니 맞아 you're right. 그렇죠. I need to empty my mind first. 그렇죠. Empty my mind.

mind first, 마음을 비워야 된다. 실제로 뭔가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비우시면 새로운 즐거움이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복습하시고 싶으시면은요, you know where to go. ebse.co.kr. Until I see you next time,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용 용용 용용.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공격하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Hi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Go Listen.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이번 이야기 속에서는 감자를 심는데 무엇을 이용해서 심는다고 하는지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They plant the potato using Inca tools. I helped out.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How would the potato they grew taste like? Finally, it's time to taste the potato of Andes.
0: Well, did you catch the answer? There you go. Inca tool. Inca 도구를 사용해서 감자를 심고 캐고 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we plant the small potatoes. 작은 감자들을 다시 심다. 이런 의미죠. Okay, here comes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how to pay gratitude.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들릴지 들어볼까요? Shall we?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2.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0: All right, now let's find out the meaning of the first sentence. Well, the first one is,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라고 했어요. 그들은 한 번 수확한 작은 감자들을 replant, 다시 심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All right, second listening sentence, that is,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그들은 오래된 도구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어떻게 감사하는지 알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번엔 아시죠? 자막을 보면서 좀 느긋하게 내가 과연 무엇을 놓쳤는지, 어떤 말을 잘못 들었는지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y plant the potato using Inca tools. I helped out.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How would the potato they grew taste like? Finally, it's time to taste the potato of Andes.
0: Well, are you ready to enjoy y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All right, let's go forward.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replant the small potatoes. 네, 이야기의 전개 속에 감자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지라,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potatoes가 등장을 했긴 했어요. 자, 여기서는 replant the small potatoes. 정관사 더를 제외한 모든 세 가지의 단어가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강세가 각각이죠. replant the small potatoes. potato 아니죠? potatoes.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간단하네요.

0: Google listing 1, replant the small potatoes.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Google listing 2, replant the small potatoes. Alright, Google listening 3. Replant the small potatoes. Now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한 번 더.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how to pay gratitude. 자, 또박또박 발음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말할 때, 지금 이야기 속에서 들어봤을 때 how to pay gratitude 이렇게 캐치하셨겠죠? 이때 to는 강세를 받지 않는 function word일지라 how와 to, 자, 요 글자를 딱 봤을 때 how, u라는 모음과 to의 u라는 모음 사이에 to 껴있어요. 이런 경우 to 사운드 사라져버리고 r 소리에 가깝게 들려서 how to, 더군다나 강세를 받지 않는 to이겠지라 How to pay, 여기 강조해 주시고 gratitude에서 t 사운드가 지금 강모음과 양모음 사이에 껴있는 모양입니다. 이럴 경우 역시 t 사운드, 맞아요.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플랩 현상. gratitude, 강세에 이 부분에 주셔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how to pay gratitude. Okay, Google listening 2, how to pay gratitude.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how to pay gratitude. 네,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it a try.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한 번 더.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Excellent. 과연 영국식 발음은 또 어떻게 다르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보죠. Let's go listening.
1: Go listening. 1.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2.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0: Okay,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y plant the potato. 그들은 심어요. 감자를요. 뭘 이용해서? Inca tools 했습니다. Inca 도구들을 이용해서. I helped out. 저는 돕습니다. 도왔어요.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그들이요. 다시 그 작은 감자들을 어떻게 하죠?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They have harvested once. 한 번, 네. 수확했던 그 감자들을, 작은 감자들을 다시 심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그들은 알아요.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뭐에 대한 blank.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even for an old tool 했습니다. 오래된 도구에도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알아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Okay, move along. Blank the potato they grew. blank 했는데 자, 각각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how would taste like 맛이 어떨까요? 자, 그들이 키운 감자 맛이 어떨까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how would taste like 이렇게 finally 드디어 it's time to taste 뭐뭐 할 때이냐? 맛볼 때입니다. 무엇을 맛봐요? the potato of Andes 앤디의 감자를 맛볼 시간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얘기 모두 충분히 이해되셨겠죠? 자, 그러면 이제 100% 얼마나 캐치 제대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to today's listening story one final time.
2: They plant the potato using Inca tools. I helped out. They replant the small potatoes they have harvested once. They know how to pay gratitude even for an old tool. How would the potato they grew taste like? Finally, it's time to taste the potato of Andes.
0: Hey, 여러분, 우리 듣기 연습할 때 이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발음도 원어민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소리를 캐치하고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www.ebse.co.kr로 오셔서 아시죠? 반복적으로 학습, 네, 계속 지속적으로 연습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words. Desire versus need. Desire versus need.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desire 그리고 need 차이점이 뭘까요? Let's find out. 네, 첫 번째는 desire.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desire. 네, 여기 스펠링은 de이지만 di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desire가 아니고요. de, 그 다음에 s는 여기서는 z 발음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desire가 아니고요. desire. 해볼게요. desire.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많이 연습하시고요. 그리고 휴대폰에 스스로 이제 녹음도 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빨리 발음이 좋아질 거예요. desire. desire. Okay, 뉘앙스 차이 볼게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바랄 때 desire라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열망을 표현합니다. Okay, so desire is a very strong feeling of wanting or wishing something to happe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문장들 몇 가지 볼게요.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She has a strong desire to learn. He has no desire for success. Desire, 욕구, 갈망, desir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 맞지 않아요?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그래서 desire, it's a strong feeling of wanting something. We all really want to be loved.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She has a strong desire to learn. 무슨 말일까요? 그녀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 근데 이 열망을 좀 더 강하게 has a strong desire. 정말 강한 열망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She has a strong desire to learn. She has a strong desire to learn.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를 배우고 싶은지 또 얘기하셔도 돼요. She has a strong desire to learn English. She has a strong desire to learn how to ride a bike. Okay,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has no desire for success. 그는 성공을 갈망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혀 없다는 거라고 해서 has no 이렇게 표현합니다. He has no desire for success.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He has no desire for success. He has no desire for success. Desire 잘 이해하셨죠? 다음은 need로 넘어갈게요. 네, 여기서는 need 우리나라 말로도 need 이런.

식으로 많이 발음하시더라고요. 근데 니즈는 깔끔하게 이음절로 그리고 마지막 소리는 D 소리로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니드 으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니드 니드 이렇게 이거는 필요 혹은 요구입니다. 뉘앙스 차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뭔가 필요할 때 need를 사용하고요. 상황이나 환경에 의해서 필요한 그런 욕구를 need라고 표현합니다. So a need is something that is essential, something that's important, and something that is required. Okay?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We all need to be loved. I need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Do you need some help? Need. 필요, 요구. Nee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e all need to be loved. 네. 이거는 desire 하고 약간 다르게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필요가 있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뉘앙스가 있죠. We all need to be loved. 물론 우리는 다 뭔가 좀 갖고 싶은 그런 강한 느낌도 있겠지만 꼭 필요하다. We all need to be loved. It is essential. It is important. It is required. We all need to be loved. Okay, 두 번째 문장입니다. I need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나는 내 취업 면접을 위한 조언이 필요해. Okay, 그럴 때는 need가 적합하겠죠. I need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I need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네, 그리고 신기하게도 여기서 만약에 I desire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그러면 갑자기 좀 이상해지고 좀 느끼해져요. 그래서 need는 일상생활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Okay? I need some advice for my job interview. 마지막 문장입니다. Do you need some help?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도 필요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Do you need some help? Do you need some help? Great work, everyone. 네, 정리해드릴게요. The desire. Desire는 명사로 욕구, 갈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물론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t's that strong feeling of wanting something, okay? 그리고 need. Need is something that is essential, that is required. 그래서 필요. 요구라는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We all have a desire to be loved. We all need to be loved. We all need to be loved. We all need to be loved. We all need to be loved. We all need to be loved. Great work, every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bse.co.kr. Okay? Remember, reviewing is key. 네,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Yeah, so review and practice. And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Bye-bye.

군산 원두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산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유현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커피에 관련된 얘기를 이어가면서 커피 변천사 얘기를 좀 했었죠. 옛날엔 정말 우리가 커피를 한 스푼 한 스푼 떠가지고 프리마하고 설탕 섞어서 만들었던 시대가 커피 믹스로 바뀌고 요즘에 원두 커피 시대로 바뀌었다. 그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재미있게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 할 수 없는 얘기가 뭐냐면요. 커피 머신이나 커피 기계를 집에서 쓰시는 분들이 워낙 또 많아졌고요. 집에서도 커피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특히 요즘에 거리두기로 카페를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커피 기계를 실제 구매하신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커피 기계 전반에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나마 중요한 단어들 한번 보고, 뭐 캡슐 커피 기계 같은 건 영어로 뭐라고 할지, 뭐 내려 먹는 거, 갈은 원두 같은 것도 뭐라고 할지, 자, 이런 것들 하나씩 살펴봅시다. 집에서 커피를 내리다. 자, 내리다. 집에서 커피를 만들다. 이게 내려먹는 게 이제 뚝뚝뚝뚝 떨어뜨려서 먹는 건데 그냥 별거 없습니다. make 동사로 make coffee at home. make coffee at home. 물론 내리다의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brew가 맞아요. 그 cold brew coffee에서 brew coffee at home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단어도 이따 쓰긴 쓸 거예요. 그냥 가장 쉽게 하는 거 그냥 집에서 커피 내려먹다. 이거 있죠? make coffee at home. I make coffee at home. 이런 식으로. 난 집에서 직접 커피 만들어 먹는다. 약간 인스턴트 느낌보다 직접 내려먹는 느낌입니다. 들어볼게요.
1: Make coffee at home. Make coffee at home.
0: 자, 그래서 직접 집에서 이렇게 내려 만든 커피를 뭐라고 그래요? Homemade coffee. 별거 없습니다. 요거는 커피만 쓰는 단어는 절대 아니고요. 집에서 만든 이걸 다 그냥 homemade. Homemade. Homemade 하면 돼요. Homemade coffee. I like to drink homemade coffee. 난 집에서 직접 내가 만들어 먹는 커피 좋아해. Homemade coffee. 들어볼게요.
1: Homemade coffee. Homemade coffee.
0: 오케이?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직접 커피를 만들어 마신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More people now make coffee at home. 한국말은 되게 긴데 되게 짧네요, 영어는요. 집에서 직접 커피 만든다니까 make coffee at home. More people now make coffee at home. 직접 집에서 커피를 만든다. More people now make coffee at home. 집에서 만들어 먹는다. 자, 들어볼게요.
1: More people now make coffee at home. More people now make coffee at home.
0: 직접을 뭐 강조하려면 themselves 하면 돼요. themselves. More people now make coffee at home themselves. themselves. 그냥 붙이면 돼요. 그렇게 되고 없어도 큰 의미상의 차이는 없고요. 자, 됐죠. 집에서 커피를 직접 만들어 먹는다. 요거 이제 대전제가 깔린 것 같고. 자, 그러면 드립 커피 기계. 갈은 원두가 있어야 되죠. 갈은의 단어가 필요할 것 같고 바로 내린 커피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경우가 있다. 자, 커피 기계는 드립이란 건 드립 뚝뚝뚝뚝 이게 드립이거든요. 그러니까 드립 커피 머신이라고 그래요. 드립 커피 머신. 그렇죠? 요즘 뭐 요거 쓰시는 분들보다 캡슐 기계 쓰시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은데 드립 커피 머신. 들어보세요.
1: drip coffee machine. drip coffee machine.
0: 자, 드립 커피 기계. 자, 이런 것들 이제 썼던 것들이 뭐냐면 초창기 때 기계들이죠. 갈은이 뭐냐면, 여러분, 그라인드 아시죠? 그라인드. grind. 갈다. grind. 그것의 과거분사 형용사가 ground예요. 오, 저 땅바닥이란 뜻 아닌가요? 맞아요. ground가 땅바닥이란 명사도 되는데, 갈은, 갈은의 의미로 ground. ground coffee beans. 그러면, 갈은 원두예요. 갈은 원두. ground coffee beans. 들어보세요.
1: ground coffee beans. ground coffee beans.
0: 그래서 여러분, 커피 찌꺼기 있죠? 이게 커피 내리고 나서 그 찌꺼기. 카페 같은 데서 무료로 주더라고요. 그 탈취 효과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used coffee grounds 라고 그래요. used coffee grounds. 이걸 명사로 S로도 씁니다. 그러면, 커피 내리고 남은 커피 찌꺼기. coffee grounds. used coffee grounds. 네. 그래서 이거를 명사로도 쓸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가른의 의미지만. 자, 바로 내린 커피를 뭐라고 하냐면요. freshly brewed coffee. 여기 나오네요. brew. 이게 뭐야? 내려 먹는 거죠. 뚝뚝뚝 떨어뜨린. freshly. 아주 막 갓 내린 커피예요. freshly brewed coffee. 아침에 일어나서 막 갓 내린 커피를 먹는 거 좋아한다. freshly brewed coffee. 들어보세요.
1: freshly brewed coffee. freshly brewed coffee.
0: 오케이. 문장에. 드립 커피 기계는 갈은 원두를 이용하죠. 그렇죠? 원두를 갈아가지고 그거를 이용하니까. drip coffee machines used ground coffee beans. 3단계네요. drip coffee machines use ground coffee beans. drip coffee machines use ground coffee beans. 들어볼게요.
1: drip coffee machines use ground coffee beans. drip coffee machines use ground coffee beans.
0: 그렇죠? 요거를 뚝뚝뚝뚝. 그렇죠? 요걸 이제 커피숍 같은 데서는 이제 고압 수증기를 이용해 가지고 빨리 뚝뚝뚝뚝 빨리 나오게끔 하는 그런 기계들을 또 전문 기계들을 쓰고요. 자, 그다음에 이 캡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 편해진 세상인 것 같아요. 캡슐 넣고 잉 돌아가면 2, 3분 안에 내가 원하는 커피 종류가 웬만큼 다 나오죠. 맛도 다 다르고요. 캡슐은 그냥 영어로 캡슐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자, 퍼드라고도 해요. 퍼드라고도 하고 캡슐이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 있죠? 캡슐 하나를 퍼드 혹은 캡슐. 캡슐 커피 메이커. 커피 머신 해도 되고 메이커란 말도 쓰죠? 커피 메이커, 커피 머신. 캡슐 커피 메이커. 들어보세요.
1: 캡슐 커피 메이커. 캡슐 커피 메이커.
0: 나 집에 캡슐 커피 기계 샀다. I bought a capsule coffee maker at home. 이렇게. 자, 커피 캡슐을 뭐라고도 한다고요? 퍼드라고도 한다고요. 캡슐이라고도 하고 퍼드라고도 해요. 이 단어 알아두세요. Coffee pods. There are various flavors of coffee pods 하면 다양한 그 캡슐 맛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선물이 될 때도 있죠. Coffee pods. 들어볼게요.
1: Coffee pods. Coffee pods.
0: Beautiful. 자, 인기 상품. 뭐 popular 이런 거 써도 되는데 제가 표현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The hot ticket. 이거 너까지 붙여서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뜨거운 표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콘서트, 영화, 매진대요. 그죠? 그러면 뜨겁죠? 그 표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기 상품을 뭐라고 하냐면 이거에 비유합니다. The hot ticket. 요즘에 캡슐 커피 기계가 아주 인기예요. 그러면 그 기계가 is the hot ticket.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1: The hot ticket. The hot ticket.
0: 좋죠? 그럼 이거를 넣어가지고 얘가 이거 인기다 이거 붙여볼게요. 문장에. 캡슐 커피 기계들은 요즘 아주 인기 상품이다. 이거. The hot ticket. 뭐가요? Capsule coffee machines or makers are the hot ticket. Capsule coffee makers are the hot ticket. 요즘 these days. Okay? One more time. Capsule coffee makers are the hot ticket these days. 들어볼게요.
1: Capsule coffee makers are the hot ticket these days. Capsule coffee makers are the hot ticket these days.
0: 좋습니다. 자, 집에 쓰는 다양한 커피 기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들 혹은 단어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집에서 커피를 내리다 그러면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일단 만들다죠. Make coffee at home. Make coffee at home. 들어볼게요.
1: Make coffee at home. Make coffee at home.
0: 자, 그 다음으로 중요했던 단어가 이 갈은 커피였어요. 자, 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Grind. 갈다란 뜻도 되고 뭐 사실 가는 기계도 grinder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과거분사형이 ground이었죠? ground, 저거 기억하세요? ground coffee beans. ground coffee beans. 다시 들어보세요.
1: ground coffee beans. ground coffee beans.
0: 그 다음에 커피 다 내리고 남은 커피 찌꺼기는 coffee grounds. coffee grounds. s를 붙여가지고 그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고. 자, 마지막으로 캡슐 커피 기계는 capsule coffee maker. 그죠? capsule coffee maker. 들어보세요.
1: Capsule coffee maker. Capsule coffee maker.
0: 혹은 이 자리에 pod를 써도 돼요. Pod coffee maker. Pod coffee maker. 이것도 마찬가지로 캡슐 커피 기계를 말합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This week we talked about coffee. So many aspects of coffee, right? 자, 다양한 커피 관련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 여러분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이었고 커피 잘 안 드시는 분들이 하더라도 뭐 카페인에 내가 좀 예민해서 커피를 잘 안 먹는다. 이런

표현들은 꼭 갖다가 쓰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봅니다. 자, 오늘 방송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한주 단위로 여러 가지 주제를 수십여 개를 했습니다. 자, 그 주제들 중에 여러분이 또 유용하게 쓰고 싶은 주제나 관심 가는 주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보기 들어가서 옛날 거쭉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좋은 주제 많습니다. 자, 다시 보기 무료로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천사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여러분 질문들 답변 드립니다. 이미 수천 분의 그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매일 하고 있어요. Okay,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everyone. I hope to see you again next time. Have a great day. Good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여행을 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어디에서 그거를 살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그거를 할 수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어디에서 그것을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can I buy 무엇에서 구입할 것을 물어보면은 어디에서 그것을 살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꼭 여행지에서만 쓸 수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되게 여행 갔을 때 어디에서 그걸 살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거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Where can I buy 구매할 것? 이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패턴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can I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제가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여러분이 물어볼 때 이제 can I 동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은 이 동사 자리에 구매하다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can I buy 구매할 것?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의미가 돼요? 그쵸? 제가 그거를 좀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일단은 문장이 끝나면은 제가 그거 살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패턴이었죠? 그렇죠. 어디에서 그걸 살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때는요, 앞에 where 붙여주세요. 그래서요, where can I buy 구매할 것?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거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혹은 그거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Where can I buy 구매할 것? 해서 그 구매할 것에 다양한 여러분이 명사를 넣어주시면은 어디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어디에서 혹시 기념품을 살 수 있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을 여러분들 영어로 souvenir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기념품을 살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ere can I buy a souvenir? 이렇게 해서 souveni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제가 어디에서 기념품을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Where can I buy a souvenir? 한번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ere can I buy a souvenir? 해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기념품을 살 수 있나? 다시 한번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ere can I buy a souvenir? 해서 기념품을 어디서 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어디에서 우산을 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산? 그렇죠. 바로 umbrell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Where can I buy an umbrella? 이렇게 물어보면 어디서 우산을 살 수 있는지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can I buy an umbrella? 한 번만 더. 시작! Where

can I buy an umbrella? 해서 어디에서 우산을 살 수 있는지 Where can I buy an umbrella?로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어디에서 여행객 패스를 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행객 패스는요, travel pass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행 가시면은 티켓 한 장으로 이제 여러 곳을 갈 수

0: pass? 한 번만 더. 시작. Where can I buy the travel pass? 해서 어디에서 트래블, 저 여행객 패스를 구매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그거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이니까, 그쵸? 여러분이 is나 that이나 이런 것들을 이어서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거 되게 좋아 보여요. 그거 어디서 사시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그거는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때 Where can I buy that one? 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Where can I buy that one? 한 번만 더. 시작. Where can I buy that one? 해서 그거 어디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구매하다라는 동사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구매하다는 뒤에 구매할 것이 되게 붙는 경우가 많죠. 자, 근데 그걸 어디에서 구매할 수가 있느냐라고 장소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where can I buy 구매할 것으로 여러분이 그거 어디서 사는 거예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거든요.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ere can I buy a souvenir? Where can I buy a souvenir? Where can I buy an umbrella? Where can I buy an umbrella? Where can I buy the travel pass? Where can I buy the travel pass? Where can I buy that one? Where can I buy that on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에 약간 변형을 해보면서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제가 어디에서 그 기념품을 살 수가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Where can I buy a souvenir?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ouvenir. 이렇게 약간 인토네이션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장소에서 시간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죠. 그래서 제가 언제 그 기념품 가게를 좀 들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되게 투어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가이드에게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언제니까? 그쵸? When을 붙여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When can I buy a souvenir?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가이드 선생님 혹시 기념품 가게는 언제 가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n can I buy a souvenir? 한 번만 더. 시작. When can I buy a souvenir?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그쵸. When can I buy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언제 그것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When can I 동사라고 얘기를 하면 그쵸. 언제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응용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어디 가면 제가 여행객 패스를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Where can I buy the travel pass?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은 그 여행객 패스를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방법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요. How?로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How can I buy the travel pass?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면은 그 여행객 패스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방법을 물어보는 거 How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How can I buy the travel pass? 한 번만 더. 시작. How can I buy the travel pass? 그 얘기는 그쵸. 어떻게 하면은 그걸 살 수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How can I buy 구매할 것? 혹은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How can I 동사로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요. 어디에서 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 Where can I buy 구매할 것을 통해서 여러분 다양한 질문을 한번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so nice and wonderful to have you back here today.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10 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바로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즐겁고 행복해지고 자신감까지 올려보는 시간이죠. 다시 한번 도전해봅시다! 라는 의미의 Try Again. 오늘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내가 얼만큼 아는가 모르는가 이런 어떤 스스로의 문제점과 스스로의 장점을 살펴보는 도전하는 시간이니까 그냥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Okay, get ready for th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그게 바로 딱 너한테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이야. 긴 것 같지만 핵심은 뭐냐면 그게 뭐뭐이다. 이거는 예전에 이미 나섰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딱 뭐뭐이야. 그래서 바로 딱 요 부분, 정확하게 그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 단어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What is that? 바로 이거죠. It's exactly, 그 다음에 what I. 이 what도 굉장히 구어체에서 중요하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뭐뭐하는 것 할 때 이 what이고요. 그 다음에 딱이란 표현은 그냥 exactly 하나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당연히 you know what we are going to do, right?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그게 바로 딱 뭐뭐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의 출발점으로는요. 뭐뭐 타는 것이다 라는 느낌으로요. 원하는 거야, 생각하는 바야,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바야 라고 해서 앞에 전부 다 it로 시작하고요. 중간에 뭐뭐 하는 것이란 뜻의 what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가 내가 바로 원하는 거야. 그러면 what I want 이렇게 붙이면 돼요. It's what I want. 그래서 바로 it's what I want. 물론 exactly를 쓰셔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딱이라는 표현을 살리시고 싶으시면 it's exactly what I want. 자, 발음은 what I want. 빨리 하면 what I가 되는 거죠. 예, 일로 what I 이럴 때 자, what I want가 되고요. 이거 왜 바뀝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독립문이 있는데 그 한국말을 공부하는 외국인이 이거 왜 독립문으로 써놓고 독립문이라고 읽어요?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그 나라의 발음 규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 미국식 영어에서는 what I want를 T 발음이 살짝 부드럽게 what I want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 거요. 예, 내가 생각하는 바야? 그럼 똑같습니다. It's what I think. 됐죠? 자, 그 다음에 그건 바로 내가 하는 거야. 하나가 뭐예요? 두죠. It's what I do. 되게 쉽죠. 자, 이게 바로 내가 기대하는 바야 라고 할 때는 It's what I expect. 해서 what I expect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가지인데요.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여기 나온 걸 가지고 이 what 대신에 여기 나오는 what 대신에 무슨 뭐 that, 무슨 뭐 which 이런 거 쓰면 다 틀려요. 그래서 느낌은 뭐냐면 앞에 나오는 it, 그것의 대상도 없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나오는 want의 대상도 없죠. 양쪽을 다 받을 때에는 what를 써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뭐하는 것이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여러분

살짝 다시 한번 도전해 볼까요? Ready for practice round? Okay.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 될까요? Your turn. 네, it's what I want. 자, 내가 생각하는 바야. Your turn. 네, it's what I think. 내가 바로 원하는 바, 생각하는 바, 그 다음엔 내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라고. Your turn. 네, it's what I do. 맨 마지막으로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내가 기대하는 거야 라고 할 때는요, 그죠? 예, 네, 바로 your turn. 네, that's 혹은 it's what I expect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예, 바로 연결해서 넘어가 볼까요? Okay, stretching time. 몸도 스트레칭을 좀 하시고요. 문장도 스트레칭을 한다는 의미에서 스트레칭 타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Step 2. 그게 딱 너한테 듣고 싶은 말이야. 딱 너한테 듣고 싶은 말이다. 그러면 아까 it's what I want. 몸 하고 싶다까지 나왔잖아요. 그럼 듣다는 뭐예요? Here. 너로부터. From you. 그러면 거기에 딱이란 단어 exactly 하나만 넣습니다. It's exactly. 그렇죠? 발음 하나만 주의하세요. exactly라고 안 들리고요. exact 한 다음에 그 으 소리 때문에 트 발음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사실은 exactly가 맞지만 들리는 발음은 exactly. 마치 끌리가 어디서 오게? 이런 식의 느낌처럼 실제로 원어민들이 이렇게 발음을 해요. exactly. exactly예요. exactly. Jake Lee. exactly.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영어 이름이 Jake Lee니까. 자, 그래서 it's exactly what I want to hear. 너로부터. From you. 됐죠? Exactly what I want to hear from you. 그래서 발음도 want to가 원화가 되는 거죠. 예, 뭐 이거 갱상동 분들은 잘 아시죠? 원하나 할 때 원하 이거죠, 그죠? Exactly what I want to hear from you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그게 내 여자친구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바라고 아까 나왔잖아요. It's what I think. 그러면 it's exactly what I think. 그렇죠?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About your girlfriend. About your girlfriend. 간단하죠? 자, 그러면 맨 마지막으로요. 그게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야. 되게 길잖아요. 그런데 하다 뭐였어요? It's what I do. 거기에 exactly만 써볼까요? It's exactly what I do.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가 힘들잖아요. 일어나면 첫 번째로 하는 일, 그걸 first thing이라고 합니다. First thing in the morning. 이게요, 앞에 first 앞에 더가 왜 없습니까? 분명히 질문 나오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게 first thing이라는 표현이 부사로요. 이게 부사란 말도 부담되시면 첫 번째로란 뜻이에요. 이게 first thing이 정해진 표현입니다. 첫 번째 일인 거죠. 일어나면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두 번째 할 일, 세 번째 할 일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럴 때는 뭐 더가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첫 번째로 이런 식의 느낌으로 first thing in the morning 이렇게 정해진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그게 바로 이것이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집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한번 집어넣어볼까요? 그게 딱 내가 너한테 듣고 싶은 말이야 라고 했더니 B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네 마음을 읽은 거지. 자,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It's exactly what I want to hear from you. 이렇게 동작과 함께 하시면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반응은 뭐예요? Right, I read your mind. 이게 read가 아니라 읽은 거니까 I read your mind. 만약에 read라고 발음하시면 항상 마음을 읽을 줄 안다는 이야기겠죠? 자, now you know what I'm gonna say because you read my mind. If you wanna practice this, then visit our website here. 자, ebsc.co.kr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요. 건강 잘 챙기세요. 몸과 마음의 건강 모두요.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happiness and lov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영화에서의 멋진 대사를 준비해 봤어요. 그 영화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이 영화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바로 타이타닉입니다. 타이타닉, 와, 제가 처음 봤을 때가 벌써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도 나이를 꽤 많이 먹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지금쯤에서 여러분들 그 타이타닉 하면 떠오르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배경음악으로 쫙 나와줘야 돼요. 근데 이게 저작권 구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추억여행을 통해서 그 음악이 들리고 있는 중이라는 생각을 해보시면서 제가 준비한 대사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With all due respect, miss, I'm not the one hanging off the back of a ship here. 조금 길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ith all due respect, miss, I'm not the one hanging off the back of a ship here. 자,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대사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기억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렸을 때 미드를 보면서 영어를 진짜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굉장히 많은 시간 투자했었던 영화가 바로 이 타이타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사가 저한테는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누군가가 내 귓가에 읽어주는 것처럼 막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대사가 기억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자, 타이타닉에 보면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죠? 잭과 여자 주인공이죠? 로즈가 있는데, 이 잭과 로즈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대화를 나눌 때 이 대사가 처음 등장하기 때문에, 역시나 많은 분들이, 제가 조금 이따 이 장면을 설명드릴 거예요. 아, 그때 했던 말이구나. 무릎을 탁 치시면서 기억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오늘의 문법 포인트죠. 자, 바로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 편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활용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표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먼저는 잠깐의 어떤 그 단어 공부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나온 do라는 단어, 뭐 do라고 읽어도 되고요, do라고 읽어도 됩니다. 우, you, 모음을 원하시는 대로 가져가셔도 돼요. 이게 약간 미국 쪽에서는 do라고 하고 영국 쪽에서는 do라고 하기도 하니까 내가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지에 따라서 편하게 연습해 주시면 되는데, 뜻은 똑같죠? 뜻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라는 의미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respect는 존중이란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명사인 거고, 이걸 합쳐서 with all due respect 라고 말하면 당신이 받을 만한 그런 모든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요 라는 뜻으로서 뭔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게 상대방에게 조금 듣기 어려운,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내가 이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요? 아, 그 죄송하지만, 송구스럽지만 이라면서 말을 꺼내잖아요. 바로 그게 영어로 with all due respect가 됩니다. 자, 여러분의 영어 문법만을 책임져주지 않고 있습니다. Grammar Inside는요,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들의 원활한 사회생활까지도 이렇게 챙겨드린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서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예문 같이 몇 개 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With all due respect, it's clearly your fault. With all due respect. 아, 죄송한데요. 아, 송구스럽지만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말을 하는 게 좀 어려운 거야. 이럴 때 앞에다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겁니다. It's clearly. 이게 명백히 your fault. 당신의 잘못이에요. 뒤에는 되게 그 팩트 폭행을 막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아, 죄송한데 당신 잘못이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앞에다가 오늘의 표현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쉽죠? 그냥 문장 앞에다 붙여주면 상당히 공손하게 하기에 조금 어려운 말을 우리가 꺼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문도 같이 볼게요.

With all due respect, you need a bit of exercise. 송구스럽지만 당신 운동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어떤 그런 문장이 되겠고요. 제가 최근에 들은 문장입니다. 제가 무릎이 아파서 제가 평소에 너무 많이 달리기를 하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부상을 입었나 봐요. 하고서는 병원에 갔더니 운동을 더 하래요. 네, 근육이 더 필요하답니다.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상대방이 듣기 거북할 수 있을 때 with all due respect 앞에다 붙여주시면 된다는 건데 오늘의 문장을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영화 그 시나리오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지만 이게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꽤 오래된 영화라서 로즈라는 여자 주인공이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어요. 삶의 고단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배 뒤에 가가지고요. 난간 밖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점프하려고. 점프하려고. 절대 여러분들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남자 주인공 잭이 로즈를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장난을 치면서 이제 다시 배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었을 때 이 여자 주인공 로즈가 잭이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로서 막 농담 따먹기를 하니까 당신 미쳤군요!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잭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With all due respect. 제가 진짜 죄송한데요. Miss. Miss라고 이제 호칭해 주는 거죠. I'm not the one. 제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Hanging off the back of a ship here. 여기서 그 배에 뒷난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건 죄송하지만 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미친 게 아니라요. 지금 약간 정신 차리셔야 되는 부분은 당신이세요. 라는 말을 굉장히 유머스럽게 이렇게 제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대사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with all due respect 라는 오늘의 표현이라는 거죠. 이거 생각해 보면서 자 문장 몇 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죄송하지만 디자인이 조금 올드해 보이는 것 같아요. 와, 이 말. 디자인 올드해 보여요. 라고 말하면 이거 디자인 하시는 분은 화나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매너를 갖춰야죠. 죄송하지만, 송구스럽지만 이란 말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문장 앞에다 그냥 붙여주세요. With all due respect. With all due respect. 그래 놓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죠. 그 디자인이 말이죠. The design. The design. 그게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The design looks. The design looks. 근데 old해 보인다는 거. 여기다 그냥 old라고 넣으면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outdated. Outdated. 라는 표현을 또 많이 사용해요. 이 단어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장 두 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ith all due respect, the design looks outdated.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ith all due respect, the design looks outdated. 굉장히 공손해졌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죄송하지만 수프에 소금을 조금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하고 있는 겁니까? 싱겁다는 거죠. 근데 그냥 싱거워요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듣기 거북할 수 있잖아요. 매너를 갖춰야죠. 어떻게? 요렇게. With all due respect로 문장을 시작해주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 넣는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죠.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조금 이제 격식을 차려보자는 거예요. With all due respect라고 한 다음에 자, 이 문장이 별 3개인 이유는요. 소금을 조금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소금을 넣다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하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영어로는요. 넣다란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with all due respect. 그리고 나서 I think 나는 생각하는 거죠. 뭘 생각하는 거예요? The soup could use. 이 수프가 use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직역이 될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could use가 필요하다. need 정도의 뜻으로 봐주시면 돼요. 이 수프가 could use 쓸 수 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이 수프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거죠. 뭐가 필요한 거예요? A bit of salt. 이 수프가요, 그 설탕을 조금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함으로써 싱거워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ith all due respect, I think the soup could use a bit of salt.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어에 반말이 뭐 없다고 해서, 그쵸? 아무 말이나 우리가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격식을 차리고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오늘의 표현 적절히 활용하실 수 있을 테니까 열심히 복습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0: While you sweat. 알죠? 오늘 영어 표현 같이 공부해 보는 동안 편하게 자세 취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영어 표현. It takes something something blah blah blah to 어떤 동사. 그죠?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또는 그 사이에 뭐 시간이 들어가면 얼마만큼 걸린다, 몇 개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어요. So it takes blah blah blah to blah blah blah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it takes a lot of strength and willpower to do yoga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가를 하기 위해선 it takes a lot of strength, 많은 힘과 또 willpower, 의지, 의지력이란 뜻이에요. 그게 있어야만 요가를 할수 있어요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대화문을 통해서 조금 더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eople say it takes time to heal, but this is taking too long. I know, but it's true, so just wait a bit more. I'm getting too tired. It also takes so much patience and courage to go through something like this. 네, 첫 번째 대화 봤어요. People say it takes time to heal, but this is taking too lo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It takes time to heal. 시간이 걸린대죠. To heal. 나아질 때까지. 한국분들 힐링이란 단어 많이 쓰잖아요. 딱 그거예요. It takes time to heal. 아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다는데, But this is taking too long. 근데 이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I know. 맞아요. 나도 알아요. But it's true.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So just wait a bit more.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I'm getting too tired. 아, 정말 너무 지치는 것 같아요. I'm getting too tire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It also takes so much patience and courage to go through. 와우, 길었어요. 시간뿐만이 아니라 it also takes so much patience. 정말 많은 인내심과 and courage. 용기가 필요하대요. 뭐 하려고? To go through something like this. 이런 거를 이겨내기엔, 이런 거를 지나기엔 굉장히 많은 힘과 인내심과 용기가 필요하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대화 보도록 할게요.
1: How many people does it take to carry the baby elephant? Why would anyone carry it? Because it's heavy. You know it can walk, right? All it takes is a delicious snack to guide the beautiful animal.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1: How many people does it take?
0: 사람이 몇 명이나 필요하죠? How many people does it take? 뭐 하려면?
1: Does it take to carry the baby elephant?
0: 저 아기 코끼리를 들기엔 몇 명이 필요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
1: Why would anyone carry it?
0: 아니, 도대체 왜 그걸 들려고 한대요?
1: Why would anyone do that?
0: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왜 들려고 한대요? 그랬더니
1: Because it's heavy.
0: 무거우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 All it you know it can walk, right?
0: 이럽니다. 알죠? 걸을 수 있는 거. 저 아기 엘펜트도 걸을 수 있는 거 아시죠?
1: All it takes is a delicious snack. All it takes.
0: 뭐가 이것만 있으면 된대. 이것만 필요하대요.
1: Is a delicious snack.
0: 맛있는 간식만 있으면
1: To guide the beautiful animal.
0: 저 아름다운 동물을 그렇게 관심만 있으면 가이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들려고 하는지 들어서 괴롭히려는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대화 다 살펴봤고요. 마무리 할게요.
2: Hi, so we did the fetal pose together and I hope you got some rest, all right? Next time, we will start doing the cat-cow sequence, and I think you're gonna like it.
0: 오늘 우리 아기 자세로 조금 휴식 취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양이 소 자세로 진도 더 나가도록 할게요. 영어 표현은 It takes something something to
2: blah blah blah 이 표현했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얼만큼 걸린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내일까지 I will see you so soon, okay? And have a wonderful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 재밌는 주제를 정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죠. 바로
1: 텍스팅입니다.
0: 네, 문자를 보내는 걸 말해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게 좋다, 전화가 더 좋다, 문자가 더 좋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오늘도 이야기가 하나 더 기다리고 있어요.
1: That's right.
0: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할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t's easy to be late with texting. Okay, 문자, I agree.
0: Yeah. I agree too. 문자 메시지와 함께 늦는 게 아니고 문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because there is or because we have texting.
1: Yeah.
0: 문자 메시지가 있어서 be late, 지각하기가 약속 시간에 늦기가 쉬워요라는 mm-hmm. 내용입니다. Mm-hmm.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알렉스 씨가 해 줄 건데요.
1: That's right.
0: 요약 문장부터 만나 볼까요?
1: Okay. 알렉스 씨, 나와 주세요.
2: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to be late to certain meetups more often because now I know I can tell them I'll be late.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to be late to certain meetups more often because now I know I can tell them I'll be late.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to be late to certain meetups more often because now I know I can tell them I'll be late.
0: 네, 알렉스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 So Alex said,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to be late to certain meetups more often because now I know I can tell them I'll be late.
0: 네, 굉장히 짧은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개가 섞여 있는 문장입니다.
1: Right?
0: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저로 하여금 뭘 하게 만든 것 같아요. To be late, 늦게, 늦어지게, to certain meetups, 일부 모임에 늦게 가게 만든 것 같아요. More often, 더 자주. 정말 요소가 많죠?
1: Yeah.
0: 왜냐하면 now I know, 이제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I can tell them, 그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I'll be late.
1: Yeah.
0: 늦을 거라고 알려줄 수 있으니까 늦어 조금 늦어도 괜찮은 거예요.
1: Yeah.
0: 그래서 더 자주 지각하게 된다.
1: Mm-hmm. I think so. Great, let's review his speaking summary.
2: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to be late to certain meetups more often because now I know I can tell them I'll be late.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to be late to certain meetups more often because now I know I can tell them I'll be late. I think that text messaging has caused me to be late to certain meetups more often because now I know I can tell them I'll be late.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됐다 싶은 지체되다라는 패턴이고요. 그 다음, because of A, I, B 하면은 A 때문에 저는 B 해요.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볼 영어 문장 4개의 우리말 번역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늦어질 거라고 문자를 보내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left the house without sending in I'm going to be late text.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그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This is my mom, Y, and this is my dad, X, he said. These are my brothers and sisters, XY1, XY2, XY3, XY4, and the baby, XY6.
1: Pleased to meet you all, said Buzz. My name's Buzz, and this is my dog, Bingo.
2: Woof, barked Bingo, and he wagged his tail.
1: We come from the planet Earth, said Buzz.
3: Thank you so much for bringing our son home, said X.
1: It was a pleasure, said Buzz, but I'm not quite sure how we got here.
2: Okay, 드디어 외계인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족이 좀 많네요. 이제 소개를 하는데, 자, here is our second word for today. To introduce, 소개하다. 그래서 우리 외계인이 이제 가족을 소개를 하는데 이제 우리 엄마, 아빠 그러고 뭐 이제 여기 형제간들이 많네요. 그렇죠? 그러고 보면은 여기 귀엽게 외계인 아기도 있어요. Baby. So cute. 그래서, 자, Buzz는 네, 반갑습니다 하면서 자기도 이제 강아지 Bingo를 소개를 하는 거죠. 자, my name's Buzz and this is my dog Bingo. 이렇게 말을 하는데, 너무 고맙다고 말을 하는데요. Buzz가 질문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여기 이렇게 도착했는지 궁금해요.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자, 다음에 답이 나올 겁니다. Let's continue reading.
3: Oh, I'll show you, said X.
4: He took Buzz and Bingo to a viewing station. There, below them, was an enormous machine that looked just like a giant vacuum cleaner.
3: I thought XY5 might be lost, so I turned on the Max Attract, said X. It pulls in anything from light years around.
1: I see, said Buzz.
4: He stared hard at the Max Attract for a moment or two. Suddenly, he had an idea.
1: Could I take a look inside your machine? He asked.
3: Of course, replied X.
2: 아하,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4: It was like an enormous machine that looked just like a giant vacuum cleaner.
2: 자, 이 기계를 보면은 vacuum cleaner 같이 보이는 기계가 있었습니다.
4: And that is our third word for today. Vacuum cleaner!
2: 친구들, 진공청소기죠. 아마 집에 다 하나는 있을 거예요. 청소를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게 뭘 하냐면요. 모든 우주에서 근처에 있는 거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우주선도 빨아들인 거죠. 왜냐하면은 아빠가 이 아이가 길을 잃어서 분명히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바즈가 이거를 좀 보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Could I take a look inside your machine? 자, 안에, 이 기계 안에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이거를 질문을 하는데 왜 질문을 하는지 궁금하죠? 그러면 다음에 오세요.
4: Alright, we're going to finish our book here.
2: 아, 정말 다행이네요. 자, 드디어 우리 외계인이 가족을 다 찾고 네, 했는데 이 기계가, 이런 기계가 있는데 뭐 안에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4: Alright, so we'll find out next time. Alright, thank you so much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soon. Bye!
5: ...된다니까.
6: 이 분위기?
7: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6: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8: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9: 이게 뭐야?
8: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And is it fun over there? You're staying 3 weeks at the resort?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끌어와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marks the spot. But where is... Ah! Oh, only my reflection. Hello, me.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현재 읽고 있는 책의 종류는 논픽션 책입니다. 비문학 책이라고 해서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충분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길이도 너무 길지 않아서 우리 친구들이 나도 읽을 수 있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What are clouds made of?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구름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는지, 구름 안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왜 안 떨어지는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s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읽어볼까요?
1: Chapter 3 Condensation. The water vapor condenses around these particles. Small drops form. They freeze if the air is cold enough. Many drops of water or ice join together. A cloud forms. Clouds can be very heavy, but they do not fall.
2: Some clouds weigh as much as 100 elephants.
1: The cloud's weight is spread out over many drops. The drops are not heavy enough to fall. The wind pushes up against them.
2: Clouds are mostly air and water.
0: What are clouds made of?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구름의 정체에 대해서 서서히 알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즐겁지 않습니까? 제가 책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Chapter 3, Condensation. 자, Condensation이라는 것은 응결입니다. 응결, 우리말로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런 우리말의 의미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우연히 생각이 난 것인데요. 이렇게 영어 단어를 딱 찾으면 응결이라는 우리말 의미가 나오잖아요. 근데 condensation, 응결, 응결의 의미를 모르면서 이 응결이라고 외우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응결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됩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기 중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수증기가 있던 것이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 이게 바로 응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응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한 다음에 condense 혹은 condensation이 응결, 응결시키다 라는 의미이다라는 것을 알고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을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e water vapor condenses around these particles. 물, 증기, vapor이라고 하면 증기죠. 그래서 수증기는 condenses. condense라는 것은 응결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이 됩니다. Around these particles. 주변에, 이 입자들 주변에, 이 직전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이 입자들이 무엇과 결합한다고 되어 있었죠? 흙이라든가 재라든가 연기라든가 바다소금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의 물질들과 결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수증기가 이제 응결이 되는 거죠. 그 입자들이 있으면 그 주변에다가 막 이 수증기가 붙어서 물방울로 서서히 맺힌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Small drops form. 그래서 작은 drop. drop이라는 것은 떨어지는 것, 바로 물방울이 되겠습니다. 작은 물방울들이 form, 형성이 됩니다. 만들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They freeze if the air is cold enough. 아, 그리고 이렇게 해서 물방울이 생겼는데 이것들이, they, 이것들이 small drops가 되겠죠. 지금 여기 앞에 있는 they는 바로 위에 있는 small drops를 대신하겠죠. 그래서 이런 작은 물방울들은 freeze, freeze라는 것은 얼다라는 의미입니다. 꽁꽁 얼는 것이죠, 이렇게. 네, 꽁꽁 얼는 것이죠. 그들은 얼 수도 있습니다. 엽니다. If the air is cold enough.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작은 물방울들 그 주변이 만약에 충분히 춥다면, 즉 얼기에 충분히 춥다면 아마 이 작은 drops, small drops들이 언다, freeze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넘어가 볼까요? Many drops of water or ice join together. 그래서 많은 물방울들, 물의 물방울들이나 얼음 조각이나 얼음들이 join together, 함께 합치게 됩니다. 결합을 하게 됩니다. A cloud forms. 그렇게 해서 작은 물방울들이나 이런 작은 얼음들이나 그런 것들이 a cloud forms. 이제 구름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구름이 형성이 됩니다. Clouds can be very heavy. 그러니까 이런 물방울들과 얼음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clouds, 이런 구름은 can be very heavy. 무게가 어떻겠습니까? 엄청 무거울 수도 있겠죠. But they do not fall. 그런데 이 구름이 they do not fall.

much as 100 elephants. 코끼리 100마리만큼이나 무겁다라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하늘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름이 있는데 저게 어떤 구름은 코끼리 100마리 무게나 나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와, 저게 어떻게 안 떨어지지? 곧 있으면 그 이유가 공개가 되겠죠. 자, 그 이유가 공개되기 전에요. 오늘은 여기에 있는 as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as를 활용해서 응용된 표현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fun reading grammar 시작해 볼까요? as 정리. 자,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as인데 그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데?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통해서 이걸 왜 쓰는 건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문장을 한번 볼까요? 이 위에 있는 긴 문장 말고요. 짧은 문장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She is tall. 그녀는 키가 크다. 그녀는 키가 크다라고 하는데 키가 얼마나 크지? 몇 센치지?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비교를 할 수도 있잖아요. 누구만큼이나 크다. 누구보다 두 배 크다. 아, 이렇게요. 누구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이 문구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문장 She is tall이 있는데 거기에 as와 비교 대상을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단하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as와 비교 대상을 빼버리면 원래 문장이 튀어나온다가 되겠죠. 이 문장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She is tall이 있는데 이제 as를 집어넣어 봅시다. tall 주변에 as를 집어넣고 비교 대상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She is as tall as her brother. 그녀는 키가 크다. 얼마나 큰데? as her brother, as tall as her brother.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키가 크다. 즉, she와 her brother이 유사한 키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she is tall인데 거기에서 as를 넣어서 비교 대상을 좀 적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문장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제 아, 이 문장이 맞나 틀리나 이 중간에 tall 쓰는 거 맞나 as 사이에요. 그러면 as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as와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을 빼버리면은 she is tall이 되겠죠. 원래 문장 맞네. she is tall 이게 원래 문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 as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as 두 개가 있죠. 그러면 뒤에 거, 두 번째 as 다음 거만큼이나 중간에 거 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해석해 드릴게요. 그녀는 뒤에 거만큼,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중간에 거, tall 한, 키가 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키가 크다라고 하면 되겠죠. 엄청 간단하죠.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He finished the test as quickly as he could. 그는 끝냈다. 테스트를 끝냈다. As quickly as 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최대한 빠르게 끝냈다라는 것이죠. 원래 문장은 아래 문장입니다. 그러면 as와 he could를 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끝냈다. 테스트를, 시험을 빠르게 끝냈다인데 그럼 어떻게 끝냈냐? 그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as he could를 넣어준 것이죠. 요거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 문장이 아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그러니까 최대한 빠르게 끝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 다음 이제 서서히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문장 이제 보이십니까? He has many books가 원래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he가 가진 책의 권수랑 내, 나, I가 가진 권수랑 책의 권수를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He has as many books as I do. 중간에 어떤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명사 덩어리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He has as many books as I do. 이런 형태도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는 나만큼이나 그도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제 조금 더 다르게 응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제는 as 앞에 조금 다른 수식어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까요? This test, 이 시험은 is nearly, 거의 as difficult as the last one. 어려웠다. 거의 어려웠다. 뭐만큼이나 어려웠냐 하면 as the last one. 지난번 시험만큼이나 어려웠다. 그렇죠. 거의 지난번 시험만큼이나 어려웠다. nearly가 없어도 되긴 되겠죠. 그런데 거의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의미를 추가하기 위해서 nearly를 집어넣은 것이랍니다. 마지막은 뭐냐 하면 부정어를 집어넣는 건데 이 부정어도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This book is interesting. 이 책은 재밌다. 그런데 반대로 This book is not interesting인데 거기에 as를 집어넣자라는 것이죠. This book is not as interesting as that one. 저 책, that one. 저것만큼이나 이 책은 재미가 없다.
가 되겠죠. 그래서 this book is not as interesting as that one. 만약에 not이 없다면 이 책은

0: 저 책만큼이나 재밌다. 저 책도 재밌는데 이 책도 그만큼이나 재밌다. 그런데 낫이 되면 저 책만큼이나 재미가 없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SS 앞에다가 어떤 배수를 넣어주면서 비교를 하긴 하는데 몇 배 더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She has twice as many books as I do. 그녀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I do, 내가 가진 책보다 두 배 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as many books 앞에, as many books as 앞에다가 twice, 두 배의 라는 표현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as를 활용해서 앞에 뭔가를 좀 넣음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진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제일 마지막 문장은 three times, 세 배를 넣어두었습니다. He has three times as many pencils as I do. 그는 가지고 있다. 많은 연필을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가진 것보다 많은 연필을 가지고 있는데 몇 배나 더 만큼 많이 가지고 있냐면 three times as many pencils as I do. 내가 가진 연필들보다 세 배나 많은 연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as에 대해서 기본 의미나 어떻게 쓰이는지 그 다음에 응용되고 원래는 형용사 부사가 오는데 거기에 as many books 이렇게 명사가 올 수도 있다라는 점 이렇게 통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음원으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할까요?
1: Chapter 3. Condensation. The water vapor condenses around these particles. Small drops form. They freeze if the air is cold enough. Many drops of water or ice join together. A cloud forms. Clouds can be very heavy, but they do not fall.
2: Some clouds weigh as much as 100 elephants.
0: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The cloud's weight is spread out over many drops. 구름의 weight, weight라는 것은 바로 무게입니다. 구름의 무게는 퍼져 있습니다. 어디에 쫙 퍼져 있냐면 많은 물방울들에 쫙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자체의 무게는 엄청 무거울지라도 이게 전부 다 분산되어 있고 퍼져 있기 때문에 안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The drops are not heavy enough to fall. 자, 여기에 나오네요. 구름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바로 the drops. 이 물방울들이 are not heavy enough. 충분히 무겁지 않답니다. 뭐하기에? 떨어지기에는 충분히 무겁지 않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무게가 쫙 펼쳐져 있으니까 그 작은 한 곳에 큰 무게가 실려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넓은 지역에 걸쳐서 하늘에 보면 쫙 퍼져 있잖아요. 엄청 크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무게가 이렇게 막 확 떨어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충분히 무겁지 않아서 안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네요. The wind pushes up against them. 그리고 바람이 pushes up against them. 그들을 반대하여 그 만약에 물입자들이나 그런 얼음이나 물입자들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항하여 반대하여 바람이 밀어 올려준답니다. 그러니까 또 안 떨어지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Clouds are mostly air and water. 그래서 구름은 mostly, mostly라는 것은 주로 일반적으로 대개 공기나 물로 되어 있습니다. 가 되겠네요. 그래서 구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 새로운 단어 복습 한번 해볼까요?
1: The cloud's weight is spread out over many drops. The drops are not heavy enough to fall. The wind pushes up against them.
2: Clouds are mostly air and water.
0: 자, 오늘도 새로운 표현들을 많이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Condense. Condense. Water vapor condenses into droplets. Freeze. Freeze. They freeze if the air is cold enough. Weigh. Weigh. Some clouds weigh as much as 100 elephants. Wait. Wait. The cloud's weight is spread out over many drops. Mostly. Mostly. The wind pushes up against them. Clouds are mostly air and wat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장해 나가면서 어휘력이 풍부해지고 문해력이 길러지고 많은 단어들을 알 수 있게 된답니다. 자, 오늘은 CON,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CON이 들어간 단어를 두 개 골라보았습니다. 오늘 책에 나왔던 조금 어려웠던 단어도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 condense라는 거 있고요. condense 조금 어려웠죠? 두 번째는 construct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CON부터 보도록 할까요? CON, 함께입니다. 그리고 dense라는 의미가 빽빽한, 밀집한, 뭔가가 옹기종기 붙어 있는 그런 게 바로 dense를 의미하거든요. 빽빽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함께 계속해서 빽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수증기들이 빽빽해지니까 물방울이 되는 거죠. 응결되다, 농축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아, 컨과 댄스. 댄스는 은근히 좀 많이 흔히 일반적으로 쓰는 우리 친구들도 한두 번은 접해봤을 법한 그 정도 수준의 난이도거든요. 그래서 아, 거기에 컨이 붙은 거네. 컨은 함께라는 의미가 있네. 그래서 이게 함께 빽빽해지고 밀집하게 되니까 아, 그래서 이 수증기들이 함께 빽빽해지니까 물방울이 되겠네. 응결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 넘어가 볼까요? Construct. 컨은 함께라는 의미고요. struct는 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도 세우고 너도 세우고 아 이게 세우다가 안 되니까 너도 좀 도와줘. 함께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함께 무언가를 세우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바로 건설하다, 구성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어를 쪼개서 외우다 보면 아 훨씬 더 이해도 잘 되고 암기도 오랜 기간 지속이 된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E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이 팍팍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한 주 마무리 금요일입니다.
1: 이야, 진짜 시간 빠르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그 여행 중에 사실 반려견을 요즘에는 여행에도 데려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국내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식당에 가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1: 아~
0: 그런데 이게 여전히 사실 반려견을 환영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고 하거든요.
1: 출입 불가한 곳이 있죠.
0: 맞습니다.
1: 예, 그래서 강아지를 어쩔 수 없이 이 식당에는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0: 맡기거나
1: 그렇죠. 어디 맡기거나 그렇죠. 아니면 옆에다 이렇게 살짝 걸어두거나
0: right.
1: 야외에서 식사하시거나 이제 그런
0: 그러니까
1: 경우 많이 봤죠.
0: 이게 해외에서는 뭐 따로 맡길 거나 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으니까
1: 네.
0: 아무래도 먼저 물어보고 그 뭐 양해를 그렇죠. 구하는